구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서술을 해라라고 한다면 AC와 AB 길이가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4번은요. 이미 이등변인 걸 줬어요. 그러면은 각 x의 크기는 몇 도냐 하고 주는 건데 각 x를 보니까 밑각이네. 오케이. 각 b의 크기도 x가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180도에서 120도를 빼면 우리는 몇 도가 남아요? 계산을 해보면 60도가 남아요. 그럼 우리 이 60도를 각 b와 각 c가 뭐 한다? 반반씩 나눠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60도를 2로 나눈 정답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각 x의 크기는 30도입니다. 라고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 그냥 x는 30.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통 서술형에서 많이 틀리거든요. 각 x의 크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굳이 굳이 했는데도 그냥 x가 30 이렇게만 쓰면은 틀려요. 자, 5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ABAC인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 우리는 답을 쓸때각 x는 몇 도? 이렇게 써야겠죠. 자, 보면 둘의 크기가 같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몇 도다? 36도입니다.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렵나요? 안 어렵죠, 여기까지. 뭐 이미 다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만 풀고 있어요. 다음 문제. ABAC 이등변 삼각형. 계속 이등변 삼각형 주고 각 X, 각 Y의 크기를 구해봐라. 그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일단 각 X의 크기, 각 Y의 크기, 뭐부터 먼저 구할지는 뭐가 결정해준다? 일단 외곽의 크기, 125도가 결정해주겠죠. 각 C의 외곽의 크기가 125도라면 요 안쪽으로 55도를 형성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여기 합하면 몇 도? 평각 180도니까. 이거 이제 엄청 많이 쓸 거라서 몰랐다면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평각 180도니까 여기 55도. 그러면, 이등변? 오케이. B랑 C. 각 B와 각 C는 이 이등변 삼각형에 뭐가 된다? 그렇지. 밑각이 된다.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몇 도가 돼요? 55도가 됩니다. 체크할 수 있겠죠? 왜? 각 c의 크기랑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건데, 각 a, 꼭지각이죠? 이 꼭지각의 크기, 각 y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두 밑각의 크기 더해서 110도를 몇 도? 180도에서 제외한다면, 첫 번째 방법, 각 y의 크기는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180도에서 두 밑각 크기의 합 110도를 뺐어요. 그럼 몇 도다? 오케이. 70도다. 이렇게 구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에요. 뭘 이용했다?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다. 그런데 그거 쓰기 싫어요. 저는 좀더 멋있는 방법을 쓰고 싶어요. 하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 뭐냐? 요겁니다. 각 B의 크기와 각 A의 크기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벌써 눈치챘죠? 바로 각 C의 외곽의 크기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삼각형의 한 내각의 그 외곽의 크기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거 되게 많이 쓸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방법. 125도라는 이 외곽의 크기는 뭐랑 뭐랑 각 Y의 크기와 각 X의 크기를 합해서 구하는데 각 X 크기가 55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각 y의 크기는 몇 도가 나온다? 125 빼기 55. 따라서 얘는 70도가 된다. 이렇게도 풀수 있다라는 거죠. 뭐가 더 나은지는 본인의 선택이겠죠. 자, 이렇게 7번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이번엔 조금 상황이 달라졌죠? 이등변 삼각형이고 AD가 이각 A의 이등분선이래요. 그럼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우리는 뭐 했더라? 기억을 빨리 해야겠죠.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우리는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더라. 요거를 기억을 했다면 이 x의 값이 몇이다? x의 값이 3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사실 금방 풀어요. 왜? 두 삼각형이 뭐

뭐가 됨을 보여라. 합동이 됨을 보여라. AP와 AC의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끼인 각 만들어주고 이 AD라는 부분을 두 삼각형이 둘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두변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끼인 각의 크기도 같아요. 오케이, 얘네 둘이 뭐 된다? 합동이다. 합동이니까 자연스럽게 알수 있는 건 BD랑 CD랑 대응변이니까 길이 같고요. 또 둘이 합하면 180도인데 얘네가 대응각이네? 오케이. 90도. 하나당 90도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바로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인데요. 다시 이야기하면 정리 한번 해줄게요.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는 이름은요. 다시 이야기하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하나 더 얘기하면 꼭지각의 수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세 가지 방금 제가 설명한 이세 가지 용어가 모두 뭘 뜻하더라? 선분 A, D를 뜻하더라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삼각형 ABC를 딱준 다음에 얘가 뭐 AB가 AC인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는 조건을 안줄 거예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보다 우리가 직접 유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의외로 간단해요. 바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 다시 이야기하면 삼각형 세 개의 각이 있잖아요. 그 중에 두 개가 같으면요. 뭐가 된다?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대요. 너무 쉬운데요? 삼각형 ABC에서 각 B랑 각 C의 크기가 같다. 그럼 뭐가 된다? 바로 AB와 A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림만 보자면 뭐야, 당연하네 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게 진짜로 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해 봐야겠죠. 간단하게 증명해 볼게요. 이 증명의 키포인트는 사실 뭐냐면 똑같아요. 각 A가 뭐가 될것 같다? 꼭지각이 될것 같다. 그럼 이 꼭지각이 될것 같다? 이각 A의 어떤 선? 이등분선을 그려보자 라는 겁니다. 이등분선을 그려보자. 뭐 밑변이 수직인지 몰라요, 아직. 왜? 그냥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놨더니 우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D라고 했을 때, AD라는 이 선, 둘 다, 좌우 삼각형의 둘다 AD라는 이 선을 공통으로 갖고 있고, 요 각과 요 각이 같은데 삼각형 세 개의 각 중에 두 개씩 같아요. 그럼 나머지 각도 같겠네. 변 하나 길이 같고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합동. 무슨 합동? AS, A 합동이 되더라. 따라서 우리는 왼쪽 삼각형 ABD와 오른쪽 삼각형 ACD가 뭐가 된다? 합동이 되네. 오케이. 그럼 뭘 무슨 이야기를 할수 있지? 그렇지. AP와 AC의 길이가 같다라는 대응변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겠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딱 하나예요. 뭐다?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면 그 삼각형은 뭐가 된다?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걸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문제를 풀어보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삼각형 ABC가 딱 봐도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X 구해라. 오케이, X7입니다. 하고 직관적으로 풀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근거를 들어보자 이거죠. 왜 여기와 여기가 같아지는지. 그래서 근거를 들자면 50도래요. 65도래요. 그럼 둘이 합하면요. 115도거든요. 근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빼보니까 각 B의 크기도 65도래요. 무슨 말이에요? 각 B랑 각 A랑 크기가 같네? 오케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뭐가? 각 A와 각 B. 각 A와 각 B가 밑각이 되는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AC와 BC의 길이가 같더라. 이렇게 볼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얘도 보자마자 여기랑 이등변인데. 오케이. 그러면은 Y는 6. 그다음 X는 70. 여기서도 중요한 거, 이번엔 70도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X에 이미 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X는 그냥 수만 찾으면 돼요.
값을 찾아라 라고 한다.

0: 그러면 보통 단위를 안 넣어도 됩니다.
1: 그럼 일단 정답은 x 플러스 y의 값은 7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근거를 들어야겠죠? 여기가 왜 같아지는가? 둘이 더하면 110도. 그럼 여기가 70도네요. 두각의 크기 같으니까 이등변이다. 다음 문제.
0: 자, 반복 체크 문제를 한번 보면서 오늘 배운 거잘 배웠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BA, BC,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B의 크기를 줬어요. 꼭지각의 크기를 준 거죠. 40도라고. 그때 각 X의 크기는 몇 도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천천히 풀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사실 뭐냐? 그러면 각 B가 40도, 꼭지각이 40도라고 줬으니까 140도 남았어요. 140도 남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각 A도 절반 70도, 각 C도 절반 70도, 이렇게 확인을 한다면 70도의 외각이니까 몇 도? 평각의 나머지 부분 110도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뭘 이용하자? 외각의 성질을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각 X의 크기를 구하려고 싹 보니까 여기 크기는 뭐랑 뭐랑 더한 거다?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 각 A와 각 B 크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를 예쁘게 적고 싶다 하면 각 X의 크기는 각 A의 크기와 각 B의 크기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각 A는 70도, 각 B는 40도. 따라서 둘이 합하면 정답은 몇 도? 110도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번에 삼각형에서, 각 B, 각 C가 65도로 줬고, 그 다음에 A, D, C가 90도. 여기 직각이래요? 이렇게 줬을 때, B, C가 16cm로 주어져 있을 때, B, D의 길이는 몇이냐?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BD 딱 절반이니까 8cm 되겠네. 정답 2번. 이렇게 해도 뭐 급한 상황이라면은 충분히 괜찮고요. 우리는 근거를 조금 더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어떤 설명을 좀 곁들이면 좋을까? 고민해 봐야겠죠? 지금 막 대답하고 있죠? 각 B의 크기 65도, 각 C의 크기 65도. 오케이. 두 내각의 크기 같네요. 그럼 얘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따라서 AP랑 AC의 길이가 같대요. 여기까지 확인. 그러고 봤더니, 요 밑변의 수선이잖아요. 지금. A의 수선이죠.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꼭지각의 이등분선과 A의 수선 또는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이 모든 게다 어떻다? 같은 말이더라. 왜? 좌우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좌우 삼각형이 합동이 되니까. 따라서 BD와 CD의 길이는 같고요. 16을 절반으로 나눈 8cm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실력 체크.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ABAC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 여기, 여기가 같대요. 지금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몇개 보여요? 하나, 둘, 마지막 큰 거, 세 개. 그때 X의 크기를 찾아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하나씩. 생각을 하자. 여기가 50도니까 이등변이네요. 여기도 50도가 될 거다. 그럼 여기가 50도, 여기가 50도면 우리 계속 얘기했던 외각의 성질을 활용해 보니까 여기는 50 더하기 50, 100도가 될 거다. 그럼 여기가 100도라면 또 이등변이니까 여기는 40도, 여기도 40도가 될 거다. 그거랑 X랑 무슨 상관인데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왜? 전체 삼각형이 이등변이라면 180 빼기 150 해서 130도 해주고 나누기 2 해주면 여기 각각이 몇 도니까? 65도니까 65도에서 최종적으로 40도를 뺀 정답은 몇 번? 3번 25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여기 첫 번째 중학교 2학년 첫 시간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어때요? 생각보다 할 만하죠? 그러면 저는 2강에서 기다릴게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 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만났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유닛 1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닛 1의 1강이 되겠죠? 유닛 1은 뭐에 대한 것이냐?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에 관련된 복화를 쭉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주제별로 쭉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너무나도 잘 이해가 잘 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아, 이래서 얘네들이 같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잘 머릿속에 담으실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교재 첫 번째 시간 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소 타이틀은요. Personality Traits에 관련된 거예요. Personality, 그렇지.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인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성격의 특성에 관련된 단원이 되겠습니다. 성격을 나타내는 거, 특성이라는 이 트레이트라는 단어부터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준비 딱 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 지금 트레이트라는 단어가 기다리고 있고요. 아, 이게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탄탄하게 기초를 다지셔서 고등학교로 쑥 올라갔을 때 이거 뭐 별거 아니지. 나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 이렇게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 trait라는 단어, 특징이나 특성, 성격이라는 의미도 갖게 됩니다. characteristic, feature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데요. 얘도 참 많이 나와. 예, characteristic이라는 단어, character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특징이란, 특성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feature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선생님 뭐 다 많이 나와요? 네, 얘는 진짜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단어야. 생각해봐. 뭔가의 특성이란 단어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것만 쓰기는 너무 아쉽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의 단어, trait, characteristic, feature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교재가 좋은 게요. 이렇게 같이 쓰이는 이런 표현들을 확실하게 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타이틀에서도 보고 있는 personality trait, 성격 특성이란 단어 잘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볼까요? trait, 좋아요. trait, 좋습니다. 두 번째 단어 가볼까요? lively, lively. 이 단어 어렵지 않지, 그지? 자, 우리가 live라는 동사가 살다 라는 뜻입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생기 넘치는, 생동감 넘치는 이런 뜻이에요. 활기찬, 그래서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이야, 단어를 외울 때 이게 긍정 단어의 이미지인지 부정적인 이미지인지 확실하게 알고 외우잖아? 그러면 정확한 의미는 몰라도 독해를 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일단 live라는 동사에서 나왔으니까 lively라고 하면 얘는 좋은 의미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이라는 energetic이라는 단어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쏙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ull, 생기 없는 이라는 반대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lively, energetic 이렇게 비슷한 유의어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반의어로 넘어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단어 갑니다. 세 번째 단어 flexible. 이 단어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진짜 좋아하는 단어예요.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일단 flexible이라는 단어는 유연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유연한이라는 의미가 그냥 단순히 몸이 유연한이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생각이 유연한. 생각이 유연하다는 건 상황에 맞춰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 왜 쌤이 좋아하는지 알겠지? 좋아요. 이 단어 그리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flexible, 융통성이 있는 유연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반대말은 어떻게 만드느냐? 맞아요. 앞에다가 in을 붙입니다. inflexible, 융통성이 없는 이라는 뜻이고요. 명사 형태는 여기 이를 빼고 ity 붙여서요. flexibility, 유연성, 융통성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flexible working hours, 근무 시간을 어떻게 만드는데? 그렇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탄력 근무 시간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단어 갑니다. easy going. 요거 설명 따라 안 해줘도 되겠지, 그지? 느긋한, 화내지 않는 이라는.

일단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쉽게 쉽게 간다. 그러니까 뭐야? 화내지 않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rritable, irritable. 요 단어가 조금 어려울라나요? 네, 짜증을 잘 내는 이라는 뜻입니다. irritable, 짜증을 잘 내는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말이에요. 알겠죠? 다음 단어 갑니다. 다섯 번째, mature, mature라는 단어고요. 얘는요, 얘도 참 좋은 단어예요.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쌤이 요 표시를 해놨는데 어른스러운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mature라는 단어 앞에다가 어떤 접두어를 붙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쏙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immature, immature. 미숙한이라는 뜻이고요. 여러분들이니까 쌤의 또 같은 애지자, 선생님 애지자니까 하나 더 알려줄까요? 자, pre라는 단어를 붙이면은요, pre라는 접두사죠. 그러면 premature, premature, pre가 들어가면 무슨 뜻일까? 어우, 여러분들 너무 훌륭해. 미리, 먼저, 전이란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premature라고 하면 조숙한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요것까지 알아두면 고등학교 영어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extroverted. extroverted라는 단어고요. ex가 들어가면 말이야, 무슨 뜻일까? 그렇지, 얘는 밖, 아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outgoing, 밖으로 나가려고 한대요. 여기 볼까요? 그렇지, 굉장히 외향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extroverted, 외향적인, 활발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내향적인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단어일까? ex 대신에 한 접두어만 바꾸면 되는데, ex는 바깥쪽이야. 그럼 안은 뭘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측이 맞고 바로 다음 단어 introverted, introverted란 단어예요. 그래서 in을 넣느냐, out을 넣느냐에 따라서 introverted, extroverted 이렇게 바뀌고요. 의미도 달라집니다. 얘는 그러면 내향적인, 조용한 우리 MBTI에서 그 E냐 I냐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알아두면 어때? 아, 여러분 나중에 야, 그거 E가 뭔지 알아?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Introverted, extroverted. 자, 얘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 Shy, shy. 뭘까요? 그치,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란 뜻이에요. 요 단어는 여러분들 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같은 의미의 단어 정도구나. 이 정도로만 챙겨두고 넘어갈게요. 여덟 번째 단어입니다. Passive. passive라는 단어예요. passive는 소극적인, 수동적인이라는 뜻이요. 여러분들이 이 반대말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active, active, 적극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이 적극적인이라는 단어에다가 in을 붙이잖아. 그 무슨 의미? 그렇지. 얘는 반대말이니까 얘는 소극적인, 얘는 수동적인이라는 의미. 움직이지 않는,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passive와 비슷한 의미를 맡는다라고 한다면 inactive, in을 붙여주시면 돼요.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obedient, obedient. 이 단어 어렵지?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본적인 폼은 아마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단어는 뭐냐면 obey라는 동사입니다. 얘 뭘까요? 맞아요. 얘는 복종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Y를 I로 고치고 ENT를 붙여서 obedient, obedient라고 발음이 되고요. 얘는 그럼 말을 잘 듣는, 복종하는 이란 뜻이 되는 거니까 순종적인, 말을 잘 듣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반대말, 반대말은 in도 붙이기도 하고 on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this를 붙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disobedient라고 하면 말을 안 듣는 이란 뜻이래요. 명사 형태는 어떻게? ence를 붙여주면 되지요. 그래서 복종, 순종이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obedience, obedience.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려면요, 강세만 딱잘 맞춰도 발음이 슉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obedient. 좋아요. obedient. 좋습니다. 어려운 단어인 만큼 여러 번 반복해서 익숙하게 알아두면 그 다음에는 어렵지 않아. 나한테 어색하게 들리는 건, 처음처럼 들리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야. 그치? 그래서 모든 학습의 그 정말 기본은 여러 번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대망의 열 번째 단어입니다. temper. temper라는 단어예요. 성질이나 기질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 성질, 성격이라는 의미, 특징이라는 의미의 단어, trait라는 단어 봤는데요. 조금 비슷한가? 조금은 다릅니다. 얘는 사람의 성질, 기질을 가리켜요. disposition이라는 단어가 비슷한 말로 보여지는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요, 쌤? 그러면 저는 알아두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attitude, 자세가 너무 좋습니다. 자, lose one's temper, 화를 내다, 욱하다라는 뜻이고요. 반대, keep, 자신의 성질을 잘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를 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1번째 단어 갑니다. stubborn, stubborn이라는 단어고요. 얘는 뭐냐면 고집이 센, 완고함.
아주 그냥 확고하게, 난안 움직일 거야. 요렇게 고집이 센이란 단어가 stubborn이라는 단어입니다. 뭐야? 그렇지. 요거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지. 그지? 융통성 있는 flexible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요렇게 반대말을 이룰 수 있구나.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이따 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aggressive라는 단어. 그렇지. aggression이라는 단어가요. 공격성이나 공격이라는 뜻이에요. IV로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공격적인 사나운이라는 의미를 만들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hostile이란 단어가 되겠습니다. hostile이란 단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말은 뭐냐? 그런데 되게 gentleman의 그 gentle 있죠? gently, 아유, 온순한. 부드러운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온순한이라는 단어는 aggressive라는 단어랑 좀 달라요. 선생님 지금 발음 어떻겠어? aggressive라고 발음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뭔가 공격적이고 이렇게 막 정말 파이팅 넘치는 사나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단어 갑니다. 자, fierce. 자,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울 때도요. 어떤 단어가 더 많이 나오느냐? 소위 말해서 빈출이냐? 이게 더 중요하죠. 그죠? 물론 이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aggressive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단어의 중요도도 챙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fierce라는 단어는 역시 비슷한 의미로 사나운, 맹렬한이라는 의미로 violent. 얘는 무슨 뜻이냐? 폭력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말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그죠?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렇지, 똑같잖아. 그지? 온순한이란 단어입니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겠고요. fierce competition. 맹렬한 경쟁. competition. This is competition.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경쟁이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이게 경연대회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맹렬한 경쟁. 요 competition이라는 단어도 참 많이 나오죠.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awkward라고 발음이 되고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죠? 자, awkward라는 발음이 되고 얘는 어색한, 불편한, 서투른이라는 조금은 약간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색한이라는 의미를 보통 갖게 돼요. 어색한, 얘랑 나랑 되게 사이가 어색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반대는 편안해. 그래서 comfortable이란 단어 많이 나오죠? The teacher's awkward silence. 여기까지만 볼까요? 선생님의 어색한 침묵이 made everyone uneasy.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을 지켜. 그게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자, 보세요. Awkward silence. Awkward silence. 어색한 침묵.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단어 외울 때도 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두면 이따 문제 잘풀수 있지요. 다음 문제 15번째 보겠습니다. Coward. Coward란 단어고요. 겁쟁이. You are coward. 이거 되게 좋지 않은 말이에요. 너 겁쟁이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비겁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ct like a coward. 겁쟁이처럼 행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단어 한번 발음 따라해 보겠습니다. Coward. Coward. 잘했어요. 다음 단어 16번 가보겠습니다. Silly. Silly. 이 단어 많이 들어봤죠? 네, 어리석은, 바보 같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stupid, foolish라는 단어. 역시 여러분들한테는 쉬운 단어일 거예요. 비슷한 말이 아니라 반대말로 가보겠습니다. smart, 똑똑한. I made a silly mistake. 선생님이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이 silly mistake 이런 표현들이 같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리석은 실수, 바보 같은 실수, 어이없는 실수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죠?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17번째, ignorant. 자, 사실은 얘가 ignore라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입니다. ignore, 무시하다라는 의미죠. 무시하다, 경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의 형용사 형태로 이를 싹 빼고 aint를 붙여서 ignorant라는 단어, 무지한, 모르는 이란 뜻입니다. knowledge가 여러분들 지식이라는 단어인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knowledgeable이라고 하면 반대말이 돼요. 무지하지 않고 잘 알고 학식이 높은, 아는 것이 많은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aint로 바꾸면 명사 형태, ignorance라는 명사 형태가 된다는 것도 챙겨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indifferent. 자, 요 단어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different라는 단어는 맞아요. 다른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다 in을 붙이면, 선생님, 아까 앞에 접두어 in 붙였을 때 반대말 되는 거 있던데? 맞아요. 근데 얘는 그런 반대말이 아니야. 얘가 만약에 다른의 반대말이면 같은, 비슷한, 이런 의미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무관심한, 관심이 없는 이라는 완전히 우리 생각에는 조금 다른, 완전히 색다른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Indifferent, indifferent. 무관심한, 관심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Interested, 반대말이 되겠죠? Concerned 이란 단어도 관심을 가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얘랑 비슷한, interested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니까 요 indifferent와는 반대말이 되겠죠? 자, he seemed indifferent to the news. 그는요, 그 소식에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소식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렇게 쓸때 같이 쓰이는 단어구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자, greedy. greedy. 좋은 단어 아니겠죠? 그죠? 네, 욕심이 많은,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내 것만 딱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selfish. selfish란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죠? selfish의 반대는 selfless. 자기가 없는, 뭐 이런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less가 붙으면 without. 뭐뭇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서 careful 이란 단어 있죠? be careful! 조심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기다가 fool 대신에 careless라고 하면 부주의한 이란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less가 붙으면 without. 뭔가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대. 나보다는 남부터, 그죠? 남이 먼저, 남을 먼저 배려하는 거, 이게 바로 이타적인 이라는 의미의 selfless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greedy, selfish, selfless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서 묶음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jealous, jealous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명사 형태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익숙할까요? 네, jealousy, 질투나 시기라는 뜻이 되겠고요. 질투하는, 시샘하는, 시기하는 이라는 의미가 바로 jealous라는 단어예요. envious, I really envy you. 난 네가 너무 부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 envy라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가 또 envious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같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같이 jealous, envious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rrogant, arrogant. 이 단어도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머릿속에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의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거만한, 오만한이라는 뜻이에요. 거만하고 오만하다는 게 뭘까요? 내가 아는 게 전부, 내가 아는 게다 맞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만한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잘 파악해 두셔야 우리 이따가 문제 풀때잘풀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humble 이란 단어. 이 humble 이란 단어는 겸손한. 우리 단어장에 또 이것도 나와요. 예, 겸손한 이란 의미도 되고요. 얘가 초라한 이 의미도 됩니다. 근데 겸손함과 초라한의 의미가 뭔가 맞지 않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은 관계가 있죠. 어떤 부분에서 관계가 있겠어? 그렇지. 얘는 자신을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낮추게, 내가 좀더 초라하게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초라한의 의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격에 있어서는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돼요. 그래서 겸손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rrogance라는 ANC를 붙이게 되면 오만이나 거만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arrogant. arrogant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arrogant가 들어가는 표현 한번 볼까요? arrogant attitude. arrogant attitude, 거만한 태도. 선생님이 아까 초반에 여러분들, 오, 좋은 attitude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앞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야. 오늘 분명히 한 번은 나오겠다. 선생님이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나올 거야.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두시면 뒤에서 공부하기가 훨씬 편하고 여러 번 반복하면 할수록 뭐가 된다? 그렇지. 내 것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arrogant attitude라는 단어 무슨 뜻? 거만한 태도. attitude라는 단어 꼭 기억 같이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arrogant, arrogance 그리고 arrogant attitude까지 챙겨두셨으면 다음 단어 22번, 예, 22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charming, charming. 이건 또 좋은 의미의 단어죠. charm이란 단어가 매력이라는 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매혹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뭐가 있냐? 매혹하다라는 단어가 attract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가 사실 고난도 편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여기 없는 단어 왜 해요? 이렇게 하진 않겠지? 우리 강의 보는 친구들은 내가 단어 어느 정도 좀 아는데 더 확실하게 쫙그 범위를 늘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ttract라는 단어는 사실은 charm보다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보였을 단어예요. attract라는 요 표현이 끌다라는 뜻이고요. at가 붙으면 어떤 한 지점으로 끌다라는 뜻이니까 어떤 한 지점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

그러니까 매력이 있는 이란 의미에 사실은 charming보다 고등학교 지문에서는 attractive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학술적인 지문에서요. 그래서 이 단어 사실 charming이 여기서는 표제어로 나왔지만 attractive란 단어도 꼭 같이 채워뒀으면 챙겨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bitious, ambitious라는 단어인데요. 얘는 야심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표현 들어봤나? Boys be ambitious라는 표현. 옛날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ambitious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때 ambition이라는 단어 명사 형태도 같이 여러분들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망이나 포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 반대말 야망이 없는 이라는 의미의 반대말은 어떻게 만드느냐? 네, 역시 un이라는 반대말의 의미를 만드는 접도가 출동을 했죠. 그죠? 그래서 unambitious라고 하면 야망이 없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ambitious. 좋아요. ambitious. 좋습니다. ambition. 네, 좋아요. ambition.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mbitious라는 단어를 알고 있으면 이렇게 un이나 this나 in이 붙으면 반대말을 많이 만드는 접두사다. 즉, 다시 말하면 낯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접두사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사실은 같이 연결했을 때 야망이 있는 애 반대니까 야망이 없는 이란 의미인가? 이렇게 연상하실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훌륭하고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파생어들은 한 번쯤 반의어나 파생어는 같이 한번 좀 눈에 담아두시면 훨씬 좋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면 더더욱 좋고요. 다음 단어 갈까요? 좋습니다. 24번째 단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단어 뭐예요? 그렇지. humble, humble이란 단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지. 겸손한, 잘난 체 하지 않는, 또 웃음이 된다고요? 그렇지. 초라한, 이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humble과 반대말 뭐였더라? 가려야지. 그렇지. arrogant, arrogant. 거만한,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The boy is humble and respects everyone. 그 소년은 겸손해요. 그래서 respect.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잘 이렇게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respects everyone. 모든 사람을 존중합니다. 라는 예문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명사 형태는 형태가 살짝 바뀝니다. 좀 뒤에 같이 이게 한 단어에서 나온 건가? 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어요. 그래서 humility, humility라고 하면 겸손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humble. 좋아요. humble. 좋습니다. 그러면 humility, humility. 좋아요. arrogant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챙겨야 되는 거 알죠? 좋습니다. 긍정적인 단어와 그리고 조금은 부정적인 단어. 이렇게 뉘앙스 같이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가겠습니다. tender, tender라는 단어예요. 우리 이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가면 tender stick, tender chicken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죠? 예, 그때 우리 그 치킨에 뭐가 없더라? 맞아요. 걔는 뼈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떻게 마음대로 이렇게 먹었을 때 굉장히 입안에서 그냥, 그렇지, 부드럽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상냥한이라는 의미의 긍정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tender. 좋아요. tender. 좋습니다. 자, 오, 맞아요. 요거 gentle이라는 단어. 요것도 온화한. 그죠? 부드러운이라는 의미가 된다고 얘기했던 앞에서 배웠던 단어 그대로 나왔습니다. tender, gentle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드러운의 반대는 우리말로 거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rough라는 단어도 같이 반의어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ender, gentle, rough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tender의 명사 형태가 여기 지금 나와 있어. 자, ness를 붙이게 되면 명사 형태 만드는 접미사라는 거 혹시 들어봤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tenderness, tenderness라고 하면 부드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상냥함의 명사 형태로 다정함이라는 의미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tenderness라는 단어도 같이 챙겨두시고 다음 단어 넘어가겠습니다. 자, 26번째 단어 우리 이제 거의 고지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considerate, considerate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 어디서 봤을까? 맞아요. consider라는 동사에서 봤을 것 같아요. consider. 맞아요. 고려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 Considerate. 그렇지. 얘는 생각하는 거야. 남을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 뭐더라? 그렇지. 사려 깊은, 남을 배려하는 이란 의미가 되겠죠? 아까 남을 배려하는 까지는 아니어도, 아,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selfish. 반대말은 selfless라는 단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비슷한 부류의 의미의 단어들로 같이 묶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남...

남을 생각하고 오만한 것이 아니라, 남보다 나를 더 배려하는 거. 그래서 selfless라는 단어랑 비슷하게 같은 군으로 보시면 사려깊은 남을 배려하는 considerate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반대말은 그러면 이번에도 뭘 썼어? 그렇지, in을 붙였네요. 이번에는 in인지 on인지 this인지 어떤 걸 붙이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inconsiderate이라고 하면 배려심이 없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를 만들게 됩니다. consideration이라는 명사 형태 ation을 붙이게 되면 봐봐, consider, considerate, considerate, consideration 이렇게 해서 형용사 형태, 명사 형태, 반대말까지 같이 만들었구나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consider라는 동사 잘 기억해 두시면서 연결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쉽게 머릿속에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27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sincere, sincere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들 이 sincere라는 단어는 특히 어디에서 많이 보게 될거 같냐면요. 편지 글에서 좀 많이 봅니다. 왜냐? 마지막에 누구누구로부터 누구누구 올림이라고 할때 sincerely yours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sincerely라고 단어 보세요. 진심으로 성실히라는 의미로 이렇게 부사로 나왔죠. 그래서 sincere라는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는 뭐냐? 진심어린, 진실된이라는 아주 우리한테 너무너무 긍정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sincere, sincere, 진심어린, 진실된이라는 단어예요. 자, honest라는 단어도 얘도 뭐예요? 정직한이라는 뜻이죠. 정직한이라는 건 거짓이 없이 내 마음속에 진실된 그런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로 지금 출연을 했습니다. sincere, honest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in을 붙이게 됩니다. insincere라고 하면 진실되지 않은이라는 반대말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게요. Her sincere apology. Sincere apology. 뭘까요? 그렇지. 진실된 사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따가 문제 풀 때도, 여기 이렇게 나왔구나라는 거, 아이고, 뒤로 넘어갔어, 그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비슷한 표현 선생님이 예문으로 특히 넣어드리는 건, 이거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얘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구나. 함께 나오는 단어군이구나라는 걸좀 알아두시면 표현이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어린 사과가요. Mood 움직였대요. Everyone 모든 사람을 움직였어. 이게 뭘까? 그렇지. 감동시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녀의 진심어린 사과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어요. And the community. Community. 그렇지. 지역사회. 우리 무슨 무슨 커뮤니티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지역사회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모든 사람을 moved. 감동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moved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여러분. 감동받은이라고 할때 moved라는 PP 형태로 이렇게 형용사가 굳어져서 쓰이게 됩니다. 자, 이제 28번, 28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읽을까? 요 발음 기호 한번 보시면서 볼까요? genuine, genuine. 앞에 첫 번째 강세가 오게 됩니다. genuine은요, 여러분들 왜 그런 말 아니죠? 찐이야! 이거 정말 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얘가 바로 그 genuine이라는 단어가 진짜의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정말 리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같이 보여지고요. 우리가 아까 봤던 진심어린이란 sincere란 단어도 같이 나왔습니다. 와, 우리 단어의 힘이 막 쌓이는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앞에서 sincere라는 단어 봤고, genuine이라는 단어 봤고, real이라는 단어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좋죠.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실 때, 이제 중학교 때의 지문들의 길이도 어느 정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훨씬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긴 지문에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비슷한 의미의 단어나 같은 의미를 한 단어로 절대 쓰지 않아요. 다른 단어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바꿉니다. 이럴 때, 많은 유의어나 많은 반의어를 아는 친구일수록 지문이 굉장히 쉽게 읽히는 정도가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 못한 친구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유의어나 반의어가 나올 때 같이 알아주시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나하나씩 챙겨가면서 같은 군으로 묶어가면 어때? 단어의 힘이 확확 쌓이는 게 여러분은 느껴지실 거야. 선생님이랑 오늘 첫 시간 하는데도 지금 유의어나 반의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 조금 더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 그치, 여러분들의 단어의 힘이 파워가 쌓이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genuine. 좋아요. genuine이라는 단어, 진실된 진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말 좀 보겠습니다. fake. fake. 얘는 뭐예요? 가짜라는 뜻이에요.
false, 거짓된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까 sincere의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honest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때는 정직한이라는 뜻이죠?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이렇게 같이 반이어도 false라는 단어, 거짓된, 가짜의, 잘못된, 이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선생님도 이걸 처음에 어렸을 때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 그 시계 있죠? 그 시계 뒷면에 진짜 가죽이라는 표시로 genuine leath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시계를 보시면 가끔 이렇게 써 있는 시계들이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시계 중에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genuine leather, 진짜 가죽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genuine 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29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honest minded, honest minded. 우리 아까 honest 배웠죠. 그죠? 얘는 정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정직한 마음가짐에 라는 뜻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그대로 지금 해석을 해놓은 거죠. 비슷한 의미의 단어 그냥 hones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onest의 반대는 그럼 이는 붙이나 어느 붙이나 뭘 붙이나 그치 여기에 있는 this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dishonest라고 하면 부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고요. honest에 이렇게 ty를 붙이면 honesty, 정직, 솔직함 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겠습니다. ly 붙이면 부사지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에다가 이렇게 명사를 붙이면, ly를 붙이면 뒤에 부사가 되고요. 어떤 단어에 또 ly를 붙였을 때 반드시 다 부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또 형용사가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love, 사랑이라는 단어 있죠? lovely라고 하면 사랑스러운이라는 뜻이고, friend, 친구라는 단어에 ly를 붙이면 friendly. 맞아요. 친근한, 우호적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단어에다 ly 붙이면 다 부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어를 외울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에다 ly를 붙였을 때 부사가 되는구나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 오늘의 이제 대망의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secure라는 단어예요. 아, 우리 S로 들어간 단어 진짜 많이 봅니다. sincere라는 단어도 조금 생소한, 정말 진심어린이라는 단어로 봤었는데, 얘도 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입니다. 얘는 자신감이 있는, 마음이 안정된, 요 의미 먼저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security라는 단어, 안전. 보안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명사 형태로 요 형용사의 의미의 명사를 좀 가지고 온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 안정감, 보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건물에 무슨 무슨 security라고 하면 그 보안 장비, 보안 설비가 장치가 잘 작동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좀 나올 때 security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보안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돼요. 많은 경우에. 네, 여기서는 이제 CQ의 명사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 안정감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safe, 안전한이라는 의미의 safe를 볼수 있고요. 자, secure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in을 붙입니다. 그래서 insecure라고 해서 불안해하는, 마음이 안정되지 않은 이란 뜻이니까 불안감을 느끼는, 불안해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secure. 좋아요. secure, insecure, insecure, security, security.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배운 거다 머릿속에 다 한번 다시 넣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잘 풀어야 내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daily practice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A, B, C에 있는 문제들 어때요? 아, 풀만해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잘한 거야. 선생님,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되지. 그죠? 하지만 문제는 미리 풀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왜 얘가 이게 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단어의 뜻을 쭉 보겠습니다. 단어와 뜻이 지금 적혀져 있죠. 하지만 같이 똑같은 이 단어의 의미가 매칭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요 의미를 보고 해당하는 단어와 그 의미를 한번 묶어서 짝지어 보겠습니다. 3번 문제 가볼까요? Having confidence and feeling safe or stable in oneself. 자신에 대해서 in oneself, confidence, 자신감이란 뜻이에요. 자신감을 가지고 and feeling safe or stable, 안전함과 혹은 안정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 읽어볼까요? 아, 나는 안전해, 편안한 마음이 드는. 그죠? 자,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된이라는 의미의 단어 어떤 거예요?
그렇지, secure란 단어로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secure 의미는 마음

몸이 안정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behaving, 행동하는 거예요.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You are more important,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거나 better than other people,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혹은 중요한 것처럼. 아, 이거 너무 오만하다, 그죠? 오만한이란 단어가 되겠고, 그렇지, arrogant라는 단어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두 단어의 관계가 같도록. aggressive, 뭐였지? 그렇지, 공격적인, gentle, 맞아요, 부드러운, 온화이란 뜻이죠. flexible, 그렇지,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그거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그렇지, stubborn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지, 완고한이라는 의미. 너무 잘했어요. 자, sincere, sincere, 그렇지, 진심 어린, sincerity, 명사형 됩니다. 그러면 considerate, 그렇지, considerate이라고 발음이 되죠. 맞아요. 얘는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럼 명사 형태 consideration이라고 해서 ation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C 파트 남았어요. 빈칸에 여기 단어들이 지금 보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빈칸에 맥락상 적절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자, lively라는 단어 뭐였더라?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는데, 그렇지, 생동감이 있는 이라는 뜻이었어요. stubborn, 방금 전에 봤잖아. 맞아요. 완고한이라는 뜻이고요. awkward, awkward. 생긴 것도 되게 어색하게 생기고, 발음도 조금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어색한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sincere라는 단어는, 맞아요, 이거 진심어린이라는 의미. sincerely, 진심어리게, 진심으로라는 의미의 부사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The child, 그 아이는요, gave a. 일단 어니까 어는 아니겠다, 그죠? 관사가 어니까. 자, 뭘 보여줬을까? Apology for his mistake,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뭘 보여줬을까? 어떤 사과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 진실한 사과, 진정한 사과, 진실된 사과라는 의미로, 맞아요, sincere apology, 아까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렇게 같이 많이 표현이 된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이렇게 같은 묶음으로 알아두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There was 뭐가 있었대요? 오, 여기 on이네, 그죠? 그러면 부정관사 어가 아니라 on을 썼으니 앞에 뭐로? 몸으로 시작하는 단어 딱한 단어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어때?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안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의미로 풀어봐야 되겠죠. There was on blank silence. 어떠한 침묵이 있었습니다. After the strange comment. 이상한 말 이후에요. 이상한 말을 한 다음에 어떤 침묵이 있었겠어? 다 누구나 어색한 침묵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awkward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An awkward silence.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번 시간 한거 전부 다 여러분들 복습해서 머릿속에 넣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그렇지, 데일리 리뷰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챕터 실전 문제 본책에 나와 있는 26번부터 50번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26번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26번, 27번 문제가 감탄문과 연관된 문제였죠. 빈칸에 what 또는 how 중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문제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줘야 되는 것이 w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강조해 주는 감탄문이에요. how가 이끌어주는 감탄문은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 준다고 얘기했죠. 26번 같은 경우에 빈칸 나와주고요. generous라는 그래 너그러운 마음이 넓은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 동사가 보이고 있죠.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감탄문은 바로 how를 이용한 감탄문이에요. 빈칸의 정답 how가 되겠고, 너는 정말 마음이 넓구나, 정말 너그럽구나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 반면에 27번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여러분들 주어 동사가 보이고요. 그 앞에 great 형용사죠. 그 다음에 daughter 명사가 나와줬죠. 딸이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명사를 강조해주는 감탄문은 바로 what이 이끌어주는 감탄문입니다. what이 빈칸의 정답이 되겠고요. What a great daughter she is. 아, 그녀는 정말 훌륭한 딸이 있구나. 됐죠? 26번에 how, 27번에 what. 정답 각각 확인해 주시고요. 자, 28번부터 30번까지는 문장을 괄호 안에 단어를 이용하여 감탄문으로 바꿔 써주는 문제인데요. 28번, 일단 너의 파란 드레스가 is very pretty, 매우 예쁘다 라는 평범한 문장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 보니까 how를 이용한 감탄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how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가 연결되는 감탄문의 구조를 가지게 되죠. 여기는 예쁜 이라는 의미의 pretty 형용사를 잘 찾아내셔야 되고요. How pretty. 주어는 누군가요? Your blue dress. 그 다음에 동사는 is가 나와주는 거예요. 정답 확인해 볼까요? How pretty your blue dress is. 이런 식으로 너의 파란 드레스는 정말 예쁘구나. 됐죠? 자, 여러분들 very라는 단어는 이렇게 문제에 나와줄 때 감탄문으로 바꿔주게 되면 사라진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very 또는 really, so 이런 단어들 감탄문에 이미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감탄문에는 빠지게 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29번 가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what을 이용한 감탄문이에요. 그렇다면 what 다음에 자, 어나 언이 필요한 경우에 넣어주고요. 형용사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자,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지요. 여기는 명사를 찾아보게 되면 lady라는 명사가 보입니다. 그녀는 멋진 여성이다. 됐죠? 아, 그렇다면 what 나와주고요. 한 명의 멋진 여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어가 나와줍니다. 멋진, wonderful.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lady, 명사. 주어, she. 동사, is가 나와주는 거예요. 정답은 What a wonderful lady she is. 아, 그녀는 정말 멋진 여성이구나. 됐죠? 30번, 요번에는 how를 이용한 감탄문입니다. 자, 형용사나 부사를 찾아주셔야 되는데요. He did it. 그가 그것을 했다. 어떻게? Bravely, 용감하게. Brave가 용감하니고요. 여기는 용감하게, bravely, 부사가 나와준 거죠. 오, how 다음에 이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을 써주는 거예요. How bravely, 그 다음에 he did it, 뒤에 넣어주면 되겠죠. How bravely he did it. 아, 그는 그것을 정말 용감하게 했구나. 우리말로 이런 의미를 전달해주는 감탄문이 되겠고, 이렇게 how는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31번부터 33번까지는 빈칸에 알맞은 말로 대화를 완성해 주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A가 부가 의문문을 활용해 주고 있죠. 내용은 뭔가요? 민호는 그 문제를 풀수 없다. 그렇지. 자, 대답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힌트가 되는 내용이 He's very smart. 그는 매우 똑똑하다. 그렇다면 흐름상으로 그렇죠. 민호가 그 문제를 풀수 있다. 긍정의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 정답은 Yes, he can이 되겠죠. 됐죠, 여러분들? 자, 이게 만약에 앞에가 can't가 아니라 can이 나와주고 그렇다면 부가 의문문은 can't he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때와 이렇게 말할 때와 대답이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영어는 자, 물어보는 내용에 대해 긍정이면 yes고요. 부정이면 no로 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가 긍정에서 뒤에 부정의 부가 의문문이 오든 아니면 여기처럼 앞에가 부정문이기 때문에 뒤에 긍정의 부가 의문문이 오든 어쨌든 사용된 동사는 solve라는 동사가 사용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can이라는 조동사가 사용된 거잖아. 그러면 그가 민호가 그 문제를 풀수 있다라면 Yes, he can이 되는 거고, 풀수 없다면 No, he can't. 이거가 되는 건데, 여기는 내용상으로 그가 매우 똑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수 있다. 긍정의 답이 나와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됐죠? 31번의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32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합니다. 역시 여기도 부가 의문문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에가 부정문이죠. 너가 너의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 Over the weekend. 주말 동안에. Did you? 그렇지?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청소를 했다라면 yes I did 하지 않았다면 no I didn't 이걸 거예요. 뒤에 나오는 문장이 힌트가 되는 거지요. 내가 잤다 all day 하루 종일 온종일 청소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no I didn't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이어지는 33번째 문제는요. 보니까 제시와 수잔이 결혼식에 가지 않을 것이다. 부정문이죠. Will not의 축약형 won't가 왔고요. 우리는 그러면 긍정의 부가 의문 필요합니다. not 떼버리고 will 써주고요. Jess and Susan은 그렇죠. they라는 인칭 대명사를 받아준 거예요. 만약에 Jess와 Susan이 결혼식에 갈 거라면 yes they will. 가지 않을 거라면 no they won't. 이거겠죠, 여러분들. 뒤에 나온 문장이 힌트가 됩니다. They want to go to the wedding. 그들은 결혼식에 가고 싶어 한다. 가기를 원한다. 갈 거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긍정의 답으로 yes, they will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정답 확인해 봤고요. 이어지는 문제. 34번부터 36번까지는 과거의 단어를 어법상 다르게 고쳐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34번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너뭐할 거니?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안을 하고 있죠? Let's가 나와줍니다. Let's. 뒤에 동사 원형 나와주는 거, 뭐뭐 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유문이라는 문법 내용으로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청유라는 우리말이 어렵나요? 이게 뭐야,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함께 하자라고 요청, 제안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going이 아니라, 그렇죠. go로 바꿔줘야 되고요. go for a drive. 뭐야? 드라이브 하러 가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Let's go for a drive. 드라이브 하러 가자. 우리말로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에요. 35번 가보도록 합니다. 자, 부가 의문문 완성해 주는 건데요. 앞에가 I'm, 뭐야? I am의 줄임말, 축약형이 나와준 거죠. 어쨌든 긍정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하는데 한 가지 우리가 암기를 필요로 했던 것이 이렇게 am이 긍정을 사용됐다. 그러면 부정의 부가 의문문은 뭘 활용해 준다? 그렇죠. 우리 aren't를 활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ren't I. 특이하죠, 여러분들. am이 아니라 aren't로 바꿔줘야 돼요. 나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야.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가 되고요. I hope. 나는 바란다. 뭘 바라는 거야? A friendship. 우리의 friendship. 우정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들 이 단어가 지금 동사로 활용되고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여기 a friendship에 맞게 현재형. 자, S를 붙여준 거고요. 동사일 때 계속되다, 지속되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Forever, 영원히. 그러니까 나는 바란다. 우리의

우정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됐죠? 어쨌든 정답은 좀 전에 봤던 대로 M을 안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36번이에요. 역시 부가 의문문과 연관된 내용이었는데요. There were a lot of people on the train. 기차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긍정문이죠.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 원앗 같은 경우에 축약형 그렇죠. want를 활용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There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의 부가 의문문은 뒤에 여러분들 인칭 대명사 써주는 것이 아니라 there를 그대로 활용해 준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weren't there 이런 식으로 부가 의문문이 붙어주는 것이 바로 36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대체 여러분들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대어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에 우리 부가 의문문은 대어를 그대로 활용해 준다라는 거한 가지 좀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지는 37번, 38번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문장을 두개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건데요. 일단 바로 A번 문장 문제가 있죠. 우리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뭐 하자. 반면에 뭐뭐 하지 말자라고 얘기할 때는 낫의 위치가 그렇죠. 동사 원형 앞에 그 얘기는 let's 다음에 낫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는 낫의 위치가 동사 원형 뒤에 붙어졌네요. let's 다음에 동사 원형 앞에서 줘야 됩니다. 바로 37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buy not이 아니라 not buy가 되겠죠. let's not buy this bag. 이 가방을 사지 말자라는 의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잘못된 거 있나요? how를 이용한 감탄문인데요. Wonderful. 형용사고요. 주어, 동사. 잘 들었네. 날씨가 정말 좋구나. How wonderful the weather is. How를 이용한 감탄문. 올바른 문장이고요. 자, C번 같은 경우에도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준 부정명령문이고요. rude, 무례한이라는 의미죠. Don't be rude to all people.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이에요? 노인분들께, 어르신들께 무례하게 굴지 말아라.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D번. 역시, 올바른 문장이에요. Didn't our kids go to school together?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 가지 않았니? 부정 의문문이고요. 전혀 문제될 거 없지요. 또 하나의 정답은 바로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쉬 다음에 put 이란 단어가, 우리 동사 원형 그대로 왔죠. 근데 여기에는 뭐로 사용된 거지요? 그렇지. 과거형으로. 왜냐면, 푸의 변화형 이름들 불규칙이었지요. 동사 원형도 푸시지만 과거형도 푸시예요. 선생님, 이거 동사 원형은 안 되나요? 동사 원형 안 되죠. 왜냐면 she라는 3인칭 단수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형이 되려면 put 이란 동사에 s가 붙어야 돼요. 근데 s가 붙지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는 동사 원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활용이 된 겁니다. 푸시 동사일 때 그렇죠. 놓다, 두다. 기본적인 의미가 되겠고요. 그녀가 put a knife, 나이프를, 칼을 놓았다. 어디에? 탁자 위에. 어쨌든 긍정문이 여러분들,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 필요하고요. 과거니까. 뭐야? doesn't가 아닌 그렇죠? didn't가 나와주는 거죠. didn't she? 이런 식으로. she는 문제가 없고요. doesn't를 didn't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어지는 39번부터 42번까지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관할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문제였는데요. 너는 멋진 정원을 가지고 있구나. 감탄문이고요. 바로 what을 이용해 주는 거네.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멋진 정원, garden이라는 명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을 써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what 다음에 어가 나와주고요. 형용사 멋진 의미로 nice가 나와줍니다. 그리고 정원, garden이에요. What a nice garden. 다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 주어 you, 동사 have예요. What a nice garden you have. 이런 식으로. 자, what,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자, 40번이에요. 저녁 먹기 전에 소시는 것을 잊지 마라. 뭐뭐하지 마라. 요번에는 그렇지요. Don't 동사 원형. 부정 명령문을 활용해 주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 잊다, forget 이란 동사. 뒤에 뭐뭐 할 것을 있다, 뭐뭐 하는 것을 있다라고 얘기할 때 to 동사 원형이 나와준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먼저 문장 앞에

don't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잊지 말하니까 don't 다음에 forget 동사로 나와주고 그다음에 뭘 잊지 말래요? to wash 씻는 거, 뭐를 손 씻는 거. 너의 손이 기처럼들 그러니까 your hands가 되겠죠. 빈칸에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이런 식으로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자, 우리 명령문은 이런데 주어 you를 생략하지요, 그렇지요? 어쨌든 듣고 있는 you에게 말하는 거니까. 여기 말하는 손은요, 너의 손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속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유어가 정답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주의해 주시고,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너의 손 씻는 거 잊지 마라. Before dinner, 저녁 식사 전에, 저녁 먹기 전에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 41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매일 운동하지 않아. 그렇지. 요번에는 그렇지요. 부가 의무 써주는 문제가 핵심 포인트였던 문제이고요. 일단은 제인은 매일 운동하지 않아. 제인 나와주고 우리 축약형으로 가볼까요? Doesn't exercise every day.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니까 우리 제인이라는 주어에 맞게 does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요. 물론 does not도 가능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뭐 축약형 많이 사용하니까 doesn't exercise every day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렇지. 뭐야? 앞에가 우리 doesn't 부정문이잖아. 그러면 긍정의 부가 의무문을 필요로 하지요. not 떼버리고 does 그리고 Jane은 그래요. s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화면 통해 정답 확인해 볼까요? doesn't exercise every day 콤마 찍어주고 does she 이런 식으로 부정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not을 떼어버리고요. 우리 긍정의 부가 의무 만들어주기 위해 does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Jane은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She라는 인칭 대명사 써주는 겁니다. 됐죠? Jane doesn't exercise every day, does she? 42번. 너는 음악과 미술 중 어느 과목이 더 좋니? 이 문제의 의도는 뭔가요? 바로 선택 의무이죠. 특별히 어느라는 의미로, 그래요. which라는 의문사가 사용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를 더 좋아하다로 얘기할 때, like better. 이 표현 많이 등장했죠. 어쨌든, 먼저는 어느 과목, 이 부분이 문장 맨 앞에 나와주는 거야. Which subject? 그 다음에 주어가 너잖아요. 그쵸? Like라는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고요. Which subject do you like better? 그 다음에 음악, music, or 미술, art. Which subject do you like better? Music or art? 이런 식으로 우리 어느 라는 의미의 which 그리고 선택 의문문에 여러분들 or를 활용해 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43번부터 45번까지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세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 문장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here are 여기 뭐뭐가 있다. 어떤 때는 is가 등장하기도 하거든요. Here is냐, here are냐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그래요. 뒤에 나와주는 명사입니다. 여기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보이지요. 그러니까 is가 아니라 are가 맞고요. tip이란 단어, 뭔가 도움이 되는 정보. 우리말로 그냥 tip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는 조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팁들, 조언들이 있다라는 거야. 뭘 위한? 건강한 삶을 위한. 1번. 왜요 여러분들 S를 붙였는데요. 자, 지금 이게 건강한 삶을 위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정보, 조언을 얘기하는 건데 전부 다 보니까 명령문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에 마스크를 써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긍정 명령문이죠. 근데 여러분들 S가 붙어준 거 말이 안 되네요. 우리 wears가 아니라 wear로 바꿔줘야 되고요. Wear mask. 마스크를 써라. 됐죠? 그다음에 2번 잘못된 거 있나요? 없죠. 맞는 문장이에요. Wash your hands. 손을 씻어라. With soap. 비누로. 또 하나의 잘못된 문장은 3번에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뭐뭐 하지 마라. 우리 부정 명령문.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그래요. Don't 동사 원형.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 touch your face. 얼굴을 만지지 마라. 앞에 don't를 붙여줘갖고 부정 명령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Don't touch your face. 얼굴을 만지지 마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우리 교재 정답 보면, Don't 말고 do not도 정답으로 나와 있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부정 명령문은 don'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은 do not 동사 원형도 부정 명령문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don't가 많이 사용이 되지만 do not 같은 경우에는 격식을 차린 공식적인 문장. 자, 그럴 때 우리 do not

다시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표현 하나 잡으셔야 되는 것이 without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오게 되면 우리말로는 뭐뭐하지 않고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얼굴을 만지지 마라 라는 의미의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정답 우리 4번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셨나요? 우리 계속 지금 명령문 형태로 나와준 거잖아. 그치요? 그러니까 부정 명령문일 때는 don't 동사 원형. 긍정 명령문일 때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데요. 4번지 보니까 avoid가 피하다라는 의미인데 ed를 붙였거든요. 동사 원형으로 바꿔줘야 돼요. 피해라. crowded. 붐비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붐비는 places. 장소들. 그리고 사람이 많은 붐비는 곳들을 피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어지는 46번부터 48번까지는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주는 문제인데요. 46번 보면 먼저 표현 잡아 주셔야 됩니다. had의 동사 원형은 have지요. have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가 나다. 교통사고를 당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는 과거형으로 너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그 다음에 부가 의문문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답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주잖아요. 긍정문이에요. 맞죠? 부정의 부가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과거형의 일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렇죠. didn't를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your father는 he라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주면 되겠죠? 빈칸 정답, didn't he. 됐죠? 오, 그렇대요.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의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셔. 그렇지 않니? 근데 여러분들, 답이 뭐라고 나와줘야 될까요? 뒤에 이어진 문장이 힌트가 되는 거죠. get hurt, 다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 badly는 심하게 라는 의미예요. 부정문이니까, he didn't get hurt badly. 그는 심하게 다치지 않았다. 그는 집에 계신다. 그렇다면, 저 지금 A가 질문하고 있네요. 너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해 계셔. 그렇지 않니? 이번에 계신 게 아니네요. 맞죠? 부정의 답이 나와줘야 됩니다. 정답은 No, he isn't. 자, 이어지는 문제. You like flowers. 너는 꽃을 좋아해. 그렇지 않니? 역시 부가 의문 등장하는 건데요.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의 부가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don't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you라는 인칭 대명사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Don't you.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부가 의문 만들어줄 때에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해 줘야 됩니다. 거꾸로 반대로라고 얘기했죠. 긍정문이 나와주면 부정의 부가 의문문. 부정문이면 긍정의 부가 의문문인데요. 여기는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을 필요로 하고요. 특별히 이렇게 일반 동사가 나와줄 때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 don't나 doesn't나 didn't를 활용해 주는 거 다시 한번 핵심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과거가 아니죠. 그리고 현재형의 문장인데 주어가 you예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doesn't가 아닌 don't가 활용이 되는 겁니다. 너는 꽃을 좋아해. 그렇지 않니? 좋아한대요. 왜 물어보냐? 오늘이 너의 생일이야. 역시 부가 의문 들어가 줍니다. 쉽지요, 여러분들? 긍정문이에요. 부정의 부가 의문문. 자, 우리 바로 is에 납쳐주고요. 축약형, isn't. 그리고 today는, 그렇죠. 인칭 대명사 우리 is로 받아주면 되겠죠. 빈칸에 isn't. 오늘이 너의 생일이야.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no, it isn't. 아니래요. 나의 생일은 지난달이었다. 이렇게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어지는 48번 문제예요. 역시 우리 부가 의문문.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가줘야 되는데요. 일단, wind란 단어가 wind에 y를 붙여준 우리 형용사가 되고요. 바람이 부는 바람이 강한 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바람이 강하다.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자, 긍정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 필요하죠? Isn't it?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되겠고. 그렇대요. It is blowing hard. 우리 blow란 단어가 바람이 불다. 이 의미를 사용 가능하고요. 여기는 지금 is와 ing 형태로 현재 진행형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때 하던 여러분들, 열심히가 아니라 강하게. 이 의미예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So you will stay at home. 자, 역시 우리 부가 의문 써줘야 되는데요. 앞에가 긍정문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부정의 부가 의문문. 우리 will 같은 경우에 not을 붙여주는 건데, 부정형은 기본적으로 축약형 사용해 주는 거잖아. will, not의 축약형, won't.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우리 won't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you라는 인칭 대명사는 그대로 써주는 거야.

원츄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빈칸에 정답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너는 집에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그렇대요. 집에 있을 거래요. I'll read these books. 나는 이 책들을 읽을 것이다. They are comic books. 그것들 만화책이지. 그렇지 않니? 그것들 만화책이야. 그렇지 않니? 역시 부가의문 들어가 주는데요. 긍정문입니다. 우리는 부정의 부가의문문. 우리 aren't가 나와주고요. they를 그대로 써주는 거죠. aren't they? 자, 만화책이 맞고요. I love comic books. 나는 만화책을 러브니까 정말 좋아한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49번, 50번은요.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바르게 써주는 영작 문제였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49번은, 와서를 시작하는 감탄문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명사를 강조해주는 거지요. 맞지요? 주어진 우리말이 티나가 던지는 공은 얼마나 빠른지. 결국, 아, 티나가 던지는 빠른 공을 강조하는 왓을 이용한 감탄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문제의 의도가 되겠고요. 우리가 왓을 이용한 감탄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구조가 what 다음에 어나 언 나와주고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다시 한번 기본적이지만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어나어는 무조건 붙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온 명사가 새는 것이 가능하고 단수일 때만 붙어 주는 겁니다. 자, 티나가 던지는 공 얼마나 빠른지. 던지는 공, 하나의 공. 세는 거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왓 다음에 어가 붙어주고요. 티나가 던지는 공이 빠른 공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의 의미로 fast를 형용사로 사용해 줍니다. 그리고 명사 볼이 되겠고요. 티나가 던진다. 이거 여러분들 주어 자리는 티나가 나와주고 그다음에 우리 던지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throw라는 단어인데요. 티나라는 주어에 맞게 당연히 그렇죠. s가 붙어줘야 되겠죠. 3인칭 단수 주어니까. 됐죠? 정답 확인해 볼까요? 쓰인 말은 그대로 What a fastball Tina throws 이런 식으로 자, what 다음에 하나의 공이니까 어가 붙었고요 빠른의 의미로 형용사 나와줬고 그 다음에 강조되는 명사 볼입니다 그리고 주어 그리고 동사 우리 throws 됐죠? 49번의 정답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너는 수영과 테니스 중 어떤 스포츠를 더 좋아하니? 그런데 여기는요, 위치를 시작하는 선택 의문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위치가 사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수영과 테니스 중에 어떤 스포츠, 어느 스포츠를 좋아하냐, 더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자, 선택의 범위가 주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또는 뭐 어떤의 의미로 위치가 사용되는 거로 보는 거고요. 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수영과 테니스 중에 어떤 스포츠, 우리말로 스포츠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운동, 어느 걸더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which 다음에 맞아요. sport. 우리 단수 형태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여러 번 나와줬던 표현이 like better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콤마 써주고요. 수영, swimming or tennis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which sport do you like better? 콤마 써주고 swimming or tennis. 자, 이 문제의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택의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느 한 의미로, 자, what이 아닌 which가 활용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영 또는 테니스 중에 어떤 스포츠, 우리말로는 기본적으로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의 운동, 어떤 걸더 좋아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스포츠가 아닌 스포츠. 단수형을 사용하는 것이 문맥상으로 적절하고요. 그리고, like better가 뭐뭐를 더 좋아하다라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lik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주 앞으로 나오지 못하죠. 의문 만들어주기 위해 두 개의 도움 맞는 겁니다. 주어 나와주고 그 다음에 like better. 그리고 콤마 찍어주고요. swimming or tennis. or를 또 활용해 주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렇게 50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다 풀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풀었던 문제 가운데 헷갈렸거나 틀렸던 문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할 문제들 먼저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많은 문제 푸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의논하면 토의해요. 여섯 번째 시간 38강에서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단원 확인 평가 6번부터 마지막 20번까지 함께 풀어볼 텐데요. 선생님 숙제 잘 하고 왔나요? 만점 고치기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자, 지난 시간 만점 고치기 퀴즈의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사물이나 현상을 봐도 이것에 따라 생각이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OX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단어를 적는 거였죠? 정답은 관점이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같은 사물, 같은 현상을 봐도 생각이나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 아이스크림 가게의 그 그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는 반이나 남았어, 이지만 누군가는 반밖에 안 남았어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같은 것을 봐도 관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사례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6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아요. 교재는 137쪽입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이 글을 읽고 푸는 거니까 이 글의 내용 한번 잘 이해해 봅시다. 가라는 기호가 붙었어요. 가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나도 나올 것 같은데요. 가의 내용. 공공 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글 오랜만에 보는데요.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다시 반납도 할수 있어요.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우리 알수 있다고 했었죠. 무엇을요? 글쓴이의 관점을. 공공자전거는 그래서 편리하다라는 거잖아요.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 우리 가격이 저렴하면 좋죠. 비싸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렴한데 편리한 것이니까 좋아하겠죠. 그리고 또 빌리는 과정이 복잡하면은 가격이 저렴해도 망설일 수도 있는데 빌리는 방법까지 아주 손쉽습니다. 반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나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글이 다른 겁니다. 지금 문단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글이 달라진 거예요. 공공 자전거는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빌린다. 좋은 거 얘기하나 봐. 일단 끝까지 봅시다.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 좋은 점을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도난이나 고장 문제가 생기기 쉽다고 하네요. 도난은 뭐죠? 도둑 맞는 거. 그리고 고장은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쉽대요. 어떤 사람들은 자전거를 함부로 타고 고장낸 채 반납하거나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아니죠.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거나 새로 사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가와 나의 관점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공공 자전거를 바라보는 관점인데도 가는 편리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나를 쓴 글쓴이의 관점은 조금 다르죠.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난 고장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새로 사는데 또는 고치는데 드는 비용이 늘어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의 수는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 나의 글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카드 뉴스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납해 주세요. 아, 걸려서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반납해 주세요. 그리고 안전모를 꼭 써요. 아유, 안전모 없는데 어떡하지?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타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켜보는 친구가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귀찮으니까 안전모를 꼭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아니라 귀찮으니까 그냥 타면 안 돼요, 여러분. 안전모를 꼭 쓰고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돼서 넘어지는 것은 이것도 안전한 문제가 아니죠. 넘어지면 다치니까요. 그럼 다는 뭐예요? 이것도 공공자전거 관련된 거. 여기도 자전거 있고, 여기도 자전거 있잖아요. 공공자전거 좋다, 아니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이용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문제 확인해 봅시다. 6번이에요. 캐나다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의

알맞은 말을 빈칸에 쓰시오라고 했어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빌려 쓸수 있게 마련된 이 서비스에 관한 문제, 가나다의 관점은 다 다를지언정 이것에 대해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뭐죠? 공공자전거. 모두가 쓸수 있는 공공자전거예요. 개인 자전거 아니죠? 공공자전거. 자, 공공자전거라고 썼으면 정답이고요. 7번입니다. 가나다의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는 거예요.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공공자전거지만 내용은 다 달랐습니다. 가의 글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공공자전거의 장점, 공공자전거 이용의 문제,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 중에 무엇이었죠? 그렇죠. 공공자전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편리합니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 비용, 가격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글가였고요. 자, 밑에를 보니까 뭔가 비슷해요. 공공자전거 이용의 문제, 공공자전거 관리의 문제. 여기에 차이점이 크게 있겠군요. 이용을 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하는데요. 글 나의 내용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어떤 거였죠? 누구나 손쉽게 빌릴 수 있는데 그래서 고장이나 도난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관리의 문제에 해당되죠. 그렇게 되면 관리가 잘안 되면 뭐 망가진 채로 반납을 하거나 도난을 하게 되면 이용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문제. 그런데 공공자전거 이용의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 안전하게 이용해야 된다. 그 카드 뉴스의 내용이었잖아요. 안전모 착용하고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용의 문제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어 공부를 할때 단어, 어휘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용의 뜻이 뭐지? 관리의 뜻이 뭐지? 에휴, 모르겠다. 아무거나 찍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거, 사용하는 거랑 비슷한 뜻이고요. 그다음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내용이 있었죠. 지문에는 없었지만 글 나에서 인력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골고루 배치하고 어떤 곳에는 너무 많거나 어떤 곳에 너무 적으면 이용하는데 불편하니까 그런 것도 관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망가지거나 도난당했을 때 새로 사거나 고치는데 비용이 들잖아요. 이것도 모두 관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어졌다면 정답이고요. 8번입니다. 보기에서 가나다의 글쓴이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을 찾아 기호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을 통해서 글쓴이의 생각, 관점을 알 수가 있다고 했었죠. 가나다의 내용도 잘 떠올려 보세요. 가는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을 말하는 글이었고, 나는 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다는 이용의 문제점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자, 고장 문제 어디서 얘기했었죠? 글. 나에서 얘기했었죠. 바로 한번 적어볼까요? 가. 고장 문제, 나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 이것은 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다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죠. 나. 그리고 함부로 타고 하는 것은 조심히 타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타는 거 나에다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다. 그리고 위험해 보인다. 이용할 때, 저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위험해 보인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다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손쉽게 빌리고 반납한다. 아, 이건 너무 편리해요. 빌리는 것도 반납하는 것도 손쉬워요. 좋은 점, 공공자전거의 좋은 점을 알려주는 글, 가에서 사용된 표현이었네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호 헷갈리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그려서 기호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9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가운데에서 다음 그림과 관점이 같은 것의 기호를 적는 거예요. 관점이 같은 것. 자, 지금 어때요? 이 그림을 보니까 자전거가 막 쓰러져 있죠. 제대로 바르게 반납을 안한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데 걸려서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럼 그 관점이 같은 것에 기호를 쓰는 거예요. 기역.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편리해요. 지금 편리한 모습인가요? 아니에요. 정해진 곳에 돌려놓지 않습니다. 정해진 곳에 빠르게 이렇게 세워놔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똑같은 관점이네요. 안전모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것은 친구가 타고 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그 안전하지 않게 이용하는 카드 뉴스에서 볼수 있었으니까 관점이 같은 것은

맞지? 아, 비슷한 관점인가 봐요. 이 친구의 생각을 쓸 때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글쓴이의 관점. 우리가 숫자로 했으니까 여기도 숫자로 해볼까요? 다의 관점 잘 정리해줬죠? 공공자전거의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글쓴이의 관점. 자, 1번 충족했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함께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 생각을 알맞게 썼죠. 두 가지 조건이 잘 들어가게 이렇게 여러분들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이어야 하고요. 다의 관점도 적어줘야 하고요. 그래서 좀 까다로울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서술형 적는 연습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도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그쵸? 네, 10번 잘 풀었고요. 11번부터 15번까지는 이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우리 모둠 토이는 불협화음이라는 글이었었죠? 가보겠습니다. 친구 1 얘기합니다. 좋아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를 주제로 토의해보는 건 어때요? 아, 주제가 아직 안 정해졌나 봐요. 토의 주제 정하기 단계인 것 같네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토의 주제를 정하는 단계고요. 아, 그럼 먼저 각자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토의 주제 정하기 다음이 의견 마련하기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친구 4가 필통을 만지다가 대답한다.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었죠? 이미 얘기했었는데 집중을 하지 않았어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면 안 되죠. 토의 주제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예요? 그래서 토의 주제이고요. 주제가 정해졌으니까 의견을 마련해 봅시다 했는데 이렇게 집중을 안 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나 보겠습니다. 이런 기호의 구분도 잘 보세요. 가에서 문제, 나에서 문제 이렇게 구분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친구 1.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모아 봅시다. 의견 모으는 단계죠. 일단 의견을 나누고 나서 의견을 모으게 되겠죠? 친구를 배려하며 말하기, 친구가 힘들어할 때 도와주기, 친구를 툭툭 치지 않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입니다. 우리가, 아, 이 의견에 관련이 있을까 했지만 일단은 나왔으니까 의견을 모으는데 포함해주고 있었어요. 친구 3이 말합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 4가 발끈하죠. 본인이 낸 의견이었잖아요. 친구와 맛집에 가서 더 친해지면 존중하게 된다니까요? 라면서 자기 생각을 우기고 있어요. 왜 맛집을 찾아가야 하는지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았었던 거 기억하죠? 다 보겠습니다. 아, 의견 모으기가 쉽지 않네요. 의견을 모아야 하는데, 그래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단 활동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모둠 의견을 결정해 봅시다. 모으고 나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친구 2. 저도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꼭더 친해져야만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너의 의견은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잘 얘기하고 있죠. 왜 그것이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지. 그런데 또 화가 났어요. 본인의 의견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말을 끊으며 제 생각을 존중해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둠의 생각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자기 생각만 우기면 어떡하나요? 라고 하면서 싸우기 일보 직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무서우니까 얼른 문제로 도망가요. 11번. 가나다의 회의 절차를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토의 주제를 정하는 것이 먼저였죠. 가. 토의 주제 정하기의 단계였고요. 나는 뭐였어요, 여러분? 의견을 모으는 거였어요.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토의 주제를 정한 다음에 의견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마련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이제 모으고, 마지막에 의견을 결정하게 되겠죠. 다. 의견 결정하기. 다의 과정 자체는 의견 결정하기였는데,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만 우기고 막 그러면서. 하지만 절차는 이렇게 순서로 된다. 확인하시고요. 12번. 모둠의 토의 주제는 무엇이었나요? 자, 토의 주제. 무엇으로 정해졌죠? 이 본문에서 그대로 찾아서 적어보면,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0: 행동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적는 문제 아니에요. 친구를 존중하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로 토의 주제가 정해졌었죠. 이 대화에서요. 13번. 가나다에서 친구 사가 부족했던 토의 태도를 알맞게 말한 친구. 찾아봅시다. 자, 하민. 가에서 자신의 의견을 비판한 친구에게 화를 냈어 볼까요? 무슨 주제로 토의한다고 했죠? 집중하지 않아서 토의 주제를 몰라서 질문한 건데 비판한 친구에게 화를 낸건 아니에요. 나에서 토의에 집중하지 않았어. 집중하지 않은 건 가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 현서. 다에서 친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 너무 쉽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말을 끊으며라고 했잖아요. 다에서 친구의 말 끝까지 듣지 않은 거 맞네요. 그러면 정답은 현서. 14번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맞췄길 바라면서. 나에서 친구 3의 토의 태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토의 태도입니다. 태도. 나에 있는 친구 3의 말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친구가 의견 냈는데 왜 비판적으로 해?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 들어봐야죠. 이 의견, 친한 친구와 맛집 찾아가기가 주제랑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니까 타당한 얘기죠. 비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유가 타당하다면요. 그럼 이 태도로 알맞은 거 찾아보는 거예요. 진행을 잘하였다. 진행한 친구는 친구 1이었어요. 나온 의견을 잘 모았다. 이것도 역시 진행자가 할 역할이죠. 사회자의 역할 마찬가지예요. 지금 1, 2, 3이 전부 다 사회자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비판하였다. 맞죠? 적절하지 않은 의견. 여기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즉 적절하지 않아 보여요. 비판하는 거죠. 비판이라는 거안 좋은 거 아니야? 친구 삼은 착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 비판은 비난이랑은 달라요. 옳고 그른지 정말 따져보고 확실한지 이제 짚어보는 그런 단계에 비판하는 거잖아요. 지금 친구 3이 보이는 토의 태도가 비판하는 태도 맞죠? 토의 주제에 알맞은 의견을 말하였다. 의견을 새롭게 주제에 맞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적절하지 않은 의견을 비판한 거니까 정답은 4번. 15번입니다. 친구들의 토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는 협력하며 토의하는 방법을 한 가지 쓰시오. 아, 이 모습을 보니까 뭐 바람직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대화를 쭉 보니까 협력하면서 토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을 한 가지 여러분 맞게 썼다면 정답인데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주제와 관련이 있는 의견과 이유만 이야기한다. 친구 사가 얘기한 걸 보니까 주제와 관련이 없는 것을 얘기했네. 그걸 보니까 내가 협력하면서 토의하려면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걸 얘기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 또 서로의 기분을 생각하며 바른 태도로 토의한다. 자기 것만 우기고 막 존중하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집중해야 하고요. 그렇죠? 기분을 생각하며 바른 태도로 토의한다. 발언권을 가진 사람의 말이 완전히 끝난 뒤에 발언권을 얻고 말한다. 친구 사가 막 말을 끊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서 눈살이 막 찌푸려졌죠. 에, 그러면 안 되는데 친구의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왜 저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발언권을 가진 사람, 사회자가 손을 든 친구에게 네, 말씀하세요. 또는 가리켰을 때그 친구만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얘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를 적었으면 여러분 정답입니다. 자, 16번부터 20번까지 이 글을 읽고 푸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시사 주간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제를 다루는 잡지를 얘기합니다.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오리온 진군을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하여 발표했다. 굉장히 영예롭군요. 이 잡지는 1927년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을 발표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올해 어린이 선정은 두 번째이다. 굉장히 영예로운 일입니다. 올해 어린이로 선정됐대요. 누가요?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요. 올해 어린이 오리운진의 말로 시작이 되고 있죠. 친절함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수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을 전파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라는 이 오리운진의 말이죠. 큰 따옴표니까. 오리온진이 지난 2년간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친구가 한 일들이 나오죠.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모은 후원금으로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만 개. 엄청 큰 수죠. 책 50만 권. 엄청나네요. 책 50만 권을 기부하기도 했다. 나눔의 시작은 2020년 친절 경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해 받은 상금을 지역 어린이 병원에 장난감으로 기부한 것에서 비롯됐다. 아, 친절 경연 대회라는 게 있나 봐요. 거기서 우승한 것도 대단한데 그 상금을 본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역시 친절하네요. 그것을 장난감으로 또 기부했어요. 그것이 나눔의 시작이라고 하죠. 나눔의 시작. 오리오는 누구든지 마음만 있다면 저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16번입니다. 오리온진이 미국의 유명 시사 주간지에서 2021 올해 어린이로 선정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유명한 잡지에 글을 썼기 때문에 아니죠. 잡지에 나온 것이 글을 쓴게 아니에요. 과학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과학이란 단어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캠페인을 진행하여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아니죠. 선정된 까닭이 뉴스에 나왔기 때문은 아니죠. 그렇죠? 네, 나눔을 베풀기 위한 경연에서 이겼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봉사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기 때문에, 자, 이것이 정답이죠. 봉사활동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어요. 막 인터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17번. 기억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을 보니까 서둘러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해요. 자, 이 내용으로 알맞은 거 찾아보는 거예요. 오리온진이 가족과 함께 시작하였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찾을 수 없었고요. 말하기 대회를 릴레이로 하는 캠페인? 아니에요. 친절 경연대회 기부금으로 책을 50만 권 기부하였다. 이것은 친절 캠페인을 진행한 그 내용이 아니라 나눔의 시작, 뭐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쵸? 칭찬이 릴레이 경기처럼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아니고요. 후원금으로 끼니를 굽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 10만 개를 전달하였다. 여기에 답이 있네요. 친절 캠페인,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갖고 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는데 그 내용으로 알맞은 것이 5번이었습니다. 여러분, 3번이랑 조금 헷갈릴 수 있었을 텐데요. 5번, 예, 정답을 찾을 수 있죠. 18번. 오리온진의 나눔에 대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가진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지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야. 쉬운 일이면 모두가 하면 되는데,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리온 진 같은 훌륭한 친구가 했기 때문에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아니고요. 누구든지 나눔에 대한 마음은 있어. 근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지민이랑 비슷한 거네요. 원영,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 그것이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가 가진 나눔에 대한 생각이죠.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돼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있으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찾을 수 있죠? 답은 원형. 19번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눔을 실천한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이에요. 자, 우리 주변에서 나눔을 실천한 사례. 나눔. 그쵸? 이 글에서의 핵심 내용이죠. 나눔. 뭐, 선한 영향력, 이런 건데요. 사례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공부가 부족한 학생을 도와주는 거. 나눔이죠, 나눔. 내가 공부를 잘해요. 국어 문제를 잘 풀어요. 근데 공부가 어려워하고 부족한 학생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아는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거. 생명을 살리기 위한 헌혈 운동. 피를 나눠주는 거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하기, 우리 봉사활동과 관련된 공익 광고도 봤었는데, 그쵸? 뭐, 여가 시간에 반으로 나누어서 봉사활동을 하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봉사활동하는 거 나누는 거죠.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여 수익금을 기부하기, 판매하는 거, 돈을 버는 목적의 활동이에요. 끝까지 읽어야죠. 그 수익금을 기부했다고 하잖아요. 나눈 거죠. 전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캠페인, 이것은 뭔가 건강과 관련된 것이 나눔을 실천한 사례는 아니네요. 그렇죠? 5번에 정답이 있습니다. 캠페인은 무조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알맞은 건지, 나눔을 실천한 건지를 확인하셔야 됐습니다. 20번 문제예요. 중요한 내용인데 이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의 내용이 뭔지를 잘 파악해야겠고, 그것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를 한번 골라보자 하는 거죠. 그럼 내용이 뭐였어요, 여러분? 오리온 진이라는 어린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나눔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베풀 수 있는 친절로 인해서 퍼뜨릴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주요한 내용이었죠. 이것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거예요. 학급 친구들끼리 얘기를 할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과 관련되게. 1. 올해의 어린이로 선정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나눔, 친절, 선한 영향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오리온 진 부럽다. 나도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쵸? 친절 경연대회에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도, 1번과 비슷하게 올해 어린이로 선정되고 싶어. 친절 경연대회에서 잘하고 싶어.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죠. 그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저 여기에 정답이 있네요. 아, 오리온 진이라는 친구 정말 훌륭하고 멋있는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이 나눔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이 내용과 관련 있는 토의 주제가 되겠군요. 여기까지 우리 20번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단원을 풀면서 그 정말 국어의 만점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라는 생각을 선생님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즉, 관점이 다를 수도 있구나.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함께 느낀다면 선생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퀴즈도 확인해야 돼요. 똑똑한 것도 중요하니까요. 토의를 진행하는 사회자는 발언권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수강하기 게시판에 E와 함께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바로 확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수고했어요. 안녕!
1: ]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지권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판이 움직임에 따라서 지각에서는요,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했고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새로운 대단원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빛과 파동 중에서도 오늘 시간은 빛에 대한 이야기로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요, 원대한 개념 미션으로 수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자,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물컵 안에 무엇이 숟가락이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물컵에 담긴 숟가락은 왜 꺾여 보이는 것일까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숟가락이 어때 보이나요? 네, 마치 분리된 것처럼 꺾여 보입니다. 실제로 이 숟가락 정말로 꺾인 것일까요? 만약 꺾인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빛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렇게 숟가락이 꺾여 보이는 것일까요? 오늘 시간은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역시도요, 개념 아이템 차곡차곡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아이템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은요, 바로 빛의 반사와 굴절입니다. 우리 한번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빛이 다른 물체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바뀌어서요, 되돌아오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빛의 반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가끔 눈이 너무 부실 때, 거울에 빛이 반사되어서 눈이 너무 부셔. 이런 말들 한 번쯤은 써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거울에서 이처럼 빛이 반사가 됩니다. 한번 그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보시면요, 거울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들어오고 있는 이 빛을 우리는 입사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오다가 거울이라고 하는 경계면에서 반사되어서, 원래 그 빛이 들어오던 쪽으로 어떻게 반사되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의 빛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반사하는 빛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요, 우리 거울에 수직인 선을, 가상의 선 하나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요, 우리가 이걸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입사하는 빛과 법선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무엇이라고? 입사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번에는 법선과 반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 이 각을 우리는 반사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요, 항상 빛이 반사할 때는 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습니다. 우리 과학에서 항상 이러한 것이 적용돼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요? 그렇죠. 법칙이죠. 반사 법칙은요, 빛이 반사할 때 무슨 각과 무슨 각이,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크기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이 한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진행을 할때 경계면에서 이번에는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빛의 굴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개념 미션 사진 기억나시나요? 실제로 물과 그 안에 그 위에 있는 공기의 경계면에서 빛이 꺾여서 나아가는 굴절이 일어나다 보니 마치 우리 눈에는 숟가락이 꺾인 것처럼 보였던 거거든요.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빛이 공기에서 어디로? 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굴절되어서 빛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공기 중에서 들어가는 이 빛을 입사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공기와 물의 경계면에서 이 빛이 어떻게 진행 방향이 꺾여서 물로 들어갑니다. 그때 그 빛을 우리는 굴절하는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물과 공기의 그 경계면의 수직으로 그은 이 가상의 선을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법선과 입사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 그리고 법선과 굴절하는 빛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사에서는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요, 우리 빛이 굴절될 때는 입사각이 커지면 무엇도? 굴절각도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입사각이 커지면 무엇도 굴절각도 함께 커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시간 이 빛의 반사와 굴절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화면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체를 본다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무엇이 빛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어떠한 빛의 경로에 의해서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을까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시면요, 맨 처음에는 광원인 물체를 볼 때라고 되어 있어요.
광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요. 전등이나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낼수 있는 물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 전등과 같은 광원을 봤다면 전등에서 바로 무엇이 빛이 내 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아, 우리 광원이라는 물체를 바라볼 때는 어디에서 어디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광원에서 눈으로 바로 빛이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모든 물체가 다 광원인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밤에 방불을 끄고, 전등을 다 끄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물체 잘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물체는 어떻게 볼수 있을까? 빛의 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주변에 어떠한 빛이 있어야만 해요. 이렇게 전등이 켜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낮에 태양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양빛 에너지가. 그렇다면 우리 이때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라고 했을 때이 광원이라고 하는 물체에서 먼저 빛이 나왔을 거예요. 그 빛이 어디로 들어가서 책으로도 들어가서 책이 그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럼 물체에서 반사된 그 빛이 어디로 우리의 눈으로 들어올 때, 아, 그 물체를 볼수 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리해보면요. 광원이 아닌 물체를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로 들어가고, 물체는 다시 그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눈에 그 빛이 들어오면 물체를 비로소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시간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빛의 반사와 굴절을 이용한 거울과 렌즈라고 하는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울이나 렌즈에 비치는 물체의 모습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어떤 물체들을 바라볼 때 거울 안에 들어있는 그 물체의 모습을 우리가 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평면 거울에는 도대체 어떠한 상이 만들어질까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평면 거울이 있어요. 그리고 평면 거울 앞에는요. 지금 귀여운 무엇이 펭귄 모양의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으로 이 거울 앞에 있는 펭귄, 거울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때 어떠한 빛의 경로가 있었길래 우리 눈에 이 펭귄이 보이게 되는가라는 걸 한번 따져볼게요. 자, 주변에 있었던 광원에서 빛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 들어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가 됩니다. 그럼 반사된 두 빛이 어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네, 거울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울에서 다시 그 빛이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당연히 거울에서 반사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라고 하는 반사 법칙이 적용된 채로 지금 이렇게 반사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거울에서의 물체의 모습, 즉 상은요, 언제 어디에 생기냐라고 했을 때 물체에서 나오는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그두 빛을 연장한 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얘기 조금만 더 깊게 해볼게요. 물체에서 지금 두 빛이 나아가고 있어요. 그 빛이 거울에서 반사되어서 내 눈에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물체에서 나온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두 빛을 어떻게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서 그두 빛이 어떻게 되는데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럼 평면 거울은 상이 지금 어디에 생기냐라는 걸 봤더니 지금 물체와 평면 거울 그리고 상이 어떠한 거리에 같은 거리에 지금 떨어져 있구나. 무엇으로부터? 평면 거울로부터. 그래서 이 평면 거울에서는요, 상이 평면 거울을 기준으로 물체와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칭인 위치라는 건 어떤 거예요? 평면 거울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이 물체와 상이 딱 포개지면 우리가 그것을 대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요, 평면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의 크기는 물체의 크기와 지금 상의 크기가 어떠한가요? 똑같죠? 자, 그럼 우리 평면 거울에서 생기는 상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거울을 기준으로요, 물체와 어떤 위치에? 그렇죠. 대칭인 위치에 물체의 어떤 크기에 같은 크기의 상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이 거울은요, 평면 거울만 있지 않고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도 있을 거거든요. 그두 거울에 생기는 상의 특징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울은

볼록 거울입니다. 볼록 거울 보시면요. 빛이 들어오는 쪽에 거울이 어때요? 볼록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과 렌즈에서 물체와 거울이 가까울 때는 어떤 상이 생기고, 물체와 거울이 멀 때는 어떤 상이 생기는지 그 상의 특징을 공부하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사실은 이 상의 특징을 표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여기 앞에서 그림으로 살짝 맛을 보고 느낌을 얻은 다음에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볼록 거울에 어떠한 물체를 한번 그려볼 거냐면요. 거울 앞에 지금 요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마치 평면 거울 앞에 그 펭귄이라고 하는 물체가 있었듯이 이 볼록 거울 앞에는 어떤 물체가 이 화살표 물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물체에서 나가는 두 빛이 만나는 지점 혹은 그두 빛을 연장한 선이 만나는 지점에 상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에서 지금 빛이 첫 번째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 바깥으로 퍼지도록 볼록 거울은 반사를 시킵니다. 이번에는요, 빛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볼록 거울의 중앙으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이렇게 반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첫 번째 빛과 두 번째 빛이 만나는 점 혹은 연장시켰을 때그 연장된 두 선이 만나는 점에 상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는 만나지 않으니 어디로 이렇게 연장을 시키면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어디서? 요 지점에서 만나고 있고요. 그럼 그때의 상은 요렇게 그려지겠네요. 여러분들, 볼록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은요, 물체보다 크기가 어때요? 작아졌어요. 아, 볼록 거울에서 만들어지는 상은 상의 크기가 물체보다 작고요. 그리고 지금 상이 뒤집어졌나요? 똑바로 서 있나요? 네, 똑바로 서 있죠. 우리가 작고 이것을 바로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록 거울이고요. 물체까지 거리에 따른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록 거울이 지금 귀여운 곰인형과 가까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그때 그 거울에 만들어지는 상은요. 이 곰인형보다 크기가 살짝 줄었고요.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요, 거울로부터 물체를 조금 더 멀리 이동시켰어요. 그랬더니 상의 크기 어떻게 됐나요? 더 작아졌습니다. 이번에는 물체를 거울로부터 더 멀리 더 보냈어요. 아주 멀리 있을 때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상의 크기 어때요? 굉장히 작아졌죠. 아, 볼록 거울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항상 상의 크기는 어때요? 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멀리 보내면 보낼수록 더 상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진다라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볼록 거울이고요. 여러분들, 볼록 거울 보면은 이 곰인형의 상이 되게 작아졌다라는 건 우리는 그 곰인형 주변에 다른 배경까지 다볼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거 볼록 거울의 특징 뭐라고 하냐면 넓은 시야를 볼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볼록 거울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예를 보면요, 넓은 시야를 봐야 할때꼭 볼록 거울을 설치하거든요. 바로 그것이 대표적으로 도로의 안전 거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저쪽에 코너 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 차선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선을 잘 봐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때 보이지 않는 쪽에 볼록 거울을 설치하면 평면 거울을 설치했을 때는 이만큼밖에 보지 못하는데 볼록 거울을 설치하면 시야가 더 커지니까 더 넓은 이 바깥쪽까지 다볼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보면 다른 차선을 다볼수 있게 되니까 훨씬 더 안전하겠죠. 마찬가지로 방범용 거울도요, 우리 편의점에서도 볼수 있고요, 지하주차장 같은 곳에서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방범용 거울을 설치를 하면요, 넓은 시야의 코너까지 우리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자동차 측면 거울은요,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석에 이렇게 양쪽에 보면 귀엽게 나와 있는 거울 두개 있거든요. 마치 귀처럼. 사이드 미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자동차 측면 거울도 볼록 거울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운전자가 차선을 바꿀 때옆 차선 말고 옆옆 차선도 보면 훨씬 더 운전이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넓은 시야를 보면서 운전을 할수 있게 볼록 거울을 자동차 측면 거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오목 거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거울은요.

빛이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오다가 반사되어서 한 점에 모이는구나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네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우리 거울에서 만들어진 상의 특징을 그림으로 먼저 느낌으로 잡고 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림 그리는 거꼭 모르셔도 뒤에 표로 정의하는 내용은 꼭잘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거울과 물체가 가까울 때도 한번 그림을 그려올 거고요. 그리고 거울과 물체가 멀 때도 한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거울 앞에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화살표 모양의 이 물체를 거울에 반사돼서 우리가 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는요, 이렇게 들어온 빛은 어떻게? 이렇게 중앙으로 갈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빛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울 중심으로 선생님 보내볼게요. 그럼 이렇게 들어간 빛은 이렇게 나아가겠죠. 그럼 이두빛 지금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줘야 될것 같습니다. 뒤로 이렇게 연장시켜주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된 상이 만들어져요? 상이 물체보다 크기가 어때요? 커졌어요. 상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아, 물체와 거울이 가까워졌더니 오목 거울에서는 어떤 상? 크고? 뒤집어지지 않았죠. 우리가 이걸 아까 말했듯이 바로 서 있는 상이다 해서 바로 선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거울로부터 물체가 굉장히 멀리 있다고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물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체에서 나오는 두 빛을 또 그려봐야겠죠? 이번에는 요렇게 들어온 빛은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경로로 이렇게 나아갈 것 같고요. 이번에는 여기 중앙으로 보내볼게요. 하나의 빛은 요렇게 중앙으로 가서 요렇게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번에는요, 두 선이 지금 어디서 만났냐면요. 바로 이 위치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물체의 상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요? 네. 거꾸로 선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이 뒤집어졌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요, 아, 오목 거울은 거울과 물체가 가까우면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데,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점 멀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구나,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요. 물체까지의 거리에 따른 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목 거울과 물체가 이렇게 가까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곰인형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습니다. 아,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제 물체를 거울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곰인형이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졌네요. 어떤 상이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번에는 거울로부터 이 곰인형을 더 많이 멀리 보냈더니 곰인형의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많이 작아졌어요. 아, 아주 멀리 보냈더니 작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오목거울의 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오목거울의 활용은요, 물체와 거울이 가까이 있을 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치과용 거울과 화장용 손거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치과용 거울 왜 사용할까요? 네, 치 안에 구석구석 보고 싶어요. 그럼 치아를 어떻게 하면 확대해서 보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치아와 거울을 가까이 둔 다음에 보면요.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져서 확대된 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용 손거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태양열 조리기와 성화 체화 거울도 오목 거울을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오목 거울의 특징 중 하나가 거울에 나란하게 들어왔던 빛이 한 점에서 모였어요. 우리 태양열 조리기라고 하는 건이 태양빛을 모으는 거잖아요. 태양 거울로부터 굉장히 멀리 있을 거고요. 한 점에 태양빛 모으면요.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을 통해서 이렇게 조리,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화,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오목 거울은 거울이랑 물체를 가까이 두면 상의 크기가 커지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물체를 점점점 멀게 해주면 언젠가는 상이 뒤집어지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고 더 멀게 하면 작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볼록 렌즈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렌즈라고 하는 것은 빛이 렌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굴절되고 있어요. 렌즈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면

볼록 렌즈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지금 한 점에 모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물체와 렌즈가 가까울 때, 그리고 멀 때, 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렌즈로부터 물체가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굴절되는 두 빛을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는 빛은 이렇게 따라서 굴절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렌즈의 중앙으로 우리가 빛을 보낼 텐데, 렌즈의 특성상 렌즈의 중앙을 지나는 빛은 그냥 일직선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두선안 만나겠죠? 그럼 뒤로 연장시키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면요. 이쪽에서 만나네요. 그러면 이 물체에서 볼록 렌즈에 생기는 상은 어때요? 크기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아, 가까울 때는 크고 어떤 상이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멀리 보낼 거예요. 물체를 렌즈로부터 아주아주 아주 멀리. 그러면 우리 보시면은 이번에는 물체가 렌즈로부터 아주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때 또 생기는 두빛 한번 그려봐야겠죠? 첫 번째 빛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면 여기 따라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중앙으로 보내면은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지금 대략 이쯤에서 두 빛이 만나고 있네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여기 이렇게 일직선 하면 요 지점에 상이 만들어질 텐데, 상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뒤집어졌죠. 아, 멀 때는 우리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이 내용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볼록 렌즈가 물체랑 가깝습니다. 어때요? 물체가 커 보이죠? 아, 어떤 상이 물체보다 크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렌즈로부터 물체를 더 멀리 보냈어요. 멀리 보냈더니, 기린이 뒤집어졌어요. 어떤 상이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는구나. 더 멀리 보냈더니요, 이 거꾸로 선상의 크기도 많이 작아졌네요. 물체와 렌즈가 많이 멀면 볼록 렌즈에서는 작고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물체랑 렌즈가 가깝더니 확대가 됐대요. 우리 확대할 때 과학 시간에 뭐 많이 써요? 돋보기 많이 사용을 하죠. 돋보기, 확대경, 그리고 현미경 렌즈 다 뭐예요?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원시용 렌즈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시는요, 가까운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우리가 원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시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안구가 있어요. 사람 눈이거든요. 그럼 눈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망막에 빛이 맺혀야지 우리가 상이 잘 보이는데 문제는 원시는요, 상이 저 뒤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렇게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하면요. 볼록 렌즈는 빛을 좀 모아주잖아요. 그러면 멀리 맺혔던 상을 좀 가깝게 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시용 안경에는 볼록 렌즈를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렌즈, 오목 렌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렌즈는요, 이렇게 오목한 렌즈고요. 나란하게 들어온 빛이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목 렌즈 앞에 이렇게 물체가 서 있었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상 한번 그려볼게요. 이선 이렇게 나아갈 거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보는 선은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그때는 이렇게 연장시키면 대략 요 지점에서 두선 만나고 있죠. 따라서 어떤 상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고 바로 선상 만들어지고 있네요.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오목 렌즈에서는요. 오목 렌즈와 물체가 가까이 있을 때도 바로 선상, 멀리 있을 때도 바로 선상, 아주 멀리 있을 때도 바로 선상이고요. 다 모두 물체보다 크기가 작은 상이 만들어집니다. 항상 오목 렌즈는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기는구나라고 정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오목 렌즈는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바로 근시용 안경. 보통 청소년기 학생들이 쓰는 안경이 대부분 근시용 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구를 그리면은요. 안구에 이렇게 빛이 들어와요. 그럼 근시는요, 이 안쪽에 상이 맺히는 거예요. 상이 안쪽에 맺히면 멀리 있는 물체가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오목 렌즈는 빛을 퍼트려 주잖아요. 미리 빛을 퍼트린 다음에
우리가 안구에 빛이 들어오게 하면요, 상이 원래보다 더 멀어진 이쪽에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종류의 거울과 두 종류의 렌즈의 상을 살펴보았으니

0: 이제 개념 플레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전등 아래에서 책을 보는 학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이 책을 보기 위한 빛의 진행 경로로 오른 것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광원이 아니죠. 그럼 항상 빛은 광원에서 시작을 해줘야 되니까 전등에서 나온 빛이 책에서 반사되어서 내 눈으로 들어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다음이요. 그림은 가와 나는 서로 다른 거울 앞에 똑같은 인형을 각 가까이 두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가까울 때 어떤 거울은 이렇게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블록 거울이었죠. 블록 거울은 항상 작고 바로 선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거울은 물체와 거울이 가까울 때 확대된 상, 즉, 우리 오목 거울이었습니다. 오목 거울의 경우는요, 물체랑 거울이 가까우면 확대된 바로 선상이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거울과 물체를 점점점 멀리 하다 보면 언젠가는 물체가 뒤집어지는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지고, 더 멀리 하면 상의 크기도 작아졌어요. 우리 각각 거울에서 생기는 상의 특징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억. 가에서는 항상 바로 선상이 생기나요? 네, 블록 거울에서는 작고 바로 선상이 생깁니다. 니은. 가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이 아니죠.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틀렸고요. 나에서는 항상 물체보다 큰 상이 생긴다. 아니죠. 이거 충분히 멀어지면 오목거울에서도 작고 거꾸로 선상 만들어졌습니다. 리을. 나에서는 물체가 거울로부터 충분히 멀어지면 물체보다 작은 상이 만들어집니다. 기역과 리을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렌즈를 통과한 빛이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빛이 모이고 있어요. 빛을 모으는 렌즈는 무슨 렌즈? 볼록 렌즈였어요. 항상 물체보다 작은 상이 생길까요? 아니요. 가까울 때는 큰 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에 사용하는 렌즈였잖아요. 틀렸고요. 렌즈에서 멀어지면 어느 순간 거꾸로 선상이 만들어졌습니다. 맞고요.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지 않는 눈의 이상. 우리가 이걸 원시라고 하고요. 볼록 렌즈는 원시를 교정하는 렌즈가 맞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렌즈입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 몇 번?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었고요. 우리 개념 클리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울에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긴다. 빈칸에 들어가는 답안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우리가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빛에 대한 수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날게요. 안녕!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한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시간 단원 확인 평가. 두 번째 시간인데 혹시 선생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선생님 옷이 여기 있는 배경색하고 비슷해서 나 찾아봐라의 숨은 선생님 찾기 같아. 자,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북원의 단원 확인 평가. 지난 시간에 다못 풀었던 문제들 시작을 해야겠죠? 자, 준비되셨지요? 그러면 빠밤! 네, 지난 시간에 단원 확인 평가 앞부분을 하면서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었죠? 라면 확인. 그 다음에 근거자료. 예, 근거자료 모을 때 인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출처를 꼭 밝혀야 된다. 출처를 밝히는 방법까지도 확인을 하고 또 문제도 풀었습니다. 오늘은요, 주장하는 글쓰기 과정을 볼 거예요. 주장하는 글을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잖아요. 자, 그래서 짜임까지도 그냥 다 머릿속에 있어요. 이걸 그냥 썩히면 안 되지. 여러분도 주장하는 글을 써보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쉽진 않지만 이미 여러분은 주장하는 글의 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일단 경험과 지식을 떠올리고 계획하고 내용을 생성하고 내용 조직하고 표현하고 고쳐쓰기.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뭘까? 내가 경험했던 것. 지난주에 어딜 놀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런 문제 상황을 발견을 했어. 뭐 이런 문제 상황을 당했어. 맞닥뜨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상황을 놓치지 않고 잘 떠올리면 이미 주장하는 글을 쓸수 있는 재료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 중에 꼭 바꾸고 싶은 문제, 뭐 고치고 싶은 문제, 해결하고 싶은 문제, 이것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장하는 글을 쓸 수가 있다. 어때요? 좀 시작은 할수 있을 것 같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떠올린 다음에 무엇이든 계획이 중요하죠? 계획을 합니다. 자, 글을 쓰는 목적과 글 주제를 정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주장을 여기 가슴속에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왜 쓰는지, 또 어떻게 주제를 정할지, 누가 읽으라고 쓸지, 뭐 친구가 읽으라고 쓸지, 우리 동네 어른들이 좀 보시라고 쓸지, 일단은 정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잘 계획을 해서, 그래, 나는 이걸 주제로 해서 이런 주장을 펼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하나 모아야겠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글에 써넣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용 생성하기입니다. 자, 생성이 뭐예요? 만들기예요. 자, 내가 글에 넣을 내용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아, 아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일단 나는 어떤 주장을 해야지. 미세 플라스틱을 줄입시다. 이 주장을 할 거야. 이걸 내 글에 쓸 거야. 그러면 왜?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이유도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유만이 아니라 그 이유를 잘 뒷받침해주는 근거까지도 내가 제시를 해야겠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물어다 주는 게 아니야. 찾아야 돼요. 자, 찾아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책에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문가에게 가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문 기사, 뉴스 기사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구 자료도 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잘 찾아야

결국엔 내 주장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세 글자. 뭐였어요? 주장하는 글의 목적. 그렇지. 세 글자.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을 만한, 객관적인 이러한 자료들을 여러분이 찾아서 정리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수집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결과를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통계나 도표 같은 것들도 찾아봐야 되고요. 책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걸 찾는 연습을 미리 해두면 좋아요. 남들에게 찾아줘, 찾아봐. 이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중에서요, 가짜 정보도 여러분이 버릴 수가 있어요. 다 이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아이, 이건 못 믿겠어. 그러면 가져오시면 안 되죠. 이건 가짜야 라고 판단이 되면 가져오시면 안 되죠. 이 상황이, 예, 이 생성하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여기가 튼튼해야 내 글에 설득력이 선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내용 조직하기로 들어갑니다. 내가 내용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야. 생성을 했어요. 이거 끌어오고 저거 끌어오고, 와, 나는 내용 부자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어요. 야, 나는 이렇게 내용을 많이 많이 많이 찾아서 갖고 왔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하셔야 됩니다. 구성을 하셔야 돼요. 구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면서 글의 개요를 작성합니다. 어떻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 지난번에 살짝 얘기해 줬었죠? 일단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목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서론 부분에는 문제 상황. 요런 문제 상황 써야지. 내가 겪었던 거쓸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내 주장을 여기다 써야지. 자, 주장을 썼으니까 본론 부분에는 그래. 이 여기에 이유를 한몇개 나왔을까? 그래 한두 개만 써보자. 이유 하나, 거기에 따른 근거 하나.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도 여기다 써야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근거도 여기다 써줘야지 하고 개요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요죠? 네. 자, 이 개요. 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뼈대. 뼈대를 작성하는 거예요. 네. 이 뼈대가 튼튼해야지. 예, 그 다음에 뭐랄까, 설계도? 설계도라고도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유와 근거 썼으니까 결론. 결론 부분에 나는 이렇게 요약을 해줄 거야 하고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썼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쓰셔야 돼요. 실제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그대로 써야지. 이유도 쓰고 근거도 써야지. 선생님은 지금 이런 식으로 쓰세요라고 얘기한 거지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한 그 주장하는 글에 대충의 개요를 여기다가 빼곡하게 쓰셔야 돼요. 자, 이게 바로 개요라는 거고요. 짜임에 맞게 잘 정리를 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용 조직하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조직하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의외로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표현하기가 뭐예요? 주장하는 글을 비로소 쓰는 겁니다. 이 표현하기가 어려워. 아, 어떻게 다시 지워. 아,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쓰자. 이렇게 하는 친구는 어디에서 좀 부족한 점이 나타났다? 여기. 내용 생성하기와 내용 조직하기 부분에서 준비를 잘안 하신 거예요. 여기만 잘 준비가 되면 여기는 예, 오히려 더 쉽게 쓰여진다는 것. 자, 고쳐쓰기는 글의 통일성과 표현의 정확성을 고려해서 뭐 고칠 부분 고친다. 우리 저번에 했었었죠. 뭐, 글 수준에서 고쳐쓰기, 문단 수준에서 고쳐쓰기, 문장 수준에서 고쳐쓰기. 요거 하시면 돼요. 여기에 글의 통일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의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그 글들을 이렇게 보시잖아요. 여기에서 가장 높게

오로지 내가 생각한 주장, 내가 생각한 주제를 향해서 모든 문장과 모든 문단들이 다 그쪽으로 똘똘똘똘똘똘 뭉쳐야 돼요. 이게 바로 글의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통일성이 잘 지켜진 글은요, 글을 읽는 사람이, 아, 고개가 끄덕여지면서 이해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갑자기 여기 있는 이 자료는 왜 들고 온 거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똘똘똘똘, 주제를 향해서 똘똘똘똘 모든 자료와 모든 이유와 모든 문단들, 문장들이 다 통일성 있게 똘똘 뭉쳐져 있으니까. 요걸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보기의 내용에 대해 알맞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 의견이래요. 우리 부모님께서 낮잠 자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하셨어. 그래서 낮잠을 자면 안 된다고 난 생각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을까?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의 연구 결과이므로 그대로 인용해도 된다. 여기 어디 전문가가 있어? 없지요. 그냥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부모님은 낮잠 자라고 하셨는데, 낮잠을 자면 피로가 풀려서 집중력도 좋아진다고 하셨는데, 이럴 수도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의견이므로 인용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자, 이 내용을 인용하면 글을 더 길게 쓸수 있으므로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네, 사실 여러분 중에 선생님이 이렇게 다 읽어보면요, 글을 짧게 쓰면 뭔가 부족해 보여서 그 분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썼다. 나 많이 썼죠? 실제로 갖고 와 그러면. 선생님, 저 많이 썼죠? 하고 이렇게 들고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많이 쓴 것도 물론 좋지만 그만큼 이제 노력을 했단 얘기지만 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통일성이라고 했어요. 통일성. 네. 예, 그래서 무조건 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자, 글을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자, 전문가의 연구 결과이므로 그대로 인용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부모님은 전문가가 아니야?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고 해서 인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의견이어서 신뢰할 수 없다. 이거죠. 네. 주관적인 의견이에요. 객관적이려면, 네. 어떤 기관에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라든가, 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이걸 갖고 와야죠. 그래서 알맞게 제시한 것은 3번.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방법으로 서로 관련된 것끼리 알맞게 연결해 주세요. 자, 기상청 누리집에서 찾은 연도별 기온 자료가 있고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급식 메뉴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근거잖아요. 그쵸? 근거죠? 여기가 근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건데 이걸 어디서 찾았냐 이 말이에요. 네, 해석을 하자면, 이 문제를 해석하자면. 자, 인터넷 조사로는 자료를 찾았고, 설문조사 결과로는 통계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설문이 뭐라고요? 여기 문이? 예. 묻다.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네. 한자도 써줬었어. 그쵸? 네, 물을, 문.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 어떤 급식 메뉴 좋아해? 하고, 물어봐서 통계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장을 발표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할게요. 주장이 어떤 문제와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주장과 관련 있는 이유나 근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말한다. 발표 목적, 발표를 들을 대상 등을 미리 생각해보고 낱말 수준을 어렵게 하여 발표한다. 주의할 점으로 알맞은 것 1번과 2번.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예, 쉽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는 사람은 쉽게 설명한다. 모르는 사람은 어렵게 설명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쉽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장하는 말을 할 때는 네, 발표 목적, 발표를 들을 대상들을 생각해서 쉽게 쉽게 얘기해주면 좋아요. 이유를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근거의 타당성. 타당이 뭐다? 이치에 맞다. 맞다. 맞다.

옳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치에 맞다, 옳다. 예,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자, 이 근거가 맞는 것인지 또는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객관적인가? 이유와 근거가 관련이 있는가?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인가? 근거의 출처를 믿을 수 있는가? 친한 사람이 실제로 겪어본 사실인가? 아닌 것. 5번 쉽게 예, 풀리네요. 그렇죠? 일단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제3자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져야 돼요. 그죠? 예. 주관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 내가 봤을 때 고개가 끄덕거려지면 이건 주관적인 자료가 되겠죠. 내 친한 친구가 그러더라. 뭐 이런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관련이 있어야 되겠고, 뭐 당연하죠. 뒷받침을 잘 해야 되겠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올 때, 인용을 잘 해야 되니까 출처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출처 가운데에, 이 출처? 이 기관이 이게 믿을 만한 기관인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출처를 믿을 수 있는지 이것도 봐야 되겠죠. 출처, 우리 부모님, 이걸 좀 곤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정답 5번.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객관성을 띄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결론은 신뢰성으로까지 가야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조사 결과 대기 오염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여기서 근거는 뭐예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조사 결과죠. 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기가 근거가 되겠죠? 기상청의 통계에 따르면 이것이 근거입니다. 누리소통망의 댓글에 따르면 자, 누리소통망의 댓글이 또 근거로 활용될 수 있고요. 어린이 과학 잡지 2000몇 년몇 호에 찾아보니까 자, 여기도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객관적이지 못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누리소통망의 댓글이죠. 왜? 누리소통망의 댓글은 아무나 와서 다 댓글을 달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리소통망의 댓글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객관적이어야 하고 그래서 믿을 만해야 된다.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4번의 누리소통망의 댓글은 정말로 주관적인 의견들이 다수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어린이 과학 잡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 정확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줄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글을 쓸때 이러한 곳에서 신뢰성이 있는 곳에서 근거를 가져오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이 좋아요. 자, 보기와 같이 이거 그러면 보기를 봐야겠네. 자, 보기와 같이 주장하는 글을 쓴 과정을 이제 점검할 거예요. 내가 잘했나 점검을 해야겠죠? 각 단계와 점검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여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건 쓸 점검해야 될까? 글의 목적이 명확한가? 글을 읽을 사람을 내가 잘 고려했나? 자,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각 단계들에서 점검할 내용이 여기 있는데 연결을 우리가 잘 해야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표현하기 단계, 내용 생성하기 단계, 생성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죠? 자료를 마구마구마구 가지고 오셔야 돼요. 모으셔야 돼요. 그 다음, 내용 조직하기. 만약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 이걸 제대로 조직을 해야지. 그쵸? 잘 배치하고,

쓸 것은 쓰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예, 이러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점검 내용을 볼게요. 점검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용이 주제와 관련 있나요? 글의 짜임을 고려해서 내용을 조직했나요? 읽을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인가요? 자, 여기 힌트가 있네요. 표현 말 나왔고요. 조직 나왔습니다. 자, 내가 만들어내는 또는 수집하는 그 내용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 요거 따져봐야겠죠? 자, 그럼 표현하기. 내가 쉽게 표현했나?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성하기. 내용이 내가 만들어내는 또는 가지고 오는 이 내용들이 주제와 관련이 있나? 보셔야겠죠? 자, 이것을 잘 구성해야 됩니다. 짜임새 있게 잘 조직했나? 구성했나? 이제 요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글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디지털 세상을 살아간다. 맞아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죠. 이런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이제 불편하게 여겨질 만도 해요. 그치? 사실은 그러기가 쉬워요. 내가 이걸 꽉 쥐어야 되고, 또그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맞춰서 또 써야 되고, 그런데 그냥 키보드에 탁탁탁탁 하면은 차차차차 다 컴퓨터가 알아서 글자를 만들어 주잖아요. 자, 그래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불편하게 여겨진다. 하지만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자, 이 부분은 문제 상황이죠. 자, 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진짜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한 게 뭡니까? 이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서론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다알 겁니다. 이제는요, 예, 잠꼬대도 다 서론 본론 결론 할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되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다? 본론 부분이다. 이유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손으로 글을 쓰면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드니까 좋은 점이 많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요. 경제 일간지의 최모 기자는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을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높여준다는 연구를 취재했답니다. 예. 자, 요것이 이유고요. 자, 여기 이 부분부터는 근거가 되겠죠. 이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손을 정밀하게 제어하면서 조절하면서 이런 뜻이고요. 뇌의 연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자, 둘째, 자, 이유. 여기에 이유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숨겨놨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인터뷰에 따르면 여기서부터 이제 또 근거가 나오네요. 수업 시간에 공책에 필기하는 학생과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학생 가운데서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공책에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한다. 근거를 통해서 이유를 뒷받침해주고 있으니까 여기 이유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요? 아, 손으로, 예, 연필을, 이게 연필이든 볼펜이든 손을 쥐고 글씨 쓰는 것, 글자 쓰는 것들이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기억력을 높이는 데 영향을 주겠죠. 네. 자, 이러한 결과를 볼 때, 공부할 때 손으로 글을 써서 공책의 수업 내용을 정리하면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다. 아, 학습 효과가 더욱 커지려면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이유를 여기다 써야겠네요. 그치? 자, 이 글의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학습 효과가 커진다.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장점이 많고 특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자판 치는 것보다 뇌의 연결성을 더 높여준다. 오호,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이 공책에 필기하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더 높다. 예, 헷갈리죠?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필요 없는 부분을 한번 없애볼게요. 자, 보세요.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이

0: 특히 이 부분. 있으면 좋지만, 굳이 만약에, 없앤다면 어떤 걸 없애볼까 할 때는 이 부분은 없앨 수 있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이 학습 효과가 더 높다. 말 돼요? 안 되죠.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주장의 이유를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손으로 글씨 써야 한다고, 이게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 이유로 드는 것이 뭘까? 글쓰기 습관은 나중에 키우는 것이 좋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생각의 속도를 높여준다. 자판치는 것이 학습 효과를 내기에 가장 좋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우리 뇌의 연결을 정교하게 만든다. 요 4번이 되겠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는 것보다 전자기기에 기록하는 것이 기억력 향상에 더 좋다는 아니죠. 자,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예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세상에서 손으로 글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여겨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은 글의 서론에 해당해. 맞죠? 글을 시작하며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알리고 있어.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이 나와. 디지털 세상에서 필요한 기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아니야, 수혁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 자,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니은에 들어갈 내용을 짐작해 쓰고, 여기 이유가 들어가야겠죠? 네. 짐작해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쓰시오. 자, 들어갈 내용 뭘까요? 여기 보니까, 필기하는 쪽. 네. 필기하는 쪽이 수업 내용을 오랜 시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러니까 기억력 향상에 좋다. 예. 기억력에 좋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손으로 글을 쓰면 기억력이 향상된다. 왜 그랬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볼 때, 인터뷰가 이제 근거잖아요. 이 근거들, 즉 이유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이 뒷받침 문장들이, 그쵸? 이유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이 뒷받침 문장들이 모두 바로 전자기기에 기록할 때보다 이렇게 손으로 글을 쓸때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쓰기의 내용은 어떻게 조직하면 좋을까요? 발단, 전개, 결말, 서론, 본론, 결론, 처음, 가운데, 끝! 아, 정말 쉽다. 예, 마르고 닳도록, 이거였죠? 네. 요세 가지. 이거. 여러분이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북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에 비해 관련된 문제들 풀고 있는 중이죠. 중단원 실전 테스트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제들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험에 조금 더 근접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문제 풀어볼 텐데, 오늘 구원픽으로 두 문제 골라봤고요. 이두 문제가 난이도가 높다라는 것보다 시험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유형이니까 공식화해서 빠르게 접근해 보자라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두 문제 집중하면서 우리 15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D는 삼각형 ABC의 중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 너 AD가 중선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D가 중점이란 이야기고, 그렇다면 선분 BD와 선분 CD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점 G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 G라는 점이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겠구나라는 사실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평행으로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넓이가 36제곱센티미터라면 빗금칠해진, 색깔 칠해진 이 영역의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라는 게 지금 질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렇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중선을 2대 1로 나누고 있고 FG와 BD가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AF와 FB도 몇대 몇으로 나누어집니까? 2대 1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 A부터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전체가 3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발견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그런데 역시나 FE와 BC가 평행이니까요. 이 2대 1, 3대 1, 이런 비율들이 오른쪽 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립하게 되죠. 그래서 AE 대 EC의 길이의 비를 생각해 보면 이게 2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체 비를 그러니까 3이야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선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2대 1을 양쪽에 있는 변으로 옮겨줄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삼각형의 닮음을 생각해 볼수 있고 닮아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보이는데 그 닮음 비가 2대 3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AFE라는 삼각형, 두 번째 삼각형은 삼각형 ABC라는 삼각형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이 보이고요. 2대 3이라는 닮음 비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 볼수 있네요. 두 삼각형의 닮음 비가 2대 3이니까 넓이의 비를 생각하면 그렇지 4대 9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현재 우리가 닮음 비, 길이의 비를 생각해서 너를 2대 3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걸 제곱하면 넓이의 비가 나오고 넓이 비를 생각하면 4대 9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삼각형 AFE의 넓이를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6이고 AFE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AFE의 넓이 대 36을 생각해보면 그게 닮은 삼각형의 넓이 비 4대 9라고 찾아볼 수 있어서 삼각형 AFE의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더라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넓이를 왜 구했습니까? 위쪽에 있는 넓이가 16이다라고 생각해 준다면요. 우리가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와 위에 있는 16을 비교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색 영역의 넓이, 이 넓이랑 위에 있는 16이라는 노란색 색깔 칠한 이 영역의 넓이, 이둘 사이에는요. 밑변의 길이가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밑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면 넓이는 뭐에 달려 있다? 높이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이를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 높이의 길이의 비도 몇대 몇일 거다? 2대 1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괜찮아? 선생님, AG와 AD는 높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게 높이의 길이의 비와 같아집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그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건 분명히 높이가 아니야.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면 A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높이 잡아낼 수 있겠죠? D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높이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두 개가 서로 직각 삼각형으로, 아, 닮음이구나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괜찮아? 지금 그림이 잘안 보이시나요?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조금 기울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거를 A 중간에 G 마지막에 D라고 생각해 보고 평행선이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을 때 A에서 수선의 발, D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두 개의 삼각형이 아, 나비 모양의 닮음이야라고 생각하면서 닮아 있다라는 거알수 있고 결국은 2대 1이라는 중선을 무게중심이 쪼개는 그 비율 그대로 2대 1이라는 닮음 비를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높이의 길이의 비가 2대 1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AGD가 똑바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울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2대 1이 높이의 비와 동일한 길이의 비다. 그럼 밑변이 같은데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넓이가 어때야 돼? 절반으로 줄어야겠죠. 그럼 위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16제곱센티미터로

8제곱센티미터라고 찾았으니까 구하라고 하는 영역의 넓이는 8제곱센티미터다라는 얘기할 수 있겠지. 절반이라서. 문제 1, 첫 번째 1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 요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데 우리는 무게중심을 배운 사람들이니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쉬운 것 같긴 해요. 자, 무게중심 G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무게중심이 삼각형의 넓이를 3등분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모두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3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몇대 몇이 되겠어요? 아,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36의 3분의 1만큼이라서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그려놓은 빨간색 삼각형이랑 문제에서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삼각형 둘을 비교해 봅시다. 이두 개의 삼각형은요, 이번에는 뭐가 똑같아요? 아까는 밑변의 길이가 똑같았었죠? 근데 이번에는요, 높이가 똑같아요. 어차피 FE와 BC라는 두 개의 평행선 사이에 만들어진 삼각형이니까 높이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그래,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근데요, 여기 있는 FE라는 선분과 BC라는 선분은 몇대 몇? 그렇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까 이미 설명했으니까 영역이 색깔 칠해진 영역의 넓이 그거 구해야 되는 것과 선생님이 그려놓은 GBC라고 이야기하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가 높이가 똑같은 상태로 밑변의 길이가 2대 3의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넓이 비도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3에 해당하는 넓이가 12제곱센티미터였으니까 2에 해당하는 넓이는 얼마일 수밖에 없더라? 이 노란 넓이 8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면서 동일한 정답 얻어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해설에서는 위쪽에 있는 삼각형과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이 밑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지만 지금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높이가 동일하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둘다 좋은 풀이일 것 같고 계산은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쉽다라고 말해 볼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16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어져 있는 그림에서 선분 PQ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 BP의 길이와 PQ의 길이와 QD의 길이가 전부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했었죠? 괜찮아? 선생님, 기억 안 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그때 대각선을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너무 많이 강조했었고, 그래서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는다라는 얘기했었죠? 선분 AM도 선분 B 요점 대각선의 교차 O라고 이야기하면 선분 BO도 AM도 중선이기 때문에 점 P가 중선의 교점 그래서 무게중심이 되고 그렇다면 중선을 2대 1로 나눈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일이 위쪽에서도 벌어지니까 너 2대 1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BO의 길이와 DO의 길이가 같으니까 2대 1대1대 2가 1과 1 길이 똑같고요. 2와 2 길이 똑같아진다. 그렇다면 PQ 더하면 길이의 비 2에 해당하는 거니까 2대 2대 2. 아, 길이가 모두 똑같구나라는 결론 내렸었죠.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열심히 풀어서 문제를 보자마자 아, 대각선 내려 그으면 2대 1대1대 2야. 선분 PQ가 선분 BP나 QD하고 길이가 똑같아야 돼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생각이 거기까지 흘러갔다면 보자마자 15cm를 3등분해서 1번 5cm를 정답으로 골라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거죠. 됐지?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은 했지만 문제 보자마자 답을 골랐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해본 겁니다. 앞에서 정말 열심히 설명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좋아, 기억나야 돼.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아, 17번으로 가보도록 하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평행선 존재하고요. 그때 선분 GE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개념책 하면서도 이야기했었던, 아, 책에는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지만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알고 있자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지금 12cm와 3cm, 그럼 전체 길이는 15cm가 되면서, AD 대 AB를 생각하면 4대 5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었지.

근데 그 4대 5의 길이의 비가 어디에도 4대 5로 여기에도 DG와 BF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 GE와 FC에도 4대 5의 길이의 비가 적용된다라는 생각 할수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선분 GE의 길이는 8cm야라고 쓸수 있는 네,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결국 이 4대 5가 선분 AG 대 AF도 4대 5였고 그걸 가지고 DG와 BF가 4대 5, GE와 FC가 4대 5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이 선분 대요 선분의 길이의 비가 이 선분 대이 선분의 길이의 비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반대로 너대 너가 너대 너야라고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네 개의 선분에서도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옆으로 길이의 비가 일정하던가 위아래로 길이의 비가 일정하던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이 문제는요. 선분 GE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네 개의 선분 중에 주어져 있는 선분의 길이 뭐 주어져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그림이 나타나면 당연히 DG 대 GE가 BF 대 FC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DG 대 BF가 GE 대 FC 이것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알고 있으면 문제를 나중에 쉽게 풀수 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본 그런 문제였습니다. 괜찮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림이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문제도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에서 네점 PQRS가 각각 변의 중점이더라. 그리고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림이 너무 현란하죠? 눈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일정하게 특정 부분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선생님이 삼각형 ABD만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각형 ABD에서 우리 선분 BD의 길이가 15cm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 눈에 보일 거예요. 그렇다면, P가 AB의 중점, S가 AD의 중점이니까 PS 두 개를 연결하면 이게 중점과 중점을 연결한 선분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밑변과 서로 평행이면서 길이가 절반이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선분 PS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 PS의 길이가 2분의 15cm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일이 어디에도 벌어집니까?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DBC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도 벌어지죠. 그때 선분 BD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Q가 선분 BC의 중점, R이 선분 CD의 중점이라고 얘기하면 선분 QR은 중점과 중점을 연결해 놓은 선분이다. 그럼 당연히 BD라고 하는 밑변의 길이의 절반이면서 평행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이 길이가 선분 QR의 길이하고 같아진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이 결론을 삼각형을 지우고 변끼리만 생각해 보죠. 자, 여기 있는 PS라는 변의 길이와 여기 있는 QR이라고 얘기하는 변의 길이 둘다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런데 그 길이가 뭐야? BD의 절반 절반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두개 더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BD하고 길이가 똑같아지겠죠. 자, 이것과 마찬가지의 일이 어디에서도 벌어져요? AC를 밑변으로 하는 두 개의 삼각형에서도 벌어진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그림이 복잡합니까? 그럼 지우고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자, 삼각형 ADC라는 삼각형에서 S와 R 중점이니까 연결한 선분 SR의 길이가 AC의 절반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SR은 12cm의 절반, 6cm가 될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동일한 일이 아래쪽 삼각형 ABC에서도 벌어지죠. 선분 AB의 중점 P와 선분 BC의 중점 Q를 연결한 선분 PQ의 길이가 AC의 길이의 절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분 PQ도 역시나 6cm야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 지우고 내가 필요한 변의 길이들만 놓고 봤을 때 나는 PQ와 SR의 합을 구하고 싶은데 그 PQ와 SR의 합이 AC라는 길이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 결론을 머릿속에 정리

를 하고 있었다면요. 이 문제 보자마자 안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너랑 너를 더해준 것과 같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센티미터? 27센티미터라고 정답 써줄수 있겠죠. 외우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한번 보면 자연스럽게 절반 절반 더 하면 그냥 대각선, 절반 절반 더 하면 그냥 대각선이라고 느낌이 올 거야.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 이렇게 문제를 접근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면 좋겠다라는 거죠. 매번 나오는 그림이니까 여기에서 그림을 분석하면서 보내는 시간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 바람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9번 문제 가보자. 자, 19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라는 선분이 각 A의 2등분선이다라고 얘기했네요.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생각할 수 있어야죠. 내각의 2등분선이 그려져 있다면 여기 있는 12대 6이라는 길이의 비가 그대로 BD 대 CD로 옮겨와야 된다라는 거죠. 12대 6, 2대 1이 아래쪽에 그대로 옮겨옵니다. 2대 1하고 이렇게 옮겨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보자마자 내각의 2등분선 딱 보면 떠올라야 되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선분 ED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2대 1이라는 조건 가지고 ED의 길이 구하려고 ED가 어디 있니? 하고 봤더니 ED는 선분 AC와 평행인선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래? 평행이야? 그럼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즉 BED라는 삼각형과 BAC라는 삼각형, 요두 개가 서로 닮음이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고요. 평행선 사이에 선분의 길이의 비를 그냥 그대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전체를 생각하면 전체의 길이의 비가 3이다라는 거니까 긴거대 전체가 선분 ED 대 AC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ED의 길이가 4cm가 되어야 2대 3이라는 길이의 비를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선분 ED의 길이 몇 cm? 4cm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죠. 괜찮니? 좋아. 요거 이렇게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각의 2등분선 가지고 이상하게 무언가 식을 증명하고 있다? 이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자, 공식화된 것들은 공식화 시켜서 풀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보자. 20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자, 세 개의 직선이 서로 평행이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 그때 EP, PQ, QF가 길이가 모두 똑같대요. 자,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길이 같아진답니다. 그때 AD의 길이를 구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네요. 여러분, 길이가 6대 4라고 주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길이의 비를 옆에서 줬구나. 그러면 저걸 변으로 하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삼각형의 변의 길이의 비 생각할 수 있고 또다 평행선이니까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뭐 이야기해 볼수 있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래서 6과 4가 포함되어져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삼각형 두개 눈에 띄죠. 그럼 어때? 6대 10. 즉,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어디에서도 성립해요? PF와 BC에서도 역시나 3대 5라는 길이의 비가 성립할 거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PF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의 길이가 10cm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눈에 보이세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과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두 개가 3대 5의 변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PF 대 BC도 3대 5의 길이의 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 15cm에 대해서 3에 해당하는 비율 생각하시면 우리 10cm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거 선생님 계산 틀렸네. 3대 5였다면 10cm가 아니라 9cm. 그렇지. 이거 9cm라는 선분 PF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PQ와 QF의 길이가 동일하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으니까요. Q라는 점이 중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선분 PQ의 길이를 생각해 보면 이 길이는 2분의 9cm라는 것도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자, 가운데 있는 PQ의 길이 구하여라라는 형태의 문제들도 많이 등장할 거고 실제로 요 점에다가 알파벳 주면서요. 이 길이 대이 길이, 길이의 비를 구해라라는 형태의 문제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선분 PQ와 15cm가 몇대 몇인지를 생각해서 길이 비를 구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요 선분 PQ의 길이 지금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진 않았지만 구해내는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괜찮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뭡니까? 동국적으로 구하라는 건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위쪽 변의 길이 구해봐 라는 거겠죠. 자, 이 위에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뒤집어져 있는 삼각형 생각할게요. 자, 여기 그림 좀 지우고 이렇게 뒤집혀 있는 삼각형을 생각하는데 EP라는 길이가 역시나 2분의 9cm라는 걸 찾아놓은 상태다. 그리고 6대 10, 이건 2대 5, 이렇게 거꾸로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BE의 길이를 2라고 생각한다면 전체 BA의 길이가 5라는 길이의 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B를 중심으로 해서 2대 5, 그게 EP 대 AD라고 씩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시죠? 그래서 2대 5가 2분의 9cm 대 선분 AD다 비례식 세우고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죠. 2분의 45가 EAD다 생각할 수 있어서 AD는 4분의 45cm라는 정답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처음은 똑바로 놓여져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을 생각해서 PF의 길이 구하고 그거의 절반 PQ의 길이 구하고 그 길이 옆으로 옮겨서 우리 뒤집혀 있는 삼각형에서 닮음 생각해 본 그런 상황이죠. 괜찮죠? 지금 여기 있는 이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삼각형을 우리 위아래에서 닮음을 살펴봐야 되는데, 처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보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이런 그림 처음 보는 게 아니잖아. 그치? 선이 이렇게 평행선이 지나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고, 요 교점을 지나면서 평행선이 놓여져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요 이야기들 전부 다잘 여러분 익혀두시면 시험에 반갑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으로 가자. 오른쪽 그림에서 A, B, E, F, C, D가 다 평행이다. 자, A, B와 E, F와 C, D가 모두 다 평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때 가운데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구하여라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어떤 책들을 보면 여기 있는 EF라는 변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아예 그냥 딱 적어준 그런 책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 굳이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공식이 나중에 고등학교까지 나온다면 아 그러면 뭐 외워봐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고등학교에서 지금 교육 과정에서 사라져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전 교육 과정엔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할 때는요, 그 공식을 증명해드리고 외워두면 좋아. 나중에 다시 나올 거야.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 내용이 고등학교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굳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삼각형의 닮음이 숨어 있다라는 건 눈에 보여야겠죠. 나비 모양의 닮음 숨어 있네요. 그럼 대응변이 21cm와 28cm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길이의 비를 생각하면 3대 4다라는 거 알아볼 수 있겠죠. 이 3대 4라는 길이의 비가 어디에서도 역시나 성립해야 됩니까? 3대 4. 이렇게도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 3대 4를 우리는 어디로 옮겨올 수 있느냐? 선분 BC로도 옮겨올 수 있지.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EF와 CD가 평행이니까 3대 4라는 길이의 비가 반대쪽 변으로 옮겨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 하얀색 삼각형뿐만 아니라 왼쪽에 그려져 있는 이 노란색 삼각형에서도 길이의 비를 충분히 따져볼 수 있습니다. 28cm를 가지고요, 삼각형 BCD에서 가운데 있는 EF의 길이를 구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21cm를 가지고 삼각형 ABC에서도 구해낼 수 있어요. 둘 중에 어느 곳에서 구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 겁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28cm 가지고 우리가 하얀색 삼각형을 그렸던 거, 요걸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길이의 비가 3대 4, 그럼 전체는 3대 7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요게 7에 해당하는 비율, 네가 3에 해당하는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선분 EF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28cm에 7분의 3만큼이다 라고

얘기해서 12cm를 정답으로 써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C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가운데 있는 평행선 EF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4 대 7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에 해당하는 게 실제 길이가 21cm일 때 4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노란색 삼각형 기준으로 본다면 21cm에 7분의 4만큼이다 라고 생각해서 12cm를 구해낼 수도 있죠. 어느 방향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21번 정답은 12cm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 다음으로 가자. 22번 문제 봅시다. 자, 주어져 있는 삼각형에서 선분 G, G'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건 앞에서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한번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 보여드렸고요. 그걸 생각하면 훨씬 쉽게 이 문제를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있는 16cm가 2대 1하고 이렇게 쉽게 쪼개지는 위치에 있지 않거든. 그래서 가장 작은 길이 너를 문자를 사용해서 A라고 표현한다면 G, G' 대 G' D가 2대 1의 길이의 비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G, G' 길이가 2A만큼이더라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G에서부터 D까지의 길이가 3A가 되니까 그 3A의 두 배만큼이 선분 AG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아, 선분 AG의 길이가 6A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준건 뭐야? A에서부터 G'까지 6A 더하기 2A, 즉 8A만큼의 길이가 16cm다라고 준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A가 16이다라는 방정식 세워서 A가 2다라는 결과 얻어내실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자, A값 알았으면 우리 못 구할 길이가 없어요. G'D 2cm, G'G'은 2A니까 4cm, A의 G는요 6A니까 12cm 다 구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G'G'의 길이를 구해라 이야기했으니까 G의 G'의 길이는 2A에 해당되는 4cm다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좋아.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무게중심이 중선을 2대 1로 쪼갠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거 2대 1이라고 했을 때이 16cm가 정확하게 D에 닿아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애매하게 G'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냥식을 쓰기에 이 비율 가지고 숫자를 쪼개가기에 상당히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었죠. 제일 작은 길이를 기준으로 문자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뒤쪽에 있는 문제들 같이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곰깨 배달은 뺄셈이 헷갈려.
1: 자 모두 주먹. 딱 오늘 하루만 우리 곰끼 요원의 토끼처럼 빠른 걸음과 으라차차 넘치는 힘을 기부합니다.
2: 배달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불러주세요.
3: 거기 곰끼 배달이죠? 제 우유 배달 좀 도와주세요. 이 수첩을 보고 우유를 배달하면 돼요. 아, 남은 우유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27병의 우유로군. 그럼 첫 번째 집부터 가볼까? 간다! 곰기 배달! 야! 우유 배달이요! 이 집은 우유 두 병, 한 병, 두 병. 자, 그럼 남은 우유는 우유 27병에서 두 병을 배달했으니까, 자, 식군 쉬워. 세로로 한번 계산해볼까? 27 빼기 1을 세로로 계산해본다면 27 빼기 2는 7! 정답은 바로 7!
1: 근데 7이라고? 27개에서 2개만 줬는데 7개만 남았다고? 토토 끼기! 이상해!
2: 우리가 도와줄게, 곰기.
3: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27에서 2를 빼야 해. 수 모형으로 생각해볼까?
2: 에헤이, 낮게 7개에서 2개를 빼면 되겠는데.
3: 그렇지, 이게 바로 끼리끼리 계산하기야. 낮게는 낮게끼리, 심묵금은 심묵금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
2: 좋은데? 낱개는 낱개끼리니까 7 빼기 2는 5! 신묵금에서는 뺀 게 없네. 그래서 정답은 25!
3: 이걸 세로로 계산해볼까?
2: 그러자! 27에서 2를 뺄 거야. 그러면 2는 어디에 써야 할까?
3: 낱개는 낱개끼리, 신묵금은 신묵금끼리 바로 여기! 낱개인 7 밑에 2를 쓰면 되겠는데?
2: 어허! 이제 계산해보자. 7 빼기 2는 5! 신묵금에서는 뺄 게 없어. 그럼 정답은 25!
3: 이렇게! 알겠지, 곰께?
0: 아하! 낱개는 낱개끼리, 신묵금은 신묵금끼리 니까! 2는 낱개인 7 밑에 써야 해. 그래서 27 빼기 2는 25! 25병! 자, 그럼 다음 집으로 출발! 하하! 우유 배달이요! 우유가 왔습니다! 우유 배달이요! 우유가 왔어요! 우와! 이 집은 우유 다섯 병! 좋았어!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다섯 병! 남은 우유를 계산해보자. 25 빼기 5는 낱개는 낱개끼리, 신묵금은 신묵금끼리니까 5 빼기 5는 0! 10개씩 묶음은 뺄 게 없지! 답은 20! 남은 우유는 20병!
1: 후! 마지막으로 이 집은 와우! 10병!
0: 우유 20병에서 10병을 빼보자고! 신묶음 2개에서 신묶음 1개를 빼면 되잖아! 아하! 이건 바로 신묵금은 신묵금끼리 로그! 낱개는 낱개끼리, 신묵금은 신묵금끼리. 그래서 정답은

0: 곰기부대 돌아왔습니다.
1: 고생했어 곰기.
2: 연락이 엄청 오고 있어. 벌써 소문이 퍼졌나봐.
0: 역시 나야.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배달은 뭐지?
2: 다음은 착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배달이야.
1: 저기 선물을 확인해봐.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 돼.
0: 오, 착한 어린이들 좋았어. 자, 아니 그런데 착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적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한 명?
2: 어디 보자. 착한 어린이는 35명이래.
0: 아, 35. 35명? 아, 큰일이야. 선물이 부족해. 아, 몇 개가 부족한 거지?
1: 아. 자, 여기 착한 어린이 35명.
0: 지금 선물을 하나씩 준다면 아, 역시 선물이 모자라.
2: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착한 어린이 35명에서 준비된 선물 11개를 빼면 부족한 선물의 수를 알 수 있겠어.
0: 35 빼기 11. 그런데 수가 너무 크지 않아?
2: 끼리끼리 계산하기를 기억해봐.
0: 낱개는 낱개끼리, 심으꿈은 심으꿈끼리.
1: 그렇지, 낱개부터. 5 빼기 1은
2: 4. 다음은 심으꿈. 30 빼기 10은
3: 20.
2: 잘했어 요원들. 그래서 35 빼기 11은 24야.
1: 더 필요한 선물은 24개야.
0: 끼리끼리 빨셈을 할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0: 끈질기게도 쫓아다니는구나, 곰기 요원. 하지만 오늘은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치, 토드라?
1: 맞아요, 슈퍼맨.
0: 아? 오늘의 문제는?
1: 문제는?
0: 바로 나, 슈퍼맨이지. 슈퍼! 얍!
2: 저게 뭐지?
0: 자,

0: 슈퍼맨의 무게가 나오지. 연들 우리 함께 풀어볼까? 7 빼기 5는
1: 2,
0: 90 빼기 20은
1: 70.
0: 그럼 슈퍼맨의 몸무게는
1: 72.
0: 슈퍼맨, 너의 몸무게는 72kg이다!
2: 신사의 몸무게를 함부로 밝히다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자, 도돌아! 슈파! 뿅!
0: 자, 오늘도 우주수호 성공!

빼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과일도 몇 개 먹어야 맛이 있지.
1: 꿀빵 삼촌.
0: 어 왔어 왔어 왔어.
1: 어? 어? 꿀빵 삼촌 또 매운 음식 드시는 거예요?
2: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0: 어? 아이 또 내가 또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
1: 아침에도 맵게, 어제도 맵게, 계속 맵게 드셨잖아요.
2: 우리가 다 봤어요.
0: 어? 아, 그랬나? 아니, 요새 자꾸 매운 게 먹고 싶더라고.
1: 꿀빵 삼촌, 너무 매운 음식 자주 먹어서 탈이 난 개미어리 이야기 기억 안 나요?
0: 아, 개미어리 이야기?
1: 네.
0: 기억 안 나.
2: 자, 꿀빵 삼촌이 그렇지 뭐.
1: 오, 호떡이 너네 기억하는구나.
2: 나?
1: 응.
2: 기억하지.
1: 한두 번도 아닌 게. 호빵아, 힘내자. 꿀빵 삼촌 호떡아, 내가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이번에 꼭 기억해요.

0: 맵게 먹으면 안 돼요. 귀염뽀꾸의 건강한 아침 먹방. 귀염뽀꾸가 건강음식 방송으로 크게 성공하자.
1: 날씬날씬 개미허리, 개미허리예요.
0: 개미허리도 건강을 주제로 한 방송을 시작했지.
1: 짜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저는 개미허리, 개미허리입니다. 아, 건강운동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 따라하시면 10분 만에 살이 엄청 빠지는 운동이에요.
2: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0: 벌써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간식 좀 먹고 해야지.
1: 개미어리는 건강운동 방송을 하면서 먹는 양도 줄였는데 문제는 음식의 종류였어.
0: 양을 3분의 1로 딱 줄였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 위주로 먹어야지. 야,
1: 줄인 대신 가장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주로 먹었지.
0: 5, 6, 7, 8, 9, 10. 5, 6, 7, 8, 9, 10.
1: 그러던 어느 날.
0: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허리 개미허리였습니다. 안녕. 요즘 자꾸 속이 쓰리네.
1: 개미어리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자 한동안 방송을 쉬었는데,
0: 방송 쉬는 동안 제대로 먹어야지. 더 맵게
1: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0: 파파
1: 방송할 때보다 더 많이 더 맵게 먹었어. 그리고 며칠 후,
0: 짜잔. 여러분 안녕.
1: 다시 방송을 시작했지.
0: 개미허리예요, 개미허리. 잘들 지내셨나요?
2: 아이고, 못 보던 사이에 그냥 얼굴이 완전히.
3: 무슨 일인가? 얼굴이 왜 그런가?
0: 제 얼굴이요?
1: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었던 개미어리는 피부가 많이 상해 있었고.
0: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까지 아프네.
1: 배는 계속 아팠대.
0: 아이고 배야.
2: 그렇다면 혹시 나도?
0: 꿀빵 삼촌도 피부가 안 좋아요.
1: 삼촌, 배는 안 아파요?
2: 배? 요즘 속 쓰린 적이 많았었는데.
0: 꿀빵 삼촌도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났었나 보다.
1: 그랬었나 봐.
0: 근데 누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왜 배탈이 나는 거야? 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왜 배탈이 나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 건데? 왜?
1: 그야, 나도 모르지.
0: 그럼 누가 알아?
2: 호기심 딱지가 알지 않을까?
0: 아, 맞다! 누나,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1: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매운 음식 딱지! 매운 음식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4: 아, 미란 내님이다! 안녕하세요!

0: 하지 못해.
1: 왜요?
0: 왜냐고? 바로 예쁨이라 하지!
2: 캡캡캡캡하신 매워 매워.
3: 아, 캡사의 신이다!
0: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1: 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3: 근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왜 캡사이신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1: 왜냐하면 말이지,
4: 고추와 고추장에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이 들어있어.
5: 캡사이신 매워 매워.
4: 고추와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에도 마찬가지로 캡사이신이 들어있지.
5: 캡사이신 매워 매워.
4: 그런데 이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위로 들어오면
1: 너희들 뭐야?
6: 우리는
5: 캡사이신 매워 매워.
1: 뭐야, 그만해.
7: 한번 시작하면
8: 멈출 수 없는 매운맛.
5: 캡사이신 매워 매워.
1: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와라 위에 차차차차.
8: 이럴 줄 알았지?
7: 우릴 막을 순 없어.
8: 멈출 수 없는 매운맛.
5: 캡사이신 매워 매워.
4: 너무 많이 나와서 위벽이 얇아지거나 심하면 위에 염증이 생겨 배가 아플 수 있어.
3: 아, 그렇구나. 그런데 피부는 왜 나빠지는 거예요?
1: 그건 이 뇌님이 알려줄게.
9: 너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몸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10: 땀 발사!
9: 땀이 많이 나게 돼. 그런데 원래 여드름이 있던 사람의 경우 이 땀에 의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어.
11: 그럼 나도 조심해야겠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1: 그래요, 삼촌.
3: 맞아요. 매운 음식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7: 내가 계속 캡사이신 이렇게 춤만 춘다고 무시하면 안 돼. 나도 좋은 점이 있다고.
3: 좋은 점이요?
7: 그래. 매운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5: 캡사이신 매워 매워.
7: 이렇게 캡사이신 때문에 몸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몸에서 통증을 이겨내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0: 이상하다. 아픔이 사라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지?
7: 통증을 이겨내는 물질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풀어주지.
3: 그렇구나.
12: 캡사이신도 좋은 점이 있었네.
7: 캡사이신 좋아 좋아.
3: 아참, 그런데 매운 음식을 먹고 입안이 아플 땐 어떻게 하면 좋아요?
4: 그럴 때는 따뜻한 우유나 식빵을 먹으면 도움이 돼. 따뜻한 느낌은 매운맛이 주는 통증을 줄여주고 식빵의 탄수화물은 캡사이신을 분해해서 매운맛을 덜어주거든.
1: 또 양배추를 먹어주는 것도 좋아.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위를 보호하고 위의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13: 우와! 이제 호기심이 다 풀렸어요.
1: 좋아. 그럼 우리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
0: 맞아. 우린 휴식이 필요하거든.
8: 캡사이신
7: 안녕. 안녕.
3: 안녕히 가세요.
14: 나도 매운 음식을 줄이고 건강해져야겠어.
1: 좋아요.
3: 아, 참다. 이제 나 매운 음식 딱지 주면 안 될까요?
11: 나도.
1: 좋아요. 둘 다 노래 잘 부르면 줄게요.
3: 우와.

0: 길다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지난 시간처럼 국어 공부 함께 볼 건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국어, 그 중에서도 이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과 그리고 목소리나 말투 이해하기입니다. 상황에 알맞은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 이해하기. 오늘의 아하 주제 잘 기억하면서 오늘의 교과서 지문학습 문제 만나볼까요? 16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서 슬비의 목소리나 말투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가는 여기 있습니다. 자, 보죠. 예, 교통안전 지킴이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호, 학교에 일찍 오는구나. 즐거운 하루 보내렴. 슬비. 네, 그럴게요. 자, 이번에는요. 선생님이에요.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봐. 슬비? 네, 그럴게요. 예, 상황입니다. 자, 문제를 다시 볼까요? 자, 첫 번째 상황은요. 교통안전 지킴이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은요. 인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안전 지킴이님이 학교 일찍 오는구나. 즐거운 하루 보내렴. 이라고 하면 슬비는요. 네, 그럴게요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공손하고 인정? 조심스러워하며 미안해?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가 맞겠지요.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 자, 나에게 인사를 해주시니까요. 나도 자신감 넘치고 큰 목소리로 네, 그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이것이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일 겁니다. 큰 목소리. 네, 그럴게요. 두 번째 상황은요. 바로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과 상황이었는데 상황은

조언을 듣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슬비가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했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조언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아이, 슬비야, 그러면 안 되지.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야지. 말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 슬비는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 네, 그럴게요. 공손하게 인정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따라서 2번에다가 공손하고, 인정하는 말투, 인정하는 말투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교통안전지킴이님과 선생님을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은 슬비가 되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단, 이 목소리와 말투에 어울리게 말이죠. 자, 준비되었나요? 시작합니다. 학교에 일찍 오는구나. 즐거운 하루 보내렴. 좋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 상황. 앞으로는 듣는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해봐. 좋습니다. 네, 그럴게요. 공손하고 인정하면서. 자, 다음 2번 문제 보죠. 17번 문제, 두 번째 문제. 자, 가와 나에서 할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가와 나. 우리 가는 봤으니까요. 나도 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친구와 슬비의 대화입니다. 자,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슬비야, 우리 고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지방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고장의 유적지, 유적이 있는 곳이죠. 유적지. 우리 고장의 유적지를 조사하는 숙제, 나랑 같이 할래? 그러니까 슬비가 다정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친구가 슬비야, 내일은 꼭 잊지 말고 나한테 빌려간 책 가져와야 돼. 아이고, 슬비가 이 친구한테 책을 빌려놓고서는 깜빡했나 봐요. 그러니까 슬비가 미안해하고 작은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와 나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자, 볼까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상황이나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무엇이나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보니까요. 똑같이 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똑같이 그래, 알겠어. 그래, 알겠어. 이지만 이 말하는 상황 또 대화하는 사람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요? 자, 볼까요? 1번, 말투. 2번, 발음, 3번 목소리, 4번 생생한 표현, 5번 꾸며주는 말. 정답은요, 바로 이 말투와 목소리가 달라지고 있지요. 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그래, 알겠어. 그래, 알겠어. 이렇게 목소리와 말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화 상황에 따라서 말이죠. 따라서 17번 문제 정답은요, 1번과 3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친구를 읽어볼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이요. 슬비의 말을 여기에 알맞게, 상황에 알맞게, 그래, 알겠어를 읽어주는 겁니다. 자, 준비 바로 해볼게요. 슬비야, 우리 고작의 유적지를 조사하는 숙제, 나랑 같이 할래? 좋습니다. 다음. 슬비야, 내일은 꼭 잊지 말고 나한테 빌려간 책좀 가져와. 좋아요.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그래 알겠어. 좋습니다. 자, 다음 18번 문제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것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로 말하면 좋은 점은요,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아유, 책좀 가져와. 라고 하면, 아, 친구가 나 때문에 화가 났구나. 그래, 미안해. 이렇게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어요. 라고 하면은 나의 반가운 마음을 씩씩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세 번째는 상대의 마음을 알고 또 배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로 말할 때 좋은 점세 가지를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 이렇게 목소리와 말투를 상황에 맞게 말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한번더 정리하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 18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쓰면 좋은 점을 한 가지만 쓰시오. 방금 봤던 내용 기억하면서 그 중에 하나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방금 봤던 내용 중에서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서로의 저지를 서로의 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뭘 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를 쓰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18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우리 19번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같이 읽어볼 겁니다. 바로 이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인데요. 이 제목만 봐도 우리의 호기심을 막 자극하지요. 이 레오라는 친구가 어떤 꿈을 가졌길래 특별한 꿈이라고 했을까요? 자, 19번 문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 있는 대를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대는 뭘까요? 자, 이야기를 한번 읽어 봐야겠습니다. 같이 보죠. 깊고 깊은 숲속에 꿈마을이 있었습니다. 아, 마을 이름이요? 꿈마을인가 봐요.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하나씩 있었어요. 아,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있었대요. 이 대리 바로 각자의 꿈이 담긴 것이구나. 그런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대요. 없었습니다. 아, 나는 왜 대리 없는 걸까? 이 레오는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바랐습니다. 이 간절이란 말은요, 아주 절실하게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는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어머, 쟤는 꿈이 없나 봐. 아유, 글쎄 말이야. 머리에 아무것도 없네.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 아하, 이런 내용인데요. 자, 19번 문제 다시 보겠습니다. 이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 있는 대를 담겨 있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 글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 각자의 꿈이 담긴 델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꿈 또는 각자의 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선생님은 꿈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델에는 바로 각자의 꿈이 담겨 있지요. 자, 다음 문제 해볼까요? 20번 문제인데요. 자, 마지막에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 왜 슬펐을까요? 까닭은 무엇인지 선택지 1번부터 볼까요? 자, 레오의 머리에만 델이 있었기 때문에 레오의 머리에만 대리 있네요. 있나요?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했지요. 들렸습니다. 자, 2번.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대리 생겼기 때문에 이글 속에서 그런 내용은 없죠. 다음 3번.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는 대리 없기 때문에 있잖아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하나씩 있었어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4번, 대리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도 대는 쉽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맞겠지요. 그래서 슬펐을 겁니다. 5번, 꿈마을 사람들이 레오의 머리에 대리 있다고 놀렸나요? 아니죠. 그냥, 꿈이 없나 봐. 왜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렇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지요. 놀리지는 않지요. 따라서 정답은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정답 4번이네요. 자, 다음 문제 볼까요? 기역과 니은에 어울리는 표정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표정 찾기 문제인데요. 기역부터 보죠. 자, 기역은요. 어머, 쟤는 꿈이 없나 봐.
라는 마을 사람들의 말이에요. 자, 니은은요,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 라는 레오의 기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이 문제 풀어보기 전에 표정을 한번

지어보는 겁니다. 자, 마을 사람들, 어머, 쟤는 꿈이 없나 봐. 어떤 표정이 좋을까요? 하나, 둘, 셋 하면은요,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 볼까요? 자, 그래요. 어머, 쟤는 꿈이 없나 봐. 어떤 말이죠? 왜 꿈이 없지? 호기심 어린 눈빛, 궁금해하는 표정. 자, 궁금해하는 표정. 뭐 이런 표정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기억은 1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자, 니은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 자, 표정 지을 준비 됐나요? 자, 준비. 하나, 둘, 셋. 금방이라도 막 눈물을 왈칵 쏟을 것 같은 저런 표정을 짓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요.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 어떤 표정? 그래요. 우울해하는 표정. 따라서 니은은요, 2번으로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울리는 표정이 다르죠? 자, 다음 22번 보죠. 글을 읽으면서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떠올리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한다. 2번, 글을 읽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이 있는지 살펴본다. 자, 방금 우리 표정을 지을 때요, 어떤 걸 생각했나요? 이 마을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레오의 머리 위에 대리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서 궁금해했겠다. 궁금해하는 표정. 레오는 어떤 표정이 좋을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만 대리 없으니까 슬프겠네. 레오의 상황,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서 표정을 지어봤지요. 따라서 인물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생각하면서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떠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22번 문제 정답은요, 1번에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자, 2번은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이런 인물의 표정, 몸짓, 말투를 떠올리는 방법은 아니지요. 따라서 22번은 여기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인데요.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문제를 읽어보죠. 자, 레오는 용기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자, 어느새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마법의 숲에 도착한 레오는 비밀의 문을 열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마법의 숲은 너무나 조용하고 잠잠했습니다. 그때 숲을 지키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놀란 레오는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했습니다.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죠. 다음 낱말의 알맞은 뜻을 찾아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있는데요. 자, 1번, 어느새입니다. 어느새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어느새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어느 틈에 벌써. 두 번째,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는 태도로. 자, 무엇이 정답일까요? 바로, 어느새 뜻은요, 이것입니다. 어느 틈에 벌써, 어느 틈에 벌써 태어나서 처음 보는 마법의 숲에 도착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 조심스레는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다 행동에 마음을 쓰는 태도로 조심스레. 그러니까 황금새에게 부탁할 때 조심스럽게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왜 조심스러울까요? 황금새가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줄지 아니면 싫어 거절할지 알 수가 없죠. 레오는요, 마법사를 꼭 만나고 싶습니다. 왜? 나한테만 대리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레오는 간절하지요. 그래서 황금새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조심스레는 여기다가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4번 보죠. 레오가 마법의 숲을 찾아간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문장을 볼까요? 레오는요, 용기를 내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습니다. 마법의 숲은 마법의 숲인데, 이

마법의 숲은요, 바로 무엇을 들어준다? 소원을 들어준다. 이것 때문에 레오는 용기를 내서 간 겁니다. 그렇다면, 레오는요, 어떤 소원이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말입니다. 그래요. 마을 사람들 머리에는요, 다 대를 있는데, 나만 없잖아요, 레오가. 그래서, 대를 갖고 싶어서, 그런 소원 때문에 마법의 숲을 찾아간 것이죠. 따라서 24번은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대를, 각자의 꿈이 담긴 대를 갖고 싶어서, 각자의 꿈이 담긴 대를 갖고 싶어서 마법의 숲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기억에서 레오의 목소리나 말투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목소리나 말투를 찾으려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떠올리면 되는데요. 자, 기억이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자, 레오가요. 이 마법사를 만나고 싶은데 황금새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황금새야, 제발 거절하지 말아줘 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죠. 1번, 화가 난 목소리.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라고 하면 황금새가 데려다 주고 싶다가도 싫겠다. 아니고요. 2번, 크고 당당한 목소리.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자, 3번, 밝고 활기찬 목소리.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자, 다음 4번. 간절히 부탁하는 말투.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간절하게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자, 5번. 단호하게 명령하는 말투.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줘! 이건 부탁하는 처지가 아니지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요, 바로 4번. 간절히 부탁하는 말투다. 레오가 처한 상황을 보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6번 문제 어떻게 됐을까요? 자, 황금새를 따라간 레오는 드디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우와! 자, 레오는 마법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레오가 부탁하자 마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얘야, 대는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델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레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델을 머리에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델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이 나무 마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델 모양을 만들어주며 말했습니다.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델이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레오는 나무 마법사의 말을 듣고 마법의 숲을 나왔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6번 보죠. 레오가 나무 마법사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인데요. 자, 황금새가 레오를 친절하게도 마법사에게 데려갔나 봐요. 그래서 레오가 부탁을 하잖아요. 뭐라고?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를 만들어 달라고 말이죠. 1번, 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그렇지요. 2번, 대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찾는 거? 자, 3번, 대를 없애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잊지도 않은데요. 4번, 대의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했다. 아니죠. 마법사가요, 대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지요. 틀렸습니다. 5번, 대리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했다. 이게 레오가 부탁한 건 아니죠. 부탁한 것은요, 대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다음 27번입니다. 기억의 상황에 알맞은 몸짓은 무엇입니까? 몸짓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그죠? 자, 레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를 머리에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모양만이라도 간절한 꿈이잖아요. 그죠? 레오의 소원이에요.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여기에 알맞은 몸짓! 뭘까요? 1번. 나부 마법사와 악수를 한다? 자, 여러분. 한번 몸짓을 한번 취해보세요. 어떤 몸짓이 어울릴까요? 자, 벌써 막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렇죠. 조르는 행동에 알맞은 몸짓이어야겠지요. 자, 2번. 황금새를 타고 날아간다? 3번. 나무 마법사와 나란히 걷는다? 갑자기? 자, 다음 4번. 황금새를 따라 마법의 숲을 나온다? 졸라야 하는데. 자, 5번. 손을 모으고 나무 마법사를 바라본다. 그리고 조른다. 제발요. 부탁이에요. 이렇게. 그래요. 졸랐습니다. 조르는 것에 알맞은 몸짓은요. 바로 5번. 이 손을 모으고 바라보는 것이죠. 따라서 5번, 27번 문제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8번 문제 살펴볼까요? 자, 니은 다음에 나무 마법사가 했을 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도 한번 보죠. 니은은요, 여기 있습니다. 자, 마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점점점점점점이에요.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면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대리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다음 문장을 보면은 어떤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마법사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봐. 그러면 레오야, 네 머리 위에도 대리 생길 거야. 뭐 이런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 다음 문장을 보고 또알수 있는 겁니다. 자, 볼까요? 1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대리 생길 거야. 이거죠. 다음 두 번째는 모양은 만들었지만 신비한 능력은 없단다. 이거는 아니죠. 이 뒤에 올 알맞은 말은 바로 1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대리 생길 거야. 이것이 다음 문장을 봤을 때 알맞은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9번 문제 해결해 보죠. 자,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표정을 알맞게 짐작, 예상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민정이와 지훈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먼저 민정이부터 볼까요? 자, 레오는 마법사에게 대리 갖고 싶다고 하면서 간절한 표정을 지었을 거야. 간절한 표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한번 이 이야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레오가 지을 만한 표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레오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만 대리 없어. 나만. 그러니까 이 대를 간절하게 갖고 싶은 상황. 그래서 마법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표정이 맞죠? 자, 다음 지훈이는 마법사는 레오에게 델 모양을 만들어 주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었을 거야. 황당한 표정일까요? 이 마법사가 이 레오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이 델을 만들어 주면서 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은 대리 생길 거야 라고 조언까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표정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가 않아요. 따라서 알맞게 짐작한 친구는 바로 간절한 표정이라고 한 민정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에다가 민정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인물의 뭐 표정, 뭐 몸짓, 목소리, 말투, 어떤 것이 알맞을까를 떠올릴 때는 이야기를 잘 읽고 이야기 속에 인물이 처한 상황을 잘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면 알맞은 표정, 몸짓, 목소리와 말투를 알아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 풀어봤고요.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의 특징을 찾는 방법은

0: 무엇일까요? 둘,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줄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헤어지기 전에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 상황에 알맞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헤어지는 건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또 만날 거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표정을 지어 볼게요. 밝은 표정으로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올 거죠. 몸짓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밝게 웃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의 김구입니다. 자, 우리 오늘 경우의 수 마무리 짓는 날입니다. 중단원 문제 2개 남아 있고요. 뒤쪽에 서술형 문제 6개 남아 있는데요. 오늘 아마 수업 시간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앞에 있는 두 문제에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앞에 있는 두 문제 너무 중요한 형태의 문제예요. 실은 뒤쪽에 있는 서술형 문제들은요, 우리 매번 풀어봤던 패턴들이고요. 서술형 풀이가 경우의 수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대신 여기 26번, 27번에선 선생님이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깊은 얘기들까지 같이 해드릴 거니까 아주 집중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2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6번 문제 시험지 미리 보기 문제고요. 심오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문제예요. 우선은 그냥 문제를 중학교 수준으로 한번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4개의 계단을 올라 입장하는 가게가 있는데,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를 때, 지면에서부터 네 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 제일 편하게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한 계단씩 네번 올라가면 되죠. 그래요. 한 계단 오르고요. 또한 계단 오르고요. 또한 계단 오르고 또한 계단 오르면 되겠죠. 그러면 네 번째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의 수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렇지. 한 가지. 자, 그런데 다리가 좀긴 친구들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올라가요? 성큼. 성큼 올라가죠. 그러니까 두 계단씩 그냥 두 번만 올라가도 네 번째 계단에 도착할 수 있죠. 이런 경우의 수몇 가지? 역시나 한 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한 계단 올라가는 것과 두 계단 올라가는 걸 섞어서, 그치? 섞어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처음에 두 계단 올라갔더니,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한 계단씩 두번 올라갔어.

그러면 우리 총 4계단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한 계단씩 두번 올라가고 두 계단씩 한번 올라가는 경우가 한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총세 가지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두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한 계단 오르고 두 계단 한꺼번에 올라간 다음에 한 계단 오르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처음에 한 계단, 두 번째도 한 계단 오르고 마지막에 두 계단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생각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경우가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찾았던 두 가지 경우와 여기 있는 세 가지 경우까지 더해서 전체 다섯 개의 경우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네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숫자가 다섯 가지다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 있는 계단이 얼마든지 다른 숫자로 바뀌어도 돼요. 네 번째 계단까지가 아니라 몇 번째 계단까지? 뭐 여섯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라라는 것도 충분히 얘기해 볼수 있겠죠. 한번 고민해 볼까요? 자, 여섯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 어떻게 생각해요? 이제 한 계단씩 여섯 번 올라가는 경우 생각해 볼수 있겠죠. 경우의 수한 가지예요. 자, 그리고요. 한 계단씩 네번 오르고요. 그다음 두 계단씩 한번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한 계단 네 번, 두 계단 한 번이니까 결국은 1, 네 개와 2, 하나를 적당히 섞어서 줄 세우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야기죠. 자, 이건 할수 있잖아. 우리 배웠으니까. 어때? 다섯 개를 줄로 세우는데, 한 줄로 세우는데, 두 계단 올라가는 저 숫자 2, 동그라미 2가 다섯 개 자리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 먼저 결정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머지 자리에 모두 다 1로 채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다섯 가지 나온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편적인 중학생들이라면 다할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 다음은 조금 어려워. 자, 생각해보자. 한 계단씩 이번에는 두 번만 올라가요. 그리고요, 두 계단씩 몇번 올라가요? 두번 올라가서 여섯 개 계단 올라가는 경우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 경우는 이런 거야. 한 계단씩 두번 올라가고 두 계단씩 두번 올라가는 경우로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라는 거지. 그렇다면 이네 개를 줄 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1, 2개와 2, 2개가 1, 1, 2, 2줄서 있다면 여섯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데 한칸 올라가고 한칸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칸, 두칸 이렇게 올라가서 총 여섯 개의 칸을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섞여 가지고 2, 1, 1, 2라고 만약에 배치가 돼 있었다면 처음에 두칸 한꺼번에 올라가고요. 한칸 올라간 다음에, 한칸 올라간 다음에, 두칸 한꺼번에 올라가는 방법 생각하는 거죠. 결국, 1두 개와 2두 개를 한 줄로 줄 세우는 방법을 생각하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칸씩 두번 올라가고, 두 칸씩 두번 올라가서 여섯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겠다. 할수 있겠니? 좋아. 그럼, 이게 몇 가지일까 고민해 봐야죠. 자, 이거 고민하는 게 실은 일반적인 중학생 입장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언제 말씀드렸냐면요. 최단 경로의 개수를 찾을 때 일일이 숫자를 더하지 말고 오른쪽 화살표와 위쪽 화살표를 섞어서 줄 세우는 방법 이걸로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네 개를 전부 다 다른 걸로 구별하자.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도요, 한 계단 올라가는 거 1번, 2번으로, 두 계단씩 올라가는 것도 1번, 2번으로 구별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네 개를 서로 다른 걸한 줄로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만들어지는데 실제로는 1하고 2, 1-1과 1-2가 똑같은 거니까 그 둘의 순서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2 곱하기 1로 나누어주자. 2-1과 2-2가 똑같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거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를 똑같은 거 취급해야 되니까 역시나 나누어 버리자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정리하면 4가 약분되면서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6가지가 나타난다라는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그다음 생각하면 어때요? 그다음 생각. 한 계단씩은 올라가지 말고요. 두 계단씩만 세번 올라가는 경우로 생각해 볼수 있겠죠. 두 계단씩 세번 올라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냥 성큼, 성큼, 성큼 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6에다가 7 더하는 거니까 우리 13, 13가지 경우가 있다. 여섯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는 13가지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자, 문제 푸는 방법은 아시겠죠?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과 두 계단씩 올라가는 거 종류가 있으니까 한 계단씩 몇번 올라가고 두 계단씩 몇번 올라갈지 경우를, 케이스를 분류한 다음에 그 각각의 케이스의 경우의 수 생각하는데 그때 조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 최단 경로에서 오른쪽 화살표와 위쪽 화살표를 똑같은 게 있을 때 섞는, 줄 세우는 방법 수 설명했던 아이디어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거 요거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이게, 경우가 많아지면, 계단 수가 많아지면, 그럼 경우를 분류해야 되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이게 썩 편한 풀이는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 중학교적인 생각인데요. 이걸 좀더 깊이 고민해서 고등학교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럴 땐 케이스 분류를 다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네 번째 계단에 난 올라가고 싶어요. 네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까?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한칸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한번 첫 번째 케이스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두 번째 계단까지만 올라가서 두 칸을 성큼 뛰어 올라서 네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저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네 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경우를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두 번째 계단까지만 올라간 다음에, 그리고 성큼 뛰어 올라가는 경우. 아, 두 번째 계단에서 여기서 성큼 두칸 뛰어가는 경우. 자, 선생님이 성큼이라고 쓴거 그냥 두칸 한꺼번에 뛴 거야. 괜찮죠? 네. 요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때요? 세 번째 계단까지는 올라가고요. 그세 번째 계단에서 한칸 올라가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번째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좀 줄여서 두 번째까지 혹은 세 번째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를 찾아내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까지 그럼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수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처음에서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는요. 한칸한칸 올라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칸 한꺼번에 올라가는 또한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총몇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네 번째 계단까지 성큼 뛰어 오르는 방법 연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경우에서 한 가지 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간 다음에 성큼 뛰어서 네 번째 계단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자, 그다음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서 한칸 올라가는 경우 생각해 보면요. 세 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계단까지 가는 방법의 수는 하나, 하나, 하나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두칸뛴 다음에 한칸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한칸 올라간 다음에 두칸 뛰어 올라가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가. 거기서 한 칸만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한칸 정상적으로 올라간다면 경우의 수한 가지니까 경우의 수세 가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있는 2하고 3을 더해서 5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 선생님, 이것도 복잡한데요? 이게 도대체 왜요? 이게 뭐가 쉬운 방법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 자, 잘 봅시다. 여기 있는 2는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죠. 여기 있는 3은 세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죠. 그런데 결국은 네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가요. 여기 있는 2하고 3을 그냥 더해주는 거죠. 그렇지. 그래. 어떤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려면 그 바로 전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와 그 전전까지 올라가는 계단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숫자 두 개를 더하면 다음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 수들을 생각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수는 그냥 한칸 올라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수, 아까 이야기했었죠? 두 가지라고.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수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이거 우리는 직접 구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다? 전에 있는 두개 더해서 다음 걸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그럼 여섯 번째 계단까지는요. 5하고 8 더해서 13. 두개 더하면 21, 두개 더하면 34. 이런 식으로 값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케이스 분류가 이해가 됐다면, 아, 결국 어떤 계단까지 올라갈 때그 바로 전 계단에서 살짝 한 발짝 올라가는 것과 그 전전 계단에서 성큼 뛰어 올라가는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진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면, 어떤 계단에 올라가는 경우의 수는요, 그 전에 있었던 두 개의 경우의 수의 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네 번째가 아니라 여섯 번째까지 올라가는 경우의 수 13가지 케이스 막 나누어서 구했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생각한 다음에 그냥 더하면 된다. 두개 더해서 5, 두개 더해서 8, 두개 더해서 13, 두개 더해서 21, 더해서 34 하고 쓰면 된다. 심지어 여덟 번째 계단까지 올라가는 방법의 수도 그냥 우린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아까 여섯 번째 계단 올라가는 거 여기 있죠, 여기? 13가지. 동일한 정답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할수 있겠니? 좋아. 이게 실은 요 계단 문제가요. 고등학교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그때 일곱 번째 계단 이런 거 물어봐요. 그리고 이게 모양만 바꾸어서 다른 여러 형태의 문제로 바뀌어서 등장합니다. 이 방법, 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정말 많은 문제의 스타일들을요, 전부 이렇게 한꺼번에 풀어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두 번째 풀이 방법이 이해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나중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텐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경우의 수를 풀때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 뭐 예를 들어 나중에 가면 음료수 동전을 넣고 음료수 뽑는 문제라던가 음계, 뭐 8분음표와 4분음표를 뒤섞는 방법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뭐 흰돌과 검정색돌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들로 변형이 되는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이 덧셈으로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실은 간단해 보이는 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뭔 말인지 이해 되시나요? 네, 좋아. 선생님,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 잘 이해가 안될수 있어, 한 번에. 고등학생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설명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돌려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시다. 27번입니다. 자, 세 친구 ABC가 선물 교환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세 명이 서로 선물을 하나씩 내놓고요. 아무렇게나 가져가는데, 자기 걸안 가져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래요. 이건 나중에 어려운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교란순열 혹은 완전순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건데요. 매번 패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과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전책 가서도 나올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선생님이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세 사람 ABC가 존재하고요. 이세 사람 ABC가 가져온 선물이 있어요. 그 가져온 선물을 각각 다 하나씩 나누어 가질 겁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선물을 못 가져가니까 A라는 사람은 B나 C가 가져온 선물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B나 C가 가져온 선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경우를 분류해 봅시다. 그럼 A가 B가 가져온 선물을 가져갔다면 B는 어떤 선물 가져갈 수 있니? 고민해 봤을 때 남아있는 선물이 A하고 C라는 두 개의 선물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나 C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B가 A를 가져가면요. C가 C라는 선물을 가져가야 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가 안 되죠. 그래서 B는 반드시 C의 선물을 가져가야 되고 C가 A가 가져온 선물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요런 한 가지 케이스가 존재한다라는 거 우선 알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야? A는 B가 가져온 선물을, B는 C가 가져온 선물을, C는 A가 가져온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A라는 사람이 B가 가져온 선물이 아니라 C가 가져온 선물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남아있는 선물은 A와 B라는 두 개의 선물 남아있는데, B가 B라는 선물을 가져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미 내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지. 그렇다면 B는 A가 가져온 선물을 가져가야 되고요. 남아있는 B가 가져온 선물을 C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경우만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 한 가지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각자 선물을 가져와서 아무렇게나 하나씩 나누어 갔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가져가지 않는 걸로 자,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경우는 딱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대응시키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좀 어려운 말로 교란순열 혹은 나중에 가면 완전순열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줍니다. 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합시다. 세 명이 이렇게 교란순열과 교란순열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걸 가져가지 않는 방법의 수를 생각하는 거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그리면 되는데요. 맞아. 그렇지만 시험 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도 확률과 통계 단원에 가면요. 이 내용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이 꼭 3명만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4명도 나오고요. 5명도 나와요. 6명은 나온 적을 선생님이 본 적이 없는데 5명까지는 나온 걸본 적이 있어요. 그럼 5명이라면 ABCDE 선물 ABCD ABCD, 아, BCDE라고 놓고 경우를 막 그려야 되는데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미리 하는 거니까. 자, 세 명이 교란순열의 형태로 서로 자기 자신으로 대응시키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고요. 네 명은요, 아홉 가지예요. 다섯 명은 44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경우의 수 크죠? 그래서 일일이 다 그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은 기억을 해주고 계셔야 좋겠다라는 거지. 나중에 실전책에 가면 4명의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그림 한번 또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여러분이 스스로 A, B, C, D라고 사람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선물도 B, C, D라고 한개더 만들어서 경우를 다 찾아보는 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면 그 결과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탁드려 봅니다. 중학교에서는 요 정도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는 5명까지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거 경우를 좀 기억해 놓고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괜찮은가요? 그래요. 선생님 지금 26번과 27번에서 심오한 얘기들 했어요. 그냥 단순히 중학교 문제를 푸는 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은 얘기들까지 끌어냈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지금 20분 정도 선생님이 두 문제 설명했는데 이 모든 내용들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돌려 들어보고 선생님이 하라고 했던 그런 그림들을 직접 그려보면서 몸으로 느끼셔야 합니다. 됐죠? 좋아.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단원 마무리 문제 풀고요. 서술형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서술형 문제는 간단하니까 빠르게 정리해 봅시다.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어요. 이 중에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수를 구해 보래요. 자, 다섯 번째로 큰수 어때? 제일 크려면 앞자리가 4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4인 경우를 먼저 찾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때? 43, 42, 41,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선 다섯 번째로 큰 수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직 안 나왔어. 그래서 어때? 10의 자리 숫자가 3인 경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때? 10의 자리 숫자가 3이면서 제일 큰건 34. 그 다음은 33이 아니라 32. 그 다음은 31 하고 세 가지가 또 존재할 겁니다. 그럼 다섯 번째가 무엇인지 등장했네. 아, 다섯 번째로 큰 수가 32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괜찮죠? 이런 식으로 문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글을 많이 쓸 필요가 굳이 있는 건 아니다. 자, 다음 문제처럼 간략하게 서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 봅시다. 0,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중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두 자리 자연수야? 대신에 앞에 0이 있으니까 주의해야겠네? 라는 생각하고, 그때 다섯 번째로 작은 수를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엔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작은 수 뭐부터 시작하자? 10몇 하고 이렇게 시작하는 이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10의 자리가 1인 이런 꼴. 자, 요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이꼴몇개 있어? 뒤에 있는 들어갈 숫자가 그렇지. 0, 2, 3, 4, 네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경우는 네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경우의 수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어디에서 등장할 거다?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 욕골에서 등장할 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골은 숫자가 몇개 있어? 20부터 시작해서 21, 23, 24 역시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결국 다섯 번째 수는 2로 시작하는 이런 골의 첫 번째 수다. 자, 이런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이다라고 이렇게 정답 써주시면 되는 네, 그런 문제겠죠. 자, 위에 있는 것처럼 숫자를 다 나열해서 경우를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를 찾는 거니까요. 앞에 몇 가지 경우가 있는지를 생각해서 다섯 번째가 어떤 것인지만 특정해주면 된다. 제일 핵심적인 얘기는 뭐였습니까? 아까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썼던 20하고 시작하는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꼴에 첫 번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섯 번째로 작은 거다라는 얘기. 그 서술이 핵심적인 거겠지.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스텝 3,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주머니에는 1부터 5까지 5개의 공이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1부터 4까지 4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꺼낼 때 합이 4이거나 차가 3인 경우를 구해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합이 4인 경우 생각해 볼까요? 자, 왼쪽에서 1 꺼냈다면, 오른쪽에서 3 꺼내면 되죠. 왼쪽에서 2 꺼냈다면 오른쪽에서 2 꺼내면 되겠네. 자, 왼쪽에서 3 꺼냈다면 오른쪽에서 1 꺼내면 되죠. 자,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차가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자, 차가 3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보면 왼쪽에 큰 수부터 생각합시다. 자, 5 꺼내고 2를 꺼내면 5 빼기 2가 3 되겠죠. 자, 4 빼기 1 하면 3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라고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 차라고 이야기하는 건꼭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제일 큰 수, 4에서 1을 빼는 경우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 있는 4하고 여기 있는 4는 구별을 해볼 겁니다. 너는 A에서 뽑은 4고요. 너는 B에서 뽑은 4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총몇 가지 경우 존재한다? 세 가지 경우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고, 그런 경우의 수는 6하고 정답 써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이거 마지막에 B라는 주머니에서 4를 꺼내고 A라는 주머니에서 1을 꺼내는 경우만 빠뜨리지 않으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 공원, 시장, 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집에서 학교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그냥 바로 가는 경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집에서 어디를 거쳐서 공원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고요. 자, 세 번째 경우는 집에서 시장을 거쳐서 학교를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집과 시장과 공원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집에서 시장 거쳐서 공원 거쳐서 학교 가는 경우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그럼 경우의 수 생각해 보자. 집에서 학교까지 바로 가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 방법 수는 두 가지인데 공원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 수가 세 가지니까 곱하면 여섯 가지 경우 존재하겠죠. 그리고 집에서 시장까지 가는 경우 수세 가지, 시장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우의 수세 가지니까 곱의 법칙 적용하면 아홉 가지 하고 등장할 겁니다. 자,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이것들 전부 다 더하면 되죠. 따라서 정답은 16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전체 경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자. 0,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중두 장을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두 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이려면 끝자리가 0이거나 아니면 끝자리가 5여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자, 끝자리 0인 경우 앞에 10의 자리 숫자 결정할 수 있는 게0 빼고 5가지. 아, 그럼 경우에서 5네 이야기할 수 있고. 끝자리가 5라면 앞자리 결정할 수 있는 건 5하고 0 빼야 되죠? 4가지 경우가 있지. 자,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해주면 9가지 경우가 이 문제의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꼴이죠. 그냥 경우를 이렇게 분류해서 아, 이런 꼴이 5가지, 자, 이런 꼴이 4가지다라고 해서 4 더하기 5 해서 9라고 답 쓰시면 서술형 풀이로 충분한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봅시다.
예선에

가족은 ABCD 다섯 곳의 관광지를 여행하려고 하는데, B하고C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연달아 관광을 하려고 한대요. B씨가 붙어 있어야 되죠. 아, 그래? 그러면 B랑 C는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놓고, 나머지 A, D, E까지 해서 순서를 결정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지. 총 4개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쓰면 4개의 순서가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 B와 C의 순서를 결정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B, C의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까지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서 정답 계산하시면 48가지 경우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서술형으로 그냥 이렇게 써 놓으면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죠. BC가 그룹으로 묶여서 전체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여기는 2 곱하기 1은 B와 C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충분하겠죠. 자, 서술형 크게 어려워하지 마세요. 경우의 수는 그냥 객관식 부위랑 거의 흡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확률에 관한 얘기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친구들 반갑습니다. 20일 완성필독 중학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본격적으로 비문학 제재를 읽어볼 겁니다. 자, 입문 분야의 두 개의 글을 만나볼 텐데요. 어떤 글인지 제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글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입니다. 우리 친구들 배경지식 있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최대한 활용하시면 글 내용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죠. 두 번째 글은 인간은 어떻게 정보를 기억할까입니다. 자,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지금 중학생이지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 더 나아가 더 전후로 거슬러서 유치원 때 있었던 일도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기억을 하는 걸까? 어때요, 여러분? 제목만 들어봐도 너무 재밌겠다. 아, 나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비문학 제재는 이렇게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따라서 강의 듣기 전에 여러분이 꼭 먼저 글을 읽어보는 것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 읽어봤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책을 우리 27쪽을 보면 이 지문과 관련한 여러분이 꼭 알면 좋은 그런 배경 지식 내용이 나와 있어요. 먼저 한번 볼게요. 우리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리스와 로마의 올림포스 12 신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최고신 제우스고요. 그의 아내인 최고 여신은 헤라입니다. 이들은 크로노스와 레아의 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남매 중에 하나예요. 하, 제가 이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요. 아니, 남매인데 무슨 혼인을 하냐고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자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레토와의 사이에서 아르테미스.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제우스 헤라는 알겠는데 밑에 있는 유노, 유피테르 이게 뭔가요? 그 첫 번째 있는 제우스나 헤라, 뭐 데메테르, 헤스티아 이 사람은 아니지. 이 신들이 그리스 신이고 그에 해당하는 로마의 신이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베스타, 뭐 케레스, 유노, 유피테르 이런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결국 같은 신인데 뭐 이름만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칸이 이제 12신을 나타낸 거거든요. 세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2신인데 왜 13신인가? 좀 궁금하죠. 앞에 글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원래는 이제 헤스티아가 12신에 있었는데 나중에 쓱 빠지고 디오니소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2신이 된 거죠. 그러면 그런데 제우스

호수의 이 육남매 가운데 하데스는 왜 12신에 들어있지 않은 거야? 여기 뭐라 그랬어? 올림포스 12신이죠? 그러니까 올림포스 산에 사는 신이에요. 근데 하데스는 저승의 신이라 저승에 살아. 올림포스에 안 살아. 그래서 12신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이야기, 신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은 로마가 서양 역사에 끼친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현대의 법, 뭐 정치 제도 이런 것들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면 로마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이 있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서양 역사에 로마가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로 시작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문단부터 나옵니다. 볼까요? 로마는 기원전 8세기 무렵 그리스의 손 이주민들과 현지 주민들이 함께 세운 나라로, 기원전 146년 그리스를 정복해버립니다.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어요.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대. 이 말은 뭐야?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가 그리스 폴리스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폴리스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뜻합니다. 그렇죠? 고대 그리스 하면 이제 폴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로마는 오히려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였대. 그럼 어쩌면 당연한 결과죠. 그렇죠? 오히려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여 버렸으니 문화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하지 못한 셈입니다. 심지어 로마의 어떤 시인들은 로마가 오히려 그리스에 정복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참 시인들의 시인다운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의 우월성,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의 연관성을 이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을지 모르나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로마가 그리스에 정복됐다는 겁니다. 뭐,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앞섰을지 모르나, 문화적으로는 확실히 그리스가 앞섰다는 거죠. 여기까지 2문단. 로마의 그리스 정복이 지닌 의미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어서 볼까요? 신화도 예외가 아니래. 자, 신화. 이 글이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신화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고대인의 생각이나 본받을 만한 대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 왜냐면 신들의 이야기니까. 우리 같은 인간하고는 좀 다른 세계. 그야말로 신의 세계에 사는 신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있죠. 뭐, 건국신화. 그래서 고구려를 건국한 그 고주몽 신화. 가 있고, 또 신라를 건국한 박혁거세 신화가 있어요. 고주몽이나 박혁거세나 모두 그 출생에서부터 정말 신답죠. 인간답지는 않습니다. 좀 알에서 태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자, 어쨌든 로마에는 변변한 신화가 없었대.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그리스 신들의 세계는 무척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다채롭고 화려한 신들의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 신들을 그대로 재활용했어요. 고대 그리스어인 히라버를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로만 바꾸었을 뿐, 신들의 성격도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경지식으로 봤던 그와 같은 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제우스 똑같이 제우스인데 이름만 로마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를 제대로 알면 로마 신화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3문단이에요.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죠. 이어서 봅니다. 그리스 신화 최고의 신인 제우스에게는 두 명의 형과 세 명의 누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크로노스가 그들을 차례대로 삼켜버려서. 그래서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 별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아, 우리나라 신화는 정말 그 신성한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물론 믿을 수는 없지. 무슨 어떻게 사람이 알에서 태어나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정말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 좀 경건한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도 차마 하지 않을 법한 일들을, 근데 정말 이런 게 맞아? 할 만한 일들을 합니다. 이게 뭐야? 아버지가 자식들을 삼켜요. 근데 또 다행히 그 몹쓸 운명을 제우스는 피했다? 아버지 크로노스를 몰아내는 형제들을 또 살려내. 삼켰는데 또 어떻게 또 살려내. 어쨌든 이런 내용이 나와요. 6남매는 똘똘 뭉쳐 거인 신들과 전쟁을 벌이고 마침내 승리하여 6남매 시대를 엽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올림포스 12신의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6남매는 각자가 다스릴 영역을 나누어 제우스는 하늘, 포세이돈은 바다, 하데스는 저승을 맡았다. 세 명의 누나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헤라는 제우스의 아내이자 최고 여신으로서 출산과 양육의 신이 되었다. 데메테르는 곡물과 대지의 여신, 헤스티아는 화로의 여신이 되었다. 자, 이렇게 제우스는부터 여기까지는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신, 그러니까 제우스 그 육남매를 바탕으로 해서 대표적인 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 이제 그 앞에 봤던 표, 우리 27쪽에 있는 표 내용과 함께 보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들 6남매 신의 이름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제우스는 유피테르로 바뀌었어요. 표에도 그렇게 나오죠. 태양계 행성 중에 가장 큰 것은 목성이에요. 근데 이 목성을 영어로 하면 주피터라고 해요. 그렇죠? 이걸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근데 유피테르를 영어로 발음한 게 주피터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 유피테르는 목성이라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 중에 가장 큰 행성의 이름을 최고 신의 이름으로 붙인 거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넵투누스, 저승의 신 하데스는 플루톤으로 바뀌었다. 헤라는 유노, 데메테르는 케레스, 헤스티아는 베스타가 되었다. 자, 이렇게 그리스 신화 속 신의 이름만 바뀐 로마 신화의 신이에요. 아, 그런데 뭐 자기들은 변변한 신이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대제국을 건설하고 뭐 그리스를 정복하고 했던 로마인데 아 그렇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는 거 아이 그 좀 그렇지 않아요? 아유 그냥 안 갔다 쓰면 안 갔다 썼지? 어? 근데 그렇게 그냥 바꿔서 썼네요. 이 중 헤스티아를 조금 더 살펴보자. 헤스티아는 6남매 중 장녀, 맏딸이죠. 게다가 고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불씨를 담당했으니 당연히 12신에 들어갑니다. 근데 시간 이름에서 헤스티아는 12신에서 슬그머니 사라져요. 그리고 술과 향락을 상징하는 디오니소스가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이제 13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헤스티아가 나중에 빠져서 12신인 거죠. 하지만 헤스티아의 로마 버전인 베스타는 좀 다릅니다. 화로의 여신인 점은 똑같아요. 이름만 바꾼 거니까 똑같아요. 근데 그 중요성이 커졌대. 로마에서는 불 자체를 베스타신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베스타신전에는 이 신을 상징하는 성화가 늘 활활 타올랐다. 일반 가정집에서도 베스타의 제단을 갖추고 불을 숭배했네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빠졌는데 로마에서는 또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됐어요. 이건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신화의 내용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아니 신의 영역이면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말해서 생각해봐요. 신화 실제로 있는 신이 아니잖아. 결국 이런 신화도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뭔가 뭐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죠. 보통 이제 신화를 뭐 건국 신화나 시도 신화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나라의 어떤 정통성이나 우리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그의 후손인 우리로도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신화였다면 세상이 변하면 신화의 내용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 신화의 헤스티아는 올림포스 12신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로마의 베스타는 국가와 가정의 수호자로 우뚝 서게 됐다는 내용. 즉 로마 신화에서 위상이 달라진 베스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6문단은 그리스 신 헤스티아와 로마 신 베스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됐나요? 그렇다면 글은 다 읽어봤습니다. 이제 문제를 만나봐야 하는데 우리 문제를 좀 골라서 풀어볼 거예요. 우리 그 스텝 1, 2, 3, 1, 2, 3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텝 1에 해당하는 문제들은 여러분 만나보시고 스텝 2의 2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읽어봤으니까 이제 중심 내용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래, 구조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1문단에서는 로마가 서양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 2문단에서는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가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내용. 그리고 3문단에서는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어떻게 재활용한 거란 내용. 4문단은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6남매는 각각의 영향을 담당했다는 것. 5문단은 그리스 신화가 로마 신화로 이어지면서 신의 역할은 같아. 근데 이름만 바뀌었다는 내용. 6문단에서는 그리스 신화의 누구죠? 그래요. 헤스티아예요. 로마 신화의 베스타로 이어지면서 그 역할이 강조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 정리하면서 그 내용이 기억난다 그러면 글을 잘 읽은 거예요. 일단 사실적인 이해는 다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헤스티아와 베스타의 관계, 스텝 3, 1번입니다. 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추론적 읽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헤스티아와 베스타의 관계, 보시면 6문단에 있습니다. 그 헤스티아는 어때요? 올림포스 12신에서 탈락되는 수모를 겪었지만 로마의 베스타는 국가와 가정의 수호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로마에서는 불 자체를 베스타 신으로 여겨요. 그래서 뭐 신을 상징하는 성화가 늘 활활 타오르고 뭐 불을 숭배하고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환경을 반영해서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을 맞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들의 대화 내용인데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글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는데 여러분, 글의 내용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글을 잘못 이해한 내용을 찾아보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 친구들의 이야기가 쭉 길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글만 잘 읽으면 사실 이 문제는 답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지오의 이야기를 볼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로마 신화에서 이름은 같지만 역할이 달라진 경우가 있어? 자, 3문단 보세요. 재활용했다 그랬어요. 히라버를 라틴어로 바꾸었을 뿐 성격도 거의 변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달라진 거는 이름만 달라진 거예요. 역할은 그대로죠. 그래서 3문단 내용을 지우는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내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에 있죠? 그렇다면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자료가 길다고 해서 절대로 겁먹고 이건 어려운 문제일 거야, 나 읽다가 헷갈리겠지,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습니다. 지문 내용만 잘 이해했다면 쉽게 우리도 답 찾을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두 번째 글을 만나볼 건데 먼저 배경 지식부터. 자, 지문으로 이해하는 독해 지식 31쪽 내용입니다. 부연이라는 설명 방법이 있어요. 부연 어떻게 하는 거냐? 앞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덧붙여 설명하는 방법을 부연이라고 해요. 뭐 부연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죠. 부연은 앞에 제시된 개념, 어휘, 주장들의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문의 일부분인데 보시면 감각 기억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순간적 자극과 같은 아주 짧은 정보에 대한 기억이다. 감각 기억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했어요. 감각 기억의 뜻. 근데 이것만으로 이해가 좀 부족하잖아.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뭐라 그래요? 이러한 감각적 자극들은 인간의 기억체계에 거의 1에서 5초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되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아, 감각기억이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뜻만으로 부족한 감각기억에 대한 설명을 그 특징을 부연 설명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부연이 많이 쓰인 글입니다. 이 글은. 그죠? 자, 함께 만나보도록 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정보를 기억할까? 그래서 1문단에서는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우리가 기억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람도 못 알아볼 거예요. 바로 누구세요? 하겠죠. 그뿐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하나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게다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겠어요? 배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영원히 현재만, 지금 이 순간만 그저 존재를 할 뿐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2문단부터 보도록 합니다. 인간의 기억 능력은 뇌에서 정보의 저장과 인출의 과정을 수반한다 라고 했습니다. 수반한다는 것은 더불어 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 뭐야? 그러면 정보를 저장하는, 그리고 그 저장된 정보를 꺼내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장만 해놓으면 뭐해? 그게 떠올라서, 아 맞아, 나 어제 제육볶음 먹었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죠. 저장도 하고 인출도 해야 된다. 우선 외부 세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보는 뇌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며 부호화되어 저장되어, 이게 이제 저장이죠. 이어서 기억은 저장된 정보를 필요에 따라 끄집어내, 즉 인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해서 일어나는 기억 능력과 기억 능력에 대한 내용과 이제 정보 저장과 인출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기억은 주로 기억의 양상, 기억의 지속에 관해 관심을 기울여 왔어요. 그죠? 아무래도 기억하면 이제 심리학의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기억이 어떤 식으로 양상을 보이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속되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가졌대. 여기까지 2문단, 정보 저장과 기억 인출 과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우선 기억의 양상을 살펴보자. 그러니까 앞에서 기억의 양상 또 지속에 대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는 하루 동안 지각한 것을 모두 기억할 수 없듯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정보를 기억하지는 않으며 기억할 수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작년 오늘 뭐 했는지 기억나요? 안 날 거예요. 절대 안 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추론해 볼 수는 있겠지. 뭐 평일이었어? 그리고 뭐 나는 작년에도 학생이었으니까 중학교 1학년 뭐 2학년 뭐 아니면 초등학교 뭐 이러면 학교 갔겠네, 뭐 대충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왜 그럴까? 왜 다 기억은 안 날까? 또한 우리는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TV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동시에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단지 우리가 경험한 그

정확히 일부분만 기억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러냐? 이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다른 작업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래요. 즉, 기억이라는 건 결국 뭐다? 선택적인 기억이다. 그럼 어떤 걸 선택하냐?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또는 독특하고 새로운 자극,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선택적 저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3문단에서는 이제 지속 시간에 따른 기억의 유형인데, 일단 세 가지 먼저 소개했죠.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다. 그럼 이제 이어진 내용에서 뭐 나와야 돼? 이제 각각 요거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5문단 바로 가요. 자, 먼저 감각 기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촉각적 등의 순간적 자극과 같은 아주 짧은 정보에 대한 기억을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딱 찍어서 먹었는데, 아우, 짜! 이건 짜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순간적으로 남는 그 기억을 바로 감각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감각적 자극들은 인간의 기억 체계에 거의 1에서 5초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데 되게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기억 체계 속에서 거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우리 방금 전에 앞에서 그 배경 지식으로 봤던 부연에 대한 내용이에요. 감각 기억의 뜻 설명하면서 그 감각 기억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부연 설명한 부분인 거죠. 감각 기억은 그래서 금방 사라진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이렇게 뭐잘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운전할 때 이제 화가 잘 나요. 특히, 갑자기 끼어들고 막, 응? 순간 화가, 응! 하는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집에, 도착하는 순간, 뭐 아까 뭐 때문에 화났는지, 뭐,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러네, 그러네. 감각적 자극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6문단은 이제 단기 기억입니다.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건데요. 우리 머릿속의 순간적이며 즉시적 자각에 관한 기억으로 단편적인 사건이나 경험에 관련된 단순한 숫자나 단어, 대화, 물건 등이 주요 내용이다라고 단기 기억에 대해 역시 뜻을 설명했어요.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역시 그에 대한 부연이 이어집니다. 부연 내용 살펴볼게요. 단기 기억의 상태는 약 30초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중 어떤 정보는 사라지나, 어떤 정보는 계속된 반복이나 특정 계기에, 특정한 계기에 의해서 인출되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한대요. 단기 기억이 약 30초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뭔 물건을 사서 썼어. 근데 자 고장이 났어. 아, 이거 어떡하지? 뭐, 가 수리를 맡기든, 뭐, 반품을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객센터. 누가 야, 고객센터 전화해봐. 고객센터 번호 뭔데? 1588에 뭐야? 1588에 뭐야? 들었어. 그리고 바로 기억해두었다가 바로 전화를 하는 것. 이게 단기 기억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면 생각 안 나잖아요. 1588 그때 뭐라 그랬지?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기억인데, 계속된 반복이나 특정한 계기. 예를 들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야. 그래서 고쳐왔는데 일주일 뒤에 또 고장이 났어. 그럼 또 고객센터 전화해야죠. 그래서 또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어. 또 전화해야죠. 그래서 이제는 1588 뭐를 아예 외워버리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이게 단기 기억의 특징입니다. 자, 각각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어떤 감각 기억과 어떤 단기 기억 또 장기 기억이 있는지. 이어서 장기 기억입니다. 몇 분에서부터 수년, 평생에 이르는 기간에 저장되는 기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기억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장기 기억입니다. 자, 그에 대한 역시 부연 설명이 뒤에 이어지는데요. 장기 기억은 반복 여부에 따른 빈도나 자신과 관계된 강렬한 경험인 인접에 의해 형성되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장기 기억으로 가고 아니면 정말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강렬한 기억, 바로 인접에 의해서 장기 기억이 된다는 거죠. 거의 전후 참조적으로 기억된다. 전후 참조적 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전후 참조적은 여러 영역에 걸쳐 관련된 지식이 앞뒤 순서로 연결되어 기억이 된대. 그러니까 앞뒤 순서로 연결돼서 기억이 되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기억이 되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장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죠. 장기 기억은 다시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으로 나뉜대요. 장기 기억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의미 기억은 뭔가요? 사전의 뜻풀이와도 같이 논리적이고 체계 있게 기억하는 일을 말하고, 일화 기억은 개인적, 특수한 기억을 말합니다. 자,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의 뜻이 나와 있죠. 의미 기억이 라면의 재료, 특성 등에 관한 대한 기억이라면, 일화 기억은 라면을 먹은 특정한 사건을 말한대요.
자, 보통 의미 기억이 일화 기억보다 더잘 기억이 된대. 왜? 일화 기억은 제한된 색인을 가지고 있지만 의미 기억은 구성이나 특성 등이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색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색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핵심어를 목록화한 것을 흔히 색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려면 그와 관련된 핵심어들이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있어야 돼. 그래서 뭔가를 떠올렸을 때, 아! 나 이거 보면 이거 생각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는 건데, 일화 기억은 그 목록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 그렇잖아, 우리 진짜로. 아, 내가 그때 뭐 했었는데? 나 유치원 때 그때 뭐 했었어? 그거를 중학교 때는 기억을 한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다시 떠올렸거나, 대학교 가서 떠올렸거나, 나중에 더 성인이, 더 나이가 더 들어서 떠올릴 때 달라져요. 어릴수록, 더 가까울수록 더 기억이 생생하지, 한참 지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일화 기억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 만나볼까요? 3번입니다. 다음은 기억의 유형과 각 유형에 따른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가라 에 맞은 내용을 쓰시오인데요. 스텝 2의 3번입니다, 여러분. 자, 이 글은 기억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분류의 기준은 뭐냐면, 기억이 지속하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였어요. 분류를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것부터 긴 것으로 갔는데요. 자, 가장 짧은 기억, 감각 기억입니다. 순간적 자극과 같은 아주 짧은 정보에 대한 기억인데, 특성은 1에서 5초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죠.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기억의 체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보다 조금 더긴 기억입니다. 단기 기억. 순간적이며 즉시적인 자각에 관한 기억이다. 그래서 특성은 약 30초 정도 기억되죠. 근데 어떤 정보는 반복이나 특정 계기에 의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한대요. 자, 이어서 장기 기억. 우리가 흔히 기억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장기 기억인데, 몇 분에서부터 평생에 이르는 기간에 저장되는 기억이죠. 빈도나, 그러니까 얼마나 자주, 그리고 인접, 얼마나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이었냐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데, 여러 영역에 걸쳐 관련된 지식이 앞뒤 순서로 연결되어 기억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장기 기억을 또두 가지로 나눴지. 의미 기억과 일화 기억이었는데, 기억의 강도는 의미 기억이 훨씬 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의미 기억은 논리적이고 체계 있게 기억하는 일, 구성이나 특성 등이 체계를 이루는데, 일화 기억은 그냥 개인적이고 특수한 기억이에요. 그래서 제한된 색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강도는 얘가 높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진짜 정말 컴퓨터 같은가 봐.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억이 돼 있는 것을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그죠? 되게 뭐냐, 되게 강렬한 순으로 뭐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다 보면 어때요? 호기심이 생긴다고. 대체 우리의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지적 호기심이라고 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 호기심을 유발하는 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이어서 스텝 3, 1번 볼게요. A가 어떤 물음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때, A와 같은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 이런 문제도 우리 참 독해 문제에서 많이 보는데, 이 문제의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렇게 답한 질문이 뭐야? 이런 문제예요. 그럼 결국 뭐야? 이 글의 내용이 뭐야? 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뭐죠? 우리는 모두 기억을 못해. 주어진 정보를 모두 기억하지는 않아. 기억할 수도 없어. 왜 그래요? 사람은 자기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거나 다른 자각과는 달리 독특하고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즉, 왜 어떤 정보는 기억되고 어떤 정보는 기억되지 못할까에 대한 답인 거죠. 그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이 무슨 내용이야?를 묻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만 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이어서 2번입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일단 보기를 한번 볼까요? 김종길의 시 성탄재는 어릴 적 아팠던 자신을 위해 눈속을 헤치고 붉은 산수유 열매를 따오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시인은 자신의 어릴 적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은 시점에서 도시에서 내리는 눈을 보고 어릴 적눈 내리던 밤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 거야. 이 말은 뭐야?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이미 장기 기억이 되었다는 뜻이죠. 이를 통해 열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약으로 따오신 산수유 열매를 상기 떠올려요. 특히 시인은 어른이 되어 어릴 적방 안의 화롯불, 아픈 손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할머니, 눈속을 헤치고 돌아온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애타는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맞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3번이에요. 왜? 자,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기억했다 그랬죠? 그럼 서늘하다, 서늘한, 뭐야, 서늘하다.

이런 거야. 서늘한 건 뭐가 느끼는 거지? 피부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각적 자극 맞아요. 근데 뒤에 뭐래? 순간적 자극에 해당하는 짧은 정보이므로 감각 기억에 해당한다? 그러면 1에서 5초 사이에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어린 시절의 기억인데 이것을 지금 성인이 되어서 나이를 먹어서 떠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장기 기억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기억 정보다, 감각 기억이다 라는 설명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모두 맞는 내용이죠. 이렇게 오늘 내용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내기가 제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뭘 준비했냐? 자, 어휘, 보물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매시간 우리 두 개의 어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수반이라는 어휘는 어떤 일과 더불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문에는 인간의 기억 능력은 뇌에서 정보의 저장과 인출의 과정을 수반한다. 정보 저장, 인출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어휘는 약호입니다. 간단하고 알기 쉽게 나타내어 만든 부호라는 뜻인데, 그래 보면 우선 외부 세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정보는 뇌에서 성공적으로 받아들여 약호로, 그러니까 부호의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뜻인 거죠. 자, 오늘 두 개의 어휘, 수반, 약호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이어지는 글을 만나보도록 합니다. 인문 세 번째, 네 번째 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는 것 잊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우리 새로운 단원에 대한 공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떤 공부 시작해볼 거냐면, 여러분 주변에 혹시 식물 있나요? 식물 한번 자세히 관찰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배고프면 밥 먹거든요? 근데 얘네는 밥도 안 먹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쑥쑥쑥쑥 크고 있는 걸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부터 같이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의 공부도 역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광합성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일단 광, 빛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빛 에너지만 있다고 이런 과정이 일어나진 않을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떠한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 걸까? 무엇이 생성되는 걸까? 다양한 질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즉, 우리처럼 밥을 먹지 않은 식물, 어떻게 도대체 양분을 생성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빛 에너지 이용해가지고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 우리는 그것을 빛 광자 쓸 거고요. 합성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뒤에 정의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이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필요한 건가? 우리 그거 탐구를 통해서 먼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초록색 BTB 용액입니다. 제가 그림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각 부분에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BTB 용액 다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BTB 용액의 색깔은요. 산성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그리고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띠는데 우리 는 그냥 편하게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많이 녹아 있다면 노란색 그리고 점점 줄어들수록 초록색 파랑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초록색 BTB 용액에다가 제가 후 하고 내뱉는 거야. 근데 우리가 후 내뱉는 거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으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두 노란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 중에 하나는 그대로 마개를 담아서 그대로 둘 거고요. 두 개의 시험관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는 둘다 모두 검정말을 넣어 줄 건데 하나는 검정말 넣고 마개를 닫을 거고요. 하나는요, 검정말 넣어 줄 건데 그 겉에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 줄 겁니다. 그러면 이 알루미늄 포일이 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이게 바로 빛을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A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검정말 없죠. 그렇다니까 여기서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B에서는요, 여기 지금 우리 이산화탄소도 줬고 물도 줬거든요. 빛에너지 줬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어떠한 색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초록색을 거쳐서 파랑색으로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참 이렇게 햇빛이 강한 데 두고 결과 확인하려고 C의 알루미늄 포일을 벗겨보면 얘는요, 지금 그대로 노란색인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실험의 근거로 알수 있는 게 뭐예요? 아, 광합성 일어나려면 여기에 반드시 빛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B와 C를 비교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지금부터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반드시 빛에너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A, B, C에 모두 공통적으로 주었던 후 불어넣었죠? 거기에 있었던 게 이산화탄소였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도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탐구 내용을 기반으로 그 요소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원료만 있다고 해서 광합성 일어나는 거 아니고 빛에너지가 있어야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 합성하는 광합성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빛에너지라고 하는 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이 원료로 사용된다고 했잖아요. 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아, 뿌리에서 흡수하면 되죠. 뿌리에서 물 쫙 흡수해가지고요. 줄기 거쳐서 잎으로 제공이 되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물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물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는 어떻게 전달, 이동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 지금부터 기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산화탄소와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공변세포가 이루고 있는 그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기공이 열릴 때 이 기체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내용 파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광합성 공부할 건데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 이거부터 정리한 거예요. 첫 번째 보니까 아, 빛에너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료에 물과 이산화탄소인데 이 물의 경우에는 뿌리로 흡수해서 줄기 잎으로 제공이 되고 물관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공을 통해서 다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광합성 일어났어요. 그럼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요, 탐구 기반으로 여러분들 내용 정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거 알려면, 광합성 결과 무엇이 생성됐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얘는 광합성 일어난 거, 하나는 광합성 일어나지 않은 거, 두 개 가지고 비교해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아, 광합성 하면 이거 생성되는 거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잎에다가요, 일부분에 알루미늄 포일, 이거 우리 앞에서도 했었잖아요. 햇빛 차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광합성 일어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빛에너지 차단하면 광합성 일어나지 않겠다. 아, A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광합성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거는 광합성 일어나게 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고 싶은데 우리 공부했어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식물세포라고 하는 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식물세포 안에 세포 소기관 바로

엽록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엽록체, 우리 주로 색깔 초록색,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광합성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고 정말 생성이 무엇이 됐는지 이거 알려면 이런 색깔 변화를 통해서 물질을 검출할 거거든요. 근데 기존의 색깔이 너무 강하면 이게 검출이 된 건지 반응이 일어난 건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색을 빼내는,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에탄올에 넣고 이거를 그대로 끓이는 거 너무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에탄올을 넣어준 그 시험관을 물이 담근 비커에 넣어주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물중탕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먼저 데워요. 그러면 그 데워진 물의 온도로 결열로 에탄올 지금 담겨져 있는 이 담겨져 있는 에탄올의 온도를 높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엽록소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걸 떨어뜨리는데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맞아요. 바로 이 안에 녹말이 있다면 청남색으로 변하고요. 없으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뚝뚝 떨어뜨렸는데 청남색으로 변하면 아, 여기에 녹말 생겼습니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떨어뜨렸더니요. 아, 엽록체라고 하는 데에서 청남색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알수 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아,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구나. 그리고 광합성으로 생성된 물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지금 녹말이라면서요? 네, 조금 뒤에 정리할 건데, 최초로 생성되는 건 포도당이 맞아요. 근데 빠르게 녹말로 바뀌어서 잎에 잠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 광합성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거 탐구로 할 때는 이 안에 녹말 생성됐어? 녹말 생성 안 됐어? 이런 탐구를 진행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을 떨어뜨림으로써 청남색으로 변하면 얘 광합성 일어났어. 우리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성되는 최초의 물질 포도당. 근데 포도당끼리 손을 잡아가지고 녹말의 형태로 잎에 잠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실험은 바로 녹말을 검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물질이 포도당, 즉 양분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무엇이 있는지 우리 한번 실험을 역시나 토대로 한번 볼게요. 이번 실험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검정말, 얘가 이제 광합성 하는 식물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둔 다음에 우리 깔때기를 거꾸로 이렇게 꽂아요. 그리고 나서 물에다가 1%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파악하셔야 돼요.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 필요한 원료 얘기했었죠. 물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산화탄소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바로 그 이산화탄소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물 있고, 이산화탄소 있고, 여기다 우리가 빛을 비추면 이제 광합성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인 거고, 앞에 실험에서 우리가 녹말, 즉 양분이 생성된 거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계속 광합성 일어날 때 뽀글뽀글뽀글뽀글 뭐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거를요, 쭉 요렇게 핀지찌개로 찝어가지고 그 기체를 계속 포집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집게를 풀고 그 기체에다가요, 꺼져가는 불씨를 딱 가져다 대면 어떻게 되냐면 활활 타오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뭔가를 잘 타게 하는 거 뭐예요? 그렇죠. 아, 광합성 결과 산소가 생성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우리 교재에 있는 다양한 탐구를 기반으로 이해하셔야 문항 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막힘없이 계속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탐구 내용까지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토대로 우리 이제 진짜 광합성 정리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광합성, 원료가 있습니다. 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포도당이라고 하는 최초의 양분의 형태, 그리고 마지막 실험에서 산소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더라. 이 과정이 바로 광합성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실험에서 이런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엽록체였습니다라고 정리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해했던 내용 다 토대로 광합성 이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아, 광합성의 원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야. 거기에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거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 그게 바로 광합성입니다. 엽록체에서 일어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광합성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식물이요. 결국에는 양분, 즉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빛에너지 봤죠? 그러면 그냥 빛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근데 식물은요. 빛에너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화학 에너지, 여기 나오는 이러한 양분의 형태로 빛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 빛에너지 이용해서 양분을 합성하는 거 광합성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먹이를 먹죠. 그렇게 해서 양분을 얻는 반면에 식물의 경우에는요, 스스로 광합성해서 양분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림 한 장을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앞에서 했던 얘기 하나하나 물질과 연결해서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첫 번째 물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물 어디에서? 네, 식물이 뿌리에서 흡수하잎잖아요. 그러면 줄기 거쳐서 잎으로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물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따로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물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전달되고 있는 과정을 파악해 주시면 돼요. 물만 있다고 광합성 안 일어나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있어야 되는데 기체들이 드나드는 통로 기공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산화탄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원료만 있다고 해서 광합성 일어나나요? 아니요. 빛에너지 반드시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빛에너지 주고 있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최초의 양분의 최초 산물의 형태가 있었죠. 그렇죠. 그게 바로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함께 생성되는 것에 산소가 있더라. 그 산소라고 하는 것 역시 기공을 통해 일부가 다시 식물체 밖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탐구를 보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은 포도당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여러분 물에 되게 잘 녹아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광합성 해가지고 양분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게 물에 녹아가지고 유실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포도당끼리 막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는, 여기에 보면 이런 녹말의 형태로 잎에 잠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 산물의 형태는 포도당, 저장 형태다라고 하면 녹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탐구에서 너 여기 광합성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이거 확인할 때이 녹말을 검출했던 거예요. 왜냐면 녹말 형태로 잎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밤이 되면요. 이제 이 양분이요. 식물체 각 부분에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물에 녹는 형태. 그래야 이동이 쉽잖아요. 다시 물에 녹는 형태인 설탕으로 바뀌어서 양분들이 이동하는 통로는 따로 있어요. 쭉 보시면 지금 양분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통로 보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내용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공부했던 게요. 이 그림 하나로 다 모여지는데 탐구 따로, 정의 따로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되고 하나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연관되어 있는 탐구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초로 보시면서 이 광합성의 최종 정의까지 여러분 분들이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험으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떤 실험이냐면 여기에다가 이산화탄소 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 할수 있는 생물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빛에너지 딱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서 그렇죠.

광합성 일어날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 중학교 학교 현장이 이제 여러분 대부분 센서를 가지고 측정하는 탐구로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우리 광합성의 원료가 뭐였냐면 그렇죠. 이산화탄소였잖아요. 그럼 광합성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 이산화탄소는 줄겠죠. 그럼 광합성 결과 생기는 건 뭐예요? 그렇죠. 산소잖아요. 산소는 점점 늘겠네. 그거 확인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산소 센서, 이산화탄소 센서를 꽂아두고 정말 실제로 광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이 일어날수록 감소하게 될 거고, 산소는요, 광합성 일어날수록 증가하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산소의 농도라고 하는 것, 이걸 통해서도 아, 광합성에 필요한 요소 또 생성되는 그런 기체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얻어낼 수 있구나. 이 광합성과 관련된 탐구 활동으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한 가지의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그렇다면 이런 광합성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탐구 내용으로 볼 거예요. 여기 잎을요, 우리가 펀치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자릅니다. 근데 얘를 그대로 뭐 이산화탄소 녹이고, 그 다음 물 이렇게 줘가지고 주사기 안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얘가 잘 가라앉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녹여요. 이산화탄소 공급하는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물도 있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그것이 들어가도록 작업을 하고 그다음 비커에 넣으면 그제서야 잎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 실험은요. 저 동글동글한 저잎 있잖아요. 얘를 모두 가라앉힌다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잎에 동그란 사이즈도 맞게 맞춰야 되는 거고요. 개수도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만 다르게 하는 거냐? 지금 비커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어떻죠? 달라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뭐 공부했냐면 어떤 요인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럼 그 요인은 빼고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다 같게 유지하고 나머지 하나만 다르게 하면서 그거에 따른 결과를 보는 것이 탐구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비커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하나는 10cm, 하나는 20cm죠. 즉, 이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지금 나와 있는 빛의 세기가 얼마나 강하냐. 이것만 차이를 뒀으니까 나머지는 모두 동일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모두 공통되게 똑같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무엇을 측정할 거냐면 이 잎이요.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짧게 걸렸다는 것은 아, 그만큼 광합성이 많이 일어났구나. 광합성 양이 많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거리의 차이가 있을 때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가 더 좁았던,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이 빛의 세기가 강합니다. 빛의 세기가 강하니까 잎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았어요. 광합성 양이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실험이요. 동일하게 빛의 세기라고 하는 것이 광합성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실험으로 여러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번에는 여기 검정말 넣어줘요. 그리고 깔때기를 뒤집어가지고 우리 아까 산소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게 되는 그 기포 있죠. 그러면서 전등 비춰줍니다. 이 전등을요, 점차 멀리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죠? 비커와 전등 사이의 거리 다르게 한 것처럼 얘도 얘가 광합성 할 거니까 이 거리의 차이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리의 차이를 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 보이던 게 있어요. 이거 뭐죠? 물이든 지금 수조라고 하는 요 부분은 우리가 다뤄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뒤에 이야기

0: 이야기하겠지만 이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온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전등이 계속 비추다 보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온도의 변화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든 수조를 가운데 둠으로써 여기에 온도 변화가 없도록 지금 유지하고 있는 장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쭉 가까이 있을 때 점점점 멀어질 때는 실제로 기포의 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 범위를 넘어서서 점점점 멀어지게 될때 지금 기포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 파악해 주실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할 수 있어요. 아, 빛의 세기가 강해진다면 광합성량 증가할 거야. 그런데 일정 수준에 도달했어. 그 이후에도 빛의 세기를 증가한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무한대로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더라. 그것이 동일하게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같은 모습입니다. 계속 증가하게 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다만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을 보게 될 때는 그렇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죠. 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광합성량의 관계 볼 때는요. 빛의 세기가 강하고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온도와의 관계 보시면 여기서도 빛의 색이 강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온도를 높여주면 광합성량 증가합니다. 하지만 일정 온도 이조가 되면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갖게 되죠. 주로 30도씨에서 40도씨 사이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여러분들 예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우리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까지 모두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몇 가지 현상만 한번 해석해 볼게요. 개념책 141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여기 지금 촛불을 켜놓고 이걸 유리병으로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촛불이 꺼진대요. 당연하죠. 여기에 있는 산소가 소모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 촛불과 식물을 같이 넣어요. 그리고 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다면 식물에서 광합성 일어나겠죠. 그 결과 산소를 방출하게 되니까 오히려 촛불이 켜져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오랫동안 탈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광합성과 관련된 현상까지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해석을 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유리병 여기 안에다가 얘는 쥐만 넣었고요. 쥐와 그리고 식물을 넣었어요. 여기는 쥐와 식물을 넣었는데 암실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일단 쥐가 호흡해야 되어 살아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밀폐된 곳이라고 하면 어느 순간 산소가 소모돼 버리니까 쥐가 생존할 수가 없었겠죠. 이 그림은 144페이지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식물을 같이 넣어줬습니다. 그럼 앞에서와 동일하게 식물이 광합성 일어나면 산소를 방출하죠. 그 산소 이용해서 쥐가 조금 더 오래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넣어줬는데 얘를 암실로 만들었어요. 우리 무슨 얘기했죠? 빛에너지 없으면 광합성 안 일어납니다. 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선 광합성. 식물이 있어도 광합성 안 일어나니까. 그럼 양분을 못 만들죠? 따라서 식물도 시들게 되고 그 결과 산소 방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쥐도 지금 죽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현상들을 내가 공부한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는지 꼭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광합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오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한 문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란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양분을 만드는 과정이래요.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빈칸 채워주시고요. 문장 전체를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보고 반드시 여러분께 꼼꼼하게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을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였습니다. 우리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0: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내에 여러분의 단원평가 만점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든든한 지인쌤이에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과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과학인데요. 첫 번째 단원의 제목 살펴봤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층과 화석입니다. 자, 이 지층과 화석이라는 것은요, 아주 오래전에 땅이 현재 우리에게 남긴 어떤 편지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공부할 내용 소개합니다. 오늘은 우리 첫 번째 단원 핵심 정리와 확인 문제를 통해서 이번 단원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개념들 정리할 거고요. 그 뒤에 오늘은 첫 번째 소단원 지층의 특징과 퇴적함에 대한 단원평가 1회, 2회 문제까지 만나볼 겁니다. 자,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친구들 준비 단단히 하고 오늘의 수업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교재 104쪽이고요. 우리 핵심 정리부터 같이 만나볼게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지층이라는 개념이에요. 지층은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서 여러 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지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바로 줄무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고 다음 내용 볼게요. 이 지층이 자연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빠르게 훑어보도록 합시다. 실제 지층의 형성 과정, 첫 번째 단계, 흐르는 물에 의해서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물 아래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먼저 쌓인 퇴적물 위로 새로운 퇴적물이 또 쌓이고 계속 쌓여서 그 무게에 의해서 눌리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쌓이고 눌렸죠. 자, 세 번째 단계, 이렇게 쌓인 퇴적물들이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물 속에 있던 지층이 땅 위로 드러난 뒤 깎이면 우리가 아, 여기 줄무늬를 가지고 있는 지층이 있구나라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지층을 이루고 있는 그 딱딱한 암석 있죠. 그것을 우리는 세 글자 퇴적암이라고 불러요. 그 개념을 살펴보면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인 뒤에 어떻게? 그렇죠. 딱딱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퇴적암이라고 부르죠. 자, 이러한 퇴적암을요, 우리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것이에요. 자, 첫 번째로 이암이 나오죠. 이암의 알갱이는요, 우리가 이렇게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크기가 작습니다. 진흙과 같이 알갱이의 크기가 아주 작은 퇴적물들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암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암보다는 그 알갱이 크기가 조금은 더 커져요. 사암이 됩니다. 주로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는 사암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알갱이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여감인데요. 여감은 자갈이 섞여서 만들어져요. 자갈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자갈에 모래, 진흙 등이 같이 섞여서 쌓이고 굳어진 거 여감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도 어느 것이 이암인지 뭐 어느 것이 여감인지 우리 친구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어는 바로 화석에 대한 내용이 또 등장을 해요.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방금 배운 이 지층 속에 남아있는 과거 생물의 몸체 또는 생물이 살았던 흔적을 뜻해요. 자,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지층에 있다고요. 그 지층 사이에 보면은 화석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생물 자체, 그 생물의 몸체의 모양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생물이 살았던 흔적, 뭐 발자국과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화석을요, 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에는 찾아볼 수 없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어떤 생김새라든지
생활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 생물이 살았던 과거의 환경이 어땠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환경이 뭐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따뜻한 곳이었는지 추운 곳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시 한번 볼게요. 이 삼엽충이라는 거. 현재는 멸종돼서 지구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벌레의 종류거든요. 그런데 삼엽충 화석 주변에서 산호, 조개 등의 이런 바다 생물 화석이 같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우리는 과거 이 삼엽충이라는 생물은 바다에 살았겠구나. 그리고 이게 발견된 이 지층도 역시 과거에 바닷속에 있던 것이겠구나. 이렇게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화석을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확인 문제 한 문제 같이 만나볼게요. 4번에서 5번 문제, 이 실험은요, 바로 지층 모형 만들기 실험인데요. 이 지층 모형을 보고 4번, 각 층이 쌓인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층이 각각 다 다르게 생겼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쌓였나요? 그 순서대로 써보세요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쌓인 거예요. 그쵸? 그 다음,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떤 퇴적물이 쌓이고, 또그 다음에 어떤 퇴적물이 쌓이고, 점점 위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 순서대로 나타내면, 기역이 제일 먼저 쌓였고, 그 다음에 니은, 마지막에 디귿이 쌓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바로 단원평가 문제 풀러 한번 가볼게요. 네,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1번. 다음 사진과 관련된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세요. 자, 이 사진을 봅시다.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그렇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개의 줄무늬가 보인다라는 것. 그리고 층층층층층 여러 개의 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 사진은 바로 그렇죠. 니은 지층에 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빙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죠. 이 사진이랑 색깔도 전혀 달라요. 자, 2번.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자, 1번. 줄무늬가 있다. 맞죠? 각 층의 색깔이 다르다. 맞습니다. 각 층의 색깔이 다 같다면 줄무늬가 층층층층 보이지도 않겠죠? 3번. 휘어지거나 끊어지면 지층이 아니다. 자, 이 설명은 틀렸어요. 왜냐? 우리 자연에서 큰 힘을 받으면 이 지층이 얼마든지 휘어질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층의 두께가 얇은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다. 맞아요. 그 퇴적물의 양에 따라서 두께도 달라지죠. 5번. 강 주변이나 바닷가 절벽, 산기슭 등에서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땅이 깎인 곳에서 우리는 그 지층의 단면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5번도 맞는 설명. 3번. 무지개떡과 지층의 공통점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여기 무지개떡, 그리고 지층이 있는데 가장 큰 공통점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한눈에 보이는 거? 맞아요. 줄무늬가 있다라는 거죠. 줄무늬가 있고, 또, 무지개떡이랑 지층, 둘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층마다 색깔도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뭐 줄무늬의 모양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두 가지 적어볼게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 층의 색깔이 다르다. 또는 두께가 다르다. 이런 걸 써도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4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지층마다 다양한 이것이 나타나는 까닭은 지층을 이루는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줄무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흙이 굳어진 그 층은 어두운 색이고, 그 위에 밝은 모래가 쌓여서 굳어지면 그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생기겠죠? 그런 경계선들이 다 줄무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줄무늬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 5번에서 6번. 다음은 바닷가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5번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위 현상은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인지 쓰세요 라고 했죠. 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읽어볼게요. 기억은 흐르는 물에 의해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쌓입니다. 물 속에 하나씩 쌓이게 되죠. 니은, 먼저 쌓인 퇴적물 위로 또 새로운 퇴적물이 또 새로운 퇴적물이 계속해서 쌓여서 눌린다라고 했고요. 디귿, 그렇게 쌓인 퇴적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리을, 그렇게 굳어진 것이 지구 내부의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땅 위로 드러나고 깎이면 우리는 그 지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지층이라고 정리할게요. 6번. 니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과정을 쓰세요. 자, 우리 아까 니은 과정 말로 정리했었죠. 그 부분은 우리 친구들 글로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물 속에 자갈, 모래, 진흙이 이렇게 쓸려와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많은 퇴적물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어떻게 된다? 힘에 의해 눌린다, 납작하게 눌린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퇴적물이 계속 쌓여 눌린다, 이러한 키워드가 잘 들어가게 답을 작성해 주세요. 7번. 다음은 실제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각 층이 쌓인 순서대로 기호를 쓰세요. 자, 문제에서 묻는 것은 층이 쌓인 순서대로 적으세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쌓인 것부터 나중에 쌓인 것까지 그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쌓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이 가장 먼저 쌓인 거예요. 리을이 되겠죠. 리을. 그 다음에 순서대로 적으면 디귿. 그리고 니은. 마지막에 기역. 이 순서대로 쌓였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8번에서 10번. 다음은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이 실험 과정 한번 읽어볼게요. 가. 수족 경사면을 설치하고 물을 절반 정도 채운다. 자, 여기 경사면을 설치하고 물도 채웠습니다. 나. 경사면 위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자갈, 진흙, 모래, 의 순서대로 흐르는 물에 천천히 흘려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물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더 추가적으로 물을 흘려보내면서 거기 위에 자갈, 진흙, 모래 등을 순서대로 같이 흘려보내는 거죠. 다, 수조에 쌓인 퇴적물을 관찰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험할 때 물을 채워넣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자연에서 지층이 만들어지는 장소를 보면 대부분이 물 속, 바다나 강 속에, 강물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도 물로 채워두고 거기에 이렇게 모래나 진흙과 같은 것들을 쓸려 보내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8번. 수조에 쌓인 퇴적물의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죠. 자, 나 과정을 보면은 어떤 순서로 흘려보냈냐면요. 첫 번째로 자갈, 두 번째로는 진흙, 세 번째로 모래. 이 순서대로 흘려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층 모형 어떤 순서로 쌓여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자갈이 제일 밑에, 그 다음 진흙.

지능은 모래가 가장 위에 있어야겠죠. 어디 있나요? 자갈, 지능, 모래. 자갈, 지능, 모래. 기억에 있죠. 기억이 정답. 9번. 위 실험에서 흘려보내는 퇴적물의 순서를 바꿨어요. 어떻게? 지능, 모래, 자갈로 이렇게 바꿨을 때 예상되는 변화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쓸려보내는 순서를 바꾸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렇죠. 쌓이는 순서도 달라지겠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수조에 지능, 모래, 자갈 순서로 쌓일 것이다. 쌓이는 순서를 바꿔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10번. 위와 같은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을 비교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됩니다. 살펴볼게요. 1번. 각 층의 색깔이 같다. 아니죠. 층층이 색깔 달라요. 둘 다. 2번. 각 층의 두께가 같다. 둘 다 각 층의 두께는 다릅니다. 3번.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진다. 자, 지층 모형과 실제 지층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짧은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건 오로지 지층 모형입니다. 실제 지층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요. 4번. 모양이 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어요. 우리 실제 지층은요, 자연에서 큰 힘에 의해서 많이 끊어지기도 하고 휘어지기도 합니다. 자, 5번.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이것은 이 두 가지의 공통점에 해당됩니다. 5번. 11번. 퇴적암에 관해 잘못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자, 이 중에서 틀린 설명을 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볼게요. 태신이. 지층은 대부분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맞죠? 이 지층은요, 이런 퇴적물들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니까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도현이.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투명도에 따라 퇴적암을 분류할 수 있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렇죠. 틀렸죠. 왜? 알갱이의 투명도가 아니라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분류를 했죠. 이암, 사암, 여감으로. 따라서 정답은 도연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 윤제도 봅시다. 퇴적암은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야. 우리 퇴적암의 개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에서 13번. 다음은 퇴적암을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12번 보니까 여기 기억에 들어갈 퇴적암의 이름을 쓰세요 라고 했죠. 자, 퇴적암의 이름 우리 배웠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일지 한번 찾아볼게요. 주로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졌는가? 라고 물었는데 예 라고 했죠. 자,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이름은? 그렇죠. 바로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합니다. 사암. 13번. 니은을 주로 이루는 알갱이의 종류를 쓰시오. 자, 이번에는 퇴적암의 이름이 아니라 알갱이의 종류를 쓰는 겁니다. 자, 여기 기준을 보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보다 작나요? 했는데 예죠. 그러면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보다 작은 거. 진흙이 되겠죠. 따라서 진흙. 이라고 답을 정리해 주세요. 14번. 다음은 퇴적암을 이암, 사암, 여암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퇴적암을 암석의 색깔만으로는 분류하기 어려운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죠. 자, 조금은 헷갈렸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퇴적암을 우리는 암석의 색깔로 분류하지 않죠. 이루고 있는 알갱이의 크기로 분류를 하죠. 자, 왜 색깔로 분류하면 안 될까요? 맞아요. 같은 퇴적암이더라도 색깔이 제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암이 여기서 노란색인데 붉은색 진흙으로 만들어져서 굳어진 이암도 있고 굉장히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색깔의 이암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퇴적암을 색깔로 분류할 수 없다. 같은 종류의 퇴적암이라도 다양한 색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답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단원평가 2회 문제 바로 만나볼게요. 1번.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 여러 층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바로 지층이라고 하죠. 여러 층이 있다 또는 뭐 줄무늬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바로 지층을 떠올려주면 되겠어요. 자, 2번에서 4번 다음은 여러 가지 지층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 다, 라 모두 지층은 지층인데 생긴 모습이 조금씩 다르죠. 2번 가에서 라중 끊어진 지층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줄무늬가 일자로 쭉 연결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어딘가 끊긴 곳이 있다라는 거죠. 가는 잘 이어져 있고 나도 휘어지긴 했지만 이어져 있죠. 다를 보면 이 줄무늬가 여기서 중간에 끊깁니다. 따라서 다가 끊어진 지층이 된다. 다를 정답으로 적어주세요. 3번. 가의 기역에서 디귿 중에서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을 찾아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네요. 가장 나중에 쌓였다면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요? 가장 밑에 있어야 될까요? 아니죠. 가장 나중에 쌓였다는 건 가장 위에 있어야겠죠. 따라서 디귿. 가장 나중에 쌓인 층은 디귿이다. 4번. 위 지층들의 공통점을 두 가지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모두 다 지층이죠. 공통점은 가장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거, 줄무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맞아요. 여러 개의 층층층층층층층 있다. 그리고 또는 뭐 각층의 색깔이나 두께가 다르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줄무늬가 있다 또는 각층의 두께와 색깔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답안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자, 5번 봅시다. 지층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묻고 있습니다. 1번에 각층의 두께가 모두 같다. 아닙니다. 두께가 제각각 달라요. 쌓인 퇴적물의 양에 따라서. 자, 2번.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진다. 아니죠. 지층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져요. 3번,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겠죠? 4번에 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얼마든지 휘일 수도 끊어질 수도 있고요. 5번에 전체가 하나의 색깔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줄무늬가 나타날 수 없겠죠. 옳은 것은 3번. 자, 6번 볼게요. 지층이 만들어져 발견되는 과정의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과정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기역은 땅 위로 드러난 뒤 깎이면 볼수 있다. 자, 땅 위로, 즉, 물 속에서 나와서 깎인다.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는 과정이었죠. 니은, 먼저 쌓인 퇴적물 위로 새로운 퇴적물이 계속 쌓여 눌린다. 자, 그 전에 일어나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디귿, 쌓인 퇴적물이 오랜 시간 단단하게 굳어져 지층이 된다. 자, 이것은 물 속에서 밖으로 나오기 직전의 과정이죠. 디귿. 자, 흐르는 물에 운반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이 쌓인다. 자, 먼저 쌓인다.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 과정이고요. 아까 니은 있죠? 먼저 쌓인 퇴적물 위에 또 다른 퇴적물들이 계속 쌓여서 눌린다. 이게 바로 두 번째로 일어날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돌탑이 지층이 아닌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지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연 속에서 굳어져서 딱딱하게 눌리고 딱딱하게 굳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두 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해요. 그래야 지층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돌탑은 어때요? 사람이 만들었죠. 또두 번째로 오랜 시간 동안 눌리고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층이 될수 없어요. 돌탑은 오랜 시간에 걸쳐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이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층이 될수 없다. 이두 가지를 모두 넣어서 답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진흙, 모래, 자갈 등이 물이나 바람에 의해 운반되어 쌓인 것을 이것이라고 합니다. 자, 쌓인 것그 자체는 우리가

바로 퇴적물이라고 해요. 퇴적물이죠. 자, 여기에 뭐 퇴적암이라든지 지층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 땡 틀립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그냥 쌓인 것을 쓰세요라는 거예요. 쌓여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쓰세요라고 하면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퇴적암들이 층층이 쌓인 것을 쓰세요라고 하면 지층이 될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 8번 문제의 정답은 퇴적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9번에서 11번 문제. 다음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자갈, 모래, 진흙과 같은 퇴적물을 넣어 만든 지층 모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죠. 자, 지층 모형 만들기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9번 문제 볼게요. 기역에서 디귿 중 자갈을 가장 먼저 흘려보낸 것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죠. 자, 계속해서 이 퇴적물이 쌓인 순서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장 어디에 있는 게 먼저 쌓인 거다? 그렇죠. 가장 아래,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제일 먼저 쌓인 거다라고 했죠. 자갈이 가장 먼저 쌓였다라는 것은 자갈이 제일 밑에 있는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바로 기역이 자갈이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이 되겠어요. 10번. 위 실험에서 만든 지층 모형의 줄무늬가 서로 다른 까닭을 쓰세요. 자, 각각 줄무늬가 생긴 모양이,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요. 왜? 맞아요. 여기 이렇게 쌓인 퇴적물의 순서도 다르고, 그 퇴적물의 뭐 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줄무늬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퇴적물이 쌓인 순서와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1번. 위 실험으로 알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지층의 모양은 전부 같다. 아니죠. 우리 방금 직접 문제에서도 줄무늬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2번. 실제 지층에서는 줄무늬가 보이지 않는다. 아니에요. 실제 지층에서도 줄무늬 잘 나타나요. 3번. 지층은 층마다 알갱이의 크기와 색깔이 같다. 아니죠. 다르다라고 했고요. 4번. 지층은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여 형성된다. 그렇죠? 아래에서부터 순서대로 쌓인다. 4번이 정답이고요. 5번에 실제 지층은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고 길다라고 해야겠죠.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퇴적암을 찾아 기호를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암, 사암, 여암 중에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 나야 돼요. 거칠거칠한 게 아니라 부드럽다. 진흙과 같이 알갱이의 크기가 작은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바로 기역의 이암이지요. 기역. 13번.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여암, 디귿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 모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사암, 마지막으로 진흙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이암, 디귿, 니은, 기역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14번. 퇴적암,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암에 대한 설명. 1번. 화산 폭발에 의해 생긴 암석이 아니죠. 퇴적물이 쌓였어요. 2번. 알갱이의 크기가 큰 자갈이 섞여 있는 것은 여암이죠. 3번. 주로 모래가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졌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퇴적물이 짧은 시간 동안 쌓여 만들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쌓였죠. 5번. 진흙 크기의 작은 알갱이로만 되어 있어 쉽게 부서진다. 이것은 기역, 이암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5번. 다음에 암석이 여감으로 분류될 수 있는 까닭을 쓰세요. 자, 이것이 여감이 되는 이유는?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죠? 굉장히 큰 자갈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 자갈이 모래나 진흙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암석을 여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답안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든 문제 모두 맞췄고요. 마지막으로 퀴즈 나갑니다. 오늘의 퀴즈. 진흙, 모래, 자갈 등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 이름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문제 다 풀어봤죠? 고생 많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문제풀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는 3학년 1학기 포텐 수학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은요,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이 제곱근의 뜻과 표현을 알기 위해서 우리 오늘의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개념 시작하도록 하시죠. 자, 우리가 처음 알아봐야 될 개념은요, 제곱근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A의 제곱근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글로 쓰여져 있는 거 볼까요? A의 제곱근은 어떤 수 X를 제곱하여 A가 될 때, 그때 우리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잡하죠? 그래, 수학은 식으로 나타내는 게 훨씬 간결합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해보면 X제곱이 A가 되는, X제곱 equal A인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는 A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4의 제곱근 생각해보면 4의 제곱근은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그런 X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머리를 막 굴려보세요. 어떤 수를 제곱해야 4가 될까? 그렇지, 2와 마이너스 2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 또는 마이너스 2가 바로 4의 제곱근이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0의 제곱근을 생각해 볼까요? 자, 0의 제곱근은요, 제곱해서 0이 되는 x를 찾아보면 되는데, x를 제곱했을 때 0 되는 x값은 0밖에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요, 아까는 a의 제곱근이 2개였는데 이번에는 a의 제곱근이 하나가 되는 형태에 뭔가 개수가 달라지는구나 느낌이 좀 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의 제곱근 생각해 본다면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생각할 텐데, 아무리 머리를 써도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의 제곱근은 X제곱이 A가 되는 그런 X를 말한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내용들 정리하면서 우리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제곱근의 개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방금 전 예제에서 보셨듯이 A가 양수라면 양수의 제곱근은 2개, A가 0이라면 0의 제곱근은 1개, A가 음수라면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모르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꼭 틀리기 쉬운 문제들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만날 개념은요, 오늘의 미션과 아주 관계가 깊은 내용입니다. 보시면 양수 A에 대해서 A의 제곱근 중에 양수인 것을, 자,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아까 전 싱크홀 잠깐 정리해봐야 돼요. A가 양수라면 A의 제곱근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아, 그 중에 하나 양수에 해당하는 것을 양의 제곱근이라 부르는구나. 그리고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구나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음수인 음의 제곱근 존재하겠죠? 그래요, 그 앞에 마이너스 붙여놓은 거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못 보던 새로운 기...

2호가 등장하면서 우리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숫자들을 표현할 거예요. 그럼 새로운 기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읽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저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제곱근 혹은 근호라고 부르고요. 읽을 때는 제곱근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루트라는 표현, 영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읽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 기호는 영어에서 말하는 루트, 그 알파벳 R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서 앞쪽을 좀 예쁘게, 뒤쪽을 좀 길게 늘여놓은 그런 기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제곱근을 뭐라고 읽는다? 루트라고 편하게 읽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4의 양의 제곱근을 생각해 보면, 4의 양의 제곱근은 지금 기호대로라면 루트 4라고 쓰고요.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4라고 씁니다. 자, 저거 선생님이 밑줄 그은 이유가 있어요. 선생님, 4의 제곱근은 우리 조금 전에 2하고 마이너스 2라고 배웠는데요. 라는 생각 하시는 분들 있죠? 맞습니다. 4는 어떤 수를 제곱해야 4가 될까 고민했을 때 2와 마이너스 2, 양수 2와 음수 마이너스 2가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곱근의 기호로 나타낸다면 루트 4와 마이너스 루트 4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여기 있는 루트 4가 2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고, 마이너스 루트 4가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미션의 정답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미션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2가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였는데, 바로 2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2와 2의 음의 제곱근인 마이너스 루트 2가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다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제곱근의 기호를 읽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한글로 읽는 거죠. 제곱근 A. 두 번째는 영어를 사용해서 읽는 겁니다. 루트 A라고 읽을 수 있어요. 더불어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루트라는 기호의 탄생 배경도 알고 계신다면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개념들 확인할 수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곱근 3을 기호로 나타내시오라고 얘기했네요. 자, 제곱근 이거 우리 뭐라고 표현하기도 했었다? 루트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루트 3을 그냥 기호로 나타내 보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 바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봅시다. 9분의 1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지금 9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그런데 그 중에 음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x를 제곱해서 9분의 1이 나올까 고민해 보란 이야기고, 그렇다면 우리는 x가 3분의 1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만 선택해라? 음수만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답에서 제외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정답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제곱근을 구하래요. 복잡하죠? 이럴 때는 빨리 마이너스 7의 제곱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49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7 또는 마이너스 7이라고 이렇게 두 개의 제곱근 구해볼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살펴봅시다. 루트 9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자, 역시 루트 9도 복잡해 보여요. 여기 있는 루트 9를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루트 9는 뭔데요? 그래, 생각해봐. 루트 9는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 양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곱해서 9가 되는 것 중에 양수는 3밖에 없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3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야기하는 문제이고요. 3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해서 3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를 구하면 되는데, 이걸 내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는 찾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쓰기로 했다? 한 번은 루트 3, 한 번은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쓰기로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루트 3은 양의 제곱근, 마이너스 루트 3은 음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제곱근의 뜻과 기호에 대한 표현 공부했는데요. 이 제곱근의 뜻과 표현에 대해서 우리 오늘을 다 정리하는 오늘의 한줄 살펴보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해님도 자라갔으니까 슬슬 잘 준비를 해야지.
1: 어디야? 어디서 나는 거야?
2: 아니에요. 워프예요, 워프.
0: 아, 정말 놀랐어. 아우, 이 개구쟁이야. 아이, 놀래라.
2: 키키, 우리 유령놀이예요. 워프 더 놀고 싶어요.
0: 안 돼. 밤이에요. 코 자야 돼요. 이리 오세요.
2: 에이, 안 졸립단 말이에요. 더 놀아요.
0: 안 돼, 안 돼. 밤에 안 자면 그 다음날 꾸벅. 꾸벅 졸고 오히려 신나게 못 논다니까.
2: 눈 번쩍뜨고 있을게요. 밤에도 놀고 낮에도 놀면 좋잖아요.
0: 안 돼요. 밤이니까 자야지.
2: 자기 싫은데 왜 자꾸 자야 한다고 하는 걸까? 궁금 궁금 궁금해.
0: 밤에 쿨쿨 잠자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워프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3: 드디어 워프가 잠들었군. 자, 그럼 오늘 하루 일을 정리해 볼까? 오,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땐 위험하니까 피하라는 정보네. 이건 중요하니까 여기에 저장.
0: 우리가 잠든 사이 뇌는 하루 동안 배운 정보를 차곡차곡 정리하고 기억 저장소에 저장해. 그리고
3: 어휴, 필요 없는 것들이 껴있네. 탈탈탈탈 깨끗이.
0: 뇌세포 사이에 낀 노폐물도 깨끗이 청소하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 참 많은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야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그러면 다음날 더 신나게 놀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3: 쑥쑥쑥 쑥쑥쑥 쑥쑥쑥 워프야 쑥쑥 자라렴. 성장 호르몬이 나가신다.
0: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데

0: 근데 워프야, 너무 오래 자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요.
1: 정말요?
0: 친구들, 어린이들은요,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는 것이 적당하대요. 그러니까, 꿈나라로! 뭐야, 잔다면서?
1: 잠이 안 와요.
0: 이렇게 화나니까 잠이 당연히 안 오지. 내가 끌 거야. 자, 끕니다.
1: 키키, 안 되겠어요. 잠이 안 와요. 뭘 보다 보면 잠이 올것 같은데. 아, 낮에 보던 영상 좀만 더 보다 잘게요.
0: 안 돼요, 안 돼요. 휴대폰 불빛은 잠이 더잘안 오게 한다니까. 안 돼.
1: 그래요? 그럼. 아! 헛들! 힘들게 움직이면 잠이 올 거예요.
0: 세상에, 그만하세요. 그만. 우리 이러다가 밤을 꼴딱 셀것 같아. 쿨쿨쿨 잠요정이 우리에게 왔다가 다시 달아날 것 같아.
1: 네? 잠요정이요?
0: 응. 쿨쿨쿨 잠요정한테 어떻게 하면 푹잘수 있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한번 요청해볼까?
1: 우와, 좋아요. 쿨쿨쿨 잠요정, 워프한테 빨리 와줘.
2: 쿨쿨쿨. 푹 잠들 수 있는 쿨쿨쿨 주문을 알려줄게. 쿨, 쿨, 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기.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자기. 잠자는 곳은 조용하고 어둡게. 부드러운 음악 들으며 쿨, 쿨, 쿨.
0: 이제 좀 잠이 들려나 보네.
1: 네. 근데 깜깜하니까 조금 무서워요.
0: 그러면 친구를 데려다 주면 되겠다. 자, 안녕, 워프. 나는 네 친구야. 무서우니까 옆에 있어 줄게.
1: 근데 넌 누구야?
0: 나는 걱정 인형이야. 워프야, 네 걱정거리를 나에게 다 들려줘봐. 그러면 네 걱정거리 내가 저 멀리 갖다 놓고 올게.
1: 난 혼자 자는 게 조금 무서워.
0: 누구나 혼자 자는 게 무서울 수 있어. 그런데 하룻밤, 이틀밤 혼자 자는 걸 도전해봐. 그러면 용기가 생길 거고 다음에는 혼자 자는 자신감이 팍팍 불어올 거야. 할 수 있다, 있다, 있다.
1: 할 수 있다. 근데 무서운 꿈을 꾸면 어쩌지?
0: 그럼 나를 안고 자봐. 나를 안고 자면 나와 신나게 노는 꿈을 꿀 수 있을 거야.
1: 우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고마워. 나 정말 잘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꿈나라에서 만나자.
0: 친구들, 워프가 꿈나라로 갔어요. 여러분도 꿈나라로 오세요.

0: 워프랑 도전! 워프! 친구들 안녕! 워프는 걱정인형 덕분에 푹 잘 잤어. 걱정도 빨리 가져다 주고 꿈나라 친구도 돼주는 나만의 걱정인형 같이 만들어보자. 워프! 클레이 털실 네임펜 그리고 가위를 준비해줘. 먼저 클레이로 걱정인형의 몸을 만들어줘. 조물조물 몸통을 만들고 양쪽 팔 만들어줘야지. 발도 붙여줘야지. 쑥. 몸과 얼굴이 잘 구분되게. 우! 그다음 그늘 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마를 때까지 기다려줘. 잘 말린 걱정인형의 몸에 털실을 감아줘. 걱정인형아, 워프의 걱정을 다 가져가줘. 우샤, 우샤, 휙. 티셔츠 예쁜데 내가 예쁜 바지 만들어줄게. 내 걱정인형은 반바지를 입히겠어. 그다음에 네임펜으로 얼굴과 머리를 그려주자. 굿. 내 걱정을 다 가져가 줄 것 같아. 워프의 걱정인형 완성!
1: 오늘 밤 워프의 꿈나라에 걱정인형들 모두 모두 놀러와.
2: 호기심 많은 강아지 워프의 오늘의 생각은 아하!
0: 우리의 건강 지킴이 참 쿨쿨 잘 자면 몸도 마음도 쑥쑥 나 혼자서도 쿨쿨 잘 잘 수 있다. 워프! 오늘도 성공! 신난다!
3: 우리 친구들도 내일도 모레도 아자 아자!
0: 아자 아자! 오늘의 마무리! 워프와 함께한 방송 이야기와 방학 생활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학습 진도 체크란에 스티커를 붙여줘! 워!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랄랄라. 오늘 급식은 뭘 먹으려나? 아싸! 내가 1등! 어라? 이게 뭐야? 교실이 왜 텅 비었지?
1: 어? 순우야, 오늘 공휴일인데 학교에 왜 왔어?
0: 네? 공휴일이요?
1: 나라에서 정해준 노는 날이란 거지. 아까 보니 친구들은 어디 가나 보던데.
0: 뭐라고요? 나한테 말도 안 해주고 너무해. 얼른 친구들을 만나봐야겠어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2: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 와, 이 묵은 먼지를 싹 털어내니까 내 맘이 다 그냥 다 시원해지네. 아, 차차. 맞다, 맞다. 이 태극기 개양하는 걸 깜빡했다. 태극기를 어디 뒀더라. 어디 보자. 아, 찾았다.
0: 선배님!
2: 아이, 깜짝이야. 아이, 순호야. 너 때문에 간 떨어질 뻔했잖아. 너, 그런데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3: 오늘 노는 날이라서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다가 왔어요. 그리고 선배님 드리려고 선물도 가져왔어요.
2: 아이, 선물 뭐 이런 거. 잠깐만, 너 지금 3.1절을 노는 날이라고 한 거야, 설마?
3: 오? 친구들이 노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노는 날이 아니면 뭔데요?
2: 아니, 비밀 요원 되겠다는 사람이, 아니지, 이 호랑이가 3.1절도 제대로 모르다니. 너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인 애국심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해. 이대로는 이 비밀 요원으로서의 자격 미달, 탈락이야.
3: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오늘이 무슨 날인지 가르쳐주세요. 네, 선배님.
2: 그래도 순호가 지금까지 뭐 노력하긴 했으니까 한번 봐줄까?
3: 선배님!
2: 그래, 좋아. 그럼 오늘은 이 애국심을 키우는 훈련을 하도록 하지. 일단 따라와.
3: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2: 자, 오늘은 3월 1일. 이 순호가 말한 대로 쉬는 날인 거 맞아.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3: 응?
2: 3.1절은 국경일이기도 하거든.
3: 오, 국경일? 국경일? 그게 뭐예요, 선배님?
2: 국경일은 이 우리나라에 축하할 만한 기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둔 날을 말해. 그럼 순호야,
3: 네.
2: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축하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3: 오,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날 같은 거 아닐까요?
2: 아주 똑똑한데? 맞아. 온 국민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 쉬는 날로 정하고 이렇게 달력에 빨갛게 표시를 해두었지. 이런 날을 공휴일이라고도 해.
3: 오, 오? 그러면 오늘 3.1절도 뭔가를 기념하는 날이겠네요?
2: 그렇지. 바로 이거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3: 선배님!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2: 우리나라는 오래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단다. 1919년 3월 1일 우리나라 곳곳에선 수많은 국민이 총과 칼을 든 일본 경찰에 맞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을 외쳤어.
3: 방금 전 선배님처럼요? 너무 슬픈 이야기네요.
2: 그러니까 3월 1일 이 대한독립을 외쳤던 그분들의 절실한 마음을 잊어선 안 되겠지. 그래서 매년 3월 1일을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란다.
3: 그렇구나.
2: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후인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드디어 독립할 수 있었는데 그날 역시 국경일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지.
3: 선배님, 그런데요, 저기 달력 보면 빨갛게 표시된 날짜들이 정말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국경일이 정말 많은가 봐요.
2: 아니, 우리나라엔 국경일만 있는 게 아니야. 기념일이라는 것도 있거든.
3: 네? 선배님, 아까 전에 선배님이 국경일이 뭔가를 기념하는 날이라고 하셨잖아요.
2: 그래, 맞아. 그런데 기념일은 이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경일만큼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야. 그럼 선호가 어디 국경일과 기념일을 맞춰볼까?
3: 오, 네, 알겠습니다.
2: 자, 여기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
3: 에이, 선배님, 이날은 모를 리가 없죠.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날이잖아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3.1절처럼 우리나라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을 기념하는 건 아니니까 어린이날은 기념일인 것 같아요.
2: 우와, 순호야, 대단한데.
3: 에이, 선배님, 이 정도로 놀라시다니 제가 조금 더 맞춰볼게요. 5월 8일은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일 어버이날이고요.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스승의 날 기념일이고요.
2: 정답! 우와, 선우야, 대단한데. 자, 그럼 네. 이날은 무슨 날일까? 6월 6일.
3: 6월 6일은요? 6월 6일은 저기에 현충일이라고 적혀있는데 현충일이 뭐예요?
2: 6월 6일 현충일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기념일이야.
3: 그런 거였구나.
2: 이번엔 7월로 가서 7월 17일 제헌절은 1948년 우리나라의 헌법이 만들어진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란다. 그리고 10월 3일은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지닌 개천절. 우리나라의 탄생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지.
3: 우와, 우리나라의 생일인 거네요.
2: 그리고 순호가 이야기했던 10월 9일 한글날. 이날은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갖기 위해 정해진 국경일이야. 그리고 식목일이나 과학의 날 같은 기념일들도 있어. 이 달력에 표시가 잘 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공부해보면 재미있을 거야. 아, 차차, 맞다. 이 국경일이나 중요한 기념일에 꼭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어.
3: 꼭 해야 할 일? 박물관을 가야겠죠?
2: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바로 이 태극기 개양. 이 태극기를 창문 밖이나 대문 밖에 다는 것을 말해. 그런데 순호야, 너 혹시 이 태극기의 색과 모양에도 의미가 있는데 알고 있니?
3: 아니요.
2: 괜찮아, 오늘 잘 배워두면 되지 뭐. 먼저 태극기의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나타내고 태극 문양은 조화를 상징해. 이 검은 막대 모양의 사괘는 각각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하는데 이렇게 태극기에는 세상 모든 것들이 서로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간다는 뜻이 담겨있지.
3: 우와, 태극기가 우주를 품고 있네요. 정말 멋지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최고!
2: 최고! 그렇지. 그럼 이 멋진 태극기를 순호가 한번 달아볼까나?
3: 네! 우와! 저? 이렇게요?
2: 아니, 틀렸어. 이렇게 국기를 봉에 낮게 다는 건 현충일처럼 이 나라를 위해 돌아가신 분을 기릴 때 다는 방법이거든.
3: 아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높여서 달아야 하네요.
2: 아 맞아. 잘했어.
3: 선배님, 태극기를 달고 다니까 마음속에서 애국심이 막 샘솟는 것 같아요.
2: 우와, 벌써부터 막 애국심이 막 샘솟는 것 같아.
3: 네, 선배님.
2: 벌써 막 훈련의 성과가 나타나는 건가?
3: 네.
2: 선호야, 그럼 다가오는 국경일에는 이렇게 태극기를 개항하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비밀 요원 시험 과제다.
3: 그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라고요. 학교 가야겠다. 어? 8월 15일? 광복절! 오늘은 노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잠 늦게까지 자도 되는 날! 아, 왔다! 비밀 요원 숙제! 어? 오늘은 독립을 기념하는 광복절! 그러니까 태극기를 높게 달아야 되지! 아, 맞다! 선배님께 인증사진 보내야지! 자, 사진을.

0: 왔어, 우리 친구들. 요즘 있잖아. 이 나의 관심사로 나의 뇌 구조를 표현하는 게 유행이라며. 또 유행하면 이 괴짜 박사가 뒤처질 수 없지. 자, 지금부터 이 괴짜 박사의 관심사로 이 괴짜 박사의 뇌 구조를 표현해보지. 자, 나의 관심사는 이렇게, 이렇게. 어우, 완성됐다. 궁금하지? 이 괴짜 박사의 뇌구조. 너라 이겨! 어때? 이 괴짜 박사의 뇌구조가?
1: 우와! 박사님 뇌는 발명과 상상력,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네요. 그런데 뇌는 어느 부분에서 특별한 상상력이나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요?
0: 뭐? 뇌의 부분이 어딨어? 뇌는 그냥 뇌지. 하나의 큰 덩어리.
1: 그게 아니에요.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이 특별한 역할을 한다고요. 오늘도 박사님에겐 꿈틀꿈틀이 필요할 것 같네요. 얍!
2: 어? 순호가 버튼을 눌러버렸네요. 오늘은 우리 몸속 가장 신비한 기관, 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지금부터 출발해요.
1: 뇌는 머리뼈 안에 있는 기관이에요. 뇌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휘하고 있어요. 뇌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를 대뇌라고 해요. 대뇌는 왼쪽에 있는 좌뇌와 오른쪽에 있는 우뇌로 나뉘어 있어요. 좌뇌는 수치, 언어, 문자 등을 잘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죠. 우뇌를 통해서는 시간과 공간을 잘 인지하고 그림이나 소리를 잘 알아차릴 수 있어요.
0: 뇌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분마다 하는 일과 역할이 달라요. 지금부터 순호와 함께 뇌의 각 부분을 알아보자고요. 첫 번째로 대뇌입니다. 여기에서 대자는 크다라는 뜻이에요. 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어때요? 여기가 대뇌인데 정말 크죠? 대뇌는 뇌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대요. 대뇌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데요. 기억을 저장하고 사고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고 학습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도 대뇌 때문이죠. 그리고 대뇌는 명령을 내린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중뇌, 중간뇌를 알아봐요. 여기 중뇌가 있는데요. 중뇌는요, 뇌에서 가운데, 중간에 있어서 중간뇌라고도 해요. 중뇌는 시각과 청각신경이 지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큰 소리를 듣거나 밝은 빛을 볼 때 깜짝 놀라서 고개를 휙 돌리는 것도 바로 이 중뇌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간뇌, 사이뇌를 알아봐요. 간뇌는요, 대뇌와 중뇌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뇌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간은요, 사이 간자예요. 친구들 간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친구들 사이의 우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 간자가 사이 간자라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간뇌는요,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갈증, 식욕, 체온 등을 조절하는 데 관여하죠. 우리 몸에서 물이 부족하면 간뇌에서 물 마셔라

0: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배고픔을 느끼면 간 내에서 밥 먹어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다음으로 손해, 척수, 연수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손해부터 알아볼까요? 손해의 손은 작다 라는 뜻이에요. 대뇌에 비해서 작아서 손해라고 합니다. 손해는 대뇌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손해를 보니까 브로콜리나 호두를 반으로 잘라놓은 모습 같지 않나요? 손해는 중요한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몸의 자세와 근육을 조절해요. 그리고 정밀한 운동 동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몸의 균형을 유지해줘요. 우리 친구들이 숟가락 들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연필 들고 글씨 쓸수 있는 것도 손해 때문이죠. 계단 오르고 내리기, 자전거 타기 모두 손해가 관여하는 일이랍니다. 다음으로 연수, 숨내에 대해서 알아봐요. 연수는 숨내라고도 하는데요. 이 숨은 숨쉬다의 숨이에요. 그러니까 연수는요,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호흡과 심장 박동, 소화 등을 조절하는 생명 유지 기능을 담당해요. 만약에 이 연수가 손상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숨을 쉴수 없을 거예요. 아마 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 순호가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연수는 침, 눈물, 재채기와 같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반사 운동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건 잠시 후에 또 공부해요. 다음으로 척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척수는요, 통로예요.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통로인데 어떤 통로일까요? 바로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예요. 우리 몸각 부분에서 받은 자극이나 정보가 이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이 되는 것이고요. 또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이 척수를 통해 우리 몸의 각 부분으로 가는 거죠. 즉, 척수는 자극과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줘요. 그런데 있잖아요. 뇌는 우리 몸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 몸각 부분 부분이 하는 일을 다 관여할 수 있는 걸까요? 저기 멀리 떨어진 발이 하는 일도 이 뇌가 관여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는 거죠? 바로 신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뇌와 몸을 신경이 연결해 주거든요. 뇌와 척수에서 나온 이 신경이 그물처럼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어요. 눈, 코, 입, 손, 발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몸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뇌가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퍼져 있는 모습이 그물 같죠? 그래서 우리는 신경망이라고도 해요. 이 망자가 그물 망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신경이 어떻게 우리 뇌와 몸을 연결해 주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친구가요? 멋지게 숲속을 탐험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숲에 갔어요. 그런데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발견했어요. 눈으로 본 거죠. 눈이 받아들인 정보를 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해요. 신경이 몸과 뇌를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럼 이 정보가 뇌에 갑니다. 자, 이제 뇌가 결정을 내려요. 저 그림자는 무서운 호랑이야. 도망가. 자, 이런 결정을 내려요. 그럼 뇌가 내린 이 결정이 신경을 통해 몸의 여러 기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되면 하고 도망가는 거죠. 왜 저러지? 나 순호인데. 그런데요, 친구들. 이것보다 빠른 판단이 필요할 때, 보다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댔어요. 손에서 자극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 자극이 신경을 통해 대뇌로 가요. 대뇌에서 뜨거우니까 빨리 냄비에서 손을 때려. 자, 다시 이 명령이 신경을 통해 손까지 가요. 그래서 냄비에서 손을 뗀다?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위험해질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반사입니다. 반사라는 것은요, 어떤 명령을 내릴 때 되뇌를 거치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사에는 자동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어요. 자동 반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자동 반사라고 해요. 그리고 조건 반사는 학습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지금 코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요. 에취! 자, 이것은 자동 반사예요. 그리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서, 아, 뜨거워! 손을 떼는 것도 자동 반사예요. 그런데 지금 순호가 레몬을 보고 침을, 아, 줄줄 흘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레몬을 보기만 해도 침이 나올까요? 과거에 레몬을 먹었을 때 쉬었던 경험이 있는 거겠죠. 자, 이런 경험으로 학습에 의해서 빠르게 반응하는 것은 조건 반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공부해 보니 뇌는 정말 많은 일을 하는데요. 보통 성인의 뇌 무게는 얼마만큼일까요? 보통 성인의 뇌 무게는 1.4kg에서 1.6kg이래요. 별로 생각보다 무겁지 않네요?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의 뇌는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일까요? 함께 알아봐요.
1: 아기가 태어나 자라나면서 뇌도 끊임없이 변하고 발달해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의 뇌에는 1분에 최대 25만 개나 되는 뇌세포가 새로 생겨난대요. 특히 태어나서 5살 정도가 될 때까지 뇌에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생겨나요. 6살쯤 되면 뇌의 무게는 약 1.4kg으로 성인 뇌의 무게와 거의 비슷해진대요. 뇌는 이후에도 계속 발달해요. 신경세포들을 연결하는 신경망이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얽히면서 뇌는 더 똑똑하게 성장해 간답니다.
0: 우리 친구들은 쇼폼을 자주 보나요? 쇼폼이란 평균 15초에서 1분 내외의 짧은 길이의 영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쇼폼을 자주 보는 습관은 뇌 썩음을 유발한대요. 에? 뇌가 썩는다고요? 뇌 썩음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뇌 썩음이란 텔레비전이나 비디오 게임 또는 무의미한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해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생각이 멍해지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너무 짧고 자극적인 영상은 많이 보지 않고 책 읽기, 운동하기, 재미있는 공부하기와 같은 좋은 습관을 지니는 게 좋아요. 뇌도 우리 몸처럼 잘 돌봐줘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답니다.
0: 우리 친구들은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 행동을 모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사람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인공지능 기술 중에서 딥러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람처럼 스스로 배우는 기술을 이야기해요. 복잡하게 얽힌 사람의 뇌속 신경망 구조를 모방한 방법인데요. 인공신경망이 여러 층으로 쌓이는데 이것이 많고 깊을수록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딥 러닝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도대체 컴퓨터는 인간의 뇌를 어디까지 모방할 수 있을까요? 참 궁금하네요.
2: 꿈이었구나. 아니, 뇌가 중요한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이 뇌가 엄청 중요한 거네. 잘 관리를 해야 되겠어.
1: 맞아요. 뇌는 작지만 내 삶을 멋지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비밀무기니까요.
2: 맞아, 맞아. 우리 친구들도 뇌를 잘 관리하고 이 뇌를 잘 성장시켜 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기억하면서 꿈틀꿈틀 퀴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세요. 아래 보면 설명이 나와 있죠? 오늘 순호가 설명해준 내용이네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 정답을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줘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자고요. 안녕. 허드.

0: 어? 이거 뭐야? 어? 오늘은 악기 정리하는 날이던가? 오, 나 악기 잘 모르는데? 이거 뭐지? 우와, 이거 되게 멋져 보인다. 이거 뭐지? 은색 빨대인가? 이렇게 맛있는 건가? 아니야. 그러기에는 여기가 막혀있단 말이지. 오, 그러면 이거지. 이야, 갈성. 이야. 아니야. 아, 이거 뭔지 모르겠다. 이건 뭐야? 이거는 필인가? 요렇게 붙는 필인가? 아니야. 등 긁는 거지, 뭐. 이거 등 긁는 거. 오, 아! 내가 아는 게 나왔네. 짜잔! 바로 탬버린! 탬버린, 그래. 내가 이거 탬버린을 좀 알아. 아, 이거는 뭐지? 뭐가 이렇게 작은 거야? 이거 모르겠다. 너무 어려워. 왜 이렇게 이 시크릿 주주 동물원에는 할 일이 많은 거야. 아, 그래. 잠깐 똑똑해져야 되니까. 그래, 우리 주주 주스. 우리 한번 마셔볼까? 어? 오늘의 주주 주스는 좀 이름이 어려운데? 심포니 스페셜 드링크. 이 심포니가 뭐지? 좀 어렵다. 자, 어쨌건 우리 주주주스 먹고 빨리 똑똑해져서 여기를 탈출하는 거야. 주주 파워!
1: 천은 강도 97% 상승. 악기 감별 능력 활성화.
0: 자, 그럼 오늘 뭘 배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주주 파워로 수업 시작!
2: 우와, 보미쌤, 너무 멋져요. 저랑 같이 연주해요. 오케스트라처럼요.
3: 오케스트라? 그게 뭐야?
0: 오케스트라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는 걸 말해.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는 원래 관현악단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관 무엇이냐? 바로 이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걸 말하지. 바로 이거 봐봐. 이 플룻도 후후 하고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잖아. 그리고 현 뭘까? 바로 줄을 퉁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 뭐가 있을까? 바이올린 같은 게 있잖아. 그런데 사실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관현악기뿐만 아니라 바로 북처럼 치는 악기도 있고 이러한 타악기 그리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잖아 건반을 그래서 건반악기 등도 있어 그래서 다양한 악기로 구성되어 있지 자 그럼 우리 도대체 어떤 악기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 짜잔 먼저 목관악기에 대해서 알아볼게 목관악기? 아까 내가 이 관자는 뭐라 그랬어? 숨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목자는 바로 한자로 나무 목자야. 그럼 이러한 관악기인데 무엇으로 만든 관악기다? 나무로 만든 관악기다라는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금속으로 만드는 악기가 많대. 그러면 목관악기에는 뭐가 있어? 아까 내가 들고 있던 바로 플룻이 있고 플루트, 그 다음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등이 있지. 이게 목관악기라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악기가 있을까? 관악기는 관악기인데 짜자잔 바로 금관악기야. 금관악기의 이 금자는 무엇이냐? 바로 금속으로 만든 관악기다라는 거지. 주로 이렇게 노란빛을 띠는 황동으로 만드는 걸 바로 금관악기라고 해. 금관악기는 소리를 어떻게 내냐면 바로 입에 파이프를 대고 뿌 하고 소리를 불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입술의 진동이 관 속에 있는 공기를 흔들어서 소리를 내게 하지. 그래서 이렇게 입술이 부르르르 떨면서 내는 악기가 바로 무엇이다? 금관악기. 금관악기에는 뭐가 있을까?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이렇게 나팔 모양처럼 이 입구가 커다란 것들이 많아. 트럼펫, 그리고 트롬본, 호른, 튜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다음은 바로 타악기. 난 타악기가 좋더라. 타악기는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이 타악기를 우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 바로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짜자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지. 바로 이거. 자, 여기 있는 이 탬버린. 탬버린은 어떻게 소리를 내지? 아! 바로 이 부분을 두드리거나 또는 흔들어서 소리를 내는데 주로 여기 이렇게 탬버린에 붙어있는 이 가죽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낸단 말이야. 이러한 악기들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망명악기라고 해. 그래서 망명악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팀파니와 탬버린이 있지. 그 다음에 이러한 실로폰, 트라이앵글처럼 바로 몸체를 직접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게 있어. 그런데 실로폰 트라이앵글 말고 내가 하나 더 가져와 봤어. 짜자잔. 이게 뭐야? 바로 캐스터네츠야. 캐스터네츠 소리 들어봐. 자, 이렇게 캐스터네츠 자체의 몸체를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이 악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체명악기라고 하지. 어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거 신기하지?
2: 저 타악기 많이 해봤어요. 저의 최애악기가 탬버린이거든요.
3: 전 예전에 바이올린을 배웠는데 그건 무슨 악기예요?
0: 바이올린은 바로 줄이 있잖아. 이 줄을 손가락으로 퉁기거나 그리고 어떻게 활로 켜잖아. 그래서 짜잔! 우리는 이걸 현악기라고 해. 줄을 활로 켜고 손가락으로 퉁겨서 소리를 낸다. 부드럽고 아주 그윽한 소리가 나지. 어떤 악기들이 있을까?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같은 악기가 있어. 그런데 얘들아, 혹시 오케스트라의 종류에 대해서 알고 있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다양한 악기로 이루어진다는 건 알고 있지만 오케스트라도 특히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심포니, 필하모닉, 챔버, 오케스트라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 나는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렇게 나눌 거야. 자, 이렇게 나누었을 때의 기준은 바로 규모야. 규모가 큰 거는 심포니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그리고 규모가 작은 건 바로 챔버 오케스트라야. 여기 있는 이 챔버는 무엇이냐? 바로 방이라는 뜻이야. 방에서 연주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래서 10명에서 30명 정도의 규모가 작은 오케스트라. 실내 악단이라고 하지. 그럼 심포니와 필하모닉을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 그건 바로 후원자의 차이야. 개인 후원자냐? 아니면 이렇게 심포니 같은 경우에는 지방 도시나 작은 관공서 그리고 기업 등이 후원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여기 있는 필하모닉은 바로 이름에서부터 후원자가 누구인지 느껴지거든. 여기 있는 필이 뭐냐면 하트, 사랑하다 라는 뜻이야. 하모닉은 바로 음악을 말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후원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 후원자로 주로 이루어진 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다라는 거지. 하지만 요즘에는 두 개의 차이가 거의 없대.
2: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오케스트라는 몇 명으로 구성돼요?
0: 오케스트라는 바로 작은 실

0: 일단은 10명에서 30명 정도, 그리고 대규모, 그 규모가 큰 심포니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80명에서 100명 정도 구분한, 100명 정도로 이루어져 있지?
1: 그럼 어떻게 앉아요? 같은 악기끼리 같이 앉아야 연주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자, 오케스트라에 악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이야. 그런데 앞에 여기 지휘자가 있고 뒤쪽에 관객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관객과 지휘자에서 가까운 쪽에 있는 악기들은 무엇일까? 바로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타내고 있는 현악기야. 현악기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인원도 가장 많고 그리고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지. 자, 그럼 지휘자와 관객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어떤 악기들일까? 짜잔, 바로 여기. 이러한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들. 북이나 그리고 종소리 같은 거는 한 번 칠 때 멀리 울려 퍼지기 때문에 바로 가장 뒤쪽에 배치하고 있어. 그리고 한쪽 곁에는 하프를 놓거든. 하프는 소리가 매우 독특하잖아. 그래서 한쪽 곁에 두고 있는 게 바로 하프라는 악기야.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지 잘 알겠지? 그럼 이제 정말 오케스트라가 어떠한지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
2: 우와, 이게 진짜 오케스트라야? 사람이 이렇게 많아?
1: 그러게! 앞에 앉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바이올린을 들고 있네?
0: 맞아, 바로 현악기! 현악기는 이 소리가 작고 부드러워서 이 오케스트라에서 맨 앞에 앉고 그리고 인원이 제일 많아! 특히 제1 바이올린 이 연주자들 중에 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악장이라고 해. 악장은 바로 악기들이 음을 맞추도록 지시하고 그리고 연주 전과 연주 후에 연주자들을 대표해서 지휘자와 악수를 하지.
2: 손에 막대기 들고 흔들면서 서 있는 사람은 누구야?
0: 그분이 바로 지휘자지. 지휘자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야. 이 오케스트라의 모든 사람이 하나의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이 연주자들을 모두 리드하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지휘자가 여기서 손짓으로 크게 라고 하면 모두 확 음이 커지고 여기서 아주 작게 라고 하면 이 소리가 확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악기들이 아주 조화롭게 연주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 알아줘? 그런데 얘들아, 오케스트라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알아?
2: 그냥 음악하는 사람들이 모인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바로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말에 오르케스트라라는 말에서 나왔어. 그럼 오르케스트라가 뭘까? 바로 오르케스트라는 무대와 그리고 여기 관객이 앉아있는 관객석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말이야.
1: 에? 거기서 음악을 연주했어요?
0: 그럼.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연주자들이 이 공연과 어울리는 음악을 이렇게 연주했던 거지. 지금도 우리가 오페라 공연을 가잖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무대와 관객석 사이에 중간에 지하실 같은 공간이 있어. 그걸 바로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하거든. 이 공간에서 연주자들이 관객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고 바로 연주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오케스트라의 구성,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유래, 다양한 악기까지 머릿속에 입력 완료! 자, 그렇다면 주주 동물원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마지막 관문, 바로 주주 퀴즈! 이건 내가 잘 알지. 바로 2번! 플룻! 바로 플룻이지. 리코더? 걱정하지 마. 리코더 내가 연주할 거야. 아, 근데 떨려. 어떡하지? 잘해야 되는데. 자, 간다.

박사, 우리 리코더 연습해서 이번에는 꼭 탈출해보자. 응, 가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에 온걸 환영하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접속사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부사절 접속사 세 번째 한번 같이 살펴보고요. 자, 나머지 쭉볼 거예요. 여러분들 so that 이것들도 좀 눈에 익을 것 같고요. 나머지 양보의 부사절. 아, 양보는 또 무슨 뜻일까? 명사절 접속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 종합까지 한번 쫙 한번 모든 접속사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닛 6 보시면요. 부사절 접속사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의미가 뭐냐면요. 원인과 결과예요. 우리가 의미에 따라서 부사절 접속사 분류를 했었고 두 가지 이미 공부를 했었죠. 시간 관련된 거, 조건 관련된 거. 자, 오늘은 원인과 결과 이렇게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원인 할 때. 그죠? 뭐뭐 때문에 because 많이 쓰죠. 그리고 so는요. 그래서라는 의미니까 아, 뭔가 결과를 나타낼 때 쓰겠다. 라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so 뒤에 결과가 오고 얘는 의미가 그래서인 거예요. It was very dark.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we couldn't see anything.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So 뒤에는 결과가 오고요. 보통 우리가 why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유를 얘기할 때 because로 많이 대답을 하죠. because 뒤에는 원인이 와요. 그래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녀는요, 택시를 탔어야만 했어요. 왜냐면요, 그녀가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결과가 오느냐, 원인이 오느냐에 따라서 so, because를 적절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좀 유의할 점이요, 여러분. 일단 요거거든요. Because of도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일단 because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뒤에 주어동사라는 문장이 와야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as를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할때 배웠었는데,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이것도 있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since도요, 뭐뭐 이후로라는 의미도 가지지만, 뭐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ecause, as, since는 무엇이 됐든 교차해서 쓸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because of가 오면요. 일단 of도 전치사잖아요. 자, because of도 하나의 전치사로 취급을 합니다.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요? 전치사의 목적어, 명사가 오는 거죠. 그래서 명사를 써야 하고요. 그게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구가 됐든, 동명사가 됐든, 어쨌든 명사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the roads were slippery. 도로가 미끄러웠네요. 그죠? 왜요? Because it snowed. 주어 동사가 왔어요. 문장이 왔죠? 눈이 내렸기 때문에가 되는 건데. 자, 여기 뒤에 만약에 because of를 쓰고 싶다. 그러면 the snow. 이렇게만 쓰는 거죠. 명사만. 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cause 자리냐, because of 자리냐. 이걸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A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 말을 이용해서 문장을 써야 하고요. 1번.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도서관에 자주 간다라는 거예요. 자, 얘도 여러분들이 영작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 so도 쓸수 있고 because도 쓸수 있겠는데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는 앞에 이미 있어요. I like reading books예요. 자, 나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해서 그래서 도서관에 자주 간다 이렇게 뒤에 문장을 이어가야겠죠? 그래서 so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so 뒤에는 문장을 써야 해요. 그죠? 그래서 so I go to, I go 주어 동사 쓰는 겁니다. I go to the library often.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2번. 공기 오염 때문에 지구는 점점 더

것 같아요. 우리 영문법도 2를 듣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치사를 먼저 쓴다는 거. Because of 먼저 쓰고요. 여기서도 접속사 이런 것들을 먼저 쓴다. 그래서 이걸 위치를 조금, 혹시라도 영작할 때 이거 쓸때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친구들의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얘를 먼저 쓴다. 기억하세요. 자, 내신 기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뭐 빈칸에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 즉 빈칸에 들어갈 접속사가 다른 거 하나 고르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because냐, because of냐 이걸 잘 알고 있느냐 묻고 싶어서 내 문제예요. 그러면 the field trip was postponed. 소풍이 연기되었어요. 그런데 나쁜 날씨, 즉 날씨가 안 좋아서 연기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러면 여기 bad weather는 명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Because of를 써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여기는 주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because of를 써야 해요. 자, 얘는요. It will take a long time to get there. 그곳에 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Heavy traffic, 교통체증 때문에죠. 뒤에 역시 명사. 또는 명사구라고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가 왔고 주어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because of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얘는요. 아만다는 매우 행복했다라는 거네요. 그죠? 왜요? 그녀가 마지막 경기를 이겨서 final game이니까 뭐 마지막 경기 또는 뭐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는 그런 마지막 결승전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이겼대요. 그래서 행복한 거니까 역시 이유긴 한데요. 뒤에 여기는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of 없이 because를 쓰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 because of나 because를 미리 주어져 놓고 뒤에 뭔가를 명사로 채우는지 동사로 채우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애초에 명사나 주어가 이미 뒤에는 있고 빈칸에 어떤 접속사가 들어갈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because of와 because의 문법적 특성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so that과 so that을 볼게요. 자, 똑같은 말인데요. 자, 선생님이 얘는 붙어 있으니까 보통 그냥 so that 이렇게 하고 조금 차이를 두기 위해서 얘는 so that 이렇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읽어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so that이 붙어 있으면요. 하나의 접속사처럼 쓰이면서 뭐뭐 하도록,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그는 돈을 저축을 했어요. 뭐할수 있도록, 뭐뭐 하도록인 거죠. He can buy a house. 집을 살수 있도록 돈을 모았다. 이럴 때는 사실 여러분, he could를 쓰기도 해요. 그냥 과거 앞에가 과거 시제니까, 집을 살수 있도록 돈을 저축했다라는 거니까, 여기 앞에 과거 시제에 맞춰서 could를 쓰기도 하고, 뭐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살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런 의미라면, 뭐 can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ould나 can, 뭐둘다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o that이에요. 얘는 so와 that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아이가 바로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이것도 뭐 문장에서 맥락에 따라서 필요하겠죠. 근데 얘는 너무 뭐뭐해서 so가 너무, 매우, 아주 이런 뜻이 있으니까 너무 뭐뭐해서 that 뒤에 내용이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he became so rich예요. 그가 엄청 부유해졌어요.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럼 that 뒤에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he can buy the house.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그 집을 살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could 쓸 수도 있고요. 시제는 앞뒤 지금 맥락이 없기 때문에 can, could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찌 됐든 너무 부유해져서 그 결과 집을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는 이제 결과의 개념이 나온다. 결과의 의미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보통 배울 때 so that은요, to 또는 enough to로 바꿔 쓸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는 부유해져서 살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긍정의 의미 때에는 enough to로 바꿨어요. 즉, he came rich를 씁니다. so는 빠져요. so that 자체가 enough to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너무라는 이 so를 빼요. 근데 enough가 들어가는 거죠. 자, 직역을 하면 집을 살 정도로 충분히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즉, 많이 부유해져서 그 집을 살수 있었다,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enough to를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해져서 그 집을 살수 없다, 없었다. 이렇게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면 그때는 to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요, B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So that 또는 so that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서 나는 네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자, 너무 시끄러워서 그리고 그 결과로 목소리를 못 들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so that을 써주는 겁니다. 그럼 음악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so loud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that 뒤에는 주어 동사를 써야 하고요. 자, 시제도 맞춰서 써야 해요. 따라서 정답을 보시면 the music was so loud예요, 일단. 그렇죠? 그리고 that이 오는 거죠. 그리고 주어 동사 오는데 여기서는 들을 수가 없었다. 과거이기 때문에 I could not 또는 I couldn't 줄여서도 쓸수 있겠죠? 그리고 hear your voice 이렇게 영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 그녀는 신발을 벗었어요. 자, 그녀는 신발을 벗었다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죠? She took off her shoes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죠? 목적이에요. 이때는 so that을 써야겠죠. 붙은 so that을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여기서의 주어는 그녀예요. 그렇죠? 그녀가 그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녀가 신발을 벗은 거죠. 그래서 so that she 주어 써주시고요. could enter the house 이렇게 시제 일치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신 기출 예문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거 공통으로 들어갈 말이에요. 이번에는. 자, 우리가 직접 찾아볼게요. The question is 하고 빈칸이 왔어요. 일단 그 문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that이 왔고요. She can't solve it. 이렇게 왔어요. 그녀는 그것을 풀 수가 없어요. 왜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어질 때 우리는 so that을 쓰니까 여기 빈칸에는 so가 들어가겠죠. 자, 공통이니까 나머지도 so가 들어갈 것 같은데 한번 넣어서 이해를 해볼까요? I'm learning Spanish. 나는 스페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거죠. So that 얘는 붙어 있네요. I can travel to Spain 했습니다. 내가 스페인에 여행을 갈수 있도록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James went to the restaurant 했습니다. James는 그 식당에 갔어요. So that 얘도 붙어 있네요. 자, 그러면 식당에 간 목적이 나오겠죠. 뭐 하기 위해서? He could eat spaghetti.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기 위해서, 즉 먹으러 그 식당에 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통으로 들어갈 말쓸수 있고 우리 앞에처럼 다른 접속사들과 섞어서 뭐 다른 하나 들어갈 말이 다른 하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유닛 A로 넘어가서 부사절 접속사 네 번째인데 양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뭔가 친구와 어떤 물건을 두고 양보하는 거. 사실 친구보다는 형제 관계에서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여동생, 오빠, 뭐 언니, 누나와 함께 뭔가 물건 가지고 싸워보고 서로 양보해 이런 얘기하고 했잖아요. 자, 그런 양보를 일단 여기 비추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비록 뭐뭐이지만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거라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당연한 것이 있는데 비록 이거이긴 하지만 한발 물러나서 뭔가 이어지는 내용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보 표현이 여러분들이 양보라는 말 때문에 이게 왜 양보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록 이렇긴 해. 근데 내가 한발 물러나서 한발 양보해서 이러이러하다.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으로 though가 있어요. 비록 뭐뭐이지만이고요. 자, although, even though 다 같아요. 다 though가 들어있죠, 여러분. 그래서 셋은 다 같은 의미다. although 쓰는 자리에 though 당연히 쓸수 있고요. even though 당연히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영작 문제에서 단어 수가 나왔다. 그러면 이둘 중에 두 단어를 쓸지 한 단어를 쓸지 그런 건좀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의미는 다 동일하다. 그러면 though she failed several times라고 했습니다. 자, 그녀가 여러 번 실패했어요. 자, 여러 번 실패하면 우리가 뭔가 자연스럽게 만약에 그래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어질 내용은 여러 번 실패해서 포기했다거나 이제 더 이상 뭐 희망이 없다거나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어야 할것 같지만 이제 비록이 붙은 거죠. 비록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연결하면 어색하니까 이럴 때쓸수 있는 것이 양보의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를 좀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but 정도로도 가능하죠. 충분히 그 맥락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she failed several times. 그녀는 여러 번 실패를 했지만 she never gave up. 그쵸?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갈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특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해석을 하고 문제를 막 풀게 되잖아요. 지문을 만나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접속사를 잘 봐야 돼요. 이 접속사 하나로 그리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역접이 되어서 이렇게 뭔가 분위기가 확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접속사를 가지고 우리가 글의 흐름의 힌트를 많이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순접이다, 역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순접은 당연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걸 순접이다라고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역접인 거죠. 뭔가 이렇지만 그 예상되는 대로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약간 뒤틀리는 거죠. 약간 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이렇지만 이렇더라 할 때, 이럴 때는 역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한번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접속사 문제는 결국에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접속사의 이 의미가 이 문장에서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거나 문장을 봤을 때도, 여기서 쭉 이어지는 순접이겠다. 아니면 but 이렇게 가야 되는 역접이겠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면 대략적으로 어떤 접속사가 필요하겠다. 이걸 유추하기가 쉬우니까 순접, 역접이라는 용어와 함께 문장의 흐름을 생각할 때도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비의 1번을 보니까 비록 눈이 많이 올지라도 우리는 소풍을 갈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소풍 안 가고 취소하고 이럴 것 같지만 비록 이렇더라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no, although, even though 다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눈이 많이 올지라도 일단 no든 뭐든 어쨌든 접속사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쓰면 되겠죠. 그래서 no, it will snow a lot 이렇게 가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 여기에 당연히 although, even though 다 돼요. 다쓸수 없으니까 선생님은 그냥 no만 쓸 테니까 여러분들의 원하는 거대로 뭐 기분 따라서 쓰고 싶은 거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러분 양보는 우리가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미래 안 썼죠. 특히 막 내일 눈이 온다면 이럴 때 will 못 쓰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썼어요. 왜요? 시간이나 조건의 접속사가 아니잖아요. 얘는 양보의 접속사예요. 그래서 양보의 접속사일 때는 will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f나 when일 때는 will을 안 쓰다가 no에는 will을 쓰면 굉장히 갑자기 어색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다. 예외라는 거. 또 얘는 실수로 또 현재형 쓰고 이러시면 안 돼요. 꼭 기억을 하세요. 양보의 접속사에서는 will 가능합니다. 쓰셔야 해요. will로 쓰셔야 돼요. 자, 그다음 2번. 엘라는 아름답지만 불행해 보인다. 아, 뭔가 되게 묘한 매력이 있는 거죠. 자, 엘라는 아름답지만 불행해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여기서 아름답다, but 하고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but이 없이 콤마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도 no, although, even though 써야겠죠? 그래서 though Ella is beautiful, comma, she looks unhappy.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3번. 그 노래는 아주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사랑받는다. 자, 노래가 오래되면 잊혀지거나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안 듣고 이런 게 뭔가 일반적인 흐름이죠. 순접의 흐름이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튼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no, although, even though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no, the song is very old. 이렇게 하고 comma, it is still loved by many people.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이지만 여전히 겸손하다.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 유명하면 겸손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겸손한 거예요. 여기도 역시 역접으로 우리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쓸수 있어요. 그래서 though he is a world famous star 이렇게 써주시고요. comma he is still humbl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에 우리 유닛 9에서 명사절 접속사 대신 나와요. 자, 이제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자, 부사절이 끝나고 이제 명사절이 왔는데 여러분 이름에서 우리가 좀 유추가 되죠.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에요. 자, 절은 뭐라고요? 주어 동사가 있더라. 그래서 원래 명사는 명사 하나 오거나 명사 구가 오거나 동명사가 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데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인데 명사 역할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애가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대시를 붙여서 뭔가 뭐뭐 하다는 것, 주어가 뭐뭐 하다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명사가 올수 있는 자리 어디예요? 주어, 목적어, 보어. 얘도 다올수 있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자, 똑같은 that he gets up late인데 주어 자리에 와요. 그가 늦게 일어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그게 늦게 일어난다는 것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Unbelievable 하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주어 자리에 오면 단수 취급을 합니다. 따라서 is를 쓴다는 거, 이런 것들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데 사실 이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

주어 자리에 오게 되면요. 이렇게는 잘은 안 써요. 물론 이게 틀리진 않아요. 얘가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오는 거 문법적으로는 아주 완벽하지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고요. 원래는 어떻게 쓰냐면 가주어 있을 씁니다. 우리 to 부정사가 주어일 때 주어로 얘도 명사 역할을 하니까 주어 자리에 쓰이죠. 그럴 때 보통은 얘를 뒤로 보내고 가주어 있을 쓰더라. 그래서 진주어 to 부정사 그리고 가주어 it 이렇게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는데 대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주어 자리에 올 때는 대부분은 가주어 있을 씁니다. 그래서 it is unbelievable that he gets up late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훨씬 더 흔하다라는 거. 둘다 어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목적어. 이제 이렇게 오는 경우 말고, 이제 진짜로 원래 대절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그냥 많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사실 목적어 자리에 올 텐데, 특히나 또 여러분들이 목적어는 정말 유의하셔야 될 게, 이 대시 생략이 돼요. 이제 그래서 마치 어떻게 보이냐면, 주어 동사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얘가 생략돼 버리고 또 주어 동사가 연달아 오는, 이거 어법적으로 틀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는 애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얘는 대시 생략이 된 거죠. 그럼 목적어인지 알아보면 돼요. 자,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가야겠죠. 노가 있으니까 아무도 모른다. 무엇을 모른다. 아, 목적어 자리네. 근데 주어 동사가 왔네. 아, 그러면 대시 생략됐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되어서 사실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생략된다라는 특성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게 그가 늦게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unbelievable 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앞으로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온다면 대시 생략되어 있고 뭐뭐 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한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보어 자리입니다. 보통은 비동사 뒤에 주격 보어 자리에 많이 오죠. 그래서 the truth is that 이렇게 가는 거죠. 진실은 뭐다? 그가 늦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어 자리도요, 여러분. 일단 비동사 뒤니까 여러분들이 목적어 자리의 대절과 좀 착각을 자주 해요. 그래서 얘를 생략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원래 어법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얘를 생략할 수 없어요. 여기 is 뒤에는 that을 꼭 쓰고 주어 동사를 써야 한다라는 거, 이 둘의 차이를 잘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A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문장을 연결해요. 연결해줄 때, 이어줄 때는 접속사가 필요해요. 문장을 연결해줄 때는 자, no one is perfect. 누구도 완벽하지 않아요. I know that. 난 그걸 알아요. 즉, 얘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that이라는 접속사를 활용해서 that no one is perfect.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써주면 되고요. 목적어를 이끄는 that,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조건에 접속사를 써라.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 팀이 금메달을 땄어요. 자, that is the good news. 그건 좋은 소식이다라는 거죠. 즉, 여기서는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 팀이 금메달을 땄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겠죠? 비동사 is 뒤에 오는 것은 보어예요. 그래서 보어의 명사절을 이끌기 위해서는 접속사 that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문장에다가 that만 앞에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죠? That our team won the gold medal.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he didn't join us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다. 뭐, 우리와 함께 조인하지 않은 거죠. 우리말로도 많이 쓰죠. 근데 it was disappointing. 그건 실망스러웠다. 즉, 뭐예요? 그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실망스러웠던 거죠. 얘가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주어는 is예요. 그럼 얘는 누구다? 가주어이시다. 그리고 뒤에 진주어가 오는 거죠. 그럼 it was disappointing 쓰고요. 그 다음에 that he didn't join us. 진주어를 뒤에 쓰는 거죠. 여기서의 is은 그가 같이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그것이 disappointing 했다. 얘는 대명사인 거고요. 여기서는 가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it was disappointing. 여기 is였으니까 여기 is 쓴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가주어, 얘가 진주어. 이렇게 온 구문입니다. 그 다음 비도 볼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that과 괄호 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시오 했고요. 자, 어떤 사람들은 고기가 여러분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 여러분의 건강에. 자, 그러면 고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말로는 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think의 목적어 자리예요. 그죠?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을 이끌면 되겠죠? 접속사 that 쓰고 주어 동사 이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think that meat is not good for your health.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적어의 문장만 완전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돌고래가 아픈 구성원들을 돕는다는 것은 흥미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가 주어잖아요. 그쵸? 근데 돌고래가 구성원들을 돕는다라는 문장이 지금 주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면 that을 활용해서 주어 자리에 명사절 쓰는 거죠. 따라서 that dolphins help the sick members 이렇게 되고 얘가 주어.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가주어 it을 쓰고 얘를 뒤로 돌리는 걸 훨씬 많이 쓴다까지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내신 기출 한번 볼게요. 자, 생략할 수 있는 거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that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도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걔도 생각해보면 목적어죠, 여러분. 걔도 생략돼요. 근데 그걸 섞어서 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처럼 그냥 명사절 접속사 that을 쭉 써놓고 이 중에서 생략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라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생략할 수 있는 거, 목적절을 이끌어야 돼요. 정답 3번이겠죠. believe라는 동사 뒤에 무엇을 그들이 믿을 수 없었는지 목적절을 이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라는 거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접속사 종합이에요. 자, 말 그대로 여러분들 배웠던 우리가 이번 챕터 10에서 했던 것들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의미 이해하시고요. 물론 의미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문법적 특성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뭐 가려놓고 뜻 한번 보셔도 되고요. 한번 특성도 내가 생각이 난다면 한 페이지에 쭉 특성도 필기를 같이 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as가 우리 여기서는 시간의 접속사와 뭐뭐 때문에 이것도 나왔었죠. 근데 as는 뜻이 생각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as 접속사 뜻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뭐뭐 하듯이도 있고요. 뭐뭐 함에 따라서 뭐뭐 하면서 막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s는 좀 이리저리 많이 쓰이는 애라서 따로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여러분들이 복습을 꼭 해주시고 문제 조금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밑줄 긋고 바르게 고쳐라 라고 했는데요. 자, 내 의견은 is 뭐뭐다 이렇게 왔어요. 자, 내 의견이 뭔지 일단 이렇게 주어 동사가 왔고 뒤에 봤더니 we should start 이렇게 또 주어 동사 문장이 왔어요. 즉 우리가 그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의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비동사 뒤에 문장이 왔어요. 이때는 뭐예요?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 that이 얘네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this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this를 밑줄 긋고 that으로 고쳐주셔야겠고요. 그 다음 not only I but also my sister 이렇게 왔습니다. 자, not only but also 왔고요. 나뿐만 아니라 내 여동생도 그 노래를 좋아한대요. 자, 뭐가 어색해요 여러분? not only but also 이렇게 왔을 때 A고 얘가 B잖아요. my sister이. 자, 동사의 수혜치는 B에 한다. 가까운 A에 한다. 그죠? 그리고 but also B. 얘가 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이때는 B에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my sister like 안 되죠? my sister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뭐 likes로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did you turn off the lights? 너 불 껐니? 이렇게 되는 거죠. after you went out? 너 나간 후에 불 껐니? 여러분들 보통 방에 불 끄는 거 안에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사실 우기면 끝이 없고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접속사 의미가 틀렸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나가기 전에 불을 끄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after이 아니라 before이라는 접속사로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접속사 유닛 10개 모두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의미와 문법적 특성들 잘 정리해서 복습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5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과학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볼 겁니다. 과학 두 번째 단원 빛의 성질을 열심히 공부해 볼 건데요. 이번 시간 공부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빛의 직진입니다. 빛의 성질 중에서도 이번 시간 빛의 직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우리에게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떨까요? 어떤 점이 불편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빛이 없다면 선생님은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맛있는 음식을 요리할 수가 없겠죠.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또 횡단보도를 건넌다던가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할 때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또는 어떤 멋진 풍경을 보는 것도 힘들겠죠.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자,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빛, 이 빛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이번 시간 이 빛이 가지고 있는 성질, 그 중에서도 빛의 직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니까 이 빛의 직진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빛, 선생님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필요한 그 빛, 오늘은 빛의 직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먼저 물체를 보기 위해 필요한 것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우리 교재와 함께 한번 살펴보죠. 먼저 어두운 곳에서 물체를 볼 때 필요한 것. 1번, 어두운 곳에서는요, 물체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재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들지 않는 캄캄한 동굴 안, 전등을 켜지 않은 지하실, 또는 암막, 빛을 가리는 커튼이 쳐진 과학실, 이런 곳에서는요,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물체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 방에 불을 껐는데도 캄캄하던데, 보이긴 보이던데요, 희미하게?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요, 내 방 틈이나 어떤 커튼의 틈 사이로 바깥에 있던 빛이 또는 달빛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또는 뭐 디지털 기기의 액정 화면처럼 그런 빛을 내는 물체에 의해서 아주 작은 빛이라도, 희미한 빛이라도 비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정말 완벽하게 빛을 차단한다면 캄캄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는요, 물체를 잘 볼 수가 없는 것이죠. 2번,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에 빛을 비추면 보이지 않던 물체를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번엔 어둠 상자 속의 물체를 관찰해 보는 실험인데요. 자, 순서입니다. 1번, 옆면과 윗면에 구멍이 있는 어둠 상자로 물체를 덮어요. 2번, 어둠 상자의 윗면 구멍에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고요, 옆면 구멍으로 물체를 이렇게 관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윗면 구멍에 두꺼운 종이를 올리는 이유는 아예 빛을 좀 이렇게 차단시키기 위해서겠죠. 3번, 어둠 상자의 윗면 구멍에 이번에는 손전등 빛을 비추고 옆면 구멍으로 물체를 잘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림을 보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고 옆면으로 보고, 이번엔 손전등 빛을 비추고 옆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은 부분에서는 어둠 상자 속의 물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전등 빛을 비추고 관찰하면 보이지 않던 어둠 상자 속의 물체가 이번엔 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실험을 통해 이걸 알 수 있죠. 어둠 상자 속의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빛이 필요하다. 이걸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어둠 상자 속의 물체를 잘 보기 위해서는 바로 빛이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보기 위한 조건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체를 비추는 빛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물체를 비춘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물체와 눈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필요하고
물체와 눈 사이에 장애물이 없어야만 우리가 물체를 볼수 있구나라는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 빛의 성질 첫 번째 시간으로 빛의 직진에 대해서 공부해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빛의 성질 중첫 번째 빛의 직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햇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순서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에서 구멍 뚫린 검은색 도화지와 검은색 도화지를 나란하게 들고 구멍을 통과한 햇빛의 모습을 관찰해 보고요. 2번. 이번엔 검은색 도화지를 구멍 아래 수직으로 세운 다음 구멍을 통과한 햇빛의 모습을 관찰해 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자, 왼쪽이 바로 검은색 도화지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며 구멍을 통과한 햇빛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 실험이고요. 오른쪽이 바로 검은색 도화지를 구멍 아래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구멍을 통과한 햇빛의 모습을 관찰해 보는 실험입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에는요. 구멍을 통과한 햇빛이 곧게 나아감을 알수 있습니다. 이 구멍을 통과한 햇빛의 모양이 구멍의 모양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구멍을 통과한 햇빛은 곧게 나아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멍 아래로 이렇게 길게 비친 햇빛이 곧게 나아간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이 구멍을 통과한 햇빛이 쭉 길게 비치는 걸 보니 바로 햇빛이 곧게 나아가는구나라는 걸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레이저 지시기를 이용해서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해 보는 실험입니다. 자, 1번.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는 장치를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냐면, 첫 번째, 수조의 바깥쪽 옆면에 검은색 도화지를 붙입니다. 그 이유는 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보기 위해서 말이죠. 자, 두 번째는 수조 바닥에 고무 찰흙을 사용해 향을 세워놓고 향을 피웁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향을 피우는 이유도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거든요. 뭐향 대신에 분무기를 이용해서 뿌려도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가 있답니다. 세 번째로 수조 뚜껑을 덮어 수조에 향 연기를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향 연기를 피움을 통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그림을 딱 주고 향을 세워놓고 향을 피우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또는 그 이유를 쓰시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이죠. 계속해서 보죠. 자, 수조 옆면에서 레이저 지시기로 빛을 비추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레이저 지시기의 빛은요. 곧게 나아갑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레이저 지시기의 빛을 비추면 그 빛이 이렇게 옆으로 막 휘는 것이 아니라 쭉 곧게 나아감을 알수 있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빛의 직진이 무엇인지 정리해 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봤던 실험들 있잖아요. 햇빛이나 레이저 지시기에서 나온 빛, 그 빛은 바로 곧게 나아갑니다.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볼 겁니다. 빛의 직진. 뭐라고요? 빛의 직진이라고 말이죠. 자, 정리하면 빛의 직진이란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입니다. 한번 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입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단원 이름이 빛의 성질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시간 주인공은 그 빛의 성질 중에서도 빛의 직진입니다. 이 선생님 옷도 지금 직진하고 있죠? 이렇게 샥! 자,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이 빛의 직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니 이번 시간 우리 친구들의 머릿속에 빛의 직진이 무엇인지 이한 문장은 꼭 외워줘야 됩니다.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 한번 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 한번 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바로 빛의 직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3번.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물체와 눈 사이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으면 빛이 불투명한 물체 가로막혀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물체를 보려면 우리 눈과 물체 사이에 불투명한 물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한번더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 빛의 직진 정리해 봤고요. 계속해서 방금 말한 이 빛의 직진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림자

입니다. 아, 볼까요? 자,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요. 빛이 직진하다가 불투명한 물체를 만나면 빛이 물체를 통과하지 못해서 물체 뒤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건 바로 빛의 성질 중에 빛이 직진하는 것과 관련 있는 현상이구나라는 것 정리할 수가 있겠죠? 2번, 빛이 직진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물체의 모양과 그림자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볼까요? 원모양 종이의 그림자는요, 이렇게 원모양의 그림자가 생기고요. 세모 모양 종이의 그림자는요, 이렇게 세모 모양의 그림자가 생깁니다. 또, 기역자 모양의 블록의 그림자는 이렇게 그림으로 볼수 있듯이 기역자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빛이 직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물체의 모양과 그림자의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문제에서 이렇게 사진만 보고 이 그림으로, 이 사진으로 알수 있는 빛의 성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은 빛의 직진을 골라낼 수 있어야겠네요. 계속해서 보죠. 자, 3번은요, 같은 물체라도 물체를 놓는 방향, 빛을 비추는 방향 등을 다르게 하면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물체라도 말이죠. 그 아래 사진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컵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바꾸어 놓고 손전등을 켠뒤그컵 뒤에 있는 스크린에 생긴 컵의 그림자의 모양을 살펴보면 같은 물체, 같은 컵이지만 어떻게 물체를 놓느냐에 따라 어떻게 빛을 비추냐에 따라 이렇게 그림자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한번더 확인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모든 것들이 빛의 직진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구나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용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늘막이라던가, 모자라던가, 양산이라던가, 파라솔인데요. 모두 이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에 이렇게 그늘막이나 모자, 양산, 파라솔 같은 걸 이용하면 빛이 직진하다가 이렇게 불투명한 물체에 막혀 그림자가 생기죠. 따라서 우리는 조금 더 시원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빛의 직진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이용했다.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용하는 예구나 알아두면 되고요. 이건 말고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이용한 그림자 연극 같은 것들도 역시 이렇게 물체에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용하는 우리 생활 속에서 예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 빛의 직진, 그리고 빛의 직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우리 실전 문제를 통해 이제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12번 문제까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은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보이는 물체의 모습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빛이 있을 때, 없을 때, 기역, 물체를 볼수 없다, 니은, 물체를 볼수 있다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시험에 나오면 제발 맞춰주세요라는 문제와 똑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때 보통 앞쪽 문제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있고요. 뒤쪽 문제에 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단순한 연산 문제를 꼭 틀려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역시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는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후다닥 풀다가 나도 모르게 아차차 실수해서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정말 안타깝죠? 아쉽겠죠? 따라서 쉬울수록 좀더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는요, 물체를 볼 수가 있잖아요. 1번은 니은으로 잘 보고 연결해주고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빛이 없을 때는 물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2번은 기억으로 잘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도 물체에 이걸 비추면 보이지 않던 물체를 볼 수가 있대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하대요. 한 글자. 쉽죠? 바로 오늘은 뭐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고 뭐의 직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바로 그래요. 빛입니다. 빛을 비추면 보이지 않던 물체를 볼수 있고요.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빛이 꼭 필요하죠.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이렇게 빛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비 아래 치읓입니다. 지읒이 아니고.
다음 계속해서 3번 문제입니다. 빛을 내는 물체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빛이 내는 물체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촛불, 안경, 색유리, 모닥불 중에서 빛을 내는 물체는요. 바로 켜면 환해지는 촛불과 그리고 모닥불이 되겠죠. 이거 말고도 뭐가 있나요?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빛을 내는 물체, 뭐 손전등이라든지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어떤 햇빛, 태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두 빛을 내는 물체에 속하는 거죠. 또는 뭐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빛을 내는 물체입니다. 모두 골라라고 했으니까 바로 우리는 기역과 리을을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 해결해 봅니다.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빛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어둠 상자 속의 물체를 관찰하는 모습이래요.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와 나두 경우가 있는데, 자, 어떤 실험인지 봐야죠. 윗면 구멍에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고 관찰하는 경우, 그리고 윗면 구멍으로 빛을 내는 물체인 손전등 빛을 비추고 관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이 가 실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둠 상자 속의 물체가 캄캄하니까 잘 보이지 않았던데 반해 이 나는요, 빛을 내는 물체인 손전등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에 있는 물체가 가보다는 훨씬 잘 보인다라고 했지요. 문제 보겠습니다. 위 가의 실험에서 어둠 상자의 윗면 구멍에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올려놓는 까닭으로 알맞은 걸 묻고 있는데요. 1번, 물체를 잘 보이게 하려고. 그렇다면 빛을 내는 물체를 비춰야 되겠죠? 2번, 어둠 상자 안을 밝게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3번, 어둠 상자 속으로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그럼 치워야죠. 4번, 어둠 상자 속으로 빛이 조금만 들어오게 하려고. 5번, 어둠 상자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것이 바로 정답이지요. 따라서 정답 5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이어지는 문제 5번입니다. 위에서 어둠 상자 속의 물체가 잘 보이는 경우를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위에 있는 구멍을 가린 것보다는 손전등을 이용해서 빛을 비추면 물체가 더잘 보이겠죠. 정답으로 나 기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5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6번 문제 해결하러 가봅니다. 자, 6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어두운 과학실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와, 사진 보니까 어때요? 과학실이 캄캄해요. 암막 커튼도 켜져 있고요. 형광등도 꺼져 있습니다. 빛이 켜져 있지 않으니까, 또 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과학실은 캄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캄캄한 어두운 과학실에서 필요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안경을 쓴다. 2번, 커튼을 걷는다. 3번, 돋보기를 사용한다. 4번, 손전등을 사용한다. 5번, 과학실에 형광등을 켠다라고 했는데요.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모두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안경을 쓴다? 빛이 없는데 안경을 써봤자겠죠. 돋보기를 사용한다? 돋보기는 어떤 도구인가요? 어떤 물체를 확대해서 크게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 돋보기는 빛의 성질 중에서도 빛의 굴절과 관련 있는 도구랍니다. 자, 그러니까 커튼을 걷고 빛이 들어오게 하고 손전등을 켜고 형광등을 탁 켜면은 바로 필요한 물건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 2번, 그리고 4번, 5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2번, 4번, 5번 세 가지를 잘 골라주면 이렇게 6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빛이 없을 때 생기는 불편함을 나타낸 모습이 아닌 경우를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 이번 시간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물어봤잖아요. 빛이 없으면 뭐가 불편할까요? 라고 말이죠. 그것과 관련 있는 문제네요. 자, 1번, 정전이 되었을 때. 어때요? 공부하다가 정전되면 빛이 없기 때문에 책을 잘볼 수가 없겠죠.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책을 못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불편할 겁니다. 자, 2번은 어때? 어때요? 밤이 되어 잘 때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때 환하게 놓고 자나요? 보통은 불을 다 끄고 캄캄하게 놓고 자죠. 그래요. 이것은 빛이 없을 때 생기는 불편함이라기보다는 그냥 밤이 되어서 자는 모습이에요.
아닙니다. 자, 3번. 어두운 길을 걸을 때, 어때요? 이 캄캄한 어두운 길을 걸을 때는요, 빛이

없으면 걸려서 넘어지거나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과 3번은 모두 빛이 없을 때 생기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맞지만 2번은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2번에다가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그리 어렵지 않게 해결해 봤고요. 이제 8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구멍 뚫린 검은색 도화지를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구멍을 통과한 햇빛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로 알맞은 것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배울 때이 실험 봤잖아요. 이 구멍을 통해 통과한 햇빛의 모양이 구멍의 모양과 거의 같지요.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것. 바로 햇빛은 구멍을 통해 곧게 나아가는구나. 직진하는구나라는 것,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기를 볼까요? 기억은 햇빛이 곧게 나아간다. 이게 정답이죠? 니은, 햇빛이 도화지를 뚫고 나아간다? 아니에요. 여기 구멍, 여기 밑에 말고는요, 햇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다. 도화지라는 불투명한 물체에 가로막혀 햇빛이 통과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뚫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디귿, 햇빛이 도화지 옆으로 꺾여서 나아가지 않지요. 직진하기 때문에 여기에만 이렇게 구멍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햇빛이 보이는 것이겠죠. 따라서 알맞은 기호는 기억밖에 없네요. 정답 기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이제 9번 문제 해결하러 가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수조 옆면에 레이저 지식으로 빛을 비추었을 때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리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림을 좀더 살펴보죠. 자, 여기 보니까 빈 수조를 놓고요. 검은 도화지를 뒷면에 놓았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여기에 검은색 도화지를 댄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친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물이 담긴 분무기도 있습니다. 아까는 향을 피우는 그림이었는데 지금은 분무기로 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향을 피우거나 이렇게 분무기로 뿌리거나 둘다왜 그럴까요? 라고 묻는다면 역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처럼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정답 한번 표시해 볼 건데요. 이렇게 레이저 지식으로 빛을 쫙 비추었을 때 빛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 모습을 그려 볼 겁니다. 자, 선생님은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 볼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골라서 한번 여기다가 빛이 나아가는 모습을 표시해 보세요. 자, 우리 빛의 직진 배웠죠? 그러니까 레이저 지식기가 여기 있죠? 여기서 빛을 비춘다면 빛은 직진해서 나아갈 겁니다. 자, 빛이 이렇게 쭉 직진해서 쭉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말이죠? 빛이 직진해서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곧게 나아가는 모습을 자와 연필을 가지고 정답을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빛에 나아가는 모습, 빛의 직진을 이용해서 그려보았습니다. 9번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묻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뭐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10번 문제 여기에도 중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단순한 간단한 문제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 통틀어서 주인공이라고 또할수 있습니다. 바로 빛의 성질 중에서도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인 빛의 직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알맞은 말네 글자 빛의 직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빛의 직진. 이번 시간 통틀어 주인공, 빛의 직진이라고 정답을 잘 적어주면 되겠고요. 한번더 외워봅니다. 빛의 직진이 뭐라고요?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른 빛의 성질도 배울 거예요. 빛의 반사라던가, 빛의 굴절 같은 이런 다른 성질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확실하게 외워두지 않으면 막 헷갈립니다, 나중에. 빛의 직진이 무엇인지, 빛의 반사가 무엇인지, 빛의 굴절이 무엇인지 개념이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처음 배우는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외워두자고요. 한번 더. 빛의 직진은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 빛이 곧게 나아가는 성질을 뭐라고 한다고요? 빛의 직진이라고 합니다. 10번 문제 중요.

0: 중요한 문제였네요. 이제 11번 문제 만나봅니다. 다음과 같이 세모 모양의 종이에 손전등 빛을 비추었을 때 스크린에 생기는 그림자의 모양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세모 모양의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손전등 빛을 비추었을 때 스크린에 생기는 그림자 모양은 어떨까요? 빛이 곱게 나아가기 때문에 빛이 나아가다가 불투명한 종이, 세모 모양의 종이에 가로막힐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로막힌 모양만큼 이 모양대로 그 스크린에 그림자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림자의 모양은 어떤가요?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 때문에 이 물체의 모양과 비슷한 세모 모양일 겁니다.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요. 이 세모 모양의 종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이의 모양과 비슷하게 세모 모양이라고 그림자의 모양을 빛의 직진을 떠올리며 이렇게 정답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해결해 볼 차례입니다. 12번 문제인데요. 일상생활에서 물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이용하는 예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죠. 물체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이용하는 예로 알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빛의 직진이라는 성질 때문에 어떤 불투명한 물체에 가로막히면 그림자가 생기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용하는 예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어요. 자, 배운 내용 떠올리면 한번 보죠. 자, 1번은요, 양산이에요. 양산이라는 불투명한 물체가 있으니까 빛이 직진하다가 가로막히고 그 아래에 그림자가 생겨요. 사람들은 이 양산 덕분에 이 뜨거운 햇빛을 막을 수가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2번 파라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4번에 있는 파라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5번에 모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자의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햇빛에 그림자가 생겨서 얼굴을 조금 더덜 뜨겁게 할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4번, 5번 모두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용하는 예지만 3번 볼까요? 이거 뭐예요? 등대죠, 등대. 등대에서 빛이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그림자가 생기는 걸 이용하는 예라기보다 바로 빛의 직진, 빛이 곱게 나아가는 성질을 이용한 예라고 할수 있겠네요. 빛의 직진. 그러니까 빛의 직진을 이용하는 예로 이런 등대 말고도 햇빛 사이로 비치는,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라던가 어떤 레이저쇼,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 등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빛의 직진을 이용하는 예입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선택지 3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이렇게 12번 문제 해결을 할수 있겠네요. 자, 우리 실전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2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헤어지기 전에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요? 자, 수강후기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죠.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지금 빛의 직진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주변에서 빛의 직진을 보여주는 현상 방금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뭐 등대라던가 레이저쇼라던가 이런 것 말고도 혹시 우리 생활 속에서 빛의 직진을 보여주는 알수 있는 현상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사하거나 찾아서 어디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찾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빛의 성질 중에서 빛의 직진이 무엇인지 한번더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빛의 성질에 대해서 열심히 배워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단히 대비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오늘은요, 사회 단원평가 내용을 만나보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우리 1단원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민주화와 산업화입니다. 자,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나라 분단되어 있는 이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 그리고 산업화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우리 오늘은 1단원 핵심 정리 내용 만나보고요. 그 뒤쪽에 있는 수행평가 문제까지 함께 해결해 볼게요. 모두 준비됐나요? 네, 좋아요. 우리 1단원 핵심 정리 먼저 시작합니다.

1단원 핵심 정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예요. 바로 분단의 영향이죠. 여러분, 분단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맞아요. 분단은요, 이 분자가 한자로 나눌 분자이거든요. 여러분, 분수할 때 쓰는 그 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누어져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분단이라고 부릅니다. 자, 분단의 지속이에요. 그러니까 분단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분단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자, 한번 볼게요. 우리 8.15 광복 이후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서로 다른 정부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게 된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자, 이 분단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분단 상황이 더욱더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굳어져서 서로 완전히 떨어진 상태가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분단된 지 얼마나 지났을까요? 자, 1950년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70년이 훨씬 더 넘게 지났으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분단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산가족이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산가족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다? 어떤 고통일까요? 그렇죠. 가족들과 서로 떨어져 살게 되는 그런 고통 말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남북 간 모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국방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래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우리가 국방비라고 불러요. 우리만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또한 아주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사용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돈들이 국방비에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되게 됩니다. 혹시 진짜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 남북 간의 언어와 문화에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어떤 차이가 생기게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북한 사람들에겐 처음 듣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관의 사이까지도 생기게 될수 있겠구나. 자, 그럼 선생님이 간단한 북한말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여러분. 북한 말로 곽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엇일까요? 곽밥은 바로 도시락입니다. 자, 그 다음, 과일 단물은 우리나라 말로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주스입니다. 어때요?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좀 다르죠? 이렇게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어의 차이까지도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우리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단과 관련된 장소 어디가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 첫 번째로 여기 보이는 이 사진 보이죠? 바로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자, 판문점은요. 6.25 전쟁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래요. 자,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전쟁을 잠시 멈추자라는 그런 합의를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바로 이 장소에서 우리 정전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경비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공동경비구역 또는 JSA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해두세요. 남북이 협력하고 교류하는 장소로 이용하거나 또는 평화를 기원하는 각종 문화 행사를 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판문점에서는요, 남한과 북한의 최고

남한과 북한 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각 2km씩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전부 다 비무장지대거든요. 자, 이 공간에는 어떠한 군사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없고 그대로 우리가 휴전협정을 한 이후로 그대로 방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주변에 박물관, 공원 등을 만들고 문화행사를 열어 평화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볼 장소는 바로 임진각이에요, 여러분. 임진각은요, 실향민들을 위해 임진강변에 만들어진 평화관광지입니다. 전적비, 파괴된 다리, 멈춰선 기차, 망배단 등이 있어서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잘 보여주는 장소가 되겠죠. 또 전시관, 기념관, 평화곤돌라, 평화놀이공원 등을 조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로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분단과 관련 있는 장소를 우리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장소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 판문점 그리고 비무장지대, 임진각까지 봤어요. 좀이 밖에도 어떤 장소들이 있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아마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월정리역, 그다음 승일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단과 관련된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고 있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분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생겼으니까 결국 우리 평화 통일을 이루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 일단 첫 번째, 우리는 정치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남북한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함께 발표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진 보이죠? 이것이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장면인데요. 남한과 북한에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90년대에는요, 남북 화해, 그리고 평화, 교류와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 합의서의 이름이 바로 남북 기본 합의서가 됩니다. 자, 정확한 연도는요, 1991년이에요. 이러한 노력들이 정치적 노력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2000년대에 들어서는 또 다른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2007년, 그리고 2018년에 남북 정상이 만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어요. 자, 남북 정상이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부릅니다. 이제까지 남북 정상회담은요, 2000년, 2007년, 2018년 총 3번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치적 노력이고요. 자, 이번에는 남북한이 어떤 경제적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볼게요. 먼저, 개성공단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해서 공단을 운영을 했어요.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업단지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음, 남북의 철도를 연결하려는 노력도 했습니다. 경의선과 동의선 철도를 복원해서 남북 교류를 늘리려고 노력을 했던 것. 이것도 경제적인 노력이 되겠죠. 그 다음, 사회 문화적인 노력도 이어졌어요. 결의말 큰 사전이라는 이런 사전을 만들려는 사업을 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말이 서로 다르잖아요. 자, 이것들을 모두 한데 모아서 하나의 커다란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 거죠.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 작업도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 여기 아래 보이는 사진 있죠? 고려시대의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를 함께 발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남북예술단 합동 공연도 이루어졌고, 여러분 안에 보이는 사진처럼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바로 정부 또는 시민 단체의 노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어떤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평화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를 해야 해요.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 경제도 성장시킬 수 있고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겠구나. 필요성을 아는 것 중요하고요.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려는 마음 필요하죠. 그 다음, 평화 통일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캠페인에 참여한다거나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 활동, 또는 평화가 정착된 후 남북 어린이 간 편지 교류 등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일이 되겠죠? 자, 그다음은 우리 민주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민주화를 위한 노력, 우리 크게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4.19 혁명이에요.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승만 정부는요,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그 다음까지도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3월 15일, 1960년 3월 15일,

오히려 부정선거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투표함 바꿔치기라던가 또는 3인, 5인, 9인을 묶어서 함께 투표를 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하게 되니까 전국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것에 반대를 하면서 부정선거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점점 대학 교수들까지도 또 초등학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되니까 아,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이었죠. 그다음 우리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1980년에 일어난 일이죠. 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전두환과 군인 세력들이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전국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를 하게 됩니다. 전두환과 군인 세력이 비상계엄을 확대하니까 시민들은 여기에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을 탄압하게 됐죠. 이때에 전라남도 광주, 그러니까 현재의 광주광역시에서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폭력적으로 이 시위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탄압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고작 9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게 됐고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에 맞서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계엄군에 의해서 안타깝게도 시민들은 이렇게 진압이 되게 되고요. 이어지는 6월 민주항쟁, 바로 1987년에 일어난 일까지 살펴봐야겠네요. 전두환 정부는요, 언론을 통제하고 국민을 탄압하게 됩니다. 자, 학생들과 시민들은요,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시위가 굉장히 컸어요. 전국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부는 이제 안 되겠다.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6월 민주항쟁에 커다란 기폭제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었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되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자, 6.29 민주화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하나만 골라봐라라고 한다면 대통령 직선제라는 말을 꼭 생각해야 해요.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되어 국민의 정치 참여가 늘어났고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도 반영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주민들이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죠. 또이 밖에도 시민 사이의 성장으로 노동, 교육, 환경, 인권 등의 분야에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있는데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 의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단체, 바로 시민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달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자, 산업 발달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간단하게 떠올릴 수 있냐면요. 바로 산업화를 떠올릴 수 있어요. 아, 산업화 과정을 알아보자. 1950년대에는요, 외국의 원조로, 그러니까 외국의 도움으로 밀가루, 설탕, 면직물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300산업이라고 불러요. 1960년대에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가발, 의류, 신발 등 경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경공업에서 경은 한자로 가벼울 경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물건들을 생산하는 산업이 되겠죠.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많은 돈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중화학 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는요, 정밀기계, 그 다음 전자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되었고요, 자동차, 텔레비전 등을 수출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 반도체,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000년대 이후로는 로봇, 신소재, 우주항공, 생명공학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요, 이 밖에도 의료, 문화, 예술 같은 서비스 산업 또한 발달하게 됩니다. 2010년대 이후로는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산업화로 어떤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19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이 필요해졌어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산업이 점점 발달할수록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수 있도록 커다란 도로가 필요해졌어요. 경부고속국도가 1970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 다음,

1980년대에는 컬러 텔레비전, 그러니까 색깔이 있는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게 되고요. 1988년에는 자동차 등록 대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자동차가 200만 대를 돌파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는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가 보급되게 되고요. 2004년에는 고속철도가 개통되게 되면서 자, 하루 만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산업화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서 살 곳이 부족해지기도 하고요. 일하는 곳의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힘듦을 겪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경제적인 격차, 그러니까 빈부차도 점점 커지게 되고요.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서 농촌에는 일손이 부족해지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장시간 노동,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하고 그에 비해서 낮은 임금, 적은 돈을 받게 되니까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에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단원 핵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배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었죠? 이제 관련 있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묻겠습니다. 분단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 틀린 것에 가위표 하세요. 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찾아봅니다. 6.25 전쟁으로 남한과 북한의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은요, 분단이 굳어지게 된 계기이지만 시작된 것은 바로 8월 15일 광복 이후죠. 자, 분단으로 남북한 모두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자, 2025년 남한에서 지출한 국방비는요, 무려 6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분단으로 남북한의 언어와 생활, 언어와 문화는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요? 아니죠. 우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그래서 가위표. 정답, 이렇게 액, 가위표, 동그라미표, 가위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이것은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평화를 기원하는 각종 문화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말은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래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판문점에서는 평화를 기원하는 각종 문화 행사도 열리고요. 남북 정상회담도 열렸습니다. 3번. 자, 이것은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이래요. 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 바로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또는 뭐라고도 부를까요? 그렇죠. 바로 DMZ라고도 부릅니다. 자, 둘 다 왔습니다. 4번에서 5번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를 볼게요. 기역, 개성공단 운영, 니은, 결의말 큰사정, 공동편찬, 디귿,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실시, 리을, 평화통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 참여. 자, 4번. 정부가 경제적 분야에서 평화통일을 위해 기울인 노력입니다. 라고 했죠. 자, 경제적 분야래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그렇죠. 바로 기역, 개성공단 운영이 해당이 되죠. 자,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모두 모아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 바로 경제적인 분야의 협력이 되겠습니다. 5번. 평화통일을 위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을까요? 개성공단 운영 안 되고요. 결의말 큰사전 편찬 어렵죠.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실시 어렵죠. 자, 그런데 평화통일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어린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을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죠. 다음 6번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6월 민주항쟁, 4.19 혁명, 5월 5.18 민주화운동을 오른쪽에 있는 설명과 알맞게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은 그렇죠. 1960년에 일어난 4.19 혁명이 됩니다. 계엄군에 맞서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이 저항한 것? 이것은 1980년에 일어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국민의 저항에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된 이것은 1987년에 일어난 6월 민주항쟁에 어울리는 설명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7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것이 시행되어 국민이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 실시되게 되었나요? 그렇죠. 국민이 직접 선거를 한다, 직접 선출한다. 그래서 직선제죠. 바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대통령 직선제.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직선제 말고 간접적인 선거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건 간선제라고 불러요. 8번에서부터 9번, 다음을 읽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1970년대 들어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등 경공업 또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자, 철강, 조선, 기계, 석유화학. 자, 모두가 무게가 무겁거나 또는 화학공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바로 중화학공업이고요. 9번, 2000년대 이후에는 로봇, 신소재, 우주항공, 생명공학 같은 첨단산업 또는 서비스 산업과 라고 했어요. 로봇, 신소재, 우주항공, 생명공학은요, 모두 다 첨단산업이죠. 의료, 문화예술 같은 첨단산업 아니고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10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이것으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도시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하였고 농촌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무엇? 그렇죠. 바로 산업화로 인해. 산업화. 우리가 산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산업화라고 불렀죠. 이렇게 확인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행평가 문제 만나볼게요. 수행평가 문제 1번부터 3번은 여기 보이는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는 판문점, 나는 비무장지대, 다는 개성공단 운영, 라는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과 관련 있는 사진입니다. 1번, 장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을 각각 쓰시오. 먼저 가는 판문점이에요. 자, 판문점에 대한 설명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곳이다. 이렇게 써주면 아주 간단하고요. 그 다음 나, 비무장지대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선생님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2번, 가와 나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을 각각 쓰시오. 자, 어떻게 평화의 장소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나요? 먼저 가는 판문점에서 평화를 염원하는 공연 등의 문화행사가 열린다라고 했죠. 그 다음 비무장지대 즉 DMZ는 그 주변을 생태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비슷하게 썼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3번 다와라에 나타나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각각 쓰시오라고 합니다. 다는 개성공단 운영 그리고 라는 남북선수단 공동 입장이죠. 먼저 다는요, 남북한이 함께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개성공단을 운영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바로 경제적인 노력입니다. 다음 라는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남북선수단이 한반도기를 들고 함께 입장하며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전하였다. 바로 문화적인 노력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고요. 4번에서부터 5번, 다음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가, 나, 다 각각 6월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4.19 혁명과 관련 있는 사진입니다. 4번, 가에서 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어요. 자,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그리고 4.19 혁명은요, 196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럼 순서대로 쓰자면 바로 4.19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났고요. 그 다음 5.18 민주화운동, 마지막으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가에서 다중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민들이 시민군을 조직하여 계엄군에 맞섰던 사건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계엄군에 맞섰대요. 시민군을 만들었다. 그렇죠.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거 바로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그러면 기호 쓰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6번에서부터 7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왼쪽 가는요, 우리나라의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생산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프를 잘 보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공업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나는요, 자동차 산업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차량을 수출하거나 또는 만들어서 완성해놓고 이렇게 다른 고객들에게 보내기 위해서 대기해놓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양의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는 거죠. 6번. 가 그래프를 보고 우리나라 산업의 발달 과정의 변화를 쓰시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죠. 바로 경공업의 비율은 줄어들고, 그다음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었죠? 우리나라 산업의 비중이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꼭 똑같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그럼 과연 언제 경공업보다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졌을까? 언제일까? 보니까요. 1982년에 처음으로 중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경공업보다 더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겠죠? 다음 7번. 나를 바탕으로 산업화가 변화시킨 생활 모습의 성과와 문제점을 나누어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자동차 산업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면 성과. 자,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요? 그다음 문제점, 어떤 점이 안 좋아졌을까요?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일단 성과라고 한다면 좋은 점이에요. 자,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리해졌겠죠. 물건을 나르기 쉬워졌겠죠. 그럼 문제점은 뭘까요? 그렇죠.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 또 환경도 안 좋아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겠죠. 매연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도로가 너무너무 막혀요. 교통 체증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것도 문제점이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게요.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자동차로 여러 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먼저 성과를 씁니다. 그 다음, 반면 대기가스 등의 공해와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문제점을 아래쪽에 나누어서 써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수행평가 문제, 서술형 문제인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고 사진을 잘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수행평가 문제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죠. 바로 단단히 대비하는 단원평가 단단 퀴즈입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을 막고자 군사시설이나 군인을 배치하지 않기로 약속한 지역을 우리는 이것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사회 1단원 내용 만나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사회 1단원 단원평가의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의 만짜왕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와, 우리 벌써 북 1은 모두 끝났고요. 북 2 실전책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학교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첫 번째 핵심 복습.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모두 모아 정리해 볼 거고요. 두 번째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1번부터 6번 문제를 해결해 볼 겁니다. 오늘 다 푸는 게 아니라 6번까지만 풀어볼 거니까요. 마음 편안하게 먹고 오늘은 복습하는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요. 3단원 핵심 복습입니다. 우리 북투 교재 13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웠나요?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꾸며주는 말을 활용해서 겪은 일을 글로도 써봤죠? 겪은 일을 글로 쓴 것,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기였어요. 일기 쓰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먼저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문장을 읽고 쓴다. 뒤에 오는 말을 꾸며서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뒤에 오는 말을 꾸며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는 말. 이게 바로 꾸며주는 말이다. 꾸며주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예를 들어서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때 어떤 꽃인지 그리고 꽃이 어떻게 피었는지 그 뜻을 자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넣는 거예요. 꽃이 어떤 꽃이었지? 예쁜 꽃이었나? 작은 꽃이었나? 큰 꽃이었나? 탐스러운 꽃이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꽃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낱말을 골라서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이라는 낱말을 넣어보는 거죠. 예쁜 꽃이 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피었지? 조금 피었나? 아니면 많이 피었나? 제대로 활짝 피었다. 그래서 활짝을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꽃이 피었다였는데 예쁜 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문장이 됐어요. 어때요? 문장이 조금 더 생생하고 실감나죠? 자, 다음 말이 달려온다라는 문장도 있었어요. 어떤 말이 어떻게 달려올까요? 말의 특징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와, 어떤 말일까? 갈색 말일까? 작은 말일까? 큰 말일까? 예쁜 말일까? 귀여운 말일까? 그 중에서 멋진을 넣어보죠. 멋진을 넣었더니 멋진 말이 달려온다라는 문장이 됐어요. 이제는 달려온다라는 말도 자세하게 나타내고 싶어요. 달려오는 거 어떻게 달려올 수 있죠? 빠르게 달려올 수 있고요. 힘차게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힘차게라고 한번 써볼게요. 힘차게. 그랬더니 말이 달려온다가 멋진 말이 힘차게 달려온다라는 문장으로 변했어요. 어때요? 조금 더 생생하죠? 그러면 꾸며주는 말을 쓰면 대체 어떤 점이 좋은지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기를 썼는데 떡볶이를 먹었다. 떡볶이를 다시는 안 먹을 것이다. 근데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를 왜 다시는 안 먹는다고 했을까요? 뭔가 부족해요. 정확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맛없고 맵기만 한 떡볶이를 먹었다. 떡볶이를 다시는 안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꾸며주는 말을 쓰면 좋다. 생각이나 느낌을 실감나게 표현할 수도 있다. 마치 그냥 다 말이 달려온다라는 말보다 멋진 말이 힘차게 달려온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처럼 꾸며주는 말을 쓰면 이런 점이 좋죠. 대상에 대해 좀 더 생생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라는 문장보다는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아간다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생생하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쓰면 좋은 점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잘 써보자. 특히 겪은 일을 나타낼 때, 내가 일기를 쓸 때 이런 말을 쓰면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글 중에서 식물은 어떻게 자랄까라는 글. 거기에 보면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조롱조롱 열매를 맺었구나. 올록볼록 껍데기 속에는 고소한 땅콩이 들어있어 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꾸며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어머어머, 몰래 땅속에서 열매를 맺었구나. 껍데기 속에는 땅콩이 들어있어. 틀린 말은 아닌데요. 아, 뭔가 부족해요. 실감나지도 않고 생생하지도 않고 대체 땅콩은 어떤 맛인지 껍데기는 뭐 어떤 모양으로 생겼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꾸며주는 말을 3개나 넣으니까 실감

0: 신선하고 재미있게 느껴지는구나. 우리 이런 점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있는 이 그림을 보고 꾸며주는 말 내가 아는 것 총동원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문장을 몇개 써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관찰해 봅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고구마를 캐고 있어요. 고구마 대충 캐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캐고 있죠. 연못의 모양을 보니까 오, 연못 예쁘게 생겼어요. 여기 있는 이 오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두 마리가. 어떻게 걸어가나? 엉덩이를 실룩실룩 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어울리는 문장 여러 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것부터 만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고구마를 어떻게 캤죠? 그래요. 열심히 고구마를 캤다. 이렇게 열심히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오리를 한번 볼게요. 오리. 오리가 어떻게 걸어가요? 뒤뚱뒤뚱. 걸어간다. 이런 식으로 쓸수 있죠. 또 우리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 그래요. 우리 여기에 멋진 연못이 있네요. 넓은 고구마 밭에, 고구마 농장에 예쁜 연못 또는 멋진 연못이 있어요. 넓은 고구마 농장에 예쁜 또는 멋진 연못이 있다.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그림에 어울리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만들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꾸며주는 말들이 머릿속에 막 떠오를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고구마를 캤다라고만 쓰지 않고 조금 더 자세하게 강조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친한 친구들과 아주 열심히 고구마를 캤다. 또는 친한 친구들과 열심히 울퉁불퉁한 고구마를 캤다. 이렇게 해도 다 말이 됩니다.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한번 써보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웠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은 일기 쓰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일기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날그날 겪은 일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글로 완성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기를 어떤 순서로 써야 할까?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겪은 일을 떠올려서 글감을 찾아야 해요. 글감이라고 하는 것은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서 일기를 뭘로 쓰지? 재료를 뭘로 잡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루에 겪은 일 가운데서 한 것, 본 것, 들은 것을 떠올려요. 겪은 일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는데요.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다음 옷을 입었어요. 아침밥을 먹었죠? 학교에 갔어요. 1교시에는 수학 공부를 하고요. 2교시에는 체육을 했어요. 그다음 점심도 맛있는 걸 먹었고요. 국수가 나왔어요. 오후에는 친구들과 방과 후에 놀이터에서 놀았어요. 저녁에는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를 엄마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아주 많은 일을 겪는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아주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화났던 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매일매일 있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감정을 겪었던 일들을 더 자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오늘 왜 기뻤지? 아, 내가 오늘 화났었는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은 일을 고릅니다. 결국 이것이 일기의 글감이 되거든요. 그 다음, 인상 깊은 일을 그대로, 와, 나 오늘 상추 심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정리해요. 정리한다는 건 조금 더 자세히 쓴다는 건데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서 정리하는 거죠. 아, 상추 씨를 심긴 심었는데, 아, 언제 심었지?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심었지? 이런 것들. 그때 내 생각이나 감정, 생각이나 느낌은 어땠지? 이걸 다 정리해 보는 거죠. 이게 인상 깊은 일 정리하기. 그 다음은 일기를 쓸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날짜와 날씨, 제목, 겪은 일, 생각이나 느낌, 이것들이 모두 들어가도록 일기를 씁니다. 보통 날짜와 날씨는요, 일기의 제일 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제목을 쓰고, 아래에는 겪은 일과 생각, 느낌이 섞여서 적으면 돼요. 그런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있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반 친구들에게, 제목은 얘들아, 제일 마지막에 써. 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기를 쭉 쓰다가 보면,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를 쓰는 과정에서 깨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감정을 담아서 일기의 제목을 가장 마지막에 쓰는 거죠.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자, 다쓴 다음에는 고쳐 쓸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항상 글을 쓴 다음에, 아, 다 썼어 하면서 끝내지 말고 확인해 볼 것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일기를 쓰는 과정을 선생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점심에 국수를 먹었어. 국수 먹은 일. 또, 상추씨를 심은 일.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겪은 일들을 한 것, 본 것, 들은 것다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에, 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 일이 조금 오늘 인상 깊은 일인 것 같아. 이거 내가 어제도 안 했고, 그저께도 안 했어. 심지어 지난달에도 안 했어. 내가 태어나서 처음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이런 일을 하나 골라보는 거죠. 선생님은 상추씨를 심은 일을 인상 깊은 일로 골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해본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 일기 글감을 정했다면, 이제 정리해 볼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그래서 그때 생각이랑 느낌은 어땠는데,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거죠. 상추 씨를 오늘 아침에, 누구랑, 엄마랑, 어디에서, 우리 집에서, 무엇을 했죠? 상추 씨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내 기분은 어땠냐면요. 오, 뭔가 기대가 돼요. 그리고 뿌듯함. 이런 감정이 들었네요.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렇게 내가 인상 깊은 일 하나를 정했다면 그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일기를 쓸 거예요. 일기를 쓸 때에는요, 생각과 느낌, 겪은 일이 자세하게 드러나게 써야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쓴 일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일기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2000몇 년, 몇월 며칠, 무슨 요일, 날씨, 맑고 화창함. 제일 먼저, 날짜, 그리고 날씨를 써줍니다. 제일 위에 있어요. 그 다음, 2번. 제목이 있죠. 제목은요, 상추야 쑥쑥 자라라입니다. 상추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읽는 사람이 봤을 때, 뭔가 제목이 재미있는데? 상추를 심었구나. 오, 상추와 관련된 글인가? 내용을 예상할 수도 있고요. 재미도 있어요. 이런 게 바로 제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겪은 일이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엄마와 집에서 큰 화분에 상추씨를 심었다. 그게 뿅뿅 구멍을 뚫고 상추씨를 두세 개씩 넣고는 잘 덮어준 후 물을 주었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물을 주고 잘 키우면 상추가 쑥쑥 자라겠지? 쑥쑥 자라겠지? 나의 생각이에요. 내가 키운 상추에 고기를 넣고 쌈을 싸 먹어야겠다. 상추씨를 직접 심으니 재미있었고 상추가 자랄 생각을 하니 설렌다. 재미있고 설렜어요. 나의 느낌이죠? 상추야 쑥쑥 자라렴. 상추가 쑥쑥 자라기를 응원하는 마음까지 담아 보았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이 글에 보니까 겪은 일 자세히 나타나 있죠?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했는지 아주 자세히 잘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생각과 느낌도 잘 적어 보았어요. 이렇게 쓴게 바로 잘쓴 일기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에 잘쓸수 있는 친구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죠. 날짜 빠뜨리지 않았나? 날씨 빠뜨리지 않았나?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 일기를 보면 날짜 빠뜨린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자동으로 제목부터 쓰고, 아, 오늘은 무슨 내용을 쓰지? 제목을 쓴 다음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런 친구들은 제목과 내용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 있는 내용을 제목으로 써야 한다. 이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도 일기를 잘 쓸 수 있는 일기 왕이 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한번 확인 문제도 풀어볼게요. 빈칸에 꾸며주는 말을 쓰세요. 꾸며주는 말 어떤 말이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볼게요. 물을 마신다. 그냥 물을 마신다 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 조금 더 그 뜻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꾸며주는 말을 넣어보자고요. 어떤 물을 마신다? 여러분, 어떤 물일까요? 예를 들면 시원한 물을 마신다. 그러면 어떤 물인지 그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시원한 물이 아니라 따뜻한 물일 수도 있어요. 뜨거운 물일 수도 있죠. 또는 깨끗한 물일 수도 있고 맑은 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꾸며주는 말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물을 마신다. 마신다라는 말을 꾸며주는 말 넣어서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어떻게 마실까요? 물을 많이 마실 수도 있어요. 빠르게 마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어요. 벌컥벌컥. 벌컥벌컥 마신다는 건 조금씩 마시는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많이 빠르게 마신다는 이야기죠. 벌컥벌컥 마신다. 그 다음 3번, 강아지가 짖는다. 어떤 강아지가 어떻게 짖을까요? 자, 여러분, 일단 강아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귀여운 강아지, 예쁜 강아지, 그 다음 작은 강아지, 큰 강아지. 작은 강아지가 어떻게 짖는다? 왈왈 또는 크게 멍멍 짖는다. 작은 강아지가 멍멍 짖는다. 이렇게 쓴다면 꾸며주는 말 아주 잘 나온 거죠. 이렇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핵심 복습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마지막 문제 1번부터 6번까지 만나볼게요. 여러분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니까 문제의 수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선생님과 함께 문제 살펴볼게요. 자, 1번에서 2번은 여기 보이는 글을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와 나 두 개의 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옥수수 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웃으셨다. 나,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 밭에 갔다.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요, 선생님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래 있는 글이 조금 더 실감나고요. 생생한 것 같아요. 무엇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바로 꾸며주는 말이 있어서. 꾸며주는 말이 있으면 조금 더 실감나고 생생하다. 그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꾸며주는 말 두 개 잘 찾아보았죠? 1번, 글 나가. 가보다 더 실감나고 생생하게 느껴지는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왜 실감나고 생생하게 느껴진다고요? 아, 그래요. 바로 꾸며주는 말이 있어서. 1번, 꾸며주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죠. 정답 여기 있었네요. 2번, 겪은 일의 차례가 잘 드러나서. 아니요. 겪은 일의 차례가 잘 드러나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례는 똑같아요. 3번,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많이 써서. 생각이나 느낌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여기는 생각과 느낌이 아직 드러나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맞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에요. 글 나에서 사용된 꾸며주는 말 두 가지를 찾아 쓰세요 라고 합니다. 글 나에 꾸며주는 말 어디 있었는지 선생님과 함께 찾아봤죠? 볼게요.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넓은 옥수수 밭에 갔다. 옥수수 밭을 꾸며주고 있죠. 첫 번째는 바로 넓은. 두 번째,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활짝 웃으셨다. 활짝 웃으셨다를 꾸며주고 있죠. 활짝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꾸며주는 말은 잘 찾았어요? 혹시 이말 말고도 다른 꾸며주는 말더 넣을 수 있을까요? 더 넣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와 멋지고 넓은 옥수수 밭에 갔다. 그 다음 할아버지께서 나를 보고 빙글빙글해 웃으셨다. 아니면 아주 활짝 웃으셨다. 이런 식으로 바꾸거나 추가해 볼수 있겠죠? 꾸며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어울리게만 쓴다. 다 정답입니다.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일기에는 어떤 일을 쓰면 좋을지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라고 합니다. 일기에는 여러분 어떤 일을 써야 할까요? 자, 일기란 무엇일까? 일기는 그날그날 여러분들이 겪은 일을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적어 놓은 글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일단 1번, 내가 겪은 일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2번, 내가 겪지 않고 남이 겪은 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내용 살펴볼게요. 예준이,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일기했어. 그렇지. 생각이나 느낌을 일기에 함께 써야 우리 좋은 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알맞게 설명한 거예요. 2번 지연이 재미있고 특별한 이야기를 꾸며서 일기했어. 꾸며서요. 꾸며서 쓴다는 건 실제로 있지 않은 일을 그대로 썼거나 또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그렇지 않은데 과장하거나 거짓말해서 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야기를 꾸며서 쓰는 것은 일기를 쓰는 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일기 쓸 거리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나 주말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어. 그런데 주말에 나는 주말에 바다에 놀러 갔다 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일기일까요? 아니요, 이건 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만들어낸 이야기잖아요. 일기는 내가 겪은 일을 써야 해요. 그러니 특별한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꾸며 쓰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 있었다면, 누워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써보세요. 선생님, 저는 어제랑요, 그저께랑요, 오늘이랑요, 똑같아요. 매일매일이 똑같은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고요. 학교 끝나고 태권도 학원 갔고요. 그 다음 집 와서 밥 먹고 잤어요. 매일 똑같은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나요? 아닐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뭔가 다른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떤 날은 학교에 조금 일찍 가서 친구들이랑 미리 놀기도 했고요. 어떤 날은 점심시간에 급식을 먹었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치킨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인상 깊은 일, 평범하지만 기억에 남는 일들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영환이에요. 그날 겪은 일 가운데에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써. 그래요. 기억하고 싶은 일, 인상 깊은 일을 일기에 쓰는 게 좋죠. 그러면 알맞게 말하지 못한 친구의 이름을 쓰라고 했으니까 누구예요? 그래요. 지현이. 지현이 이름을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기의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렇게 정답 찾아볼 수 있겠죠? 4번에서 5번은요. 여기 있는 사진 또는 그림을 보고 꾸며주는 말을 넣어 문장을 완성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볼게요. 아, 무엇이 있나요? 꽃이 있어요. 꽃이 있는데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을 쓰니까 뭔가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문장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때 꽃의 특징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꽃은 꽃인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꽃은, 분홍색이야. 분홍색 꽃이야. 색깔을 설명해 주고 있죠? 또는 예쁜 꽃이야. 모양을 설명하고요. 또는 향기로운 꽃이야. 이렇게 특징을 설명해 줄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대상의 특징을 떠올리면 꾸며주는 말을 잘쓸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예쁜 꽃이 이번에는 활짝 피었다라고 꾸며주는 말두 개나 넣었네요. 아래도 한번 볼게요. 4번. 딸기를 먹었다. 그러면 꾸며주는 말 한번 넣어보는 거죠. 어떤 딸기를 어떻게 먹었을까? 딸기의 특징을 생각합니다. 딸기, 빨간 딸기, 작은 딸기, 맛있는 딸기, 새콤달콤한 딸기, 향기로운 딸기 이렇게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원하는 것 편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자, 딸기를 어떤 딸기를? 그래요. 바로 작은 딸기를 어떻게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빨리 먹었다. 많이 먹었다. 모두 좋죠? 작은 딸기를 맛있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여러분들 다른 낱말 썼어도 말이 의미가 틀리지 않다면 괜찮아요. 이번에는 강아지가 달린다라는 문장이에요. 어떤 강아지가 어떻게 달리고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하얀 강아지가, 작은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가 달리고 있죠? 선생님은 귀여운을 골라볼게요. 귀여운 강아지가 달린다. 어떻게 달리나? 천천히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힘차게 달린다. 모두 좋죠? 귀여운 강아지가 빠르게 달린다 라고 써볼게요. 이렇게만 써도 훨씬 그 문장이 실감나고 생생하죠?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꾸며주는 말을 넣어 설명하는 문장을 바르게 만든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네요. 누리호가 발사되는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뜨거운 연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넓은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어요. 어울리는 낱말들 바르게 만든 것 무엇인지 찾아보죠. 1번 누리호가 하늘로 발사되었다. 그래요. 이 문장 맞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꾸며주는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알맞지 않고. 2번 누리호가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다.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다. 꾸며주는 말을 아주 잘 썼죠. 그러니 바르게 쓴 것. 3번 누리호가 넓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다. 넓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른다. 꾸며주는 말 두 개나 넣어서 문장 잘 썼네요. 그러니까 3번도 바르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6번까지 해결해 보았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학교 시험 만점왕 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을 만점왕 나라로 데려갈 만점왕 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꾸며주는 말을 넣어서 다음 문장을 다시 써보세요.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린다. 꾸며주는 말을 하나 또는 두 개 넣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학교 시험 만점 문제, 나머지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겠습니다. 북투 실전책을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은요, 우리가 과학 2단원 새롭게 들어가는 날입니다. 2단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2단원의 제목은요, 물체의 운동입니다. 자, 우리 이 단원에서는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어떤 것인지 운동의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 빠르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운동이란 무엇인지 운동의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자, 운동이라는 낱말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낱말입니다. 나 운동하고 올게. 운동 가니? 그렇죠. 자, 우리 친구들은 언제 운동이라는 낱말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달리기나 태권도, 수영, 축구, 배드민턴. 자, 이런 것들을 할때 우리는 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는 운동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 건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운동을 조금 다르게 봅니다. 과학에서 운동은 무엇일까요?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운동과 과학에서의 운동. 자,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말할 때에는요,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운동이라는 낱말을 누구에게 사용하냐면 사람이나 혹은 동물에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과학에서는요, 운동이 무엇이냐면, 과학에서의 운동은 여기서 정말 중요해요. 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대요. 자, 어떤 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자, 위치가 뭡니까? 위치. 위치라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특정한 자리에 있는 상태를 우리는 위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서 있어요. 선생님의 위치는 여기죠. 자, 근데 선생님이요, 이렇게 옮겼어요. 그럼 선생님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요,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1초는 흘렀겠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달라졌나요? 안 달라졌나요? 달라졌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것도 과학에서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건강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것을 운동이라고 하지만 과학에서는요, 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하면 그것은 다 운동이 돼요. 자, 선생님이요, 지금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위에서 바닥으로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어서 대굴대굴 굴러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펜의 위치는 달라지겠죠. 자, 그렇다면 이 펜은 운동을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과학에서 운동을 한 겁니다. 왜? 물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했기 때문이죠. 즉, 과학에서는요, 사람, 동물뿐만 아니라 이런 물건들에게도 운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때요? 선생님이요, 요즘에 건강을 챙겨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근력 운동을 해볼까 하고 아주 무거운 아령을 가지고 이 자리 서서 손으로 아령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자, 어때요? 이거는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손을 움직였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자, 왜요? 과학에서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치가 변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령을 들고 이렇게 손을 왔다 갔다 했지만 선생님이 서 있는 이 위치는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운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알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의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자, 운동하는 물체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은 1초 후 그림이에요. 자, 그럼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운동하는 물체는 시간이 흐르면서 위치가 변한 것이죠. 자, 위치가 변한 것 한번 찾아볼까요?
보니까 여기 머리 묶은 여자아이가 여기 있었다가 1초 후 여기까지 이동했습니다. 위치가 변했죠? 운동했군요. 자, 그리고 여기 하얀 강아지. 자, 이쯤에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런데 1초 후에는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위치가 변했네요. 운동했어요. 자, 그리고 산책시키는 할아버지도 지금 이쪽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1초 후 여기에서 여기까지 왔죠? 자, 위치가 변했어요. 자, 따라서 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이 그림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할아버지와 강아지, 뛰는 여학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하지 않는 물체는 시간이 흘러도 위치가 변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뭐예요? 미끄럼틀, 가로등, 나무, 그리고 여기 벤츠, 그리고 이 벤츠에서 앉아서 책을 읽는 여학생도 지금 운동을 하지

변하면서 위치가 변화하면 과학에서는 운동했다라고 보는구나.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주변에서 운동하는 물체, 운동하지 않는 물체 한번 찾아볼게요. 물체가 운동하는 예, 수영하는 사람 운동하는 거죠? 지금 수영하면서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거 맞고요. 자, 움직이는 케이블카. 자, 케이블카가요, 아래쪽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위치가 바뀌죠? 운동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달리는 자동차도, 달리는 기차도 시간이 흐르면서 위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물체가 운동하지 않는 예 한번 살펴볼까요? 수영장의 레일. 물체가 운동하지 않는 예에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수영장 보면 레일 보여요, 친구들? 이 레일. 운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수영장의 레일이요. 제가 수영장에서 봤는데요. 이 물결에 따라 레일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럼 위치가 변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수영장의 레일이요. 이 양쪽 끝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양쪽 끝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체가 운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나무를 우리가 운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아주 큰 나무가, 뿌리가 큰 나무가 어떤 땅 속에 뿌리가 박혀서 이렇게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세찬 바람이 불어왔어요. 자,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나무에 붙어 있는 나뭇잎이 막 흔들리겠죠. 자, 나뭇잎은 흔들려요. 하지만 나무가 운동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나뭇잎은 흔들리지만 나무는 그 자리 그대로 뿌리가 박혀서 서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수영장의 레일도 운동하지 않는 예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철탑. 우리 친구들 철탑 알아요? 송전탑이라고도 하는데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 굉장히 유명하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 있을 텐데요. 자, 그와 같은 철탑도 그 자리 그대로 있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도로 주변에 있는 가로등도 그 자리 그대로 서 있죠. 그리고 기찻길. 자, 기차가 지나다니는 이 길, 기찻길도 그대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시간이 흐르면서 위치가 변화하면 우리는 과학에서 물체가 운동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가 운동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운동하는 물체를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까닭은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는요, 운동하는 물체의 걸린 시간, 자, 걸린 시간을 말해줘야 돼요. 몇초 동안 혹은 몇 시간 동안 이동했는지, 걸린 시간, 그리고 위치 변화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는 걸린 시간과 위치 변화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위치 변화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 위치 변화는 처음 위치로부터 거리와 방향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위치 변화는 거리와 방향으로 표현을 한다. 자, 이거 말로 보면 좀 어려워요. 우리가 아래 적용해서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람의 처음 위치가 있죠. 자, 사람이 이곳에 있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여기서는 5초입니다. 자, 5초 만에 사람이 이만큼 이동한 거예요. 나중 위치가 여기죠.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운동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운동을 표현할 때는 걸린 시간과 위치 변화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자, 걸린 시간이 몇 초라고요? 5초. 자, 그럼 사람의 운동을 표현합니다. 사람은 걸린 시간이죠. 몇초 동안? 그래요. 5초 동안. 자, 이제 위치 변화를 말할 건데요. 위치 변화는

거리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마만큼 이동했는지,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자, 지금 사람이요, 어떤 방향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갔죠. 자, 이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간 거예요? 지금 여기 동서남북 표시되어 있어요. 어디 쪽으로? 그렇죠. 동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방향, 동쪽으로. 자, 거리는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움직였어요. 즉, 우리는 사람의 운동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람은 5초 동안 동쪽으로 다섯 칸 움직였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운동을 표현한 거예요. 걸린 시간과 위치 변화로. 자, 그런데 위치 변화는 어떻게 표현한다? 방향과 거리로 표현을 한다. 자, 우리 강아지로 한번더 연습해 볼게요. 자, 강아지 처음 위치는 바로 여기이죠? 자, 지금 강아지가요, 똑같이 5초 동안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럼 강아지의 운동을 표현해 볼게요. 강아지는 몇초 동안? 5초 동안. 자, 이동했는데 5초 동안 이 방향으로 이동했어요. 그럼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그쵸. 북쪽으로 이동한 거죠. 자, 방향은 북쪽이고요. 몇칸 이동했나요? 거리. 하나, 둘, 셋. 세칸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5초 동안 북쪽으로 세칸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강아지의 운동을 표현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아,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는 걸린 시간과 위치 변화로 표현하는 거구나. 그런데 위치 변화에는 거리와 방향이 들어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해 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위치 변화를 표현할 때 거리와 방향으로 표현했죠. 자,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기준을 정해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도 위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물체의 운동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도 역시 좌표 평면이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는요, 친구들 얼룩말이 있어요. 보여요, 얼룩말? 자, 그런데 얼룩말이요, 10초 후에 여기 있다가 여기로 이동을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여기 기린이 있어요. 기린이. 보이나요? 자, 근데 이 기린이요. 10초 후에 이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시간이 흐르면서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얼룩말과 기린 모두 운동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얼룩말과 기린의 운동을 표현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요. 기준점을 둘 거예요. 자, 기준은 바로 이 집입니다. 선생님이 기준은 네모로 표현할게요. 자, 이 집이 기준이에요. 자, 얼룩말의 운동부터 표현을 해볼게요. 자, 얼룩말은 집을 기준으로, 자, 집이 기준이에요. 집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위치 변화를 말할 거예요. 자, 일단 시간은 나와야 되는데요.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시간은 10초 동안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10초 동안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집을 기준으로 처음 위치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 집에서 이제 여기 보겠습니다. 자, 집에서 얼룩말의 처음 위치까지 가려면 어떻게 이동해야 돼요? 가볼까요? 이렇게 가야죠, 한 칸. 그럼 무슨 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한 칸, 그리고 남쪽으로 두 칸. 자, 즉, 집을 기준으로 얼룩말의 처음 위치는 서쪽으로 한 칸, 남쪽으로 두 칸인 위치예요. 그쵸? 이 위치에서 10초 동안, 자, 이제 나중 위치, 여기죠? 자, 그럼 집을 기준으로 이 칸까지 가려면 어떻게 움직여요? 친구들, 북쪽으로 두 칸, 동쪽으로 두 칸, 맞죠? 동쪽으로 두 칸, 북쪽으로 두 칸인 위치로 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시간은 있고요. 위치 변화를 표현할 때 집을 기준으로 해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설명함으로써 위치 변화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더 해볼게요. 기린으로. 자, 지금 여기 기준입니다. 집. 자, 기린의 처음 위치, 기린의 나중 위치예요. 자, 기린은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제 처음 위치. 자, 지금 여기가 처음 위치죠? 자, 집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북쪽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서쪽으로 하나, 둘. 그래서 서쪽으로 두 칸, 북쪽으로 세 칸인 위치에서, 바로 이게 처음 위치죠. 자, 이 위치에서 시간 10초 동안, 자, 이제 이게 나중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중 위치 보겠습니다. 기준은 역시 집이에요. 자, 이 집에서 기린의 나중 위치까지 가려면 동쪽으로 하나,

하나, 둘, 셋. 그리고 북쪽으로 하나, 둘. 즉, 동쪽으로 세 칸, 북쪽으로 두 칸인 위치로 운동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운동을 표현할 수 있어요. 즉, 위치 변화를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실전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 우리가 물체의 운동을 표현할 때 시간과 위치 변화로 표현해요. 그런데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요. 첫 번째는 방향과 이동 거리. 자, 지금 이쪽 방향으로 10m 이동한 거죠? 이게 위치 변화예요. 시간은 2초. 자전거는 2초 동안 이게 시간이죠. 그리고 동쪽으로 10m 운동하였습니다. 이게 위치 변화예요. 그런데 방향과 이동 거리로 나타낸 거죠. 위치 변화를. 자, 그리고 두 번째,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표시함으로써 위치 변화를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요, 기준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그 자체로 위치 변화를 표현한 겁니다. 자, 지금 버스가요, 가 정류장에 있다가 나 정류장으로 이동했거든요. 자, 운동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버스는 5분 동안 시간은 나와주죠. 위치 변화를 표현할 때에 가 정류장에서 처음 위치에서 나 정류장으로 나중 위치로 운동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기준이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않은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기준점을 사용하여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집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시간은 10초예요. 자, 이제 위치 변화를 집을 기준으로. 자, 코끼리는 처음 위치가 여기예요. 자, 그러면 집을 기준으로 여기까지 가려면 북쪽으로 한 칸이죠? 즉, 북쪽으로 한 칸이 위치해서 이게 처음 위치입니다. 자, 그리고 나중 위치. 집에서 나중 위치 가려면 어떻게 해요? 자, 북쪽으로 한칸간 다음에 서쪽으로, 아니, 동쪽으로죠. 동쪽으로 하나, 둘, 세칸 가야 돼요. 즉, 북쪽으로 한 칸, 동쪽으로 세 칸인 위치로 운동하였습니다. 자, 이게 나중 위치가 되는 거예요. 즉, 기준점을 두고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를 표현함으로써 위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위치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 공부했는데요.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공원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처음 그림과 시간이 흐른 후 1초 후 그림이에요. 자, 나무의 위치가 변하였다? 나무 위치는 그대로예요. 자, 공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 지금 공이요? 여기 있다가 여기로 위치가 변했죠? 틀렸고요. 자, 축구 골대의 위치가 변하였다? 축구 골대 그대로죠? 아닙니다. 자, 4번. 사람의 위치가 1초 동안 변하였다. 자, 사람이 여기 있다가 1초 후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쵸? 변하였어요. 자, 5번. 사람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 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변했다면 지금 운동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위치가 변했어요. 사람은요. 자, 그래서 이거 아니죠. 정답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위 그림에서 운동하는 물체와 운동하지 않는 물체를 알맞게 짝지어 기호로 쓰시오. 자, 기어. 축구 골대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어요. 운동하지 않았고, 축구공은 위치가 변했죠? 운동했어요. 자, 그리고 사람도 위치가 변했어요. 운동했고, 자, 나무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동하지 않은 물체, 않는 물체,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문장 읽어볼게요.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무엇이 변한다고요? 그렇죠. 위치. 자, 이와 같은 물체는 무엇을 하고 있다고 과학에서 말하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따라서 위치, 운동, 정답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4번입니다. 다음은 공을 주고받는 모습을 연속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으로 찍은 모습입니다. 바르게 설명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1번. 공은 운동하고 있지 않다? 지금 공이 위치가 변하고 있어요. 운동하고 있죠? 자, 2번. 초록색 옷을 입은 사람은 운동하고 있다? 자, 초록색 옷 입은 사람, 공을 주고받고 있긴 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있죠. 이렇게 위치가

0: 변하지 않고 있죠. 자, 따라서 운동하고 있지 않고요. 자, 공을 받는 사람은 운동하고 있지 않다? 맞아요. 지금 두 친구 모두 운동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을 주고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치가 변화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운동하고 있지 않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 바르게 이야기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수민, 위치가 바뀌지 않고 운동하는 물체가 있어? 아니요, 운동하는 물체는요, 다 위치가 바뀌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정윤이, 빠르게 위치가 바뀐 물체만 운동하고 있는 물체야? 그것도 아니에요. 느리게 위치가 바뀐 물체라도 위치가 바뀌었다면 그 물체는 운동한 거예요. 자, 초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향과 위치가 바뀐 물체는 운동하고 있어. 그럼요, 위치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초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다음 중 과학에서 운동하는 물체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과학에서 말하는 운동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치가 변하는 것이죠. 자, 수영하는 사람 위치 변하니까 운동하고 있어요. 움직이는 케이블카도 운동하고 있죠. 달리는 기차, 달리는 자동차도 다 위치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어떤가요? 자, 흔들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위치가 변하지 않죠. 뿌리는 땅속 그대로 박혀 있어요. 자, 따라서 운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은 2초 동안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시오. 자, 지금 자동차의 처음 위치는 여기예요. 그런데 2초 동안 이렇게 움직였대요. 자, 그럼 운동을 표현해 보자고요. 2초 동안 시간 나왔죠? 자, 이제 위치 변화를 표현해야 돼요. 자, 위치 변화는 방향과 거리. 자, 지금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면 동쪽이죠. 자, 동쪽으로 이제 거리만 해주면 됩니다.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겠죠. 자, 이어서 8번입니다. 다음은 달리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지금 달리는 사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치가 변했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둘다 운동은 한 거예요. 자, 1번. 달리는 사람은 5m 운동하고 있다? 자, 지금 처음 위치는 1m예요. 그쵸? 그런데 나중 위치가 6m니까 6 빼기 1은 5니까 5m 운동하는 거 맞죠? 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8m 운동하고 있다. 자, 지금 처음 위치 0, 나중 위치 8이니까 맞네요. 자, 달리는 사람은 동쪽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 맞아요. 이쪽이 지금 동쪽이죠? 4번, 달리는 사람은 처음보다 6m 떨어진 위치로 운동하였다? 아니에요. 지금 5m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보다 5m 떨어진 위치로 운동한 거죠. 자, 5번. 달리는 사람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모두 동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9번입니다, 친구들. 물체의 운동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1번. 물체의 위치 변화는 나중 위치만 표현해도 된다? 아니에요. 처음 위치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니고요. 2번, 기준점이 있을 경우 위치 변화를 표현하기 어렵다? 아니요. 우리 기준점이 있었을 때 위치 변화 표현했잖아요. 아니고. 3번, 물체의 운동은 걸린 시간과 위치 변화로 표현한다? 맞죠. 4번, 물체의 위치 변화는 위동한 거리와 방향을 표시해야 된다. 맞아요. 위치 변화는 거리와 방향. 5번, 기준점이 있을 경우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는 기준점이 바뀌어도 된다? 자, 기준점 바뀌면 안 돼요. 아까 우리 연습했을 때 집이 기준이었죠? 기준 그대로였잖아요. 안 돼요. 자, 알맞은 거 4번, 3번이 되겠네요. 3번, 4번 이렇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11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10초 동안 빨간 자동차와 파란 자동차의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아래 그림 보면 10초 동안 빨간 자동차는 여기에서 여기로, 자, 파란 자동차는 이렇게 왔네요. 자, 10번. 빨간 자동차의 운동을 옳게 표현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시간은 10초예요. 빨간 자동차는 10초 동안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아홉 칸 이동했다? 자, 동쪽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쪽이에요? 서쪽이죠. 틀렸어요. 서쪽이에요. 자, 지금 2번, 빨간 자동차는 10초 동안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9칸 이동했다. 자, 지금 서쪽은 맞는데요. 9칸인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맞네요. 정답. 자, 3번. 빨간 자동차는 10초 동안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10칸이 아니라 9칸이었죠.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다음은 파란 자동차의 운동에 대해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파란 자동차는 북쪽으로 운동하였어? 지금 처음 위치가 여기고 나중 위치 여기니까 이렇게 온 거죠. 북쪽으로 운동한 게 아니라 남쪽으로 운동했어요. 틀렸고요. 상호, 파란 자동차는 남쪽으로 운동하였어? 맞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상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12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그림은 기린의 운동을 나타낸 거예요. 기준점이 집입니다. 자, 집이라고 할때 알맞은 말과 숫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린은 집을 기준으로 할 때, 자, 시간은 20초예요. 20초 동안. 자, 이제 위치 변화 표현해야 되는데요. 자, 집을 기준으로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집을 기준으로 처음 위치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요? 동쪽으로 하나, 둘, 세칸 가야죠. 자, 즉, 20초 동안 동쪽으로 세 칸이 위치해서. 자, 이게 지금 처음 위치예요. 자, 이제 나중 위치만 표현해 주면 되겠습니다. 집을 기준으로 나중 위치 가려면 북쪽으로 하나, 둘, 셋, 서쪽으로 하나. 즉, 어디로? 여기 한 칸은 있으니까 이한 칸이 이제 서쪽이겠죠. 서쪽으로 하나, 그리고 북쪽으로 세칸 운동했습니다. 자, 세 칸. 다시 읽을게요. 북쪽으로 세 칸, 서쪽으로 한칸 위치까지. 자, 지금 이게 나중 위치예요. 여기까지 운동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자, 친구들, 오늘 첫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오늘 공부한 내용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과학에서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선생님이 정말 강조한 내용이었는데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번 주도 영어 확실하게 트레이닝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가정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슬기 씨 혹시 토스트 좋아하세요?
1: 저 너무 좋아하죠. 어제 아침에도 토스트 안에 들어가는 그 왜 샐러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양배추랑 달걀이랑 섞어가지고 부쳐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0: 와,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막 고여 있습니다, 침이.
1: 소스는 케첩이랑 마요네즈랑 반반씩.
0: 무조건이죠.
1: 네. 맞습니다.
0: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나는 게 토스트기에다가 토스트를 넣고 네. 이게 노릇노릇해지면서 통 튀어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 잘못 요리하면 탈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진짜 조금만 시간을 좀 오버하면요.
0: Right.
1: 바로 그을려져가지고.
0: 그렇죠.
1: 버려야 돼요.
0: 아,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온 내용 자체가요. 토스트를 또 태운 상황이에요.
1: 아, 맞아요. 지난번에 한번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그래서 네. 토스트 하나에 교훈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맙소사.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또 태웠다고
1: 자,
0: 했거든요.
1: 근데 이거는 한
0: 아하.
1: 번 태운 사람이 계속
0: 아,
1: 태워요.
0: 계속 태웁니까? 아, 이게
1: 이게
0: 습관이군요, 거의.
1: 개선이 어려워요.
0: 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오, 그래도, 아빠한테 그럼 차례 맡기는
1: 그러게, 보통은
0: 것이.
1: 아빠가 그러면 할 텐데.
0: 차라리,
1: 또.
0: 한번 도전해보라고 한번 맡겨봤나 봐요.
1: 그러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시네요,
0: 그런 것
1: 아빠가.
0: 같습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1: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토스트를 얼마나 태웠는지 한번 확인해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3: What's wrong, little girl?
2: Yeah, my dad. 토스트 color is red. Black. Black, yeah. 예.
3: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2: 오, practice. Practice?
3: Practice makes perfect.
2: 오,
3: Keep
2: perfect.
3: practicing.
2: Practice, more practice?
3: Just keep trying.
2: 근데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3: 응?
2: you can say practice that is easy. 블라블라. Easy. But you are good cook.
3: Yeah, I'm a good
2: But
3: cook.
2: I am not cook.
3: You're not a cook.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2: Room?
3: You know Rome
2: Rome?
3: in Italy,
2: Rome?
3: the city.
2: City.
3: It wasn't built in a day.
2: 하루에 만들어지지
3: Took a
2: 않았어요?
3: long time. Yeah. Don't worry. Just keep
2: 와, 멋진
3: trying.
2: 말이다. 또 해봐야지.
0: 아이고, 너무 아쉽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사실은 그 단어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중요한 패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익숙할 만한 관용적인 표현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좀 반가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주세요.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4: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5: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처음 출발은 그렇게 긴건 아니에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Dad, I, the toast again. 토스트를 또 여기 태웠다.
0: 태웠네요.
1: 그때,
0: 태우다, 뭘 쓰면 될까요?
1: 그때 살짝 배웠던 것 같은데요.
0: 음흠.
1: 근데 기억이 잘안 나죠, 당연히.
0: 아하.
1: 자, 태웠으니까 일단 불에
0: 네.
1: 타야겠죠.
0: 불에 타야 되죠.
1: 그러면 burned 할게요.
0: 오케이.
1: 구워진 거니까.
0: 과거니까? 아, 태웠으니까. 오케이. 자, 간단하게 정말 뭔가가 타는 것, burn이 나왔을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Dad, I burned a toast again.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자, 이 burn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그것, 뭔가 자체가 탄다라고 할 때, something is burning, right? The toast is burning. 이렇게도 쓸 수가 있지만, 내가 어떤 것을 태운다라고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웠죠? The toast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So, burn, 태우다. 아니면은 내가 데인 것도 그것도 burn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때 우리 sunburn
0: That's right. You
1: 기억나요?
0: remember, right? Okay, so 대신에 burn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중간에 r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이 모양 모으고 이 상태에서 r 땡겨서 burn 하고 나서 은 마무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 두번 해보도록 할게요. burn, burn.
1: Burn.
0: 오. Okay,
1: Burn.
0: very, very nice. So I burned the toast again. 자, 지금 처음 태운 건가요?
1: 아니요, 또요.
0: 또예요. Okay?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1: Again.
0: That's right. 문장 맨 뒤에 again을 넣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혹은 또 정도의 역할을 해주는 거. 아주 심플하지만 문장 의미가 자체가
1: 맞아요.
0: 달라지는 거죠. 발음을 할때 again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음하는 나라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렇지만 대부분은 again.
1: Again.
0: again처럼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때? 자, 뭐뭐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는 패턴 우리 자주 쓰는 거 뭐 있죠?
1: Try to?
0: 해보는 게 어때? 상대방한테.
1: Why don't you?
0: Why don't you?
1: Yeah.
0: 뭐 다양하게 how about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why don't you? 한 다음에 동사를 쓰면 네. 뭐뭐 하는 거 어때? 이런 느낌. So, 너 시도하는 게 어때? 다시. 그럼 어떻게 해요?
1: Why don't you try again?
0: 그렇죠. Oh. Why don't you try again?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라. 이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 불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조명 같은 게 나갔다라고 하면 정말 go out이라고 써요. Right, go out. 그러면 그 불이 또 나갔어. 그 불이 또 나갔어.
1: The fire.
0: 그 불 말고.
1: Light.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The light went out agai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Just like this. Very simple, right? Okay, so again, 맨 뒤에 붙여주시고, 개인도 나쁘진 않으나, again으로 가주기.
1: Again.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Why don't you try again?
1: Why don't you try again?
0: The light went out again.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There you go. 자, 요거 실망하는 느낌으로 살려서 읽어주세요.
1: Yes.
0: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자, 이랬을 때, 아, 그래? 그럼 내가 할게. 이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느낌 달라요. 그냥 계속 시도해봐.
1: 우와.
0: 연습이 완벽을 만드는 거야.
1: 아, 굉장히 그 곱게 자란 친구는 아니네요.
0: 아, 그렇죠. 네. 뭔가 파이팅이 있고
1: 그렇죠.
0: 가끔가다는 살짝 탄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맛있어가지고.
1: 아니, 왜냐면 약간은 그을린 음식이 아하. 뭔가 모를 풍미가 있어요.
0: 살짝 브라운 네. 이렇게 되는 게. 오케이.
1: 근데 또 말씀이지 뭔들 다 잘 드시니까요.
0: 다 좋아요. 네.
1: Just keep trying. 계속 해봐.
0: 오케이.
1: 네, 연습이 완벽을 메이크하는 거야. 그럼 여기 연습이 들어가겠네요.
0: 네.
1: 연습은 practice.
0: practice.
1: 오케이. 네, practice.
0: 아, 보통은 발음이 좋으신데.
1: 네, practice.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이다. 이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
1: Yes.
0: You got it. Practice. 자, practice라고 하는 거는 연습하다라는 동사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1: 네.
0: 실제로 연습이라는 명사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습이라고 하는 거가 perfect를 만든다라고 이제 표현을 딱 멋있게 썼고요.
1: 네.
0: 자, 그런데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는 직역을 해도 이해는 되죠?
1: 네.
0: 어때요? 그러니까 연습이 완벽한 것을 만든다.
1: 메이크한다.
0: 그러니까
1: 만든다.
0: 결국에는 뭐예요? 연습을 하면
1: 완벽해진다.
0: 네, 언젠가는 완벽해진다. 근데 연습을 근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는 영어 말고 하는 영어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연습 안 하고 그냥 이론만 하는 건 아무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자, 그리고 이걸 굳이 문법으로 따진다면 완벽을 만든다이기 때문에 perfection이라는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여기서는 perfect라는 형용사를 썼죠. 근데 이 perfect한 거, 이 상태를 썼는데 문법적 구조로는 좀 틀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요.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아하.
0: 그래서 이 perfect한 상태를 만든다라고 해서
1: 네.
0: 이거를 문법적으로 너무 따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1: 네.
0: Okay, so practice makes perfect. 그냥 딱 굳어져 있어요.
1: 오케이?
0: 이거는 암기에도 안 아까울 정도로 원어민들도 사실은 관용적인 표현, 뭐 속담이라든가 이거를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도. 그렇지만 얘는 사용 빈도가 높아요.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한번 시도해봐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1: 계속 시도해봐.
0: 패턴 중요한 거 뭐 있죠?
1: Keep ing.
0: 아, 너무 좋습니다. 오케이? 자, keep 뒤에다가 ing 써주면 그 행동을 반복해서 계속한다라는 느낌 줄 수 있고요. 이거를 이명작하려면 과거형 keep이 아니라
1: kept.
0: kept도 무조건 알아줘야 되겠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 걸어. 계속 걸어.
1: keep walking.
0: 두 단어로 끝난 거예요.
1: 그러네요.
0: keep walking. keep walking. keep walking.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계속 기침을 했어. 혹시 하는 기침하는 거 동사로 아세요?
1: 알죠.
0: What is it?
1: cough.
0: cough.
1: 아하.
0: 그런데 그들은 계속 기침을 해가 아니라

0: 했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They kept coughing.
0: 아하, they kept coughing.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명령어에도 써도 되고 평서문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화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이첫 번째 거 있잖아요. 계속 걸어. 이걸 언제 많이 쓰냐면, 그래, 도망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뭔가 길을 가다가 뭔가 그 기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막 하다가 상대방이 확 남을 이제 겁을 줬어요. 그랬을 때 이러면서 가잖아요. 걸어가잖아요. 그때 oh yeah, keep walking.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네.
1: 요즘은 또 이제 한국말로 오히려 잘 쓰고 있는 게 keep going.
0: Keep going.
1: keep going 되게 많이 써요.
0: 아, 그래요? 아예 그냥
1: 그냥
0: 외래어처럼 해서
1: 이렇게 keep
0: keep
1: going
0: going, keep going.
1: 이렇게 많이
0: 계속해,
1: 써요.
0: 계속해 이런 느낌.
1: 계속해
0: 아,
1: 하면서.
0: 조금 그래도 익숙해질 수 있을 것
1: 네,
0: 같은데요. Okay, very,
1: 익숙해요. 그래서
0: very nice. 자, you guy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Keep walking.
1: keep walking.
0: They kept coughing.
1: They kept coughing.
0: Alright, 자, 본문 가겠습니다.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1: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네.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아,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안 돼요, 잘.
1: 그쵸.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약간 박탈감
0: 아,
1: 와요.
0: 그래요?
1: That's for you to say. 말은 너를 위해서 아, 쉽다. 너에게는 말하는 게.
0: 그렇게
1: 아,
0: 해석하는 게 좋아요.
1: 이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0: Very
1: 쉽네요.
0: nice.
1: 그러면 여기가 easy겠네요. 네, easy. 그건 쉬워.
0: 그게 쉽다. 근데
1: 당신에게.
0: 너에게 뭐
1: 아빠의
0: 하기에? 말하기에.
1: 말하기가.
0: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1: You
0: 있어?
1: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1: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야.
0: 요리사야.
1: 네.
0: 오케이. 자, 일단은 어순대로 처리해 주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Perfect. That's easy for you to say. 당신이 말하기엔 그건 쉽다. 한마디로 말이 쉽죠. 라는 느낌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 관용적으로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원어민들은 엄청 빠르게 말을 할 겁니다. That's easy for you to say. Or that's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Easy for you to say.
1: 안 들려요.
0: 이러면서, right? 그래서 이게 읽어보고 말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1: 근데
0: 트레이닝이.
1: 사실 말이 쉽다라는 게 되게 뭐 편하게 얘기한다. 너는 잘하니까 이건데
0: 잘하니까.
1: 이거라서 이게 한국에서만 뭔가 굳어진 표현인 것 같은데 이 easy라는 표현을 또 이런 상황에서 쓰네요.
0: 맞아요. 원어민들도
1: 경우.
0: 굉장히 비슷하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아주 쉬운 일 있잖아요. 이게 쉬운 게 생각이 나서 말인데 여러분들 복습 좀 해야 됩니다. 아주 쉬운 일을 얘기를 할때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a piece of cake 이런 거잖아요.
1: 맞아요.
0: 케이크 한 조각. Yeah, that's a piece of cake, right? 그거 말고 더 간단하게 한 단어로 된게 있습니다.
1: 약간 누워서 떡먹기 스타일인데.
0: Right. 이거는 저번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습이라고 한 건데요. 산들바람을 얘기를 해요. B로 시작해요. 물, 물, 물, 물,
1: 그래요?
0: 물.
1: breathe.
0: Yes. Go ahead. Try it.
1: breeze.
0: Okay. 자. Yes. Oh, that's a breeze. 이러면은 산들바람이란 뜻인데 이 단어가 그만큼 산들바람 이렇게 오면 얼마나 이지해요 뭔가 right?
1: 맞아요.
0: 그래서 그만큼 너무너무 쉬운 일을 얘기를 할때 oh, that's a breeze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 표현 있죠. 이거 거의 굳어져 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하게 easier said than done이라고 하는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말해지는 것이 더 쉽다 than done, 행해지는 것보다. 그래서 말은 쉽지만 하는 게 어렵다라는 뜻으로
1: 그래.
0: 비슷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1: 그러네요.
0: 차이가 좀 있어요.
1: 뭐예요?
0: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you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 얘기를 하면 당신은 잘하니까 그렇죠. 라는 뉘앙스가 들어가요.
1: 그게 깔려 있군요.
0: Right. 하지만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0: 행동을 사람들이 그냥 잘안 하게 되는 거다. 사람들이 말은 많이 하는데, 근데 보통은 행동을 안 한다. 그래서 꼭 당신이 잘해서, 뭔가를 잘해서, 그걸 말하기 쉽죠. 이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Easier said than done.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살 빼는 거,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운동하고, 음식 조절 먹고. 좀 하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아, 그게 말이 쉽죠. 맞아요. 그냥 하는 거 있죠. 그 방금 말한 거는 당신은 잘하잖아요. 라는 뉘앙스는 아니죠.
1: 그쵸.
0: 그냥 원래 그런 게 말은 쉽지만 원래 행하기가 힘든 거가 다이어트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easier said than done이 훨씬 잘 어울리죠.
1: 그러네요.
0: Right. 하지만 예를 들어 친구가 살을 정말 잘 빼는 친구예요. 몸 조절을 엄청 잘해요. 그랬을 때, oh, that's easy for you to say. 이거 느낌 다르죠?
1: 너무 뭔지 알겠어요.
0: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아빠는 요리를 잘하시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1: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물론 you cook very well 이라고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네. 당신은 cook을 합니다. Very well. 아주 잘해. 그것도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당신은 훌륭한 요리사다. 잘하는 요리사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사용 빈도가 높고요. 그래서 일부러 저걸 가져왔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서 cook이라고 하는 거는 cook은 요리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되지만요.
1: 동사로도 이거 되고
0: right. 명사로 네. 요리사,
1: 맞아.
0: 요리를 하는 사람 do cook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1: 맞아요.
0: Right? So a good cook이 요리 잘하는 사람 결국 당신 요리 잘한다라고 할 때 당신은 a good cook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원어민적인 스타일인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활용을 해서 문장 두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guys.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혹시 그 남편분은 제 생각엔 굉장히 모든 거 잘하실 것 같거든요.
1: 아유.
0: 스타일이.
1: 예, 잔소리를 저한테 해요. 제가 뭐 국 끓일 때 마늘 안 넣었다고 얼마나 혼내는지 몰라요.
0: 마소사. 자, 내 남편은 요리를 잘해요. 한마디로 요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그렇죠. My husband is a good cook.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건 아닌데. 자, how about this? 아, 나 요리 잘하진 않아.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1: I'm not a good cook.
0: 그렇죠. I'm not a good cook. 이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Okay, you guys,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My husband is a good cook.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1: I'm not a good cook.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Well,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0: Very, very nice. Okay, so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빠르게 읽는 연습하다 보면 여기가 flap이 나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겁니다. For you to say or for you to say. 이렇게 둘 다 한번 해보세요.
1: 네.
0: 오케이.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로마는 하루 만에 지어진 게 아니란다.
1: 아, 또 아빠 이거
0: 또 시작됐어요. 지금 칭찬 한번 나오니까요.
1: 로마까지 가면은 지금 너무 일이 많아져요.
0: 많이 갔어요. 예, 예. 네.
1: Well, wasn't built in a day. 하루에 로마는 하루에 지어지지 않았다. 그쵸? 근데 빌드 아니에요? 빌드 아닌가?
0: 빌드?
1: 이거는 과거인데 또 과거가 잠깐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일단은 주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0: 맞아요.
1: 로마를 일단 쓸게요.
0: 네.
1: 예, 로마.
0: 아마 어디 글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오케이.
1: 로마. 자,
0: 대놓고 그냥 로마 쓰셨네요.
1: 그럼요.
0: 자, wasn't built in a day. Alright. 이러면서 티를 내는 거죠. 정답은?
1: Rome.
0: Rome. 들어봤죠?
1: 그럼요, 그럼요.
0: Yes. R-O-M-A가 아니라 영어, 그죠? 영어식 표기는 R-O-M-E고 발음도 심지어 로마가 아니라 Rome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들은 적 있죠.
0: 그런데 네. Rome은 it wasn't built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여기 wasn't 과거 나왔는데 또 built 과거가 나오고 원형이 나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약간
1: 네네네네.
0: 헷갈렸죠. 자, 지금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built는 과거형이 아니고요. PP 형태예요.
1: 아~
0: 네. 그래서 PP 형태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짓다가 아니라 지었다도 아니고 지어진 이렇게 PP 형태로 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기본적으로 3단 변화를 좀 알아야 됩니다.
1: 네.
0: PP 형태가 built고요. 현재형, 과거형, 짓다.
1: 네. 저 T를 뒤로 바꿔주면
0: 되더라고요. That's right. 과거형은
1: 이것도 built.
0: 맞아요.
1: 네.
0: 자,

0: 오케이.
1: Yes.
0: 그래서 이런 변형 형태를 알아야만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롬이 스스로를 빌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롬이 빌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짓다, 지었다, 그리고 PP 형태. PP 형태는 여기서는 지어진 정도로 형용사 같은 느낌을 쓸 수가 있다. Right? So Rome wasn't built. So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짓는 것을 당하지 않았다. 이게 되겠죠. 그렇죠? Right? In a day.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덩어리 표현. In a day. 이게 이제 하루 만에 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그거 설명해 드렸죠. in을 쓰면 얼마 안에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을
1: 있다가
0: 꽉 채우고 있다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가 걸리고 뿅 롬이 생긴 게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려고 in을 쓰게 된 겁니다. in은 꽉 채우고 얼마 있다가 여기에다가 심지어 in just one day 이런 식으로 just 같은 거 써주면 딱 하루 만에 이런 느낌을 더 살릴 수도 있어요. 원하면은. 자,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너살뺄수 없어, 하루 만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살 빼다가 뭐예요?
1: Lose weight.
0: Lose weight. 넌
1: Yeah.
0: 살뺄수 없다. 어떻게요?
1: You can't lose weight
0: 하루 만에?
1: in a
0: In
1: day.
0: a day. 하루 꽉 채운다고 다음날 갑자기 뿅! 안 된다.
1: 아이, 있을 수 없죠.
0: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걸 고쳤어, 하루 만에. 자, 그들은 그걸 고쳤다. 과거형으로.
1: They fixed it
0: 그렇죠. 하루 만에.
1: in a day.
0: In a day. Beautiful.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1: You can't lose weight in a day.
0: Alright, they fixed it in a day.
1: They fixed it in a day.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1: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빠,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1: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0: 두 번째는요. 말이 쉽죠.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1: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2: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0: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2: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장 뒤에 again 넣는 거. 댁에서 목소리 키워서 참여해 주셔야 돼요.
1: Yes.
0: 자, 저 토스트 또 태웠어요. 저그 토스트를 태웠는데 다시 태웠대요.
1: I burned the toast again.
0: 그죠? I burned the toast again. 두 번째. 다시 해보는 게 어때? 너 다시 시도해보는 거 어떠니?
1: Why don't you try again?
0: Very nice. 자, 조명이 나가는 거. 나가는 거 go out을 활용하라 하는 거예요. 오케이?
1: Yes.
0: 그 조명이 또 나갔어. 조명이 또 나갔어.
1: The light went out again.
0: Beautiful. 이번 기회에 go out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1: 네.
0: 자, 읽어볼게요. I burnt the toast again. Why don't you try again? The light went out again. Alright, 자, 다음은요. A good cook. 이렇게 해서, 아, 요리 잘한다를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0: 나.
1: 네.
0: 자, 가보겠습니다. 아빠는 요리 잘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당신은 괜찮은 요리사잖아요.
1: You are a good cook.
0: You're a good cook. You cook very well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내 남편은 요리 잘해.
1: My husband is a good cook.
0: My husband is a good cook. 하나 더요. 이번에 부정문 한번 해볼게요. 나 요리 잘 못해. 한마디로 나는 좋은 요리사가 아니다.
1: Yeah, I'm not a good cook.
0: I am not a good cook.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re a good cook. My husband is a good cook. I am not a good cook.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3: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2: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re a good cook.
3: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0: 네,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해결.
4: Dad, I burned the toast again.
5: Oh, just keep trying. Practice makes perfect.
4: That's easy for you to say. You are a good cook.
5: Well, Rome wasn't built in a day.
4: Oh,
5: Keep
4: yeah.
5: going, keep going. You can do it.
4: Okay.
5: Come on.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난 그를 도와줄 의향이 없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not willing to help him.
0: There you go. Be willing to. 뭐뭐 할 의향이 있다라는 패턴이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자, 이건 패턴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단어지만 문장 뒤에 넣어서 again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또 실수했어. 나또 실수했다. 굉장히 심플한 문장입니다.
1: 여러분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실수해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어?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논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거 논증 어렵지 않네. 논증의 구성요소 3개 있었는데 주장, 이유, 근거 어렵지 않네. 그렇죠?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설명의 기술 8가지 기억납니까? 뭐 정의, 예심, 분류, 구분, 말기 여러가지 배웠던 거.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좀 더 탄탄하게 다져줄 논증의 기술. 오늘 들어갑니다. 기대되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자, 이번 시간 함께 먼저 생각해봐야 될 장면입니다. 우리 친구들 탐정 시리즈 좋아합니까? 탐정 시리즈. 명탐정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 사람 떠오르네요. 자, 명탐정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사건의 현장에서 여러가지 단서들을 막 모읍니다. 여러가지 단서들을 모아서 이 공통점 발견해서 결론에 이르고, 이런 공통점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고, 또 다양한 단서들에서 이런 결론에 이르고, 그래서 이런 결론들을 통해서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라고 하면서 지적해주는 멋있는 장면이 있죠. 이 명탐정이 범인을 찾아내기까지의 과정, 이 과정에 동원된 논증 방법이 뭘까? 일단 선생님이 질문을 던져놓고 답을 뒤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궁금하죠? 끝까지 들어야 답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본방 시작합니다. 자, 논증의 기술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많이 들어봤어. 연역 귀납, 연역법 귀납법도 들어본 것 같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 공부할 텐데 딱 두 가지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연역 논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역 논증의 정의. 자, 설명 방법 정의. 일반적 원리에서 특수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순서를 잘 보세요. 일반적 원리를 먼저 제시하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특수한 결론을 이끌어내. 이게 바로 연역 논증의 연역 논증. 자, 표준국어 대사전 찾아봤어요. 펼 연자에다가 풀 여기야. 그러니까 펴서 풀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일반적 원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펴서 개별적 사실에 적용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야. 특수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그거를 펴. 펴.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풀어내. 그래서 연역 이렇게 되면 돼요. 물론 에이 어렵다. 그냥 나 위에 있는 것만 알래. 그러면 위에 있는 것만 잘 기억해도 괜찮아요. 일반적 원리에서 특수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일반적에서 특수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전제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결론 이런 순서로 전개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요. 이때 앞에 나오는 전제를 대자를 써서 대전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전제는 소자를 써서 소전제 이렇게 합니다. 대전제 일반 원리가 나오고 소전제 특수 사실이 이어지고 이렇게 대전제와 소전제 이걸 통해서 결론에 이르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3단 논법이라는 게 있어요.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3단 논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연역 논증의 방식이에요. 3단 논법. 전제가 모두 참여. 3단 논법의 특징이 뭐냐면 전제가 모두 참이잖아. 이 대전제와 소전제라고 하는 것들이 참이야. 참. 참 거짓 할 때 참이에요. O, X 할 때 O. 참이면 결론은 보나마나 참이야. 무조건 참이야. 이게 바로 연역 논증의 특징이에요. 전제가 모두 참이잖아. 그럼 결론은 볼 것도 없다. 결론은 반드시 참이 되는 필연적인 추론. 이게 바로 연역 논증이다. 어렵나요? 예를 들어줄게요. 모든 포유류는 폐로 호흡한다. 대전제. 참이죠? 포유류는 폐로 호흡합니다. 아, 참. 우리도 포유류야. 폐로 호흡해. 대전제 참. 고래는 포유류이다. 고래는 물속에 살지만 놀랍게도 포유류야. 이것도 참. 참, 참이 만나면 결론은 안 받아라. 안 받아. 그렇죠? 고래는 폐로 호흡한다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참, 참.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마땅히 필연적으로 참이다. 이게 바로 연역 논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게 앞이 달라지면 전제가 거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전제가 거짓이네. 거짓이야. 그러면 결론도 거짓이겠지.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비싼 물건은 품질이 좋다. 대전제. 이 운동화는 비싸다. 소전제. 결론, 이 운동화는 품질이 좋다.
결론, 여기까지는 3단 논법은 문제가 없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연역 논증을 완벽하게 구사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비싼 물건은 품질이 좋다, OX, 참 거짓했을 때 거짓이죠, 거짓.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물론 확률적으로는 비싼 만큼 품질이 좋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 높다고 봐.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죠. 그러니까 100%가 아닌 이상 참이 될순 없어요. 거짓. 그래서 이게 거짓이니까 결론까지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연역 논증은 이 정도만, 물론 많지만, 이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계속해서 우리 귀납 논증 볼게요. 귀납 논증. 귀납입니다. 연역이 아니라 귀납. 여러, 이제 반대로 생각합니다. 순서가 반대야. 여러 구체적 사례, 아까 특수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라 그랬는데, 이제 뒤집어서 특수한 여러 구체적 사례에서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 일반적 원리에서 특수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건 연역. 그다음 귀납은 반대. 특수한,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 이게 이제 귀납. 이렇게 보면 돼요. 사전에

결론은 믿을 수 있는 것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게 뒤에 설명하겠지만 무조건 또 믿을 수는 없어. 예를 들어서 까마귀 A도 검다. 까마귀 B도 검어. C도 검어. D도 검어. E도 검어. 이렇게 관찰한 까마귀들이 다 검네? 결론. 모든 까마귀는 검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귀납 논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구체적 사실이 충분할수록 타당,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그 사실이 많을수록 이 여러 개별 사례, 여러 구체적 사례가 많을수록 결론도 참여될 가능성이 높지만 예외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결론이 성립하기 어렵다. 까마귀 중에 흰 까마귀가 있대 세상에. 그러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결론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연역 논증, 귀납 논증 딱두 개만 배웠으니까 이번 시간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빠르게 정리해 볼게요. 자, 연역 논증 뭐였습니까? 일반적 원리로부터 특수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연역. 귀납 논증은 뒤집어. 여러 구체적 사례로부터 일반적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연역과 귀납. 그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내가 아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두 안경을 썼다. 따라서 안경을 쓰면 공부를 잘한다. 논증 방법이 뭘까요? 그리고 이 논증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 앞에서 문제 냈던 거, 명탐정의 추리 방식에 사용된 논증 방법, 이제 정답을 알려줄 차례가 됐네요. 귀납 논증, 넓은 의미의 귀납 논증이라고 보면 되고, 물론 더 정확히는 귀추라는 게 있는데, 일단 귀납 논증까지만 알아도 됩니다. 자, 다음 시간 또 재밌는 강의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다시 만나요. 알겠죠?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국어 쉽고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5단원의 핵심을 정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봅니다. 오늘은요, 북이를 통해서 5단원의 내용을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북이 교재 준비하고요. 자, 쪽수는 28쪽입니다. 북이 28쪽. 준비됐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5단원의 핵심 중에 핵심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5단원에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성격이 뭐였죠? 성격은요, 친절하다, 부지런하다, 용감하다, 뭐 너그럽다, 꼼꼼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성격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에서 인물의 성격을 다양한 방법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크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까망이와 까미라는 이야기에서 성질이 급한 까미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래서 까미의 성격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성질이 급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인물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직접 알려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상황에 따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이야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야기를 읽는데 무엇이 중점이에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를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자, 우리 까먹어도 될까요? 라는 이야기에서 중요한

물이 줄무늬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할 때 줄무늬를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하다 보면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의 흐름에 따라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합니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줄무늬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해 본다면 우리가 줄무늬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요. 인물의 성격을 정리하면 이제 이야기를 읽고 인물의 성격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 읽고 선생님이랑 이 인물의 성격은 어떠한 것 같아요? 친구들 하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토의한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그림책을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책은요, 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글에 그림까지 있죠. 자, 따라서 포인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도 인물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서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을 알아본다면 첫 번째, 일단 그림책의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줄거리를 알고 내용을 알아야 인물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어떠한 일 속에서 어떤 인물이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자, 따라서 그림책의 내용을 파악하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그 다음, 그림책에는 글도 있지만 그림도 있죠. 자, 따라서 글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이나 인물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성격을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중요한 핵심 개념 정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것 외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어떤 방법으로 쓰면 되는지 중요한 거몇 가지 얘기할게요. 자, 첫 번째,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요.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적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 누구가, 누구께, 누구 올림. 이렇게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분명히 밝혀요. 자, 두 번째, 글을 쓰는 상황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내 생각과 느낌을 잘 담아서 그 마음이 잘 드러나게 상황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잘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나게.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을 전할 때 누군가와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그때의 나의 생각과 느낌도 잘 담아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진정성 있는 글이 될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일 때는 항상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알맞은 높임 표현. 자, 그리고 글의 끝에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럴 경우에는요, 추신을 쓰면 됩니다. 이건 선생님이 처음 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요. 막 썼어요. 열심히 고민해서. 그리고 뭐, 해은이 올림. 이렇게 쓴 사람까지 적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했더니,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미처 그 말을 쓰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다시 지우개로 지우고 쓰기 어렵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추신이라고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뒤에 더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글의 끝에 더 쓰고 싶은 말이 있을 때에는 추신을 씁니다. 추신하고 하고 싶은 말을 더 해도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 알아봤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어떤 과정으로, 어떤 순서로 글을 쓰면 좋을지 우리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네 가지 상황 기억나나요? 어버이날, 할머니 생신, 달리기 연습하는 친구, 그리고 이야기 읽고 주인공에게. 자,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 다양한 상황을 떠올립니다. 상황 떠올리는 게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상황을 떠올리면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전하려는 마음이 있겠죠?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까지 생각했다면 이제 쓸 내용을 정리하면 돼요. 자, 글의 쓸 내용을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쓸 내용 정리할 때는요, 표의 형식으로 정리해도 좋습니다. 자, 쓸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되나요? 자, 받는 사람 적어야죠. 받는 사람이 누군지. 자, 받는 사람에 따라 표현 방법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또, 뭐, 있었던 일 적어야죠. 자, 있었던 일 적을 때는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때 나의 생각과 느낌을 잘 떠올리면서 생각과 느낌도 잘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음을 나타내는 말. 그리고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쓸 내용을 정리할 때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 제가 전하고 싶은 마음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이에요. 했어요. 정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그러면 한번 떠올려 봐라고 얘기하면 친구들이 고마워 이렇게만 적는다고요. 자, 그런데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이 고마워만 있어요? 아닙니다. 고마워만 있지 않고요. 가만히 잘 생각해 보면 너 때문에 힘이 나. 너가 그렇게 말해 주어서 정말 힘이 솟았어. 그리고 그렇게 배려해 줘서 정말 마음이 따뜻했어. 자, 이런 것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고마운 마음을 전할 때 고마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 친구들이 떠올릴 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다양한 말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자, 이렇게 쓸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 써야 될지 좀 정리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계획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진짜 글을 쓰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멋지게 쓰면 돼요. 친구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충실히 지켜서 학교에서 아주 멋진 글 써보세요. 학교에서 글 쓰라고 하면 이 앞에 과정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이거 글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 과정을 하고 글을 쓰는 것과 하지 않고 글을 쓰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미리 글쓰기 계획을 해야 더 좋은 글을 쓸 수가 있답니다. 우리가 글 쓰는 게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글을 쓰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요, 친구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읽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5단원의 핵심들 선생님과 정리했고요. 이어서 간단한 쪽지 시험 문제, 10문제 해결해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 보겠습니다. 인물의 무엇은 친절하다, 부지런하다처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을 말한다. 자, 이거 뭐예요? 인물의 성격이죠. 성격,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성질이나 성품. 자, 이어서 2번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볼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인물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1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 살펴본다면 성격 짐작할 수 있죠. 2번.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알수 있죠. 3번, 겉모습을 나타내는 말. 자, 겉모습을 나타내는 말로는 겉모습, 생김새를 알수 있는 거지, 성격을 알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동그라미 하면 되겠어요. 자, 3번 문제 풀어봅니다. 까마귀와 까미에서 물병에 물을 마실 수 없었을 때, 두 까마귀가 한 말과 그에 알맞은 성격을 선으로 이으시오. 자, 선생님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까망이와 까미는요. 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물병에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때 둘이 다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통해 두 친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됐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자, 이것은 까미가 한 말이에요. 이 말을 통해서 까미의 성격이, 아, 포기가 빠른 성격이구나, 알수 있었죠. 자, 그런데 까마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 까망이는 끈기가 있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읽을 때 무엇을 파악하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읽는데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무엇 중심으로 이야기 읽으라고 했어요? 인물 중심으로 읽어라. 그래야 이야기를 읽으면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럼 빈칸 채워볼게요. 1번.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무엇을? 내용을 파악한다. 자, 내용은 파악하는 건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파악한다. 자, 두 번째, 인물의 말이나 무엇을 살펴보며 성격을 파악한다? 자, 말 나오면 나와야 되는 거 뭐예요? 행동이죠. 행동.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며 성격을 파악해요. 자, 세 번째, 사건의 흐름에 따라 누구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 자,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인물 중심이에요.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 채워봤고요. 이어서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그림책을 읽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래요. 자, 그림책 읽을 때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고 싶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글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라고 했죠. 자, 1번. 그림책에 뭐를 파악한다? 일단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림책에 내용을 파악한다. 자, 그리고 글과 어디에 나타난 그림책이면 글도 있고 그림도 있잖아요. 글과 그림에 나타난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물의 성격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자, 5번까지 됐죠? 우리가 앞에서 핵심을 정리했더니 훨씬 빈칸 채우기가 쉬워요. 그쵸? 자, 6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글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건 친구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글의 종류 많이 쓰죠? 자, 친구들 마음 전하고 싶어요. 어떤 글 써요? 편지 쓰죠? 편지. 정답은 편지입니다. 편지글 해도 돼요. 자, 6번 편지.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앞에서 마음을 전하는 글 쓰는 다양한 방법들 방금 정리했죠? 자, 그 정리한 내용 떠올리면서 빈칸 채울게요. 자, 글을 어떠한 사람과 쓴 사람을 쓴다. 자, 쓴 사람 나왔어요. 그럼 어떤 사람 나와야 돼요? 글을? 그렇죠. 받는 사람. 글을 받는 사람과 쓴 사람을 밝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을 쓰는 무엇이나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쓴다. 자, 글을 쓰는 상황을 밝히라고 했죠. 글을 쓰는 상황이나 또 내가 전하려는 내용이 잘 드러나게, 잘 전해지게 써야 돼요. 자, 세 번째, 전하고 싶은 무엇과 지금 마음을 전하는 글이죠? 전하고 싶은 마음과 그때 있었던 일,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이 잘 나타내게 쓴다. 이렇게 쓰면 진정성 있는 글이 될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빈칸 채웠고요. 이어서 8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볼게요. 마음을 전하는 글에서 받는 사람이 오더른일 때는 알맞은 무슨 표현을 쓴다? 그래요. 높임 표현을 쓴다. 그래서 부모님께 해은 올림, 뭐뭐 했어요? 뭐뭐 씁니다. 이런 높임 표현 적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전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지금 두 친구가요, 마음을 전하려는 상황을 떠올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황을 떠올리면 전하고 싶은 마음도 알게 되죠. 자, 어떤 마음 전하려고 하나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한 일이 참 많대요. 그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사한 마음이겠죠. 감사한 마음. 자, 나와 보겠습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 생신 때 편지를 써서 드려야지. 자, 우리 생신이면 어떤 마음 전해요? 생신 축하드려요. 축하하는 마음 전하죠? 그래서 축하하는 마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쪽지 시험 마지막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인데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차례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글쓸때 어떤 순서로 쓰면 좋을지, 어떤 과정으로 쓰면 좋을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떠올리면서 번호 적고 기호 알맞게 배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가쓸 내용을 정리한대요. 나 전하려는 마음을 생각한대요. 다 계획을 바탕으로 글을 쓴대요. 자, 이게 제일 마지막이죠. 자, 그리고 라 마음을 전하고 싶은 상황을 떠올린대요. 자,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상황을 먼저 떠올려라. 그 다음에 상황을 떠올리면 내가 전하려는 마음이 생각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쓸 내용 정리하라고 했죠. 자, 쓸 내용에는 이것을 받는 사람, 그리고 있었던 일, 자, 전하고 싶은 마음,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 이런 것들을 써서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계획을 바탕으로 이제 글을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기호 적을게요. 라. 그리고 나. 가. 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친구들 10번 문제까지 선생님과 손쉽게 해결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요,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로 넘어갑니다. 배운 개념들 떠올리면서 학교 시험 만점학 문제도 자신감 있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1번부터 6번 문제까지 함께 하고요. 나머지 문제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은 까망이와 까미라는 이야기였죠. 우리는 이 글을 통해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까망이와 까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자, 이야기 읽어볼게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시냇물도 바짝바짝 말라버렸어요. 까망이와 까미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두 친구가 처한 상황입니다. 까망이는 까미에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직접 물을 찾으러 가자고 말했어요. 자, 까마귀의 성격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까망이는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도적이고 주체적이죠. 이곳저곳을 빙빙 날아다니던 까망이와 까미는 마침내 물이 든 병을 발견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이다, 물이야. 우리가 물을 찾았어. 까망이와 까미는 물을 마실 생각에 신이 났어요. 자, 두 친구의 마음을 알수 있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자,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둘은 물을 마실 수 없었어요. 부리가 짧아 물에 닿지 않았거든요. 자, 물을 발견했지만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 이게 또두 친구가 처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자, 지금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질이 급해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그리고 이어주는 말이 있고요.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자, 물병은 꿈쩍도 하지 않았대요.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들어갈 이어주는 말, 어떤 말이면 좋을까요? 자, 지금 앞에 문장을 보면 까미가 물병을 밀었죠.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물병을 밀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래요. 내가 물병을 밀면 이 물병이 쓰러져서 넘어져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까미는 물병을 밀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까미의 생각과는 다르게 물병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 들어갈 수 있는 이어주는 말은 그래요. 하지만이죠. 자, 한번 다시 하지만 넣어서 읽어볼게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물병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고 밀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죠. 자, 이렇게 연결되면 되겠습니다.

0: 했어. 난할 만큼 했어. 이제 희망이 없어. 실망한 까미는 기운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 부분에서 포기가 빠른 까미의 성격을 알수 있었어요.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혼자 남은 까망이는 곰곰이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자, 이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는 까망이의 성격, 그리고 끈기 있게 고민하는 까망이의 성격을 알수 있고, 그래, 이러면 되겠다 방법을 찾았어요. 까망이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물어다 물병 속에 집어넣었어요. 돌멩이가 들어가자 물이 쑥쑥 올라왔어요. 물은 곧 물병 입구까지 차올랐지요. 아, 정말 시원해. 이제 좀살것 같네. 자, 물을 마신 까망이입니다. 까망이는 마침내 물을 실컷 마실 수 있었답니다. 자, 이렇게 고민 끝에 방법을 찾아내서 물을 마신 까망이입니다. 자, 여기 까망이가 물을 마신 방법으로 작은 돌멩이를 물병 속에 넣는 거였죠. 자, 그런데 돌멩이 할 때요, 친구들. 돌멩이입니다. 어이맹이에요. 돌멩이 쓸때 아이맹이로 쓰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돌멩이, 어이, 돌멩이. 알았죠? 한번 꼭 써보세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두 까마귀가 날아다니다가 찾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무엇을 찾았어요? 물병을 찾았죠. 물이 든 병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자, 물병. 1번 간단히 해결했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물병에 물을 마시지 못한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까망이와 까미가 날아다니다가 물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마실 수 없었죠. 왜? 부리가 짧아서. 자, 1번. 물병을 밀어서 물이 쏟아졌다. 물병을 밀었지만 물병이 꼼짝도 하지 않았죠? 아니고요. 2번. 부리가 짧아서 물에 닿지 않았다. 맞죠? 3번. 물병의 입구가 좁아 부리가 들어가지 않았다. 자, 이런 말은 없었어요. 자, 입구가 좁아서 부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까망이가 돌멩이를 넣어서 물이 차 올랐을 때도 마시기 어려웠겠죠. 그쵸? 자,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이어서 3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까미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찾아 쓰시오. 자, 기억은 이 부분이에요. 평소 성질이 급한 까미는 무작정 물병을 밀었어요. 자, 성질이 급한 바로 이것이 성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찾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성질이 급한이라고 찾아 쓰겠습니다. 자, 성질이 급한. 자, 이렇게 3번 문제까지 해결했고요.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가는 이어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 거라고 했죠? 그래요. 하지만, 왜냐하면 기대와 다른 결과가 발생했으니까요. 자, 1번, 하지만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래서는요.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그래서 쓰죠. 자, 그리고는요, 어떤 말을 덧붙일 때 우리가 쓰는 이어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4번, 따라서도 그래서랑 비슷해요.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이어줄 때 따라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5번, 왜냐하면은요, 결과가 되는 문장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원인이 되는 문장이 나중에 나올 때,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니은을 읽고 알수 있는 까망이의 성격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니은, 까망이가 한 말을 통해서 까망이의 성격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격 어떠한가요? 수아,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끈기가 있어. 맞아요. 재민,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걸 보니 꼼꼼한 성격인 것 같아? 자, 지금 이 행동과 이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한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성격이라고 합니까?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은 할수 있죠. 자, 그런데 또 까망이가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건또 아니에요? 아니죠? 자, 하여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걸 보니 포기가 빠른 성격이야? 이것도 어울리지 않죠.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보니 긍정적인 성격 같아. 이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포기가 빠른 성격이야? 이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예요? 수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마지막 6번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며 이야기를 읽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목적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 읽을 때 인물 중심으로 읽으라고 했어요. 자, 1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 살펴본다. 좋죠. 2번, 배경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배경 중심이 아니라 인물 중심으로 파악해야 돼요. 3번, 인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한다. 4번, 성격을 나타내는 말을 살펴본다.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 인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면서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파악한다. 맞습니다.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2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6번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남은 문제는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서 재미있는 국어 공부합시다. 알았죠?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2: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3: 그런 거 없어도 돼.
1: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 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3: 당연하지. 봐!
2: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1: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제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4: I'm injured. I'm injured.
2: 너 뭐해?
1: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5: 어? 저파수인가?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1: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제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5: 어, 버스 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1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전체주의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플러스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전체주의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을 보세요. 먼저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작이 대공황입니다. 우리 대공황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혼란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독일, 일본,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들은 침략 전쟁을 선택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럼 더욱더 자세한 내용 교환 통해 살펴볼게요. 먼저 전체주의의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주의란 국가나 민족의 이익을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하고 일당 독재와 철저한 국민 통제를 강조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그러니까 국가 민족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당하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대공황 전후의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으로 식민지가 적고 경제 기반이 약했던 국가, 대표적으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것,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입니다. 그럼 각국의 전체주의 모습 살펴볼까요? 먼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은 로마 진군으로 권력을 장악해 나가고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침공하는데요. 특히나 이 글을 통해서 대외 침략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국가 밖에서는 어떤 인간적, 정신적 가치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존재하더라도 국가 밖에서는 가치를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면서 국민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만든다고 이야기합니다. 파시즘은 영구 평화의 가능성이나 유용성을 믿지 않고 여기 볼까요? 전쟁만이 인간의 모든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전쟁을 마주할 용기를 가진 국민에게 고귀함의 도장을 찍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파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파시스트 당이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독재 사상으로 이 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 이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독일 보도록 할게요. 독일의 유명한 사람,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은 독일의 권력을 장악해 나갔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민족주의 국가는 생활의 중심에 인종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인종이 순수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교 정책에서 우리의 목표, 이 지상에서 독일 민족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는 것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취지입니다. 독일의 민족은 너무나도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 우월한 독일 민족이 살아가야 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결국 무엇을 정당화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이것도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독일은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을 왜 탄압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 이 위기와 이런 혼란 속에서 희생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희생양으로 유대인을 선택했고, 유대인을 탄압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은 군부 중심으로 군국주의가 강화되는데요. 여기에서 군부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지휘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군대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일본도 침략 전쟁을 계속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만주를 공격했던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주의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바로 대공황이 있었어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큰 대, 두렵을 공, 어지럽다라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죠. 즉, 대공황은 경제적 대공황은 경제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침략 전쟁을 선택합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은 식민지도 적고 또 경제 기반이 비교적 약했죠. 특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솔리니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은 로마 진군을 통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침공했죠.
특히나 무솔리니는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연설을 계속 해나갔고 이 파시스트 당이 이야기하는 사상을 바로 파시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았던 것이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이 권력을 장악했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해 나가며 유대인을 탄압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국주의를 통해 군대를 통해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전체주의는 과로 전후의 경제위기와 사회 불안을 배경으로 확산되었다.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대공황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과로가 이끄는 파시스트 당은 로마 진군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였는데요. 과로는 누구일까요? 네, 무솔리니입니다. 여기까지 전체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중요한 핵심 키워드와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16강 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유럽과 아메리카에 두 가지의 혁명이 발생했었습니다. 각각 어떠한 혁명들이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시민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산업혁명이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혁명을 통해서 유럽과 아메리카는 근대 국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하나의 흐름이 발생했었는데 바로 제국주의라는 흐름이었죠. 이제 여러 강대국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진출하는 과정이 바로 제국주의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아시아에 있었던 국가들이 유럽과 아메리카의 강대국에 대항해서 어떻게 저항했는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서아시아로 갈 겁니다. 첫 번째로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스만 제국은요, 여러분들, 유럽을 이제 위협에 빠뜨릴 만큼 강력했던 국가였죠. 그래서 신앙로 개척의 배경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오스만 제국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공격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서아시아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뭐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 그래서 그 나라들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은요,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서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고 이제 인도로 넘어갈 거예요. 인도는요, 예전부터 영국의 많은 간섭을 받았었는데, 여기서 배울 내용은 영국이 인도를 본격적으로 침략해서 국가를 병합하고, 그 과정에서 인도가 어떻게 저항했는가, 이 부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한다면, 인도 국민회의와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반영운동이 좀 핵심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동아시아로 올 겁니다.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강대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국은 청나라가 있었는데, 청나라가 영국과 전투에서 패배하는 과정에서 완전 유럽 열강들의 식민지로 거의 전락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중국은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는지 중국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일본까지, 한국까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여러 개의 국가들이 등장하는데, 이 국가들을 볼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 국민 국가를 어떻게 수립하려고 했는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의 한컷 그림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오스만 제국, 인도, 그 다음에 청나라. 이 국가들은 전근대 시기 때 굉장히 강력했던 그런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럽과 미국 같은 국가들이 두 가지의 혁명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대안책이 바로 국민국가입니다. 국민국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가야 될것 같은데 국민국가는요,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그런 국가체제를 국민국가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자유주의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입니다. 여기서 자유주의는요, 강력해진 이제 경제력으로 또 풍족해진 시민들이 의회에 진출하면서 왕권이 약해지거나 혹은 왕이 없어지는 그런 공화정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영역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쳐서 독립을 하든 통일을 하든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민족주의였죠.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오스만 제국, 인도, 청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황제권 혹은 왕권이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유럽의 국민국가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냐? 바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왕권을 위협했다라는 거죠. 계급제를 붕괴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그 부분 초점 맞춰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나라 이름에서도 알수 있지만 여러 개의 민족을 다스리는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는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거든요. 이걸 보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 아래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은 오, 뭐야, 나도 그리스처럼 독립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은 이 독립운동을 막아내야 된다는 첫 번째 과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영국, 러시아와 같은 유럽의 열강들이 계속해서 오스만 제국을 압박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열강은 이제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일 텐데 여러 개의 강대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도 개혁을 좀 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탄지마트입니다. 탄지마트는 그냥 오스만 제국 의미로 그냥 개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술탄입니다. 그래서 역사책에서 혹은 교과서에서는 은혜로운 개혁이다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은혜롭게 은혜를 베푸듯이 개혁하겠다라는 의미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수 있는데 특징을 보면 서양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서양에 비해서 너무 구시대적이고 좀 시대에 뒤쳐져 있으니까 그들의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의미합니다. 내용을 하나씩 볼게요. 행정, 조세, 사법제도 개편 및 서양식 군대를 양성하고요. 서양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탄지마트의 흐름 속에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드하트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급진 세력을 주도해서 헌법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제 파샤라는 말도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파샤는 오스만 제국에서 좀 고위급 장교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튼 헌법을 제정했다라는 거는 이제 술탄이 원래는 이 오스만 제국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였는데 헌법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술탄의 권위가 조금 약해지게 됩니다. 자유주의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의회를 설립하자. 그래서 우리도 유럽처럼 입헌 정치를 한번 해보자라고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술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내가 은혜롭게 개혁을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나의 권위를 떨어뜨리게 하는 의회를 설립하고 헌법을 정했네? 당연히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수 세력이 반대하게 됐고, 재정도 악화되었고요. 유럽 열강들이 계속해서 간섭하면서, 결국에 이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이 성과가 미비한 채로 끝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오스만 제국의 개혁, 탄지마트,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결국에 술탄이 시작했지만 의회를 설립하려고 하면서 술탄이 반대하는 흐름으로 갔다라는 거.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술탄이 아까 기분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을 정지하고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지금 술탄이 중심으로 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제 정치를 강화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즉, 시민들의 목소리를 낮추고, 의회 힘을 낮추고, 술탄의 힘을 다시 끝까지 올리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불만을 가지냐면, 유럽의 혁명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층이 특히 반대가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 티르크당이 이때 봉기를 일으킵니다. 젊은 군인과 지식인을 중심으로 조직했고요. 이들은요, 우리나라도 입헌 정치를 부활하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고요. 이들에 의해서 개혁이 진행되게 되는데 헌법과 의회가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흐름을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의회가 핵심이에요. 술탄과 의회가 핵심인데 탄지마트 때 의회가 올라가니까 술탄이 반대했다가 다시 봉기가 일어나면서 의회 힘이 강해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청년 티르크당의 그런 개혁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존재했는데 가장 큰 한계점은 이들은 민족주의에 심취해서 극단적인 티르크 민족주의 정책을 실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국 내 여러 민족을 좀 억압하고 급기야 아랍어를 사용하는 걸 금지시키는 등의 제국 내 다른 민족들의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탄지마트와 청년 티르크당의 봉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습니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의회와 술탄의 그 관계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에 관련된 사진을 보면 규율, 정의, 질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헌법 만세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에서 이들의 목표, 방향성을 알수 있습니다. 자, 오스만 제국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서 제국 내 여러 민족들도 우리도 독립할래라고 하면서 민족 운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일단 배경은 오스만 제국의 쇠퇴고요. 유럽 열강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이들이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볼 거는 아라비아 반도인데 여기서 와하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와하브 운동이 뭐냐면 18세기 중엽에 압둘 와하브를 중심으로 전개된 운동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들이 봤을 때 우리 아랍인들은 이슬람교를 창시한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는 우리 아랍인 거야라고 하는 그런 좀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쿠란의 가르침에 따라서 생활하고 우리 초기 이슬람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우리 아랍인의 위대함도 다시 일깨워주자라고 하는 게 바로 와하브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런 운동에 의해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냐? 아랍인의 민족의식을 일깨워서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됐고요. 오스만 제국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아랍인들은 계속해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게 성공하게 되고, 사우드 가문이 중심이 되는 사우디 아라비아 왕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보면 그 메디나와 메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세력을 잡았고요. 그이 뒤로는 오늘날까지 사우디아라비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의 국기는 와하브 운동 때 썼던 그런 국기랑 동일한데 여기에 내용이 우리 예전에 이슬람교 할때 배웠는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알라 이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신의 사도이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이제 국기에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은 이란입니다. 이란은 오스만 제국의 영향력이 좀 적었던 그런 국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언제나 인도가 가장 중요한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완충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을 차지하면서 좀 뭐랄까요? 그 인도로 오는 그런 쿠션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되게 원했었는데, 이란 쪽을 통해서 바다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국과 러시아가 이란 지역을 놓고 계속해서 간섭하고 영토와 이권을 상실하는 등 굉장히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었습니다.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담배 불매 운동이 이란인들의 민족주의를 일깨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란의 지배자가 영국인에게 담배 독점권을 제공해 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많은 이란인들이 담배 산업에 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영국인들이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게 되면서 많은 이란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민족주의적으로 자존심 상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담배 불매 운동이 발생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왕이 어쩔 수 없이 이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근데 계약이 있기 때문에 이권을 마음대로 회수하면 배상금을 내야 되죠. 그 과정에서 이란은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란의 왕실이 좀 정치를 잘 못하니까 입헌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돼요. 이란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의회를 개설하자. 우리는 왕보다도 시민의 목소리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자유주의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란의 영토가 필요했던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해서 간섭했고 결국 좌절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란 영토 상당 부분이 영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분할 점령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오스만 제국과 이란에서 중요한 거는 의회라고 하는 거. 의회와 왕권의 그 관계, 미묘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집트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총독이었던 무함마드 알리가 이제 주도해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에 좀 협력하면서 뭐 그리스의 독립운동 혹은 이제 와하브 운동 이런 거 진압에 되게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힘을 점점 키워나가다가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서 결국에 자치권을 획득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를 이제 좀잘 키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걸 했냐면 근대화 정책들을 많이 근대화 문물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철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했던 게 바로 수에즈 운하 건설입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진다라는 사업가의 말을 듣고 이제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막이 운하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적으면서 생각보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운하 건설 과정에서 열강에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간섭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정권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에즈 운하의 그런 주식 같은 게 있었거든요. 주식을 싼 값에 영국에 판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경영권을 차지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운하를 지배하면서 이집트를 이제 목을 오히려 쪼개 되니까 아라비 파샤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군부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고 영국이 이 수에즈 운하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강력하게 진압한 후에 이집트를 보호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중요한 흐름은 수에즈 운하라고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수에즈 운하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길을 돌아가야 됐거든요. 하지만 개통 후에는 조금 더 빠르게 갈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수에즈 운하 중요하고 결국에 영국이 수에즈 운하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흐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로 넘어갈 건데요. 인도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던 전근대의 마지막 제국은 무굴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쇠퇴하게 되면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인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이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둘은 플라시 전투에서 맞부딪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벵골 지방의 지배권을 두고 싸웁니다. 누가 승리하냐면 영국이 승리해요. 그래서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영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냐? 인도 입장에서는 일단은 원래 인도의 면직물이 영국에 많이 판매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리고 영국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영국이 수탈하고 인도인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면서 세포이의 항쟁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세포이가 뭐냐면요. 영국 동인도회사에 고용된 인도인 용병입니다. 대부분은 힌두교도 혹은 이슬람교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동인도회사에서 이 용병들, 세포이들한테 지급하는 총알에 그 탄약 주머니가 있었거든요. 이 탄약 주머니를 쓰려면 입으로 이거를 뜯어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소문이 돌게 되냐면, 이 탄약 주머니에는 소와 돼지 기름이 발라져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돌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힌두교 입장에서는 소가 되게 신성한 동물이고, 이슬람교 입장에서는 돼지는 되게, 뭐랄까요, 좀 기피해야 되는 그러한 동물이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이 힌두교도와 이슬람교 둘 다에 약간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포이들은, 뭐야, 인도인들은 우리의 전통에 대한 아무런 이해와 뭐좀 관심도 없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불만을 보였던 게 세포이의 항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세포이의 항쟁 전개 부분 보겠습니다. 세포이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켰고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미 영국에 대한 지배를 좀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인도인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의 민족운동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 세포이의 무장봉기가 방향성이 좀 모호했고요. 좀 통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국군의 반격으로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은요, 이거의 결과로 무굴 제국의 황제가 폐위되게 되고요. 영국령 인도 제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원래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간접 지배했었는데 이 세포의 항쟁을 계기로 영국 왕이 인도 황제를 겸하면서 인도를 직접 통치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불만이 계속 커지게 되는데 19세기 후반에 서양식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영국에 저항하고 인도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민족 운동이 확대됩니다. 영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들의 반영 감정, 영국에 반대하는 감정을 무마하고자 인도인 관료와 지식인들을 지원해서 인도 국민회의를 결성합니다. 오히려 영국 입장에서 먼저 지원을 준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처음에는 이 인도 국민회의가 영국의 통치에 협조하면서 인도인의 권익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이 여기서 벵골 분할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벵골이라고 하는 지역을 좀 편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힌두교도와 이슬람교도를 분리하는 그런 분할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인도인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인도인의 민족주의를 가로막고 우리의 통일을 가로막기 위한 그러한 영국의 술책이다, 계략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불만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콜카타 대회라고 하는 거 기점으로 영국 상품 불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자치권을 획득하고 국민교육 진흥하자라고 하는 4대 강령을 채택하면서 이제 통일된 민족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결국 영국은 이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게 되고요. 너무 강력한 저항을 받았으니까 인도의 명목상의 자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도 국민회의와 반영운동 시험 문제 나오기가 좋고요. 그 중에서 나온다면 이 벵골 분할령을 기점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이제 처음에는 영국 통치에 협조하다가 반영운동으로 나아간다. 그 변화 포인트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벵골 분할령 보면 서벵골은 힌두교도, 동벵골은 이슬람교도로 분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도 오스만 제국과 비슷합니다. 정부가 주도가 되어서 국민국가 건설하고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국민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대로 우리가 설명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첫 번째로 아편전쟁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흐름 과정 너무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편전쟁은요. 청나라가 원래는 광저우에 있었던 공행을 통해서 국가가 이제 인정했던 상인들을 중심으로만 서양과 교역했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이 무역 적자를 갖게 됩니다. 영국 상품이 인기가 없고 청나라 상품이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인도산 아편, 마약을 밀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청나라의 아편 중독자가 증가하게 됐고요. 대량의 은이 유출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독자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아편을 단속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야, 너네가 뭔데 왜 우리의 무역을 가로막아?

라고 하면서 공격하면서 제1차 아편전쟁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전쟁 전까지는 청나라가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여론도 있었는데,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영국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난징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고요. 난징 조약에서는 상하이 등 5개 항구 개항하고, 영국의 홍콩섬 할양하고, 공행무역 폐지하고, 이런 식으로 자유무역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영국의 영사재판권, 협정관세 등의 여러 가지 불평등 조약의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청나라 앞바다에 에로우라고 하는 해적선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청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해적선을 단속해야겠죠.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에로우에 있었던 영국의 국기를 강제로 끌어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로우 사건입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이게 영국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하면서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동맹군이 청나라를 공격하게 됐고, 이 결과로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을 맺게 됩니다. 추가적인 개항을 하게 됐고요. 외국 공사의 베이징 주재 허용, 크리스트교 포교 등의 항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나라의 문을 활짝 연 개항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여러 청나라 사람들은, 안 되겠다. 우리 서양의 기술을 좀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서양의 종교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태평천국 운동이 있습니다. 크리스트교의 영향을 받았던 홍수전이 청왕조를 타도하자라고 하면서 봉기를 일으켰어요. 홍수전이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면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홍수전의 주장은요, 태평천국을 건설하고 토지를 균등 분배,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등의 그런 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한때 이들은 난징을 점령하는 등 세력을 확대했는데, 이제 한인 신사층이 조직한 의용군과 서양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서양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은 이단이었거든요. 이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여러 한인 간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양 무기에 대해서 우수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용장 등의 한인 간료가 주도하게 되고요. 이들은 중체 서용을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몸통은 중국 거 그대로, 기술만 서양 거를 가지고 오겠다. 즉, 의회 정치는 안 하고, 과학기술과 군사력만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추진되었고요. 군수공장을 설립하고 유학생을 파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계획 없이 지방 관료들의 개별적인 개혁으로 추진되면서 흐지부지 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양무운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청일전쟁은 청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청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일본을 봤을 때 얘네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뭘까? 이들은 의회 정치라고 하는 걸 실시 안에 우리도 의회 정치를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변법 자강운동입니다. 황제의 지지를 받은 캉유웨이, 량치차오 등의 개혁적 지식인이 주도가 되었고요.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모델이 되어서 입헌군주제 주장하고 의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의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서태후 등의 보수 세력이 반대하면서 변법 자강운동까지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쯤에 서양 열강들이 청나라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발생했었는데, 민중들 입장에서도 서양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겠죠. 불만이 커졌겠죠. 그런 민중들을 중심으로 의화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의화단에서는 청나라를 도와서 서양을 멸망시키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철도, 교회, 외국 공간 등을 공격합니다. 당연히 서양 입장에서든 이들을 진압해야겠죠. 8개국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되고요. 신축 조약이라는 걸 맺게 되면서 굉장히 큰 액수의 배상금과 함께 베이징의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화단 운동 이후로 청나라 정부는 완전 더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민중들 중심에서 신의 혁명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 열강의 침탈이 지속되는데 청나라 왕조는 너무 무능합니다. 청나라 왕조를 몰아내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중심에 있었던 게 순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순원은 중국 동맹회를 결성하면서 삼민주의를 제창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삼민주의란 청왕조 타도를 주장하는 민족주의, 그다음에 공화제 정부 수립을 주장하는 민권주의, 국민 생활의 안정을 주장하는 민생주의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상입니다. 청나라 정부가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면서 좀 돈을 가지려고 하니까 철도 보호 운동이 전개되었고요. 우창에서 신식 군대가 봉기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이런 봉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 여러 지역에 있었던 봉기가 순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됐고요. 순원이 중화민국, 백성이 중심이 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게 되면서 청나라 정부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를 이끌던 장군이 위안스카이였는데, 이 위안스카이가 이제 청나라 중화민국과 타협하게 되면서 청나라 왕조는 멸망하고요. 약속했던 대로 중화민국 대총통 자리를 주게 되면서 위안스카이가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가 다시 황제 제도를 부활하게 하려고 하면서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는 동안 한순간도 일하지 않은 적이 없던 아버지. 그런데도 아버지의 자리는 언제나 위태로웠다. 끝내 지켜내고 싶은 가족을 위해 아버지는 다시 길 위에 선다. 호수라기보다 바다처럼 보이는 거대한 인내호. 해발 800m가 넘는 산지 지형으로 둘러싸인 호수 남쪽에 짜옥댁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0: 짜옥땅. 온기를 사려는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 인내호 물결을 따라 퇴적된 좋은 흙 덕분에 질 좋기로 손꼽히는 온기가 만들어진다. 짜옥땡 토박이인 우까옥 씨와 그 가족. 출가한 아들과 딸, 사위까지 자녀들이 마을에 모여 함께 온기를 만들고 팔며 산다. 도시락을 챙겨들고 온 며느리. 짜옥땡에선 오래전부터 이런 삶이 이어졌다. 대가족을 이끄는 아버지인 우까욱 씨. 하루의 시작은 기도다. 중요한 일을 앞둔 날이라 길어지는 기도. 뒤뜰 대나무 숲에도 아버지는 빌고 당부한다. 오늘은 육로 쪽 산골 마을로 온기를 팔러 가는 날. 달구지 가득 온기를 싣고 출발 준비를 한다. 그릇이 깨지지 않게 단단히 채비하고 나면 먼 길 다녀야 하는 아버지가 걱정이다.
1: 네가 갈모아, 네걸 이나나, 걸 이나, 걸 이나.
0: 혼자서는 어려운 일이라 장남이 고삐를 잡고 함께 가지만. 다 팔리는데 며칠이 걸릴지 알 수 없는 길이다. 철없는 손자와 걱정 깊은 가족들을 남겨두고 산길을 따라가는 여정이 시작된다. 끝을 알 수 없지만 두려움보다 기대가 크다. 인내호 주변 산길에선 드물지 않게 달구지를 만난다. 인내호가 자리 잡은 곳이 해발 800m. 호숫가가 아니라면 주변은 대부분 깊은 산골이고 주민 대부분은 농사가 생업인 농민이다. 사는 형편에도 길 사정에도 달구지는 더없이 좋은 탈 것이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들은 어깨 너머로 달구지 무는 법을 배웠다. 경험이 쌓여 실력도 늘어간다. 흔들림은 온기가 깨지지 않을 만큼으로 조절하고 좁아지는 길이 박휴가 구르는 걸 방해하진 않는지도 계속 살펴야 한다. 갈구지와 소를 연결한 끈이 풀려버렸다. 속도를 크게 내지 않은 덕분에 큰 탈 없이 마무리된다. 빨리 가려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크게 다치는 걸 피할 수 있다. 멀리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욕심을 내려놔야 한다. 올해 자주 다녀서 지도 없이도 찾아지는 마을. 출발한 지 몇 시간 만에 장사가 시작된다.
1: 갈모, 갈모, 갈모.
0: 반갑게 인사 나누는 단골 한 명쯤 일레호 주변 마을 어딜 가나 있다. 험한 산길이지만 부지런히 자주 다녀서다. 단골 좋다는 말을 실감하는 날도 있다. 오늘이 그런 날이다.
1: 오늘 짱은 나.

옹기 하나에 우리 돈 1200원. 그보다 비싸다는 알로에를 선물하고도 화분으로 쓸 옹기를 제값내고 산 단골. 오래전엔 옹기를 찾는 사람이 지금보다 많았고 그땐 아버지도 지금보다 더 자주 마을을 돌았다. 옹기가 잘 팔릴 만한 마을이 있는 곳이면 어떤 마을이든 가리지 않고 다녔고 옹기 사는 사람도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시절은 이제 흔적만 남았다. 달구지만 다니던 길에서 가끔 만나는 전동차. 세상은 빨라지고 옹기 팔리는 속도는 느려진다. 학교 앞에서 만난 교사 손님들. 아버지를 돕지 않아도 됐다면 아들도 교사가 되고 싶었다. 부지런히 일해도 아들을 학교에 다니게 할 만큼은 풀리지 않았던 형편. 꿈을 쫓는 걸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다. 잠깐 쉬는 사이 선물 받은 알로에를 꺼낸다. 한 해 한 해 아픈 곳이 늘어나는 아버지. 일이라도 쉬게 해드리고 싶어 말을 꺼내는데. 못 들은 척 말이 없는 아버지. 아들은 일어서고 만다.

혼자 장사해서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테고 아버지도 그걸 걱정해 쉬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혼자서는 달구지 오르기도 어려운 아버지를 계속 일하게 둘 수는 없다. 익힌 쌀과자로 대충 허기만 면하는 식사. 아들을 챙기느라 아버지는 제대로 먹지 못한다. 다시 출발하려는 순간 아버지가 졸음에 빠져들었다. 숨소리마저 낮춰 아버지의 낮잠을 지키는 아들. 아버지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멈췄다. 고독의 산길을 누빈 하루가 그렇게 끝났다.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시작되는 일. 계속 팔자면 계속 만들어내야 한다. 평생 온기를 만들어 온 아버지 앞에선 30년 경력 아들도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아버지 뜻을 한 번도 거스른 적 없는 고맙고 착한 아들. 중매로 시집 온 며느리마저 아들처럼 순하고 착해 온기일이며 집안 살림을 야무지게 해내고 있다. 1년의 절반은 우기. 우기 동안은 언제라도 예고 없이 폭우가 쏟아진다. 폭우의 가장 걱정인 건 가마. 짜옥땡에선 가마가 지면보다 낮아 비가 잘 샌다. 굽지 않은 상태여서 젖으면 크게 망가지는 것부터 서둘러 옮기는데 벌써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새는 물은 흙으로 막는다. 가마 안으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흙을 높이 쌓고 가마 주변 전체를 돌아가며 부드러운 흙을 쌓아 올린다. 움직이기 불편한 아버지는 이럴 때 돕지 못해 속이 탄다.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구원해야 할 온기를 가마 안으로 옮긴다. 오늘은 다행히 비를 잘 막았지만 우기엔 가마를 가득 채운 온기 전부가 못 쓰게 되기도 한다. 큰 피해 없이 폭우가 끝나자 아버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폭우 뒤처리로 바쁜 가족들을 대신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인데 어린 외손자들이 낮잠을 깨지 않게 요람을 돌본다. 그런데 잘 자던 손자들이 깨버렸다. 도우려다 오히려 방해만 됐다.

0: 아이들이 미처 챙기지 못해 젖은 공책들도 가마 주변에 얹고 말려둔 생선이 비에 젖었을 때도 가마 위에 얹어두면 그만이다. 1200도 넘는 불을 사흘 넘게 피워올려 온기 익어가는 열기 속에 짜옥땡의 하루가 저문다. 다시 온기를 팔러나간다. 오늘 목적지는 주변 수상마을. 물길을 따라가야 한다. 거친 숨을 내쉬는 아버지. 오늘 더 힘든 기색이다. 날이 갈수록 약해져 가는 아버지.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걱정뿐이다.
1: 비가 가나라 갑니다. 난리 돈이지. 이거에 제 난데야 되나 돈이 돈에 넣기네.
0: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천천히 물길 위를 나선다.

인레호 주변에선 미얀마에서 오래전부터 옹기가 쓰여온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오가는 사람들의 행운을 비는데도 옹기가 쓰였고

누구라도 쉬어가라고 만들었다는 정자에 목마른 사람이 마시라고 둔 물병도 옮기다. 가축을 물에 풀어 방목하는 전통도 일레호 수상마을에서 오래 이어진 전통이다. 수백 마리에 이르는 오리떼. 이 녀석들 역시 물에서 방목되고 있다. 일레호 토박이 꼬윈뚜 씨가 주인인데 낮엔 물에 풀어두고 밤엔 호숫가 우리에 넣어 돌본다. 오리를 돌보느라 바빠도 꼬윈뚜 씨는 꼬박꼬박 온기를 산다. 정성 들여 신중하게 옹기를 고른 꼬인두 씨. 물가 오리 우리 곁에서 온기는 어떻게 쓸까?

꽃을 꽂는다. 사는 곳 가까이에 꽃을 꽂은 온기를 두는 일은 미얀마에선 누구라도 당연하게 따르는 오랜 풍습. 미얀마에서 온기는 그릇 이상이고 앞으로도 오래 필요한 그릇이다. 더 많은 집이 모인 수상마을로 찾아간다. 힘에 부치는데도 기어코 온기를 들고 걷는 아버지. 물길 사이를 잇는 다리를 건너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가는 길. 힘겨운 걸음을 옮긴다. 여러 번 이어지는 거절. 단골 손님을 찾아간다. 여러 해째 꾸준히 온기를 구입해주고 있는 집. 부엌 살림과 물병까지 옮기라 들릴 때마다 새 온기를 꼭 구입하는 것이 마사민신이다. 마사민신은 온기가 필요한 이웃집도 알려주었다. 손녀를 위해 잔치를 열 예정인 곳. 아들에게도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지만 형편이 문제였다.
디디션처럼 공부할 수 있었다면 온기를 만들지 않아도 됐을까? 곧 시작될 잔치를 준비하는 디디션.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다. 잔치 덕분에 옹기 여러 개를 팔 수 있었다. 넉넉하게 먹거리가 준비됐고 집을 찾아온 탁발승의 바루는 가득 채워졌다. 교사였던 티티션의 할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을 대신해 딸처럼 돌본 손녀를 위해 이날 하루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온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티티션을 축하하기 위해 모이고 전통에 따라 얼마간의 돈과 푸짐한 음식이 오고 갔다. 앞날을 축복하는 덕담도 끊이지 않았다. 잔치 음식은 국수. 전통 소스를 넣고 비벼 누구 하나 부족하지 않게 나누었다. 잔치가 끝날 무렵 쏟아지기 시작한 비. 온기를 팔아 짐이 가벼워졌는데도 걸음은 무겁다.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을까. 다음날 아버지는 자꾸 일을 말리려는 아들을 피해 마을 뒷산에서 혼자 일하고 있다. 옹기를 만드는 데 쓸 흙. 제법 무거운 걸 들고 걷는 동안 아버지는 여러 번 멈췄다. 오래 망설이던 끝에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료라도 받게 해드리고 싶었다. 의사의 얼굴이 심각해진다. 병원비가 걱정돼 너무 오래 아픈 걸 참았다.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의사의 진료가 길어진다. 아버지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 걸까? 당장 입원을 해야 한다지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 몇 가지를 확인하고 돌아가기로 한다. 아버지에게 한없이 기대해도 되는 줄만 알았다.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 기댈 어깨를 내밀어야 하는 것은 이제 아들이다. 아버지가 해온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아직은 없다. 매일 아버지가 기도를 올렸던 신들은 왜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았을까? 야속한 것이 많은 날이다.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아버지는 오래 서서 기도했다. 그리고 입원하지 않겠다는 뜻을 가족들 앞에서 밝혔다. 꺾을 수 없는 고집이라는 걸 아는 아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가족이 먼저인 아버지는 식구들이 자신 때문에 힘든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다. 옹기 파는 일을 다시 시작한다. 5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장을 향해 간다. 일레호 주변에선 가장 큰 장. 그런데도 옹기를 사겠다는 손님이 없다.

장을 둘러보려는 아버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쓰이는 그릇, 옹기. 사람들은 그 옹기를 두고 플라스틱을 찾는다. 가볍고 깨지지 않아 다루기 쉬운 그릇. 싸고 화려한 플라스틱을 찾는 사람은 늘고 옹기를 찾는 사람들은 줄어든다. 점점 옹기를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어느 날, 아버지가 더 이상 옹기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날이 오는 건 아닐까. 견뎌야 할 일이 늘어나고 있다. 장사를 일찍 접고 간이 이발소에 들렀다. 장마다 돌아다니는 솜씨 좋은 이발사에게 머리를 맡기고 앉는다. 모처럼 밝아진 얼굴. 병원을 다녀온 뒤로 며칠 동안 보지 못했던 웃음이다. 거울을 꺼내 자른 머리를 오래 비춰보는 아버지. 이렇게까지 좋아하시는 일을 왜 진작 해드리지 못했을까. 기분 좋은 일이 생기면 아버지는 어김없이 기도를 올린다.

0: 가마에 넣을 때도 거듭 조심하고 신경을 썼는데.
1: 오오 앞에 로타 오다 보시대 유라 피아다루네
0: 바라던 대로 마음에 썩 드는 온기가 완성됐다. 노를 저어 움직이는 작은 배.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사원에 가는 날은 아들이 직접 노를 저어 아버지를 모신다. 그림자처럼 아버지 곁에서 챙기는 아들.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미얀마에서 불교는 신앙이라기보다 생활이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굳은 일이 있을 때도 절을 찾는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온기를 제물로 바치고 기도를 시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는 묻지 않고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신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하는 순간이 더 많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앞으로 무지개가 솟아올랐다. 아버지 인생에도 무지개 같은 시간이 찾아와 줄 것만 같다.

0: 센터에.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1: 어? 앞에 뭐야?
2: 불난 것 같은데?
1: 그럼 어떡해?
0: 후방 차량을 확인하고 비상등을 켜 갓길이나 비상주차대에 주차합니다.
1: 빨리 내리자.
2: 잠시만.
0: 차량을 주차했다면 엔진을 끄고 키를 꽂아둔 채 하차합니다.
1: 어디로 가?
2: 따라와.
0: 피난 유도등을 확인하고 갓길 보행자 통로 등을 통해 화재 연기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1: 앞에 안 보여.
0: 터널 밖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피난 연결 통로를 통해 반대편 터널로 대피합니다.
1: 뭐해?
2: 기다려봐.
0: 터널 내 비상벨을 눌러 긴급 상황을 알리고 긴급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해 119에 신고합니다.
2: 네, 119죠? 너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
3: 아니, 위급 상황에서 신고보다 대피가 우선이지.
4: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5: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4: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5: 자전거.
4: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5: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은 나쁜 것 같진 않아요.
4: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5: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 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4: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5: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4: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5: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4: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5: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4: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4: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5: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4: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5: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4: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5: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4: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5: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4: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5: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안녕하세요. 정웅수입니다. 어느 순간 이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정에서 점점 소외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엄마와 친한 사이지만 아빠와는 대화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가족관계에서 말로 살아남는 법, 어떻게 하면 아내와 또 자녀와 다정하게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알아볼까요? 새해에는 말 좀 잘해봅시다. 고등학생 아들이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은 잘 봤니? 네. 성적 나왔어? 네. 국어는 몇 점이야? 90점이요. 영어는? 이런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 아버지는 고민이 아들과 대화하는 게 힘들다. 자기의 아들은 언제나 묵뚝뚝하게 대답을 해서 고민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닫힌 질문을 했기 때문인데요. 갔다 왔니? 네. 성적 나왔니? 네. 이렇게 해서 네 아니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무뚝뚝하게 물어보니까 무뚝뚝하게 대답을 하는 거다. 닫힌 질문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화가 뚝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린 질문은 대답이 한정적이지가 않고요. 무한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끝나니까 어때? 기분이 좋아? 후련해?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열린 질문은요, 감정이나 마음, 느낌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빠 스스로의 이야기도 해주는 거예요. 아빠는 시험 끝나고 친구들과 서울 놀러 갔을 때가 진짜 좋았는데 너는 어때? 지금 뭐 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면 더 나은 표현력도 아이가 고민을 하면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있고요, 야구 중계를 좋아하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이 남편은 드라마를 보는 아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맨날 막장 드라마고 뻔한 내용인데 왜 저렇게 보는지를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을 저한테 했어요. 드라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질 않는 거죠. 왜 드라마를 보는지. 대화가 잘 이어나가게 하는 힘은요,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을 때 질문이 나오잖아요. 아내한테 물어보면 돼요. 드라마를 왜 봐? 어떤 게 재미있어? 라고 물어보면 아내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는 그냥 저렇게 말랑말랑한 사랑 이야기가 좋더라. 그러면 아내라는 사람을 더 알 수가 있죠. 모르겠으면 더 물어보면 돼요. 그래? 그 말랑말랑한 이야기가 대체 뭔데? 그럼 또 아내만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또는 배우가 좋아서 본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삶이 지칠 때 드라마를 보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하면 아, 우리 아내는 저걸로 스트레스를 푸는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요. 또는 자신의 야구 중계를 보는 게 왜 재미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처럼 서로가 궁금해할 때 더 원활한 대화가 되니까요. 내 가족이 자주 하는 행동, 그런 거를 그냥 또 저러나 보다 라고 하지 말고요. 왜 하는 거야?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면은 되게 재미난 대화가 펼쳐질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은 어디서 강의하니? EBS요. 어디 있는데? 일산이요. 그래, 일찍 자라. 힘들겠네. 나갈 때는 가스 잠갔는지 확인해라.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하거든요. 저는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듣고 싶더라고요. 우리 딸은

0: 강의할 때 어떤 기분이야? 강의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원동력이 뭐야? 강의를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언제야? 이렇게 저는 감정을 헤아려주는 질문을 듣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여전히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요구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 거 그만 물어보고 내 기분 좋았는지 물어봐줘 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아버지의 사랑 표현이라는 건 이해는 해요. 가스를 잠그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차 조심해라, 일찍 자라 이런 것도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한 문장만 더 덧붙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은 소중하니까 몸 관수 잘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우리 딸 건강한 게 더 최고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면 전 참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주는 게 가족 사이에서 진짜 중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또박또박 발음을 하면 유능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 안녕하세요, 전화 왔어 이런 식으로 히읗을 들리지 않게 발음을 합니다. 바람 소리를 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후, 하 이렇게 히읗할 때 바람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데요. 전화 왔어. 안녕하세요. 정흥수입니다. 히읗을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렇게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1: 우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성장이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분사 구문을 복습하는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실전 문제 주관식 유형을 쭉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은 26번부터 50번까지의 그 문제들을 다 푸셔야 하고요. 그중에서 우리는 중요한 문항 위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바로 한번 만나보는 첫 번째 문제는 26번부터의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그리고 틀리면 바르게 고쳐 쓰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26번 바로 볼까요? My sister liking mint flavor, I don't really like it. 뒷부분의 주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할때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보면 내 여동생은 민트 맛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반면에 이런 의미일 거고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를 지우려고 봤더니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를 ing로 만들어 줘서 liking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요, 보기에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어법상 올바른 문장이다. 분사구 문제를 쭉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생소하거나 낯설게 보이는 문장 구조가 많아요. 그만큼 분사구문은 우리가 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할 때 꽤나 어려운 문법입니다. 그리고 문어체로 주로 활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에 등장하거나 지문에 등장했을 때 우리는 아주 뭐 철저하게 자세하게 분석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건지 그 의미 파악에만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고 지문을 해석하면 충분하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28번인데요. 괄호 안에 말을 알맞은 형태로 써서 빈칸을 채워볼 겁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began, 하기 시작했습니다. To speak up. Speak up이라고 하는 건 나서서 얘기하고 목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comma 다음에 이제 채워야 합니다. 아마도 분사구문을 활용하라는 거겠죠? The situation worse.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 거겠죠. 이러한 앞부분의 내용이. 그러면 이 부분에는 분사가 들어가야 할 거고, 의미상 ing 형태로 채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make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 making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make 목적어 형용사라고 하는 이 문법이 또 활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막 이제 자기 의견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더 심각해지는 거겠죠. 자, 이어지는 문제 29번입니다. 그 생일 노래는요. It's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우리가 비교 표현하면서 공부했던 거죠. 하나입니다.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생일 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빈칸을 채워야 돼요. In many languages. 많은 언어로 sing이라고 하는 건 부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분사를 채워야 할 자리에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짝꿍이 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를 봐야 합니다. 짝꿍이 되는 건 바로 The Birthday Song이죠. 노래 입장에서는 부르는 게 아니라 불리는 거예요.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은 현재 분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여야 하고, Sing의 과거 분사형은 Song, S-U-N-G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Song으로 써주면 되는데, 많은 친구들 과거 분사를 써야 하는 것까지 가는 데서 실패한 친구도 있을 거고, 거기까지는 갔는데 Sing의 과거 분사 형태를 잘 몰라서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강의 끝나고 다시 한번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할 때 결국 동사의 3단 변화라고 하죠. 원형과 과거형과 과거 분사형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 이제 31번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치는 겁니다. 바로 볼게요. Jack fallen from the tree. His head was damaged. 일단, 주절을 먼저 보면 그의 머리가 손상이 되었다. 쉽게 말해서 다친 거겠죠. 그런데,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을 지금 썼을 때 주어를 생략하지 않고 남겨둔 거예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는 남기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왜 fallen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이건 과거 분사예요. fall fro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잭 입장에서는 그냥 나무에서 떨어진 겁니다. 능동의 의미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fall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fal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아, 결국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분사 구문을 공부할 때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여러 가지 포인트를 봐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 의미 관계를 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32번으로 가보죠.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빈칸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말을 먼저 보죠.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 까지를 우리가 분사 구문을 통해서 완성하면 될것 같고, 그는 가끔 거기서 조깅을 한다. He sometimes goes jogging there. 그러면 a small park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작은 공원이 있어서라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there 비동사를 통해서 나타내줄 수가 있다. 여기도 지금 비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면 there 비동사, 이 there be 구문이 쓰일 때 분사 구문에서 there는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는 there를 써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말은 be를 being이라고 하는 분사로 바꿔주어서 이렇게 there being a small park라는 식으로 이어지게 써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 There be라고 하는 이 구문이 분사 구문으로 활용이 될 때는 there를 생략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there being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표현처럼 생각을 하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분사 구문이 아니라 그냥 부사절로 풀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스타일이나 글 쓰는 사람의 그런 성향에 따라서는 분사 구문을 활용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구어체, 대화하는 상황에서는 일상적으로 분사 구문이 거의 활용되지는 않는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34번입니다. 34번부터는 주어진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이 밑줄 친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생략 가능한 것은 모두 생략을 해라. 아, 우리가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사 구문을 쓸때 접속사. 그리고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는 주어도 생략이 가능하고, 그리고
being이나 having been과 같은 것도 생략을 했을 때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생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Large machines, 큰 기계들이요, operate. operate 좋은 표현입니다. 모르면 적어두세요. 작동하다라는 의미예요. Factory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계속 가보죠. And, 그리고요, they make loud noises. 그것들은 큰 소음을 만듭니다. 아,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쓸 때는 큰 소음을 만들어내면서 작동을 합니다. 와 같은 걸 거예요. 자, 접속사 지울 수 있겠죠? 그리고 주어를 지울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주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울 거예요. 그리고 make를 어떻게 써줘야 할까? ing 형태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make를 어떻게 쓴다? making이라고 하는 분사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making loud noises 라고 쓸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도 분사구문을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대부분의 분사구문이 쓰인 문장을 보면 분사구문은 주절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커마가 중간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커마 다음에 ing가 나오면 대부분의 경우 무엇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은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에 따라서는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35번입니다. 중요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As the weather is sunny today. 오늘 날씨가 화창하기 때문에 끊고 우리는 수영하러 갈수 있다. 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사절을 바꿔 볼 건데 접속사 지울 수 있을까요? 지울 수 있겠죠. 주어 지울 수 있을까요?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 주절의 주어는 we입니다. 부사절의 주어는 the weather예요. 그러면 둘이 같다, 같지 않다. 둘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사절에 위치해 있는 주어는 그대로 살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the weather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비동사를 바꿔줘야 합니다. 비동사 뒤에 무엇을 붙여줘야 한다? ing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be라고 하는 원형 뒤에 ing를 붙여주어서 the weather Being sunny today. 분사구문을 쓸 때는 그 뒤에 필요한 말은 그대로 살려서 써 주어야 한다. 그래서 the weather being sunny today라고 하는데, 선생님, being이라고 하는 것도 생략될 수 있다면서요?라고 했는데 우리 독립 분사구문처럼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이렇게 다를 때는요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being을 뭐 한다? 생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도 이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다. 그러면 the weather being sunny today 라고 했을 때 윗부분에 있는 의미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만 글 쓰는 사람의 성향이나 그 글의 스타일에 따라서 분사구문을 활용해 줄 수가 있다. 자, 이어지는 문제 36번입니다. 똑같이 분사구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가 is elected. elect라고 하는 건 선출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 뒤에는 주절은 의문문입니다. 그가 해결할 수 있을까? complicated.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한번 적어볼까요? 복잡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diplomatic이라고 하면 이거는 외교의, 외교적인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복잡한 외교 문제들을 그가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또 이제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해봐야겠죠. 접속사 지워집니다. 그리고요, 주어 지워줘요. 왜? 주절의 주어와 서로 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is를 어떻게 쓸까요? being으로 이렇게 써서 하면 되는데 생략 가능한 것은 모두 생략하라 그랬죠. 그러면 수동태 앞에 위치한 이 being이라고 하는 건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뒤에 어떤 말부터 쓰면 될까? elected라고 하는 말부터 써도 의미가 통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elected president라고 하는 말만 쓰여 있어도 우리는 조건의 의미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보통은 문장이 하나만 있지 않아요?
분사 구문이 쓰인 이 문장 앞뒤에 다른 문장들이 쭉 오면서 맥락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맥락을 보면서 정확한

하게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또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이어지는 문제 37번부터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떤 어법을 묻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문법을 공부하고 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어떤 학생들은 음악을 크게 튼채 공부한다. 여기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꽂혀야 할 곳은 바로 여기죠. 음악을 크게 튼 채, 무엇한 채라고 할때 영어로 나타내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어떤 말을 할지 알죠? with 다음에 무엇을 쓸까? 명사 또는 대명사 그리고 분사입니다. 이걸 저는 막 미리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고등학교에 가서 제 기억에 아마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이 문법을 학교 수업 시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처음 배울 때 선생님께서 어떤 문법 용어를 얘기하시면서 with 다음에는 명사가 나오는데 그 뒤에는 분사가 현재 분사가 올수 있고 과거 분사가 올수 있다라고 하면서 막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에서 일단 벽을 한번 느꼈고 또 아니 해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쓸까 하면서 처음에 막 이해를 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를 좀 풀어보고 나서야 이제 좀 이해를 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지금 하고 있냐? 저도 처음에 이 문법을 딱 봤을 때 생각보다 간단한 문법이었는데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문법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면 조금은 더 간단하게 우리말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우리말 의미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무엇한 채로 무엇하면서 와 같이 매끄럽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그걸 with 명사 분사로 나타내는구나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핵심 포인트, 이 분사 형태를 어떻게 써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또 적용을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어떤 학생들은 공부한다라고 하는 주어와 동사부터 먼저 잡아내 본다면 어떤 학생들은 영어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바로 some students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쓴 문장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한다라고 할때 이렇게 study라고 하는 동사까지 잡아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음악을 크게 튼 채라고 하는 걸 영어로 with 명사 분사로 나타낼 겁니다. with를 먼저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는 음악이라고 하는 걸 써야 합니다. music을 써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말, turned up loudly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읽은 대로 순서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with music turned up loudly라고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tur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응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배열만 하면 되긴 했지만 음악이라고 하는 명사와 turn이라고 하는 turn up이라는 이 동사 표현의 의미 관계를 봤을 때 음악 입장에서는 켜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이다. 이렇게 의미 관계를 연결해 보면 되는 거야. 물론 우리말로는 그냥 음악을 크게 튼 채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되 영어로 표현을 할 때는 music과 turn up이라고 하는 동사 표현의 의미 관계를 보고 정확하게 수동으로 쓴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이제 이어지는 38번.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슬프게도 우주 비행사는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The Earth까지는 줬어요. 이두 개의 단어를 주었다라는 건 우주 비행사는 지구로 돌아왔다라는 말을 이 주저를 뒤에 먼저 쓰라는 거겠죠. 그러면 주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주 비행사, 영어로 뭐라고 할까? 여기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The astronaut. 이렇게 우리가 아스트로라고도 그냥 보는 이 astro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면 별과 관련된 혹은 우주와 관련된 어떤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So astronaut, 우주 비행사는요. 여기 주어가 왔죠.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다라고 하는 말. return을 활용해서 returned 하면 되고 어디 어디로 돌아가다, 돌아오다라고 할때 to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So returned to the earth. 주저를 먼저 완성해 봤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라고 하는 이 앞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런데 이때 having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complete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 분사처럼 보이는 말도 나와 있습니다. 아, 이거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상황이 더 앞서는 시점이니까 완료 분사를 쓰겠다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냈다라고 하면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때 완수하지 못하고라는

부정의 의미이니까 not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써야 돼요. So not having completed. 무엇을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The mission. 임무이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문장 어려웠습니다. Not having completed. 완료 분사 구문인데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not을 써줬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주저를 쓸때 the astronaut returned to the earth 이렇게 완성해 주면 된다. 시점상 돌아온 것보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상황이 더 이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having PP라고 하는 완료 분사 구문을 썼다.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몇 번으로 간다? 40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분사 구문을 완성해야 하는데 또 조건이 있네요. 바로 생략 가능한 것은 모두 생략을 하래요. 시간이 없어서 나는 그의 사무실에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말로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럼 영어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의 사무실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앞부분에 분사구문 써주고, 그리고 주저를 이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를 분사구문으로 나타낼 때 어떻게 써야 할까? No time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no time 자체가 부정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쓸때 앞에 어떤 부정 표현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Having no time, 시간이 없어서. I decided. 나는 결정했다. 그리고 가지 않기로 라고 하는 건 투부정사를 또 부정해야 하니까 not을 이렇게 앞에 써주는 겁니다. I decided not to go to his office.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포인트는 이렇게 분사구문을 써주는 것. No time이 이미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앞에 뭐 not having이라고 써버리면 의미가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decided. 다음에 이렇게. not 투부정사를 써주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 자, 이어지는 문제 41번입니다. 이 문제도 중요한데요.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그 강의를 신청했다. The lecture, 강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앞부분을 역시나 써야 합니다. 자, 이때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바로 be interested in입니다. 그러면 분사구문으로 쓸 거니까 Being interested 라고 할 건데, 생략 가능한 것은 모두 생략을 하래요. 그래서 우리는 being도 한번 생략해 볼 겁니다. 그래서 바로 interested in history,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applied for, 신청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절까지 완성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건 이렇게 과거분사로 바로 시작을 할수 있다. 앞에 무엇이 지금 생략된 거예요? being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42번. 지난달과 비교하면 너의 실력은 많이 향상되었다. 듣고 싶은 말이죠. 열심히 아마도 노력을 했을 겁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무엇과 비교하면, 비교한다면, 이라고 하는 수거처럼 쓰이는 분사 구문이 있다. compar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어요. 비교하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 표현 기억할까요? compared with. 혹은 compared to 라고 하는 전치사가 뒤에 오면서 지난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compared with last month 혹은 compared to last month 쓰라고 하고 너의 실력은 많이 향상되었다라는 걸 주절로 완성해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 활용한 말들을 일단 동그라미 표시해 보고요. have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걸 have PP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문장을 보면요. compared with 혹은 to last month. 지난달과 비교하면 your skills, 너의 실력은 have improved a lot. 많이 향상되었다 라고 할때이 부분도 중요 포인트였다. 현재의 완료를 써야 함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았어야 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compared with, compared to는 무엇과 비교하면 이라고 하는 표현이다. 자, 이제 46번부터 48번까지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내용이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역시나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 A부터 바로 볼게요. Being Sunday, Suji went to the repair shop to have the tires of her car changed. 벌써 첫 문장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주절부터 볼게요. 수지가요, 수리점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hav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녀의 차에

시나리오를 바꾸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어딜 볼 거냐면 분사 구문을 볼 겁니다. Being Sunday. Sunday라고 하는 건 요일인데 날짜나 날씨나 요일 등과 같은 말을 표현할 때 비인칭조어 it을 쓰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말이 더 있어야 돼요? 수지라고 하는 주어와 지금 분사 구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분사 구문의 그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여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Being Sunday를 It being Sunday라고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좀 낯설 수 있어요. 독립 분사 구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주어를 반드시 살려주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t being Sunday라고 쓰는 거고요. 물론 대부분의 책에서는요, It being Sunday와 같이 분사 구문으로 쓰지 않고 그냥 부사절로 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문제 푸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한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서로 주어가 달라요. 그럴 때는 생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it이라고 하는 주어를 넣어서 바꿔줘야 합니다. 계속 한번 가보죠. 이제 be입니다. 그녀는요,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From her boss. 그녀의 상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driven to the shop. 갑자기 뭔가 또 이상했죠. come 다음에 과거 분사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뭘까요? 운전을 해서 가는 길이겠죠. 그럴 때 driven이라고 하면 과거 분사인데 운전이 되는 걸까요? 이 뒤에 분사 구문에 주어를 생각해 보면은 she입니다. 수지예요. 그러면 운전을 하는 중이겠죠. 그럴 때는 driven이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아니라 driv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로 써줘야지 의미가 통한다. 이거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 의미를 보는 게 포인트로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바로 이로 가볼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그녀의 차를 돌렸습니다. 사무실로 이제 돌린 거예요. 자, with 명사 분사입니다. It's tires, not changing. 타이어 입장에서는 교체가 되지 않은 채로 간 거겠죠. 그러면 it's tires와 그리고 changing이라고 하는 의미 관계를 봤을 때 능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changing을 changed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말로 해석을 할 때는 타이어를 바꾸지 않은 채라고 해석을 하겠지만 이런 의미 관계를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49와 50번은 조건에 맞게 영작을 해야 하는데 생략 가능한 것은 모두 생략하라고 합니다. 답안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잘 다뤄진다면 그 장치는 유용할 것이다. 분사 구문이 앞에 오도록 쓰고요. 단어를 이렇게 활용하라고 하는데 handle, 다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device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장치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벌써 몇 개의 단어를 굉장히 많이 줬네요. 7단어로 쓰래요. 잘 다뤄진다면 조건의 의미인 거고 우리는 접속사 안쓸 겁니다. 생략을 다 해야 될 거니까. 그리고 주어를 볼 거예요. 그 장치가 잘 다뤄진다면 이런 의미인 거니까 당연히 주어도 똑같죠. 주어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뤄지다라고 하는 건 수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being으로 시작을 할 건데 being은 무엇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being도 사라지고요. handle이라고 하는 걸 과거 분사로 써서 handled well. 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comma를 쓰고요. 그 장치는 the device will 유용할 것이다. will 다음에는 useful이라고 하는 말이 뒤에 나와야 하니까 비동사 넣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잘 다뤄진다면 handled well, the device will be usefu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건왜 handl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부터 썼냐? 접속사 지우고 주어 똑같으니까 지우고 동사를 빙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분사로 쓰고 보니까 뭐야? 빙을 생략해도 되잖아. 그래서 빙도 날아가고 남아 있는 게 이제 과거 분사와 뒤에 이어지는 well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50번입니다. 파티가 끝난 후에 우리는 집에 갔습니다. 이번에도 분사 구문이 앞에 오도록 할 건데 이러한 단어를 활용해야 되고요. 7단어로 써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파티가 끝난 후에 우리는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the party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그러면 주어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 어때요? 주어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파티라고 하는 이 주어는 살려야 합니다. The party로 시작을 할 거고, 왜 have ended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해야 될까? 끝나다라고 하는 말은 분사 구문과 붙어야 하는데, 아, 이거 완료 분사 구문 쓰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내야 했고요. The party having ended. 파티가 끝난 게 먼저죠. 그래서 파티가 끝난 후에 we went home. 우리는 집에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뒤에는 단순 과거형으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독립분사구문으로 주어를 살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시제가 또한 다르기 때문에 완료분사구문을 써줘야 한다. 물론 그냥 부사절로 풀어서 써도 괜찮지만 글 쓰는 사람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주관식 문제 풀어오면서 분사구문 다시 한번 복습해봤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 워크북 실전 문제 풀어보면서 또 한번 정리해볼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반갑습니다. 경험을 표현해요.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경험을 해요. 그렇죠? 경험을 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고 글로도 표현할 수 있죠. 이때에 필요한 것이 지난번에 공기템인 원인과 결과였어요. 경험을 표현해 줄 때, 나 이런 일을 겪었고, 그 뒤에 이런 일이 생겼다 할때꼭 필요한 것이 공기템이 원인과 결과를 잘 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잘 이어주는 말이 이어주는 말이었어요. 오늘은 경험을 표현할 때 맛깔스럽게, 생생하게, 실감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의 공기템은 짠! 바로 감각적 표현입니다. 표현을 하는데, 경험한 일을 표현하는데, 감각적으로 표현해. 감각적으로 표현한다는 건 뭐지? 자, 감각이라는 건 이거죠.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감각 기관이 몇 개가 있어요. 뭐냐? 눈. 눈으로 봐야지. 띠용. 그다음, 귀로 들어야지. 아, 개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 그다음 코로 냄새 맡아야지. 이것은 햄버거 냄새 뭐 이런 거. 그다음 입으로 맛도 봐요. 그쵸? 햄버거 냄새인 줄 알았더니 치킨이었네 뭐 이런 거. 맛있다 치킨 뭐 이렇게. 자, 손으로 만져도 봅니다. 이건 뭘까? 물컹한데? 아니 따끔거려 이런 거. 자, 이렇게 우리는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이 손으로 감각을 느낍니다. 빨간에, 서건서건거리네. 냄새가 고약해. 아웅, 달디 달다. 아우, 까끌까끌해. 이렇게 신체 기관으로 알아낼 수 있는 느낌들이 있죠. 이 느낌을 표현한 것을 감각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손으로 짚어보세요.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 짚었어요? 그 감각 기관으로 느끼는 점을, 그 느낌을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감각적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감각 기관을 확 열고 여기 있는 시를 한번 감상을 해봅시다. 이 시에는요, 감각적 표현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넘쳐, 넘쳐. 자, 감각적 표현이 어떤 것인지 맛을 한번 보세요. 제목은 방울토마토는 7살이에요. 자, 방울토마토가 왜 7살일까 궁금하죠? 엄마가 갓

씻어놓은 방울토마토. 엄마가 이제 막 씻어놨어요. 방울토마토를. 그래서 방울토마토 겉에 무엇이 있을까요? 물기가 아직 있어요. 안 말라서. 자, 물기도 안 닿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7살 내 동생 같아라고 했어요. 왜 방울토마토가 7살인지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엄마가 갓 씻어놓은 이 방울토마토를 봤어. 그랬는데 거기에 물기가 있네. 아유, 이 물기를 보니까 내 동생이 생각나. 내 동생은 7살이거든. 이 동생이 머리를 다 감았어. 또는 목욕을 다 했어. 그러면서 목욕탕에서 목욕실에서 딱 나왔어. 근데 물기도 제대로 안 닦았어. 그러면서 히히히 하고 웃는 게 생각이 나는 거죠. 야, 너 물기 잘 닦아야지. 히히히 하고 도망가.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이 맛있는 방울토마토를 보면서 물기 안 닦은 이 모습을 보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내 7살 동생이 생각났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한데요. 원래요.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엄마가 막갓 씻어놓은 방울토마토? 물기가 있네? 이렇게 해도 돼요. 그쵸? 그런데 굳이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만 하는 내 동생을 여기다가 넣었어요. 자, 물기가 있는 방울토마토들이 옹기종기 지금 담겨 있어요. 어떤 뭐 바구니에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이렇게 바구니에 엄마가 막 씻어 놓으시고 이렇게 딱 담아 놓으셨단 말이죠. 물기가 있어서 여기 막 이렇게 물도 있어요. 물도 막 이렇게 담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엄마가 갓 씻어 놓은 방울토마토 물기가 아직도 있네.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물기도 안 닦고 생글생글 달아날 궁리하는 내 동생 같아. 그럼 여러분 이걸 딱 읽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릅니까? 아, 내 동생, 7살짜리 아이, 그리고 여기 잘 닦지도 않고, 물기가 막 많이 남아있는데, 시시시시 웃으면서, 이리 와, 닦아줄게, 싫어! 그러고 도망가는 게 생각이 나. 그쵸?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눈으로 보고 아는 거죠. 즉, 마치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감각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생글생글 웃는 거는 무엇 때문에 아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아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수 있는 표현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다시 방울토마토로 옵니다. 자, 방울토마토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방울토마토는 커갈 때 햇살 받고 또 자라면서 이슬도 맞고 그렇게 크죠. 그래서 햇살 먹고 이슬 먹고 볼따구니가 탱글탱글. 여기 봐. 탱글탱글하잖아. 여기 방울토마토가. 볼따구니가 뭐예요? 볼이에요. 아까 우리 목욕탕에서 히히히 하던 그 동생. 봐봐. 그 동생. 아주아주 아주 귀여운 동생이지. 볼따구니 봐봐. 볼따구니가 이래. 히히히. 막 이런단 말이야. 자, 이런 예쁜 귀여운 동생을 생각하면서, 예. 그냥 여기 볼이 홀쭉한 동생이 아니에요. 볼이 빵빵 탱글탱글해. 꼭그 동생도 생각이 또 나죠. 자, 여기 그 방울토마토도 그래요. 탱탱 덩글덩글하단 말이죠. 볼따구니가. 바구니에 한가득 재잘재잘 까르륵 방울토마토. 자, 여기 있는 그 바구니에 있는 방울토마토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까르르 재잘재잘하고 얘기하고 있어. 굉장히 경쾌해 보이죠? 그런데 재잘재잘 까르륵 이건 뭐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귀로 듣는 거죠? 자, 이렇게 마치 귀로 듣는 것처럼 여기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 중에 막 미끄러지려는 놈이 하나 있어. 얘너 미끄러지려고 한다. 뭐 이런 거죠. 요놈 하나 미끄러지기 전에 재빨리 붙잡았어. 그리고 한 입에 쏙 깨물고 앙 깨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빨 사이에 뭐가 탁 터지겠죠. 새빨간 해님이 터진다. 이 새빨간 해님이 누굴까요?
새빨갛죠? 방울토마토. 해님은 둥그렇죠? 방울토마토도 동글동글하잖아요? 얘가 바로 방울토마토죠. 자,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새빨간 해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헉, 대단하지 않아요? 방울토마토는 새빨갛다 또는 새빨간 방울토마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빨간 해님 비슷하잖아. 그쵸?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감각적인 표현이죠. 방울토마토가 빨갛다 이게 아니라 새빨간 해님 그러니까 아주 빨갛게 익으면서 동그란 그 방울토마토가 생각이 나죠? 달콤한 이슬이래요. 자, 어떤 맛이라는 거예요? 내가 탁 깨물어 보니까 달콤해. 마치 뭐, 그리고 그 질감이 어때? 이슬. 이슬이 팍 터지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마치 내가 맛을 보면 먹어보는 것처럼 표현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새빨간 해님, 내가 직접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콤한 이슬, 내가 입으로 먹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죠? 이게 바로 감각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니까 어때요? 글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요. 그냥 물기 있는 토마토를 내가 한입 먹었는데 달콤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기 안 닿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데 7살 내 동생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하고 이것도 봐요. 이거 시각적인 거잖아요. 볼따구니가 탱글탱글하고 얘네끼리 채잘채잘 까르르 얘기하는 것 같고 새빨간 해님이 달콤한 이슬처럼 팍 터진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방울토마토를 먹고 있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에게 다가오죠. 생생하게 다가오니까 실감나죠. 와, 그 방울토마토 와, 나 이거 이시 읽으니까 방울토마토 먹어보고 싶다 이런 거 실감나니까. 그리고 이 방울토마토를 먹으면서 동생 생각하고 엄마 생각하고 이걸 또 맛있게 먹고 있는 내가 행복해 보이죠? 글쓴이의 그 마음, 생각이, 예, 마음이나 생각이 잘 전달이 되지요. 자,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 예,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공기템이 감각적 표현이에요. 자, 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일이 일어난 차례대로 정리할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써 봅시다. 나는, 이 나가 이 글을 쓴 사람이죠? 글쓴이는 엄마가 씻어둔 방울토마토를 봤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방울토마토에는 무엇이 남아있었다? 물기가 남아있었다. 자, 이 물기를 보고 누구를 떠올렸어요? 그 모습이 목욕하고 나서 물기 안 닿고 생글생글 희죽희죽 웃으면서 야, 너더 닦아야지. 싫어. 그러고 도망가는 예. 내 동생이죠? 네. 그래서 얼마나 귀여워. 그렇죠? 내 동생처럼 보인다. 예. 그러니까 방울토마토가 꼭내 동생 같아. 굉장히 귀여워. 예. 우리 방울토마토 보면 와, 되게 크다. 막. 이런 생각 안 들죠? 와, 귀엽다. 작아서 귀여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치 누구처럼? 내 동생처럼. 얼마나 표현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려는 동생처럼 접시에서 막 미끄러지려는 누가 있어? 방울토마토가 있어. 네, 그래서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를 여기다가 써 넣으면 되겠죠? 방울토마토가 한마디로 내 동생 같다. 그래서 방울토마토는 7살. 네, 이렇게 제목을 지은 것이죠. 아, 막 도망가려는 내 동생, 싫어! 그러고 도망가. 마치 그것처럼 방울토마토도 바구니에서 툭 떨어지려고 해. 예, 미끄러지려고 해. 그걸 얼른 재빨리 잡아서 탁 베어 물죠. 자, 방울토마토를 한 입에 넣고 깨물어 먹으니까 팍 터지더라. 모처럼 새빨간 해님. 그리고 달콤한 이슬처럼. 그쵸? 네. 아주 그 감각적인 표현을 시에 잘 녹아 놓은 작품이 되겠어요?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감각적 표현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탱글탱글, 생글생글, 새빨간 해님, 달콤한 이슬. 예, 그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감각적 표현이 맞죠? 이 감각적 표현에는
내가 눈으로 본 것, 그 다음에 귀로 들은 것, 그리고 코로 냄새 맡은 것, 그 다음에 입으로 먹어본 것, 이런 표현, 이때에 내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들을 잘 표현해낸 것이 감각이에요. 그리고 또 있죠? 손으로 만져본 것. 예, 이렇게. 하나의 추상화 같아. 그지? 액자만 딱 있으면 이거 추상화잖아. 그지? 예. 자, 이렇게 나의 감각 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해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감각적 표현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어요. 알맞지 않은 것. 이빨 사이. 요거죠. 야, 여기 3이 여기 들어가서 붙어 있으니까 진짜 추상화 같은데? 예. 이렇게. 요거 전체가 다 추상화야. 이러면서 그림 미술 작품이 하나 딱 떨어지는 거지. 예.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각적 표현을 시에서 찾아 쓰시오. 자, 여기 다음에서 설명하는 감각적 표현 볼게요. 바구니 가득 담겨 있는 방울토마토들을 수다 떨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웃음처럼 나타냈대요. 자, 바구니에 방울토마토가 가득 담겨 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죠. 근데 그거보다 바구니 한가득 제잘제잘 까르륵 방울토마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즉, 아이들의 웃음처럼 나타냈다. 아이들의, 웃고 있는 아이들, 그죠? 웃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처럼 나타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제잘제잘 까르륵, 요거죠. 이 소리잖아.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이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했어. 어떻게 생생하게 표현했어? 제잘제잘 까르르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했어. 실감나게 표현했어. 바구니 한가득 아이들 웃음소리처럼 있어요. 이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 웃음소리를 여기다 넣은 거야. 제잘제잘제잘 까르르 이렇게. 그냥 아이들 웃음소리 같아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넣었어요. 진짜로 들리듯이. 그래서 이게 감각적인 표현이죠. 시에서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제잘 제잘. 그리고 더 써야죠. 까르르. 이렇게. 참 재미나게도 표현을 했어요. 그죠? 자,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을 떠올리고 정하기. 자, 여기서부터는요. 이걸 보시면 돼요. 감각적 표현이 이제 뭔지 우리가 알아냈어요. 공부했어요. 자, 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시로 쓰는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할수 있어요. 내가 시로 쓰고 싶어. 내가 경험한 것을. 그럼 어떤 경험을 떠올릴까? 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죠. 그 중에 한 가지를 정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와 함께 빵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빵 냄새가 정말 좋았거든. 아, 나그 냄새를 맡으면서 나에게 맛있는 빵을 사주시고 싶으신 그 아빠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었어. 뭐 이러면서 그래. 그때 그 내가 맡았던 빵 냄새를 우리 아빠의 사랑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나비 오는 날 좋아하는 친구와 우산 함께 쓰고 걸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거든. 내가 이 경험을 시로 한번 나타내볼래. 이래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이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표현해 보세요. 일단 겪은 일, 나 정했어. 친구랑 우산 함께 쓰고 걸었던 일로 할 거야. 감각적 표현 내가 이렇게 한번 넣어봤어.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안 하고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차르륵 차르륵 들렸다. 어때? 멋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빗방울 소리가 이 차르륵 차르륵 하는 소리가 마치 내 두근거리는 마음 같았어.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였거든. 뭐 이렇게. 네. 자, 이 감각적 표현을 활용해서 경험을 한번 또 글로 써볼 수 있는데, 이 차르륵 차르륵 두근두근 전부 다 감각적 표현이 되겠죠? 자, 이때에 시로 우리가 써본다고 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과 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행과 연은 뭘까? 일단 행은요, 줄이라는 뜻이에요. 행은 줄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은요,
행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 둘, 셋. 세 개의 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표현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한 줄로만 쓰지 말고 행을 바꿔버려요. 네, 다른 행으로 넣어버려요. 이게 바로 행으로 나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시로 표현하는 대상이 바뀔 때에는 연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교재에는 없어요. 교재에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시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내 경험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감각적 표현을 넣어 볼 거예요. 자, 감각적 표현.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어떻게? 두근두근 내 마음 같았다. 괜찮죠? 자, 두근두근 차르륵 차르륵 이런 감각적 표현을 넣었습니다. 감각적 표현을 넣고요. 넣었고요. 처음에는 경험만 넣었어요.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가 들렸다는 경험을 넣고 이때의 내 마음도 여기다 넣었는데 감각적 표현을 두 가지 정도. 차르륵, 차르륵, 두근두근. 이게 두 가지 정도 넣은 거죠? 자, 이제 시라고 했으니까 행과 연으로 구분해야 되겠죠?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가 되는 것이죠. 시에는 행과 연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 내용을 시로 만들었어요. 차르륵, 차르륵. 감각적 표현 살아있죠? 여기가 일행이에요. 첫 번째 행이니까. 우산을 두드리는 핏방울처럼. 자, 한 행, 한 행, 행을 만들었어요. 자, 봐요.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쭉한 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으로 나눴다고요. 그런데 여기 한 줄이 온통 다 비어있네. 그죠? 왜 그러느냐? 이게 1연.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2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로 만들고 나서 보니까 연이 몇 개예요? 두 개예요. 두 개의 연으로 된 시예요. 이 1연은 2행으로 되어 있고요. 2연도 2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감각적 표현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죠?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던 그 경험을 시로 나타내 볼래 했는데 멋진 시가 하나 짜잔 하고 나타났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다음 대화에서 두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비 오는 날 좋아하는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던 기억이 떠올라 아빠와 함께 빵집에 들어갔을 때 맡은 빵 냄새는 아빠의 사랑을 닮았어. 같은 시를 읽고 있다.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떠올리고 있다. 이거 뭐예요? 예,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이나 대상을 지금 떠올리면서 어떤 걸 시로 사용, 어떤 것을 시로 표현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시에서 하나의 줄을 뭐라고 한다? 행이라고 한다. 자, 그리고 이 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뭘 만든다? 연을 이룬다. 예. 아까 시의 행과 연 보여줬고요. 시로 쓰고 싶은 경험 가운데에서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 것에 기호를 쓰시오. 아까 우리 뭐 빗방울이 우산에 떨어지는 소리를 경험했는데 그 뒤에 그 소리가 내 마음 같아, 두근거린 내 마음 같아 이렇게 자신의 생각도 같이 넣었잖아요. 느낌도 같이 넣었잖아요. 네, 자. 생각이나 느낌 나타낸 거 찾아봅시다. 친구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었다. 이거 경험이죠.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가 차르륵 차르륵 들렸다. 이것도 그냥 경험이에요. 빗방울 소리가 두근거리는 내 마음 같았다. 바로 여기 이 부분이 생각이나 느낌이 되겠습니다. 다음을 행과 연을 알맞게 구분하여 써보래요.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어떻게 아까 했었어요? 뭐 이거는 꼭 이렇게 나눠야 된다. 이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 정도로 나누면 될것 같아. 이렇게 행과 연으로 만들면 될것 같아. 예,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일단 여기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줄, 내 옆에 내 마음이 두근거려. 이거는 빗방울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1연으로 만들고 이 부분은 2연으로 만들면 좋아요. 서로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쵸? 응?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부분은 1연으로 만들고 여긴 2연으로 만드니까 여기를 적당히 잘라서 행으로 나누어 줍니다. 차르륵, 차르륵. 여기서 나눠줘요.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여기서 행으로 나눠요. 나 여기 짧으니까 안 나눌래요. 뭐, 그렇게 해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르륵, 차르륵 우산을 두드리는 빗방울처럼. 여기 1연이죠? 내 옆에 내 마음도 두근두근. 여기 2연이죠. 1연은 행이 두 줄. 그치? 네, 두 개. 2연은 행이 하나. 이렇게 행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연이지만, 연도 되고, 행한 개도 되고, 한 줄도 되고. 네. 자, 그 다음 단계에 시를 썼어요. 이렇게 아까처럼 시를 썼어요. 아, 이 앞에처럼 시를 썼어요. 시를 쓰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고쳐 쓸수 있게 점검이 필요하죠. 고쳐 쓰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요. 내 경험이 잘 드러났나? 생각이나 느낌 드러났나? 또 감각적 표현을 사용했나? 잘 보고 알맞게 시를 고쳐 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낭송하기가 남아있죠? 큰 소리로 읽어주는 것을 낭송이라고 해요. 낭송할 때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두근두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어울리는 빠르기와 리듬을 생각해요. 차르르 차르르 이렇게 해야지. 차르르 차르르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나지. 예. 그 다음에 시화전도 열수 있어요. 알맞은 시 여기에서 예, 여기 이렇게 둘이 우산을 쓰고 둘이 이렇게 차, 누군지 몰라. 얼굴이 잘안 나와. 얼굴이 잘안 나오면 또 누굴까?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어울리는 여기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런 알맞은 그림까지도 그릴 수 있죠. 이게 시와 그림이 있다 해서 시화전이라고 해요. 예. 그런 시와 그림을 만든 작품을 딱 전시해서 시화전을 엽니다. 생각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를 쓸때 글과 그림으로 함께 표현하면 좋은 점을 알맞게 말한 친구 누구일까요? 시를 읽는 사람의 감각적 표현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 민석이가 알맞은 말을 했고요. 시를 쓴 다음에 할수 있는 활동 무엇이 있을까요? 행과 연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자, 여기가 핵심이죠. 시를 쓴 다음에예요. 시를 다 썼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내가 혹시 고쳐 쓸수 있는 곳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할수 있죠? 행과 연을 구분하여 표현한다. 시로 쓰고 싶은 경험을 떠올린다.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본다. 점검이죠. 자, 이 부분이 점검하기에 들어갑니다. 자, 항상 글을 쓰고 나면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했죠? 시를 쓰고 싶은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행과 연을 구분해서 표현한 다음에는 시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고쳐 쓸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자, 자신이 쓴 시에서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요. 이때 생각할 점으로 알맞은 것 볼게요. 내가 시를 최대한 짧게 썼는가? 이거 아니지. 내 경험을 잘 표현했는가를 봐야지. 시를 쓸때 시간이 오래 걸렸는가? 쓰고 싶었던 경험이 잘 드러났는가? 자신의 생각이란 느낌을 잘 표현했는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지루하게 표현했는가? 감각적 표현을 사용하면 생생하다고 했으니까. 3, 4. 자신이 쓴 시를 낭송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맞은 것. 몸짓으로 표현하면 좋지요. 시와 어울리는 빠르기와 리듬감을 생각하면서, 예, 다양하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공기문입니다. 다음 중 감각적 표현은 뭘까요? 달콤쌉싸름한 초콜릿.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 아우, 달콤해. 쌉싸름해. 힌트 됐나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가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 만큼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저는 여행가라는 말 그대로 여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겪은 일로 책을 쓰기도 하고요. 방송이나 기구활동 통해서 여행지를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사람들 만나면서 여행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여전히 제가 하는 이 여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저는 운이 좋게도 젊은 나이부터 한 10년 가까이 지구의 다양한 세계와 삶을 관찰해왔고요. 여행에서 겪은 이런 낯선 경험들이 제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꿔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준비한 이야기도요. 야, 저 젊은 청년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런 생각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볼 첫 번째 장소는요. 아프리카의 거대한 사바나 병원, 세렝게티입니다. 여러분은 아프리카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너무 멀기도 하고 우리가 거기 문화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저도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갈 때마다 여전히 그 굉장히 낯설고 이국적인 기분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보고 사는 풍경이랑은 너무 다른 장면들을 만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프리카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행지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얼마나 나에게 낯선 곳인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국적인 기분이 실제로 내가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말 멀리 떠나왔다는 기분이 들게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였고요. 그냥 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공항에 도착해도요. 문 열고 이렇게 바깥에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이미 영화 세트장 같은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색깔, 음식, 노래, 옷차림, 식생 뭐 하나하나 다 신기한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런 낯선 경험이 여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다른 문화 속으로 뛰어들게 되면요. 그만큼 평소 내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약 내 자리에서만 이렇게 고정되어 살아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는 나랑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계속 익숙한 일상들만 마주하게 되다 보면요.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되고 마치 인생에 하나의 큰 정답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정답처럼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답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점점 이해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여행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형태를 조금씩 넓혀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여행이 좋은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요. 아프리카 대륙 자체의 압도적인 규모입니다. 아, 이게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종단을 할 때도 계속 육로를 이용해서 다녔거든요. 근데 뭐 10시간, 20시간 달리는 거는 너무 흔한 일이고요. 풍경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그냥 계속 가다 보면 사막이고 초원이고 수평선이고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규모가 여행자에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요. 평소와는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게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서 너무 크게만 보다 보면요. 그것이 마치 나와 큰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왜곡시켜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랑은 전혀 관련

넘는 한 사람이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괜히 그게 내 삶에 강한 영향이라도 주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아프리카의 광활한 풍경은요,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을 나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처럼 느끼게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이 단절된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나랑 계속해서 연관짓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그 거대한 세계 중심부에 오늘 이야기할 세렝게티가 있습니다. 세렝게티, 다들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죠? 근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인지도 아세요? 이 세렝게티는요, 현지 원주민인 마사이족의 언어로 끝없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부터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걸 지도에서 보게 되면요, 이 정도 규모입니다. 전체가 이 세렝게티 국립공원은 아니고요, 주변 세렝게티 생태계 전체를 포함한 영역입니다. 왼쪽에는 아프리카의 가장 거대한 호수,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프리카의 지붕, 킬리만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렝게티는 이 사이에 위치해 있는 사바나 평원이죠. 근데 뭐 이렇게 말해도 뭐 얼마나 큰지 와닿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제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저는 지금까지 세렝게티에 총 3번 다녀왔습니다. 이런 저한테 세렝게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뭘까요? 초원? 동물들? 아니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입니다. 이 세렝게티는 공기가 워낙 맑고 눈앞을 가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름이 참 근사하게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보기 힘든 이 어마어마하게 멋진 구름 풍경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리는 풍경은 뭐 흔하게 볼 수 있고요. 가장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는 다른 지역에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풍경이죠. 그래서 제게 이 세렝게티는 기본적으로 어떤 곳이었냐면요. 우리가 도시에 있을 때는 항상 지상에 있는 것들을 먼저 보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세렝게티는 항상 하늘을 먼저 올려다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제가 이 구름 보려고 세렝게티까지 간 건 아니고요. 아프리카 동부의 언어 스와힐리어로 여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간 거였어요. 원래는 아랍어로 긴 여정이라는 뜻을 가진 사파르에서 변형된 단어인데요.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익히 들어봤던 사파리입니다. 사파리, 어떤 건지 아시죠? 사륜 지프를 타고 쉴 새 없이 사바나 평원을 달립니다. 차가 정신없이 흔들려서 실제보다 더 빠르게 느껴져요. 사파리라는 말이 여행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처럼 거대한 세렝게티 자연의 세계로 이렇게 한복판에 뛰어드는 거는요, 그 자체로 하나의 특별한 여행입니다. 멀리서 기린이 천천히 목을 흔들면서 지나다니고요, 코끼리 가족이 무리지어서 풀을 뜯고 다닙니다. 또 수천 마리 늑대가 줄지어 다니는 것도 장관이고요. 그런데 세렝게티에서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풍경은요, 끝없는 평원 위에 동물들이 아주 작은 점처럼 흩뿌려져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동물 하나하나에 집중하게 된다기보다는요, 세렝게티에 있으면은 마치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의 지구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구가 거대하다라는 느낌을 24시간 내내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거대한 자연이 주는 기분이 참 좋았어요. 왜냐면은 세렝게티 방문할 때마다 그 거대한 자연이 어쩐지 저를 치유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때때로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거대한 자연으로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내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겠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가깝게 붙어서 지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원인은 서로가 서로를 마주할 때 내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주변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모습은요, 저의 가장 수많은 모습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정상적이고 깔끔한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나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깔끔하고 정상적인데 나는 왜 이럴까 하고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낮아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는 노력은요,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쟤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스스로 위안하는 거죠. 이거는 모두가 해보셨겠지만

사실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쟤보다 낫다는 근거를 이렇게 스스로 찾기는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요. 반대로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쟤들보다 낫다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건 도움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쟤도 나처럼 별 볼 일 없다는 근거는 찾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네. 일상을 벗어나서 더 넓은 자연에 가기만 해도 쉽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꼭 세렝게티가 아니더라도 이런 거대한 자연은 모두를 작게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요. 심지어 평소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나 스트레스도 먼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저의 마스터피스, 걸작 사진도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세렝게티에서 찍은 가장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은 사진은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잘 찍었죠? 실제로 거리가 한 이 앞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차 유리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신기한 게 뭐냐면요. 사자 얼굴은 사람 얼굴보다 대여섯 배는 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일단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영장류의 본능적인 공포감이 앞서오고요. 얘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눈 근육, 혈관 하나하나 움직이는 게 다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기분이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얘네가 어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세렝게티는 그야말로 야생입니다. 사자가 숲을 속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근처에 얼룩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고 뒤에서는 뭐가 쫓아와요? 그쵸, 하이에나가 쫓아오겠죠.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세렝게티는 어떤 곳이냐면요. 아무리 버팔로가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다니고 있어도 고개만 조금 돌리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뼈가 돼서 굴러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진은 그나마 제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덜 잔인한 모습을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제 기분은 어떨까요? 끔찍하고 역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제가 느낀 세렝게티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보면요. 세렝게티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한 땅이었습니다. 자연에서는 죽음이 너무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사는 세계는 다르죠. 사람이 사는 세계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항상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옆에 뭐 공동묘지나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기분이 어떠겠어요? 꺼림칙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세렝게티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 이틀 길어질수록 이게 더 이상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하나의 흐름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도시에서의 삶만을 고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시는 항상 사람을 너무 작고 인간 중심적인 하나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의 시선에서는 늘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그럼 세렝게티에서도 잘 곳을 찾아야겠죠. 제가 세 번째 세렝게티 갔을 때는요. EBS 세계특매기랑 팀으로 이렇게 촬영을 가서 이렇게 세렝게티 한복판에 있는 근사한 롯지에서 잤습니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는요, 24살 때였습니다. 아무래도 돈이 부족했겠죠? 그래서 매일 이런 곳에서 잤습니다. 물론 나무 위에서 잔 거는 아니고요. 이 세렝게티 곳곳에 만들어져 있는 캠핑장입니다. 옆에 지프랑 비교하시면은 이 나무가 얼마나 거대한지 느껴지시죠? 그리고 저는 이 나무 옆에 비교도 안 되는 작고 귀엽고 앙증맞은 1인용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가만히 침낭 속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밤이 그렇듯이 눈 깜짝할 새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곧 자동차 전조등도 전부 꺼지고 나면요. 벌써부터 신기합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이 360도 거대한 원 안에 인간의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오직 하늘의 별만 보이고요. 귀로는 딱 세 가지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나는 바람 소리, 두 번째는 내가 내 몸에서 내는 작은 소리들, 세 번째 소리는 뭘까요? 네, 짐승들 울음소리겠죠. 근데 원래 소리라는 거는 물체의 방해를 굉장히 많이 받죠. 하지만 평원에는 방해받을 물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멀리서 사자나 하이에나가 울어도요, 내 텐트 바로 위에 올라와서 포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 무섭다는 감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감동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요. 저 역시도 살면서 한 번도 세렝게티 와서 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저도 당연히 여행가로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학교에 있는 교실에서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이었고요. 사실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에 대해 두려움도 많았어요. 뭐 언어적인 두려움도 크고요. 특히 탄자니아,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단어만 들어도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세렝게티 텐트 속에 누워있는데 그게 그렇게 신기한 거죠. 저는 사람이 살면서 꾸준히 많은 경험과 여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과 감각은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한층 넓혀줍니다. 그리고 사는 세계가 그렇게 넓어질수록 생각의 폭도 훨씬 넓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여유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생겨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것을 그냥 휴양 휴가로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평소에 하지 않던 새로운 시도들에 용기 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지구의 풍경 속에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행가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 오늘 한번 목 터져라 재밌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책 읽기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양치기 소년이 맞겠죠?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혹시나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by, for, to, oneself를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esop's Fables The Boy Who Cried Wolf.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2: Baa! Baa! Baa! Baa!
1: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and often got lonely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and counted them one by one,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s, but the sheep weren't impressed. Each morning,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0: The boy who cried wolf. 양치기 소년 아시죠? 양치기 소년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양치기 소년을 우리 초등학생들 혹은 중학생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읽으면 아 그거 그러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혹은 모르는 문장이나 이게 어떤 의미지 하는 게 나오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문맥 속에서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There was라는 것은 뭐뭐가 있었다. 맞죠? 거기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뭐가 있었습니다. was니까요. Once, 한때, a shepherd. shepherd라는 것은, 아, shepherd는 바로 양치기가 되겠죠. 양치기 소년이 있습니다. 뭐라고 불리는, 누군가가 부르는이 아니고 불리는이죠. called니까 불리는, 뭐라고 불리는, George라고 불리는, 즉 이름이 George인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네, 네. 실감나지 않습니까? 뭔가 진짜 양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 오 여기 양이 있었네요. 라고 하면은 맞죠. 이런 소리가 나겠죠. 자, who라는 것은 아 앞에 있었던 바로 그 George를 가리키겠죠. 그런데 George는 무엇을 했냐면 tend라는 것은 아 돌보다 보살피다. 우리가 tend to라고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tend라는 것이 또 다른 의미, 돌보다 보살피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고요. 돌보다 보살피다는 바로 뒤에 돌보는 대상이 나오겠죠. 그런데 바로 뒤에 보니까 his sheep이라고 나왔죠. 아, 그의 양을 돌보는, 돌받는 졸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을 돌봤다라는 것이죠. On the hilly slopes. 근데 어디에서? 바로 아, 언덕 여기 있는 슬로프라는 것은 우리 스키 탈 때 보면은 슬로프를 내려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슬로프라는 것은 경사지나 산 비탈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언덕의 경사지나 언덕 비탈에서 양들을 보살피는 아, 졸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졸지는 이런 보살피고 양을 보살피고 이런 걸 했는데 근데 어디에서요? Just outside of his town. 바로 밖에서요. 그의 마을 바로 밖에서 즉 마을 외곽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마을 바로

바뀌니까 마을 외곽에서 배배 이렇게 양이 울고 있네요. 또 오네요. 매매. He worked all day by himself라고 나오네요. 그는 일했습니다. All day 하루 종일 일했는데요. By himself 그 스스로 혼자서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by himself라는 것은 맞죠? 그 자신에 의해서니까 그 자신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그 자신에 의해서 일했으니까 혼자서 혹은 스스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And often got lonely. 그리고 종종 got lonely. 외로워졌습니다.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For company. company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회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but. 동료, 함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함께 있는 사람이나 사물, 혹은 벗이나 동료, 친구로서 그의 양떼만 있다 보니, 맞죠? 그의 양떼만 함께 있다 보니, 그래서 bored, 지루해진다거나 혹은 좀 외로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있는 이 by himself, 우리 어떤 by himself, 우리가 oneself 앞에, himself도 결국은 oneself잖아요. 그 스스로 혹은 그녀는 herself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앞에 이 전치사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의미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세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by oneself, for oneself, to oneself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He kept The garden clean by himself라고 돼 있죠. 그는 keep이라는 것은 유지하다, 가지고 있다, 혹은 계속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kept는 keep의 과거형이겠죠. 그는 관리했다, 혹은 유지했다. The garden을 어떻게 해요? 정원을 clean, 깨끗하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by himself라고 돼 있죠. 그 스스로에 의해서, 즉 정원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스스로에 의해서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혼자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by, 뭐뭐에 의해서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딱 파악하시면 쉽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까요? He kept the last piece of cake for himself 라고 돼 있죠. 우리가 흔히 for이 나오는 누구누구를 위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위해서라는 거를 잘 생각해두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He kept, 그는 유지했습니다. The last piece of cake,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맞죠? 그 케이크의 마지막 조각을 그 자신을 위해서, 아, 그 자신을 위해서라는 건말 그대로 그 자신을 위해서요. 혼자 먹으려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그냥 그대로 의미 파악을 하면은 쉽겠죠. 맞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He kept the secret to himself. 자, to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 어디에라는 이 공간상 어디 어디에 간다 할때그 이동을 의미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he kept, 그는 유지했습니다. The secret, 비밀을 유지했는데요. 어디 어디에로 오는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오냐면 그 himself라는 자기 자신에 온다라는 것이죠. 어떤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나 자신에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 자신에게만 있도록. 혼자 독차지하도록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이 비밀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한다 이런 소리겠죠. 그래서 to himself라는 것은 혼자 독차지한다. 자기 자신에게 온다라는 것이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아,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쓰였지만 어쨌든 혼자만 가지고 있는 뭐죠? 나 자신에게 오니까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래 있었던 by나 for이나 to 요런 전치사의 의미를 원래 기본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문장에 맞게 약간 말을 자연스럽게 바꾸는 것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자, 그러니까 이 George가 매일 보던 자신의 양떼랑만 있으니까 지루하고 외롭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좀 재밌는 거 없나? 뭐좀 바쁘게 뭔가 할게 없을까? 이렇게 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는 노력했습니다. Find ways, 방법을 찾으려고요. 어떤 방법을 찾냐면 to keep himself busy, 그 스스로를 바쁘게 유지할 방법, 뭔가 할 거리를 찾는 것이죠.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맞죠? 그는 시켰습니다. 뭘 하겠냐면 여기서 get이라는 것은 약간 시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양들에게 시켰습니다. 뭐 하라고 시켰냐면 to jump over a stile. stile이라는 것은 바로 층계형 출입구입니다. 즉, 이 출입구가 되겠죠. 양들이 오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층계형 출입구를 뛰어넘도록 시키기도 했고 너무 심심하니까 양들을 매일 돌보고

0: 있으니까 아, 좀 재밌는 거 없을까? 그러니까 출입구가 있는데 입구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뛰어넘게 하면 뭔가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And counted them by, counted them one by one. 그리고 한 마리 한 마리씩 그들의 수를 세어 보기도 했고요. 양한 마리, 양두 마리, 양세 마리.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just made him sleepy. 그를 단지 졸리게 만들었어요. 허, 맞죠? 저라도 졸릴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소리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 부분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re was once a shepherd boy called George, who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Baa! Baa! Baa! Baa!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and often got lonely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George tried to find ways to keep himself busy. He got the sheep to jump over a stile and counted them one by one, but this just made him sleepy.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 자, 양들이 있잖아요. 너무 심심하니까 양들의 이 털을 어떻게 해서 이 양머리, 새로운 양의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심지어 그들에게, 즉 양들에게 주었습니다. 웃긴 헤어스타일을 주기도 했고요. 즉, 이렇게 양들의 머리를 막 따주거나 빗어주거나 해서 좀 원래의 그 양머리, 양들의 그털 모양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뭔가 스타일의 변신을 좀 주었다라는 것이죠. But, 그러나 그런 양들은 그런 털이 뭐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The sheep weren't impressed. 라고 하네요. 그런데 양들은 크게 감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Impressed라는 것은 인상 깊게 생각하는, 뭔가 감탄하는 양들이 있는데 제가 양이라면 누군가가 막 와서 여기에 머리를 혹은 양털을 뭔가 어떻게 좀 장식을 해줬어요. 근데 양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만지든 말든 풀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이죠. 배라고 울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 weren't라고 돼 있죠. weren't. 그런데 바로 앞에 보니까 the sheep이라고 돼 있습니다. sheep은 양한 마리 아니에요. 양 여러 마리면 s 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했다면 정말 예리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s는 붙지 않습니다. 양은 한 마리 있을 때도 sheep이고요. 여러 마리가 있어도 sheep입니다. 즉 단수와 복수가 똑같다. 그래서 여기에 the sheep이라고 해도 was가 아니고 weren't. 아, 양이 여러 마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Each morning, 매일 아침에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라고 돼 있네요. 매일 아침에 George는 움직이곤 했습니다. 이동시키곤 했습니다. 뭐를? 양들을 어디로 이동시켰냐면 from field to field,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이동시키곤 했습니다. So that, 뭐 하려고?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그들이, 즉 양들이 could graze, 뭐 할 수 있으니까 graze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graze가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On the green grass. 초록 풀들을 graze 할 수 있도록. 아, 여기서 graze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 밭에 좀 있다가 저 밭으로 또 양들 몰고 가서 저기 또 있고 뭐 하려고요? 초록색 풀을 뭐 할 수 있게? 뜯어먹을 수 있게. 그래서 graze는 바로 풀을 뜯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그런데 이 밭에서 풀 먹는 거 보나 저 밭으로 이동시켜서 풀 먹는 걸 보나 이 양치기 입장에서 이 George 입장에서는 지루하겠죠. 그래서 it was boring. 지루했습니다. To watch them eat all day. 하루 종일 양들이 먹는 걸 보는 거는 좀 지루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넘어가 볼까요?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라고 돼 있네요. He was fed up. Be fed up 이라는 것은 바로 싫증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아 was fed up 싫증났습니다. 그는 싫증이 났어요. 뭘로 싫증이 났냐면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뭐 하는 거? having to rescue. rescue라는 것은 구하다, 구출하다. 구하다, 구출하다. 누구를 구하는 것이냐면 바로 어리석은 silly라고 하면 바보 같은 어리석은 양들을 구하는 것이 싫증났다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from hedges. hedge라는 것은 바로 생 울타리입니다. 이 뭐 풀로 되어 있는 울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덤불이나. 그 다음에 뒤치에서라고 하면 바로 배수로가 되겠죠. 그래서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울타리에 걸리거나 배수로에 빠져서 이렇게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0: 그거 구한다고, 맞죠? 그거 구하는 게 이제 너무 많이 하니까 싫증이 난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생활에 조엘지는 불만족스럽다. 재미가 없다. 외롭고 심심하고 뭔가 좀더 재밌는 걸 찾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He even gave them funny hairstyles, but the sheep weren't impressed. Meh! Each morning, George would move the sheep from field to field so that they could graze on the green grass. But it was boring to watch them eat all day long.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0: 자, 오늘도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Tend. Tend. He tended his sheep on the hilly slopes just outside of his town. Company. Company. He worked all day by himself and often got lonely and bored with just his flock for company. Impressed. Impressed. But the sheep weren't impressed. Rescue. Rescue. He was fed up of having to rescue the silly sheep from hedges and ditche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green이라는 단어인데요. green이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단어의 의미 이외에도 조금 더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leaves are green in spring이라고 돼 있죠. 풀들은 어때요? 맞죠? 나뭇잎들은 are green. 어떻다고요? 바로 녹색이다. 초록색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언제? 봄에 spring이라는 것은 우리 spring, 봉봉 튀는 그것도 spring이지만 봄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봄에 초록색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초록색의 녹색의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할까요? We should try to protect the green around us. 우리는 노력해야만 한다. 노력하면 좋겠다.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을. The green. 여기서 green이라는 것은 앞에 the가 있으니까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green을 보호하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우리 주변에 green이 뭡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뭔가 초록색 산도 있고 이런 green. green이라는 것은 바로 환경, 약간 친환경적인 개념으로 환경이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그래서 green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혹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인다면 사전을 한번 검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제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의미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보내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과학 4단원 내용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단원 중에서도요, 첫 번째 중단원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이곳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지 우리 핵심 개념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0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요, 생물의 한 살이 관찰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물의 한 살이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죠? 자, 생물의 한 살이란 생물이 태어나고 자라서 자손을 낳는 과정을 우리가 생물의 한 살이라고 합니다. 자, 이 4단원에서는요, 우리가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는 활동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물을 가지고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할 수 있을지 그 조건을 먼저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한 사리 기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한 사리 기간이 너무 길면 우리가 이 생물이 이 살아가는 이한 사리 과정을 전부 살펴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4단원에서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기 좋은, 즉, 한 사리 기간이 짧은 배추 흰나비를 관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요, 주변에서 관찰하기 쉬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관찰하기 어려운 생물은 우리가 한 사리 관찰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배추 흰나비라고 하는 생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우리 함께 정리해 볼 거예요. 자, 배추 흰나비를 먼저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배추 흰나비를 기르기 위해서는요, 사육 상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육 상자 어떻게 꾸며줄까요? 자, 먼저 바닥에 휴지를 깔아줍니다. 선생님, 바닥에 도대체 왜 휴지를 까는 걸까요? 자, 바닥에 물기가 젖어 있는 휴지를 놓으면은 이 물기를 머금고 있는 휴지로 인해서 습도가 조절되기 때문에 우리 바닥에 휴지를 깔아 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로는요, 알이 붙어 있는 화분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는 방충망을 씌워줍니다. 자, 여기서 방충망을 씌워주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알이나 애벌레인 단계에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다른 생물에 의해서 이 알이나 애벌레가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이 이 사육 상자로 들어온 옷을 막기 위해서 방충망을 씌워놓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 이 애벌레가 다 자라서 어른벌레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추 흰나비의 모습이 된 것이죠. 자, 하지만 배추 흰나비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아서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리 과정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말한 이두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사육 상자에 방충망을 씌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주의할 점첫 번째로는요, 먹이 화분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꾸준히 잘 줘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는 손으로 여러분들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손에 의해서 이 알이나 애벌레가 여러분들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이나 애벌레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동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동을 시키냐면 바로 이 알이나 애벌레가 붙은 잎을 함께 옮겨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추 흰나비의 각한 사리 단계마다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배추 흰나비 알부터 알아볼까요? 자, 배추 흰나비의 알은 우리 크기가 1mm 정도입니다. 자, 1mm 정도이면 자, 1cm가 여러분들 10개로 나누었을 때그 중에 하나가 바로 1mm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자, 그래서 크기가 작고, 자, 색깔은 연한 노란색이며 옥수수처럼 생긴 것이 특징이죠. 자, 그럼 이 알에서 부화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알 속에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애벌레의 움직임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애벌레가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오죠. 자, 알 껍데기 밖으로 나온 애벌레는 자, 이렇게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알 껍데기를 갉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알껍데기를 도대체 왜 갉아먹는 것일까요? 자, 이 애벌레에게 있어서 이 알껍데기는 완전히 고농축 영양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이 애벌레가 살아가기 위해서 처음에 에너지를 얻는 그 에너지원이 바로 알껍데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는 우리 애벌레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벌레는요, 긴 원통 모양으로 초록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 여러 개의 마디로 되어 있고, 몸에 털이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애벌레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하고요, 몸을 잎에 단단히 고정시키기도 하죠. 자, 애벌레는 애벌레 단계에서 허물을 네번 정도 벗으면서 점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몸의 크기가 30mm 정도. 자, 우리가 단위를 바꾸는 것 함께 공부했었죠? 30mm면 한 3cm 정도의 크기까지 큰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배추 흰나비의 번데기 단계입니다. 자, 번데기 단계는요, 양쪽 끝이 뾰족하고 가운데가 볼록한 그러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자, 번데기 단계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크기도 변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알 단계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자, 알은 여러분들 색깔이 변하지 않지만 우리 번데기 단계에서는 주변의 색깔과 점점 비슷해집니다. 그 까닭은 주변의 색깔과 비슷해지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배추 흰나비의 어른 벌레 단계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추 흰나비가 어른 벌레가 되었습니다. 자, 생김새를 보면 머리, 가슴, 배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자, 가슴에는 여러분들 날개 두 쌍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다리가 세 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여러분들 더듬이가 있지요? 자, 더듬이와 눈이 한 쌍씩 있습니다. 자, 크기는 변하지 않고요. 자, 이 배추 흰나비의 날개 같은 경우는 젖은 날개가 마르면 여러분들 날개를 움직여서 날아다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우리 배추 흰나비의 한 살이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알, 애벌레, 번데기, 어른벌레 단계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물의 한 사리 중에서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알을 낳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닭입니다. 자, 그렇다면 닭의 한 사리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우리 알로 태어납니다. 자, 알에서 깨어나서 병아리가 태어나지요. 자, 병아리가 조금 성장하여 큰 병아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다 자란 닭이 되는 것이지요. 자, 알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껍데기에 둘러싸여져 있지요. 그리고 암수 구분이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병아리 단계는요, 솜털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이때도 역시 암수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병아리, 성별, 감별사라고 하는 직업이 있죠. 자, 이 직업은 병아리가 암수 구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병아리의 암컷과 수컷을 구별해내는 직업이에요. 자, 이런 직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병아리는 암수 구별이 어렵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 자란 닭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깃털로 덮여 있고, 볕과 꽁지깃이 길게 자랍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큰 특징은 이때가 되면 암컷과 수컷을 구별하기가 쉽다는 특징이 있지요. 자, 다음으로는요, 우리 닭처럼 알을 낳는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동물들의 한 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연어가 있어요. 자, 연어도 역시 알에서, 새끼 연어에서 다 자란 연어가 되고요. 자, 우리 개구리. 자, 개구리는 여러분들, 노래도 있을 정도죠. 자, 알에서 태어난 개구리는 처음에 올챙이 단계였다가 마지막에 개구리가 되죠. 그리고 뱀의 경우도 알을 낳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새끼 뱀이었다가 나중에는 크기가 큰다 자란 뱀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동물 중에서 알을 낳는 동물 말고요,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새끼를 낳는 동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개가 있습니다. 정말 개 귀엽죠? 자, 개의 한 사리는 어떤 과정일까요? 자, 먼저 갓 태어난

부르는 용어가 다르죠? 자, 소는 송아지라고 하는 것처럼 말은 망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망아지 상태에서 큰 망아지, 그리고 다 자란 말의 상태로 한 살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사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알을 낳는 동물과 새끼를 낳는 동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다 자라면 짝짓기를 하여서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하지만 차이점이 있지요. 자, 알을 낳는 동물은 알을 낳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추잇나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배추잇나비 역시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알 상태에서 애벌레가 되었죠. 자, 애벌레와 어른벌레가 되었을 때 모습 전혀 다른 모습이죠. 자, 이것처럼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끼를 낳는 동물의 경우에는 새끼를 낳고 새끼와 어미의 모습이 비슷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 선생님과 단원평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여러분들 173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3쪽에 1번 문제부터 시작할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는 문제인데요. 자, 생물이 태어나서 자라고 자손을 남기며 살아가는 과정. 자, 우리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생물의 한 사리 과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1번 문제 정답, 생물의 한 사리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인데요. 한 사리를 관찰하기에 알맞지 않은 생물은 어느 것입니까? 하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리 관찰 조건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한 사리를 관찰하는 기간이 너무 길면은 안 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생물의 한 사리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그 생물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생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중에 한 사리 과정이 길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생물이 한 마리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3번이죠. 자, 호랑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사리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4년, 5년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4년, 5년 동안 우리가 한 사리 관찰하기는 어려움이 크겠죠. 또한 호랑이는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본다기보다는 동물원에 가야 볼수 있기 때문에 관찰하기도 어렵고요. 자,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생물의 한 사리 조건에 관련된 문제 해결해 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배추잇나비 한 사리 관찰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를 보면서 그냥 한 사리를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을 계획서와 그리고 결과에 꼼꼼히 적어서 넣겠죠. 자, 그런데 우리 계획서는 말 그대로 관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선택지 중에 1번을 보도록 할까요? 관찰한 결과입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찰을 다 끝낸 뒤에 우리가 적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는 결과를 적기가 어렵겠죠. 자, 따라서 우리 3번 문제, 계획서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과 함께 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것과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선택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육상자로 이용할 그릇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 배추흰나비의 사육을 위해서 필요한 그 그릇, 당연히 여러분들 필요하겠죠? 따라서 1번 선택지는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배추나 케일 등을 심은 화분이 필요하다. 자, 이 선택지 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배추와 케일이죠. 자, 배추 흰나비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배추,
그리고 케일, 자, 이런 십자화과라고 하는데 이런 십자화과 식물들을 주로 먹고 사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 배추

주신나비가 먹을 수 있는 먹이 당연히 넣어줘야 되겠죠? 따라서 2번 역시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3번 볼까요? 먹이 화분이 시들지 않도록 물을 꾸준히 줘야 되겠죠? 역시 3번 맞습니다. 자, 4번 보면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는 손으로 직접 옮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손으로 직접 옮기면 알이나 애벌레가 여러분들 손상되고 피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어야 됐죠? 그렇죠. 역시 우리 친구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네요. 자, 알이나 애벌레를 옮길 때는 알이나 애벌레가 붙어 있는 그 입지에 옮겨야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몇 번임을 찾을 수 있었나요? 그렇죠. 4번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5번에서 우리 방충망 필요하다는 것 아까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자, 외부로부터의 다른 곤충으로부터 이 피해를 막기 위해 방충망을 꼭 씌워놔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잇나비 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배추잇나비의 알이지요. 자,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주름이 보인다. 그렇죠. 자, 배추 흰나비 알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주름이 있습니다. 자, 주름 보이는 설명 맞고요. 2번, 연한 노란색이다. 그렇죠.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3번, 크기는 1mm 정도이다. 그렇죠. 우리 배추 흰나비 알 정말 작다라고 했었죠? 자, 1mm 정도 맞고요. 4번, 옥수수 열매처럼 생겼습니다. 5번 볼까요? 알의 크기는 점점 커진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알의 크기는 여러분들 변함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옳지 않은 거 정답 5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세 몰아서 6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6번. 배추잇나비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처음으로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알에서 깨어난 배추잇나비의 애벌레 그 과정을 그림으로 여러분들 살펴봤었는데요. 그 마지막 단계에서 애벌레가 무엇을 먹었지요? 맞습니다. 바로 자기가 살았던,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알의 껍데기를 먹었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만점왕, 진정한 만점왕이 되기 위해서는 왜알 껍데기를 먹는지까지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우리 친구들 알 껍데기를 먹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지 알을 깨고 나온 이 애벌레가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양분이 필요하겠죠? 자, 이알 껍데기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들이 고농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걸 먹고 이 애벌레가 이제 점점 커나갈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 정답까지 확인해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추잇나비 애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번에도 역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1번. 세상의 다리가 있다. 자, 배추잇나비의 애벌레는요, 여러분들. 다리가 세상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지요. 자, 그럼 이 세상의 다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선택지가 정답이 될수 있을까요? 바로 배추잇나비의 어른벌레 상태에서는 우리 1번이 알맞은 설명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배추잇나비의 애벌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1번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여러분들 애벌레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7번 문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8번 문제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항상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서술형 문제는요, 중요한 것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핵심적인 단어, 그 내용을 적었는가가 바로 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8번을 보시면 배추잇나비 애벌레와 어른벌레의 공통점을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모습만 보아서는 도무지 어디가 같지?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 어떤 걸 찾아봐야 될까요? 맞아요. 이두 애벌레, 이 애벌레와 어른벌레, 우리 행동 모습에서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해요. 자, 애벌레나 어른벌레나 여러분들 어떤 행동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 애벌레도 그렇고, 애벌레는 이 수많은 다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어른벌레는 이 화려한 예쁜

날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움직일 수 있지요. 자, 그리고 이 얼음벌레 상태나 애벌레 상태나 여러분들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먹이를 먹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행동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을 찾아서 서술형 문제 정답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자, 두 가지를 쓰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정보가 있지요.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과정입니다. 자,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알 단계가 있었지요. 자, 알에서 여러분들 애벌레 단계가 있습니다. 자, 애벌레 단계에서 여러분들 다음은 맞아요. 번데기 단계가 있죠. 자, 번데기 단계 다음은 어른벌레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힌트를 보면 움직임이 없어요. 먹이를 먹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자, 움직임도 없고 먹이 먹지 않고 크기가 변하지 않는 단계는 두 단계가 있었어요. 바로 알과 번데기 단계였죠. 따라서 우리 9번 문제의 정답은 알, 번데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배추잇나비 한 사리 과정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쓰는 문제입니다. 자, 중요라고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4단원에서 이 첫 번째 내용을 함께 확인할 때는 중요한 것이 이 한 사리 과정, 특히 배추잇나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한 사리 과정을 거치는지를 그 순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방금 전에 살펴봤었어요. 자, 배추잇나비의 한 사리 과정 순서대로 하면 먼저 알 단계였고요. 그 다음에 애벌레 단계죠. 자,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번데기에서 마지막 어른벌레 단계로 이렇게 한 사리 과정을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닭의 한 사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을 낳는 동물이지요. 자, 이 알을 낳는 동물의 한 사리 과정 살펴볼게요. 1번, 알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 닭이 난 이 알, 우리가 흔히 계란, 달걀이라고 하죠. 자, 이것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병아리는 솜털로 덮여 있다. 그렇죠. 자, 병아리는 여러분들 솜털로 덮여 있는 거 맞습니다. 3번, 병아리의 부리는 길고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부리가 길고 강한 것은 여러분들 다 자란 닭의 상태에서 부리가 길고 강합니다. 병아리는 상태에서는 아직 이 부리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부리의 길이도 짧고 그리고 어른 다 자란 닭이 되었을 때보다는 여러분은 덜 단단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 1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은 닭의 한 사리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힌트를 보니까 암컷은 알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과 벼이 크다. 하고 제시되어져 있죠. 자, 우리 닭의 단계를 떠올려 보면 처음에 알이었다가요. 그 다음 병아리, 그리고 좀 큰 병아리가 되죠. 그 다음 마지막 다 자란 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암컷과 수컷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바로 다 자란 닭의 단계에서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12번 문제의 정답은 다 자란 닭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리 과정에서 알을 낳는 동물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후를 써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알을 낳는 동물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기역, 붕어, 그렇죠? 여러분들, 붕어는 알을 낳습니다. 자, 니은 보면 잠자리가 있네요. 자, 잠자리 역시 알을 낳는 동물입니다. 자, 그런데 디귿에 있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떠냐면요. 고양이는 새끼를 낳는 동물이죠. 자, 따라서 우리 13번 문제의 정답. 자, 모두 골라 기호 쓰는 것이니까 기역과 니은을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14번 문제 볼까요? 개의 한 사리 과정에서 이빨이 나면서, 여기 큰 특징이 하나 나왔네요. 자, 이빨이 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단계의 기호를 쓰는 문제입니다. 자, 이빨이 난다.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갓 태어난 강아지 단계죠. 자,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아

0: 아직 이빨이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물고 어미 젖을 빨아 먹으면서 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때는 귀도 닫혀 있고 아직 눈도 잘 뜨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큰 강아지 상태가 되죠. 이때 비로소 여러분들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14번 문제 정답은 기호 쓰는 것이니까 니은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15번 또 우리 힘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새끼를 낳는 동물의 공통점을 한 가지 쓰는 문제입니다. 자, 새끼를 낳는 동물은 도대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에 여러분들, 알을 낳는 동물, 그리고 새끼를 낳는 동물, 우리가 비교를 했었습니다. 자, 새끼를 낳는 동물은 여러분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갓 태어난 새끼와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그 모습이 여러분들 다른가요? 비슷한가요? 그렇죠. 비슷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 다 자란 동물의 경우에는 짝짓기를 해서 암컷이 새끼를 낳는다는 특징이 있죠. 자, 여기에 또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이렇게 새끼를 낳는 동물들은요. 어린 시절, 자, 갓 태어난 시절에 어미젖을 먹으면서 잘한다 라는 그러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어릴 때와 다 자란 모습이 비슷하다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게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지금까지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단원평가 1회 15개 문제 해결해 보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조금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최종 미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션은요. 생물이 태어나고 자라서 자손을 낳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물어보는 퀴즈인데요. 자, 우리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무엇이라고 하는지 정답을 EBS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4단원 첫 번째 내용 정리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들 단원평가 2회 문제 해결해 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애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내신 실전 문제의 13번부터 22번 문제까지 그리고 고난도 탐구 문제 1번부터 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 부분은요, 내용 자체가 막 어렵다기보다는 실험들이 하도 많이 등장을 해서 이 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좀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양한 탐구 활동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우리 실험 나올 때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가는 습관을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다음은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과 광합성 산물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실험의 목적이 다 나와 있죠? 이 실험은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광합성 산물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입니다.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대요. 투명 밀폐 용기 안에 시금치잎 네다섯 장을 펼쳐서 이렇게 넣습니다. 네, 광합성을 할수 있는 식물을 넣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밀폐된 용기 속에 산소 센서와 이산화탄소 센서를 연결하여 농도 변화를 측정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알수 있어요.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광합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해서 농도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광합성의 결과 산소 기체는 발생을 해서 농도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은 이산화탄소이고 광합성 산물은 산소 기체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그러한 실험이었죠. 자, 그래서 실험 결과 기체의 농도는요, 이산화탄소는 감소하고 산소는 증가할 것이다.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일단 간단한 실험 결과였고요. 자, 이 실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기억, 광합성 과정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자, 우리 산소의 농도가 증가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광합성 산물로 산소 기체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도가 증가한 것이겠죠?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광합성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는 흡수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 결과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광합성하는 데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던 것이죠.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LED 전등의 개수를 늘린다면, 즉, 빛의 세기를 더 증가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흡수도 더 빨라질 거고요. 산소 기체의 발생도 더 빨라질 겁니다. 따라서 산소의 농도가 더 빠르게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검정말을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비커에게 넣고 식물 생장용 LED 조명을 비춰주면 이렇게 고무관 안에 기체가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새로운 실험이 등장을 했죠.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광합성을 할수 있는 검정말을 넣었고요. 빛도 비쳤어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일단 시킨 거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여기에다가 발생한 기체를 모아놨어요. 끝을 막아가지고 모았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실험은 무엇을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냐? 바로 광합성 결과 생성된 여기에 갇혀 있는 이 기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목적의 실험이었던 겁니다. 자, 어떤 기체가 뭘까요? 맞아요. 광합성 결과 생성된 기체 바로 산소 기체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무관에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가져다 댔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그를 통해 알수 있는 고무관 속에 모인 기체는 무엇일지 고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산소 기체가 뭘 거예요? 산소 기체는요, 꺼져가는 향들을 다시 잘 타오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질의 연소, 즉 태울 때 산소 기체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향은 다시 타오르고요, 산소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 문제부터 17번 문제 또 한번 볼게요. 또 새로운 실험이 또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실험이 등장하죠? 자, 또이 실험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 분석을 해볼게요. 표본병에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은 후, 즉, 이산화탄소를 공급한 후, 검정말을 넣고 1단부터 5단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전등을 이렇게 장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분 동안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빛의 세기를 조절하면서 그 결과 발생하는 기체의 수를 측정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16번 문제 볼게요. 전등의 밝기를 1단에서부터 5단까지 바꾸어 가면서 이 발생하는 기포수를 측정을 할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알기 위한 실험이죠? 그렇죠. 빛의 세기를 지금 다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해 보기 위한 실험이다라고 실험 목적을 알수 있습니다. 그쵸? 광합성량이죠.

그래서 광합성이 더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산소기체가 더 많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기포수도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의 세기를 제외한 모든 것은 다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올바르게 비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요,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는 다르게 해줘야지 그에 따른 광합성량을 알수 있어요. 자, 그럼 17번 문제 볼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생한 이 기포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의 결과 발생한 산소기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당연히 광합성량도 증가하면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3번, 온도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일까요? 자, 우리는 지금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도 온도가 아니라 빛의 세기에 따른이잖아요. 빛의 세기만 다르게 했으니까. 그래서 빛의 세기와 광합성량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4번,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주는 이유, 바로 이산화탄소를 공급하기 위해서였었고요. 그리고 시험관 위쪽에 모아진 기체에 불씨를 가져다 댄다면 불씨가 다시 타오른다. 자, 이건 어떨까요? 자, 여기서 발생한 기포들을요, 이렇게 포집을 해서 모았습니다. 이 기체는 산소 기체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다시 잘 타오르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거 산소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어떤 환경 요인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A에 해당할 수 있는 환경 요인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 교재에서도 그렇고, 다른 교과서들에서도 그렇고, 이 광합성량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이 환경 요인 딱세 가지만 다룹니다. 뭐였냐면은 바로 온도, 그리고 빛,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였거든요. 자, 이 외의 조건들, 예를 들면 질소의 농도라든지 산소의 농도는요, 광합성량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세 가지 중에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온도죠. 우리 빛과 이산화탄소의 농도는요, 일정 수준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광합성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온도라고 하는 요인은요, 식물도 생물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 기능을 급격하게 상실하게 되면서 광합성량이 뚝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따라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9번 문제 볼게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 정리했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세 가지는 바로 온도, 그리고 빛의 세기,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농도였었습니다. 그쵸?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녹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할까요? 자, 녹말의 양이 뭐 많던 적던 광합성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녹말은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 아니므로 이거는 그냥 틀린 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온도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온도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맞긴 한데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량이 계속 증가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방금 그래프에서 봤다시피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광합성량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따라서 계속 증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3번입니다.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할까요? 자, 이세 가지 요인에 산소는 없습니다. 즉, 산소도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닙니다. 4번,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네, 일단 빛의 세기는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맞는데요.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은 증가합니다. 그런데 무한히 많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세기 이상이 되면 일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이산화탄소 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맞지만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보다 더 높아지게 됐을 때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므로 5번도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일정해진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볼게요.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온도가 일정할 때 빛의 세기, 그리고 광합성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을 골라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방금 보기 4번에서

정리를 했었죠?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화학성량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러나 무한히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화합성의 양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거든요. 그것을 표현한 그래프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바로 4번이죠. 함께 증가를 하다가 일정한 세기 이후부터는 화합성 양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래프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시금치잎 조각을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어서 이렇게 장치를 하고요. 잎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 데 걸린 시간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실험을 통해서 또 알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실험을 딱 세팅을 한걸 보니까 비커 A와 비커 B의 차이점이 보여야 돼요. 무엇이 다르죠? 맞아요. 다른 건다 똑같은데, 뭐, 잎의 개수라든지, 크기라든지 다 똑같은데, 전등과 이 비커 사이의 거리만이 달라요. 자, 이렇게 빛의 거리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빛의 세기가, 결국, 이 시금치잎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빛의 세기예요. 그 결과,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했거든요. 자, 우리 광합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기체가 발생하죠? 맞아요. 산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빛의 세기가 셀수록 산소 기체 더 많이 발생해서 이 기체 때문에 잎들이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은 더 짧아질 거예요. 따라서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의 양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비교해보기 위해 이 실험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실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잎 조각이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누구일까요? 자, A와 B를 비교해 보니까 A와 전등 사이의 거리가 더 가깝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빛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량도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산소 기체도 더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잎이 더 빨리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떠오름이라고 적어주고요. 그래서 더 가까운 A가 더 빨리 떠오른다. 맞는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니은 잎 조각이 떠오르는 이유는요. 광합성 결과 이 산소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니까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디귿 전등과 비커 사이의 거리가 10cm로 줄어들었대요. 지금은 현재 20cm였는데 10cm까지 더 가까워진 거예요. 즉 빛의 세기가 더 증가한 겁니다. 따라서 이전보다는 빨리 떠오르게 되겠죠.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맞는 설명이 되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볼게요. 이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 과연 무엇일까요? 방금 선생님과 함께 이 실험 분석하면서 정리를 했었죠? 이 실험은요,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 바로 빛의 세기가 이 광합성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요것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난도 탐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림은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요, 우리 너무 많이 봤고, 우리 친구들도 다 연습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그림 자체는 쉽지만, 이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고난도 탐구 문제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우리 A, B, C, D, E 각각의 물질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찾아봐야 되겠죠? 자, A는요, 뿌리로부터 흡수돼서 물관을 따라 올라오고 또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인 것을 보아, 아, A는 물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B는요,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이자 기공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으므로 아, 이산화탄소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빛에너지를 흡수하면요, 양분이 형성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양분인 상태 C는요, 포도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물에 너무 잘 녹아요. 그래서 길다랗게 연결해서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우리 엽록체에 저장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광합성의 결과 발생하는 기체 D는 사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A, B, C, D, E를 다 찾아줬고요. 이 각각의 물질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A는 물이죠. 뿌리에서 흡수되어 잎까지 이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잎에서 광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번,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원료로 이용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C는요, 포도당이죠. 아이오딘, 아이오딘화칼륨 용액과 반응하면 청남색을 나타낼까요? 자, 이 용액과 반응해서 청남색을 나타내는 양분은요, 포도당이 아니라 바로 이 녹말입니다. 따라서,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어차피 녹말도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왜 얘는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포도당과는 반응하지 않고, 반드시 녹말 형태의 양분과 반응해서 청남색을 나타내는구나라고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4번. C는 2로 바뀌어서 염록체에 저장된다. 자, 녹말 형태로 저장되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D,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으로 방출되는 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초록색 BTB 용액에 입김을 불어넣어 노란색으로 만든 뒤 그림과 같이 장치를 딱 하고요. 일정한 시간 동안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둔 다음 색깔 변화를 관찰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또 BTB 용액 나왔으니까 바로 자동적으로 함께 적어줘야겠죠? BTB 용액의 색깔 변화.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적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BTB 용액은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색깔로 간접적으로 알려준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다면 용액이 산성이 되면서 노란색을 띠게 되고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줄어들수록 중성 상태에서 초록색이 됐다가 염기성 상태까지 되면은 파란색으로 변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 BTB 용액으로부터 출발했다 하더라도 내가 날숨을 불어넣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A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냥 마개를 닫았고요. BC에는 검정말을 넣되 C에만 알루미늄 포일로 감싸서 빛을 차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실험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색깔이 변할지 한번 먼저 찾아볼까요? 자, 일단 A부터 볼게요. A는 대조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아무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 색깔도 그대로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시험관과 색깔을 비교해 보라고 있는 대조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될까요? 이 속에 검정말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빛도 받고, 그리고 우리 물과 이산화탄소도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겠죠. 자, 광합성에 필요한 재료는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였죠. 따라서 이 검정말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함으로 용액 속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줄어들 거예요. 줄어드니까 점점점 줄어들면 초록색, 충분히 많이 줄어들면 파란색까지 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B의 색깔 변화는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까지 변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검정말은 들어있지만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녹아 있겠죠. 사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실 이 검정말도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란색에 머물러 있겠죠. 자, 이렇게 색깔 변화까지 찾아놓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험관 B에서는 산소가 발생했을까요? 자, 사실 이 시험관 B에 산소가 발생하겠죠. 그쵸? 당연히 광합성을 했으니까 그 결과 산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실험 어떤 결과의 색깔 변화로서 알수 있는 사실은 아니지만 광합성을 했으니까 산소가 발생했겠구나라는 정도는 알수 있어요. 자, 그럼 2번, 시험관 B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났다. 네, 그러니까 색깔이 변화했겠죠. 3번, 시험관 C에서는요, 이산화탄소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대로 노란색이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시험관 A와 B를 비교하면요, 아, 정말로 광합성이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를 소모해서 이렇게 용액의 색깔이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필요성 알수 있는 거 맞는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시험관 B와 C를 비교하면 어떤 사실을 알수 있을까요? 똑같이 검정말 들어 있는데 왜 C만 광합성을 못했냐? 바로 빛을 차단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아, 정말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볼게요. 그림카는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있던 검정말의 잎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색의 동글동글한 알갱이들이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엽록체였죠. 자, 그 다음에 나는 이 검정말의 잎을 에탄올에 넣고 물중탕한 후 이게 바로 탈색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 알칼륨 용액을 떨어뜨려서 관찰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색깔이 어때요? 처음에 초록색이었던 거에 비해서 더 짙은 남색을 띠고 있죠. 청남색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나에서 엽록체가 청남색으로 정말 변했는데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아이오딘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색깔이 변했어요. 그걸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 아, 정말로 녹말이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의 산물로서 바로 녹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포도당을 만들었다가 아 정말로 녹말을 만들어내는구나 이 사실을 알수 있고요. 또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 녹말이 있는 부분 잘 보시면요. 세포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특히나 이 엽록체 부분만 이렇게 청남색으로 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녹말이 저장된 곳이 엽록체이고요. 즉 광합성에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엽록체였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에 해당하는 보기는 바로 3번이죠. 광합성 결과 녹말이 생성이 된다. 이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보기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참인 서술문이긴 하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잘 골라내셔야 합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밀폐된 유리종 속에 식물과 쥐를 넣어가지고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대요. 그리고 햇빛을 비추면서 같이 기르면 유리종 속에 식물과 쥐를 같이 넣은 경우에만 오랫동안 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쥐만 있으면 금방 죽어버리고요. 식물을 같이 넣고 햇빛을 비춰주면 살아있어요. 그런데 식물을 똑같이 같이 넣어준다 하더라도 암실 속에 가두면 쥐는 금방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광합성의 산물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 쥐가 죽은 이유,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생물들은 살아갈 때이 산소 기체를 호흡에 사용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요. 시간이 지났을 때 산소를 모두 다 소모하게 되면 쥐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식물을 같이 넣어주고 빛을 쬐어주게 되면 식물이 광합성을 할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산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식물도 그리고 이 쥐도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똑같이 식물을 넣어준다 하더라도 빛을 차단했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어요. 똑같이 산소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쥐도 죽고요. 그리고 식물도 시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이 실험의 결과로 알수 있는 광합성 산물은요. 바로 산소 기체입니다. 자, 그럼 이 산소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돼요. 산소 기체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바로 꺼져가는 향의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한다. 2번이 되겠죠? 산소 기체는 물질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로서 꺼져가는 불씨 갖다 대면은 다시 활활 잘 타오르는 거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식물의 잎을 이용해서 광합성 산물을 확인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실험 과정을 되게 간단하게 그림으로만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그림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과정이지? 왜 하는 거지? 이런 거다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 보니까 이렇게 멀쩡한 잎에다가 일부분에 알루미늄 포일을 감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A는 햇빛이 차단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 광합성이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B는요, 햇빛을 받았고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B는 광합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잎을 떼가지고 에탄올에 물중탕합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이제 염색을 했을 때 색깔 변화를 잘 보기 위한 탈색 과정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물 속에 이렇게 잘 이렇게 담궈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건져가지고 아이오딘이나 칼륨 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려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액과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변한다라면

우리는 아, 이곳에 농말이 있구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1번부터 볼게요. 자, 라에서 비 부분이 청남색으로 변할까 안 변할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청남색으로 변하려면 농말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비 부분은 광합성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광합성의 결과 농말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청남색으로 변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광합성에는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A에는 빛을 차단하고 B에는 빛을 줬어요. 딱 빛의 여부만 우리 차이를 뒀기 때문에 아, 정말 광합성에 빛이 필요하구나라는 결론을 낼수 있는 것이죠. 3번, 광합성으로 녹말이 생산되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과정인 이 아이오딘 반응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고요. 4번, 광합성으로 발생하는 기체의 종류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따로 기체를 막 포집해가지고 꺼져가는 불씨를 대서 뭐 산소의 기체임을 확인한다거나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지금 요 실험에서는 빛이 필요하거나 그리고 녹말을 생성하는구나. 이두 가지 사실만 알아낼 수 있으므로 4번이 틀린 답입니다. 자, 5번, 나에서 엽록체 속의 엽록소 용해되어서 탈색되는 과정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6번 볼게요. 시금치니 조각을 1%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에 넣어서 이렇게 장치를 했습니다. 자, 무엇만 다르죠? 거리만 다릅니다. 자, 따라서 이 A와 B 속에 들어있는 시금치니 잎에 가해지는 빛의 세기가 다릅니다. 자, 빛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더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겠죠? 그러면 그 결과 생성되는 산소 기체 수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산소 기체가 많아졌네요. 이 이파리에 산소 기체가 달라붙게 되면 가벼워져서 떠오릅니다. 따라서 떠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빨라지게 되겠죠. 즉,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 조각이 모두 떠오르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광합성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산소가 발생했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이렇게 검정말을 넣어놓고 전등을 점점 멀리하면서 발생한 기포수를 잰 실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빛의 세기가 증가하므로 그 결과 산소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기포수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발생하는 기포수는 더 증가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모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볼게요. 식물의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그리고 광합성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온도는요.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함께 증가하다가 일정 온도 이상부터는 급격하게 감소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그리고 빛의 세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세기와 농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두 개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광합성 공부를 모두 마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 광합성의 산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51강입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문법 공부하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분사까지 저희가 이제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새로운 영역을 이제 공부하시는 날인데요. 분사의 구문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분사면 분사지 도대체 구문이 뭐야? 여러분들이 사실은 저 구문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만 알고 계셔도 굉장히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텐데 사실 그런 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이에요. 개념을 이해하면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분사구문의 다양한 해석과 의미 이런 거는 piece of cake, 한 조각의 케이크일 뿐이에요. 우리말로 치자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사실 개념이 정확하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자 오늘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무리는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퀴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분사구문 시작해볼까요? 개념을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문을 하나 좀 던져드려봤습니다. 자, 이 예문에서 이상한 점을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이건 하나도 안 이상하죠? 명사가 주어 역할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갔다. 동사 안 이상하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갔대요. 그러니까 나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갔는데 누구랑 나갔나요? 친구랑 나갔으니까 전치사구가 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지금 네 가지는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콤마 앞에 있는 요 덩어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웠던 어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이상해요. 왜냐하면 ing는 문장에서 뭐죠? 동명사이거나 분사이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동명사는 누구 자리에 나와야 돼요? 명사 자리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명사 자리예요? 콤마로 끊겨있고 주어동사가 나와있으면 여긴 부사 자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MD라고 해놨는데 동명사가 부사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두 번째, 쟤를 분사라고 칩시다. ing는 분사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분사는 형용사 역할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앞쪽에 finishing his homework 라고 하는 저 말뭉치가 왜 도대체 부사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내시는 것이 바로 분사구문의 컨셉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구문이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만 아셔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구문이 앞으로 이제 많은 구문을 우리가 이제 들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구문 들어보셨어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는 학생들한테 구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네, 그러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제가 무슨 구문 들어봤어요? 그럼 그때부터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학생들이 구문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에 정의를 정확하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 구문들을 아마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구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배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규칙 말고요. 뭔가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반드시 대상은 문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문장이니까 분사구문이라고 하면 그러면 어때요? 액면상으로 분사가 쓰였는데 뭔가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문장인가 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아주 좋거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많은 구문들도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한번 좀 대보실까요? 뭐가 있어요? 제가 평상시 썼던 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걸 제가 예문으로 한번 여러분께 드려봤어요. It is hard.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For me to explain it in English.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이제 to 부정사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 처리하실 수 있죠? 자, to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나와 있으면 의미상의 주어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영어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정상적인 문장에서 문장의 주어가 두 개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렇죠? 단일 문장에서는 문장의 주어는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주어가 길기 때문에 뒤로 빼고 앞에 가짜 주어를 세운다라고 하는 특별한 룰이 적용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구문을 만나든지 간에, 자, 이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there is, there are 구문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비교 구문이라고 하는 것도 저랑 공부를 하실 것이고, 이런 여러 구문이 있어요. 자, 이제 무슨 구문을 만나든지 간에 맨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여기엔 무슨 특별한 룰이 있나 봐. 내가 배운 정상적인, 일반적인 룰 말고, 이런 생각이 먼저 통 튀어 올라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분사 구문은 어떠한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보세요. 얘가 분사래요. 그러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형용사 역할을 안 하고 분사가 부사 역할을 할 적에 자, 우리는 그것을 특별한 룰이 적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룰에 모순만 우리가 파헤쳐 보면 되잖아요. 특별한 룰이 어떤 것인가? 이게 바로 강의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념입니다.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맨 처음에 부사절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부사절만 되는 건 아니고 and절에서도 가능해요. 자, and로 이어진 등이 접속사의 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이렇게 연결될 텐데, 요걸 지우고 요 동사를 뭘로요? 분사로 축약해 주는 거예요. 오, 접속사 주어 동사의 긴 내용을 접속사와 주어를 제거하고 요 녀석을 ing로 바꿔 주는구나. 자, 분사로 바꿔 주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부사절을 줄였으니까 얘는 부사 역할이겠네요. 이제 ing가 이끄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and절을 연결했을 때는 뭐 사실은 문장 성분으로 이야기할 순 없죠. 왜냐하면 and절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대등하게 연결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and절을 무슨 절이다라고 우리가 문장 성분으로 하나의 부속품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일단은 뭐 역할은 안 해요? 아,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아, 그때는 그냥 일반 분사라고 부르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시면 앞쪽에서 우리가 봤던 예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사 구문이 됐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그 문장은 원래 이런 문장이었어요. 자, 언제죠? 그가 끝냈습니다. 뭐를요? 숙제를 끝냈어요. 숙제를 딱 끝냈을 때, 좌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하고 밖으로 나갔대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누가 봐도 부사절이죠. 그런데 특별한 룰이 뭐라고요? 부사절이나 and절에서, 방금 보셨잖아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뭘로 바꿔요? 그럼도 ing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축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부사 자리에 혹은 and절 다음 자리에 and 다음 자리에 어떤 절이 축약된 것 같다라고 해서 형용사 역할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거 무조건 여러분들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아래쪽 문장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신다? 그가 숙제를 끝냈을 때 친구들하고 나갔어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만 얘기를 좀 추가를 좀 해보면, 자, 분사구문,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 자, 분사구문의 좋은 점 저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줘 보세요. 자, 분사구문은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단어를, 하나, 둘, 세 단어로 이제 줄였죠?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짧아졌다. 자, 문장의 경제성이 생겼다. 라고 하는 건큰 장점이에요. 근데 장점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쪽에 문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문 안에서 이 분사구문을 만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부사 자리에 ing가 나왔으니까 너 분사구문이구나. 이렇게까지 정했어요. 그러면 위쪽에 문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앞쪽에 생략된 접속사를 어떻게 하셔야 되죠? 그거는 읽는 사람이 문맥에 맞춰서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접속사를 복원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읽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살짝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어디에다 쓰지 않아요? Business English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또 어디다 안 쓰죠? 특히 계약서에서는 분사구문 절대로 안 써요. 왜냐면 앞에 있는 그 접속사가 뭐가 생략됐느냐가 읽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내용이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 계약서에 그런 문장을 썼을 때는 법적으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항구에 도착하기 이전이야, 이후야, 도착했을 때야, 도착하자마자야.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나 비즈니스 잉글리시에서는 안 씁니다. 그럼 분사구문은 어디서 썼던 거예요? 맨 처음에 어디서 쓰기 시작했던 거냐면 문학작품에서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문학작품에서는 뭐 약간 좀 독자가 자기 마음대로 문맥에 따라서 접속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읽는다라고 해서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분사구문은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요 의미가 이렇게 불분명하다 보니까 접속사가 없어지면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될수 있기 때문에 분사구문의 접속사는 없애는 게 맞지만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다시 접속사를 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뭐가 문제죠? 우리는 접속사 다음에 절이 와야 된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때요?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의 절이 아니라 분사구문의 배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분사구문은 어떻게 되죠? Finishing his homework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앞에다가 when을 써주시면 돼요. When finishing his homework. 대신에 이제는 선생님, 접속사 다음에 주어동사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이런 얘기는 아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분사구문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미가 있겠죠? 네, 요 부분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공부할 때그 사람이 너는 써서는 안 된다. 스마트폰을. 당연하죠? 자, 요거 어떻게 분사구문으로 바꿀까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스터디를 스터딩으로 바꾸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자, 여기는 지금 콤마가 찍혀 있고 앞자리이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스터딩 매스매틱스를 수학 공부할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자, 시간의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의미로, 그 이유로 해석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haste라고 하는 것은 서두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쓰여졌다, 서두름 속에서. 그 책이 굉장히 서둘러서 급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래요? 주어 생략, 동사 생략. 아, sorry. 죄송해요.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자, 그 다음에 동사를 뭘로 바꿔요? being written.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테크니컬하게, 기술적으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앞쪽에서 5형식 배우면서 뭐 배웠어요? to be, be, being은 생략 가능하다는 거 배웠죠? 왜요? 아무런 뜻도 없으니까. 자, 여기서 being도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빙이 생략됐다라고 했을 때 뒤쪽에 뭐가 남았어요? 과거 분사가 남았잖아요. 수동의 분사구문이니까 이것도 분사 아닌가요? written도 그렇죠? write, wrote, written이라고 해서 얘도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자 분사구문은 자 이렇게 빙으로 시작되는 경우에 빙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상황입니다. 동시 상황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할 때,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한 후에, 뭐뭐 할 때까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유를 나타내서 때문에도 가능하지만 동시 상황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리는 기대다예요. 자, 어디에 기대고 있었죠? 윈도우 프레임, 창 틀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against는 반대와 대립의 의미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창틀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기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대립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디 어디에 라고 번역하지만 창틀에 대립하여 기대고 있었습니다. 자, as라고 하는 접속사는 뜻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고 제가 여러 가지 뜻을 여러분께 한번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그 중에 무슨

0: 무슨 뜻이 있었어요? 자,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자, beach. 해변이죠? 해변을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변이 어디에 있나요?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 있는 해변을 내다보면서 창틀에 기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ing로 바꾸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Looking out at the beach. In front of the hou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납득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는 팁을 한 가지 좀 드려볼게요. 동시 상황의 분사구문은, 자, 부사절이 원래 문장 맨 앞으로 도치도 되고, 문장 뒤에, 맨 꼬랑지에 오기도 하는데, 이 아이는 주로.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문장 끝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시 상황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연속 동작입니다. 이게 바로 엔드절이에요, 엔드절. Summary는 요약본이고요. 요약이 시작되는데 102페이지에서 시작되고요. End, it ends. 그게 끝난대요. 언제 끝나요? 106페이지에서 끝난대요. 끝. 이거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엔딩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얘의 역할을 뭐라고 정하죠, 우리가? 엔드절은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 A 문장과 B 문장은 대등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 녀석은 역할을 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외에도 분사구문은 더 다양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중학교 과정에서는 저는 요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분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자, 오늘 이제 분사구문의 개념과 다양한 해석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퀴즈로 좀 자, 마무리 좀 해봐야겠죠? 자, 분사구문으로 단축할 수 없는 접속사가 누구예요? 관계대명사나 명사절을 이끌고 있는 위치는 안 되는 것이죠. 부사절과 and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동형 분사구문에서 생략될 수 있는 것은 being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주로 문장 끝에 위치하게 되는 게 누구예요? 여러 가지 중에서. 자, 바로 여러분들 동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분사구문의 개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도 저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거든요. 자, 필요한 복습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일하고 모레 두 번에 걸쳐서 자, 쓰기와 그 다음에 그 저희가 읽기로 반복 연습하면서 좀더 단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1: Shiro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근육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민법 총칙에서 표현대리라는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대리란 어떤 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냐면요.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 외부라는 말, 외관이라는 말, 이 표현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겉모습은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는 거지 본인의 책임이 경감, 감경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물어갈 거냐 그랬더니 주어가 상대방이 주어인 거예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물어가려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자, 선이면서 무과실이다. 몰랐고요. 알 수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잘못은 누가 하는 겁니까?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는 말은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 자기가 잘못하고서 야, 너 책임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랄지 전득자는 청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자조 출제가 되는데 강행법 규범 등으로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라 하는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전체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행위가 무효래. 그러면 아, 성립이 안 되겠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현들의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들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125, 126, 129조 표현들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이랬네요. 자, 쪼개 보면 대리권이 없는데 수여,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대요. 누가요? 본인이. 그러면 너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대. 그러니까 즉, 자, 상대방이 제3자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하는데 자, 알았대요.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거죠. 자, 전체를 올려놓고 보면 이런 소리인데, 자,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본인이 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 얘가 을이 나의 대리냐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하도록 지금 누가 만든 겁니까? 본인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 상대방이 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라고 해서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그래요. 그 판례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그 헬스클럽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 헬스클럽 하시는 분인데 그 관계가 끝난 거예요. 계약 관계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본사, 지사, 즉 대리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간판부터 내려야 되는데. 간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고객을 모집한 거예요. 자, 그걸 본사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 잘못입니까? 본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그걸 방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더라. 이걸 125조의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인데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직접 얘한테 직접 전화를 했건 명시적 아니면 방조를 했건 묵시적 어떻게든지 간에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주어는 누가 책임을 물어가는 겁니까? 주어는 상대방이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어떤 상태에 의해야 된다?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행위가 반드시 유효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 그리고 표현 대리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무슨 명해야 되냐면 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의리병에 가가지고 나 갑의 대리냐 이 말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명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대리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현명을 해야 하고요. 행위 자체는 유효여야 하고요. 그리고 표시 범위 내에 이렇습니다. 표시 범위 내에. 이게 지금 세 가지 표현대리가 있잖아요. 125조, 126조, 129조. 126조 표현대리라는 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했어. 자,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걸 넘어섰다면 125조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125조의 표현대리는 여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25조의 표현대리 시작.
현명위원회 이럽니다. 한 번만 더요. 현명위원회. 현장 가셔서 125절 표현들에 관한 설명, 대리권 소유표시한 표현들에 설명, 옳은 것, 틀린 것, 이게 출제가 되면 머릿속에서 현명위원회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해야 한다. 행위는 유효해야 된다. 표시 범위 내야 된다. 현명위원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암기 코드가 하나 있는데 무기과 그랬거든요. 이것도 여기에만 한정돼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전체 민법에서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 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얼마든지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과 묵시적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떨까요? 자,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꽃등심에다가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 좋아요. 자, 먹으러 갑시다. 명시적.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묵시적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삼겹살에 자 소주 한잔 하시죠? 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먹어요 라고 하진 않았으나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겁니까? 안 먹겠다는 겁니까? 먹겠다는 거지. 이걸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현장 가셔서 묵자란 말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있다라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이제 125절 표현들이 정리해 볼까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 본인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125절 표현들이 보이면 현명유연에 현명유연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 범위 내야 된다. 그래서 125조 표시를 했는데 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매매를 했다.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6조가 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129조는 이제 소멸인데요. 소멸. 그런데 또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넘은이라는 말이 보이면 126조가 적용되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자, 대리권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대. 그리고 그 행위가 자, 현명유연에 내야 됩니다. 자, 이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상태이어야 하냐면 서원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되더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본인과 표현 대리인과의 관계에 이랬는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를 할 때, 이때는 그 행위가 유효가 되어야 책임을 물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는, 자, 유효인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5조의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는 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수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서만 쓰는 말이지 법정 대리는 수여란 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는 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너문인데요. 자, 너문 126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됩니다. 대출의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를 했다. 적용이 된다는 소리고요. 법정 대리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법정 대리는 1차가 친권자이고 직접 부모가 되겠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2차가 후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이라는 말은 이모고 뭐 삼촌이 되겠어요? 그러면 부모는 내 자식 재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 그런데 이모고 뭐 삼촌이면 조카잖아요. 조카 재산은 자 돌볼 권한이 있습니다.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그런데 조카 재산을 자 처분하려면 친족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친족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카 재산을 처분해 버렸대 넘어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29조 소멸. 자, 임의 대리 됩니다. 법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성년자가 됐습니다. 얘가 성년자가 그러면 그 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했다. 그러니까 적용되더라. 그러면 결론. 자,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만 법정 대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6조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넘은입니다. 포인트가 넘은 대리인이 그 권한을 법률에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 보고 책임지라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넘은이란 말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넘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은 표현대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립권 하나는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 행위를 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이 예를 들어서 자 을에게 일을 맡겨요. 그래서 자 맡길 때 위임장을 적어줄 건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은 자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은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줬다 이거예요. 위임장을. 그래서 위임장을 가지고 왔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을이 가지고 온 위임장을 봤더니 이 토지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 그 위임장을 갖고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너 왜 그런 위임장을 적어줬는데 너 책임져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25조의 표현들이건 126조의 표현들이건 129조의 표현들이건 아무튼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126조 표현대리는 넘은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기본대리권이 되겠습니다. 기본대리권. 다시 기본대리권조차도 없대요. 그러면 넘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 과연 본인이 이 표현대리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과연 기본대리권을 준 거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인감증명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게. 그런데,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는 건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어디 회사 입사할 건데요. 자, 신원 본인 좀 써주세요. 그래서, 자, 선생님,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서를 떼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이게 이승현 선생님이 나한테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거거든? 이게 자기 아파트 대신 매매하라는 대리권을 준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감증명서가요 다른 서류랑 만났을 때는 힘을 발휘하는데 딱 인감증명서만 가지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한 통을 떼어준 건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 준 게 아니다. 근데 말이죠 인장은 다릅니다. 여기는 달라요. 인감증명서는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이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위조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왔는데, 인장은 얘가 좀 달라지는 게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인감도장 어딨어요? 저도 제 인감도장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에 계신 분에게 내 인감도장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은 어딘가 좀 소중한 데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인감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사실상 보관이랬거든요. 사실상 보관 가지고만 있으라고 한 거예요. 기본대리권 준 게 아니죠, 이게. 자, 그런데 특정 범죄인에게 관련해서 어때요? 아하, 사장님이 자, 밖으로 외교를 나가시면서 비서에게 인감도장을 주면서 있잖아. 한 시간 후에 자 대출 서류가 올 거거든.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인감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인감도장을 줬다면 기본대리권 준 게 맞다. 여기는 과연 이 행위가 기본대리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사실행위 그랬는데 우리가 103조에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에게 투자 권유할 수도 없고요. 강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장해 줄게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강행법 위반인데 본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한테 그 주식회사 자 저 직원한테 거기 자 투자 권유하라는 그 대리권을 줄 리가 없죠. 강행법 위반인데. 그래서 투자 권유 같은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되는데요. 이거. 자, 그래서 사기 안 돼. 즉, 여러분들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 사기. 이건 기본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이랬거든요. 일상가사대리권. 여기는 판례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부부 별산제를 취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요. 반대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 거래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아파트 매매할 때그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여도 아내 되신 분이 온다니까요. 남편은 출근하고, 그럼 뭐라고요? 우리 집 아저씨 출근했다고 자랑하면, 자기랑 하면 된다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떤 권한밖에 없냐면 일상가사대리권.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제 앞으로는 택배를 대신 받아준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인 경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을 시험에 낼 리가 절대로 없으니 내용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인 상태에서 부부 그 아파트를 매매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판례 내용을 보면. 자, 각설하고 문제 풉시다. 현장 가셔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딱 뜨잖아요. 끝 문장은 있답니다. 부탁드릴게요.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유효를 무효로, 무효를 유효로, 있다 없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보이면 땅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떡하라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보였다. 그만 읽으시고 끝으로 가서 있다, 없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은 동종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준게 말이죠. 자,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등기 신청의 대리권을 줬다. 근데 가서 사법행위를 했대요. 매매. 그러니까 사법이면 민법 아닙니까? 민법. 자, 공법 대리권을 줬는데 민법을 해버렸대. 그러면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공법하고 민법은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이고 공법은 2차 과목이고.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이 아니더라도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 자, 이것도 기본 대리권으로 보고 126조의 표현대리가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129조의 표현대리 그랬거든요. 여기는 다른 게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여기는 소멸만 시험이 나옵니다. 소멸.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대. 너 책임져? 그래서 현명 유효 내 이것만 딱 묶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126조의 표현대리는 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물려면 기본 대리권 하나는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 하나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 대리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 여부만 이게 출제가 되십니다. 그럼 여기는 129조의 표현대리는 소멸 아닙니까? 소멸. 그래서 여기는 소멸만 출제가 된다. 소멸.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3자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선의이면서 무과실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의 무과실은 이게 125조가 됐건 126조가 됐건 129조가 됐건, 그리고 우리 민법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는 요즘 유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전 같으면 이것만 먼저 해볼까요? 129조의 표현대리 가로 열고,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가로 닫고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유행이 따라가고 있냐면 그냥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5조가 뭔지, 126조가 뭔지, 129조가 뭔지 이세 가지 법조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5조건, 126조건, 129조건 제3자는 전부 다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갑이 을에게 대출의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대출의 대리권을 줬다. 이게 그 유명한 집사 판례인데, 그마 시골에 이분이 집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한 30년 동안 그 집안 일을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은행에서 그냥, 오, 집사가 왔나 보다. 그냥 업무를 처리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렸다야. 그걸 우리가 소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대출의 대위권이 있습니다. 자, 대위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소멸됐대, 잘렸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사를 잘랐거든.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자,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돈 주면 안 된다라고 전화를 걸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대출을 받아버렸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상대방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상태는 이렇습니다. 선이 무과실. 뭐, 선생님, 뭐, 개념이 쓰질 않는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사장이고요. 앞에 계신 분이 제 직원인데, 한 30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래처를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는 게 이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해고,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내가 사정이 이래서 이 직원을 해고를 했거든? 라고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해고를 한 후에 속상해서 제가 소주 한잔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이에 이 직원이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수금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도 잘못했지만 그 거래처하고 사장하고 관계에서는 사장 잘못이 더 크더라 이거예요. 왜 전화 안 해줬냐는 거지. 그러니까 125조 원, 126조 원, 129조 원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게 129제 표현대리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 결국은 시험 문제가 대리권 소멸 표현대리는 소멸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자체가 소멸만 시험에 나온다. 소멸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멸입니다. 이게 소멸.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인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대리권이 없다. 이게 소멸이라니까요.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 소멸이라는 말, 이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봐보세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뭘 넘습니까? 넘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무슨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멸이란 말 그것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 소멸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반드시 현명. 자, 무슨 말이죠? 현명이라는 게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인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125조 원, 126조 원, 129조 원, 또 뭐, 협의의 무권 대리건, 아무튼 뒤에 대리라는 말을 붙이려면 현명이라는 말을 꼭 같이 넣어줘야 되더라. 이거. 현명. 자, 그리고 3번에 대리권 소멸 전 행위를 했어야 된다. 지금 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봐보세요. 소멸 후야. 후. 그러면 법조문 해봅시다. 129조가 되겠죠? 자, 권한을 넘은 그러면 이건 126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아무튼 넘었다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넘으로 가시는 겁니다. 다시. 125조 플러스 126 이렇게 되고요. 129 플러스 126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126조가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범인은 임의대리, 자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법정대리, 자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범인을 살펴보면 자 125조는 어때요? 자 공부를 했으니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래서 자 임의대리 됩니다. 그런데 법정대리는 될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125조 표현대리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아닙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수여 줬다고 표시. 그러니까 임의대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대리 안 되는 거고요. 126조 표현대리. 자 넘었대요. 자 임의대리, 법정대리,
법정대리 다 됩니다. 그리고 129조도 마찬가지 이무대리와 법정대리 모두 다 적용이 돼요. 둘 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성년자가 있다. 부모가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성년자가 됐대요. 그러면 더 이상 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소멸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요. 법정 대리는 1차가요. 자, 친권자고요. 자, 2차가 자, 후견인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친권자는 누구야? 그랬더니 부모를 의미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자, 후견인은 누구냐? 그랬더니 이모, 고모, 삼촌을 우리가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친권자가 예를 들어서 법정 대리인이다. 그러면 내 자식이니 내 자식 재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그 제가 아는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아들이 두 명인데요. 그 하나가 고등학생이고 하나 중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집에 보면 그 얘들 그 통장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모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정 금액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돈 가지고 자기 차 바꾼다 하더라고요. 어? 자기 자식인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후견인은 뭐냐면 자, 꼬맹이가 있는데, 그러니 버리지면 안 되는데, 사고 나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얘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이모, 고모, 삼촌 중에 한 분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1차가 친권자고요, 2차가 후견인입니다. 차이점은 후견 돌았다는 말은 이모, 고모, 삼촌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카 재산인 거예요. 이거 조카 재산. 그래서 조카를 뒤에서 이렇게 돌봐줄 권한은 있지만 조카 재산을 처분하려면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걸 받지 않고 홀라당 팔아버렸다면 자,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다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125, 126, 129조 표현들이가 올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으니 꼭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학과 박하연입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중졸 검정고시 과학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을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요, 그림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그림들이 출제가 되는지 큰틀 한번 잡아보도록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 강의 포인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생명과학 파트에서는요, 생물의 분류부터 시작해서 광합성, 기관계, 유전 관련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들에 대한 핵심들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구과학 파트에서는요, 광물의 특성 및 지구계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들, 더불어서 암석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별의 등급을 통한 별까지 거리와 같은, 자, 별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이번 시간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생명과학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한번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핵심은요, 생물의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물

분류는요. 자, 종속 과목 강문계와 같은 여러 개의 분류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종이 가장 작은 분류 단위고요. 개가 가장 큰 범주의 단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런 분류 단계를 보시면서 이 개는 다시 다섯 개로 나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생물의 5개 분류죠.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고요. 아주 자주 출제가 되는 건데요. 이 같은 모습의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요. 이 같은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예시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예시를 짝꿍 지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아래쪽에 원액 생물기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어떤 생물들이 포함되는지 여러분들은 매칭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원액 생물계에 속하는 것들은 폐렴균, 대장균, 남세균과 같은 세균들이 바로 이 원액 생물계에 속한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어떤 개와도 다른 특징 하나는 바로 여기는 핵이 없다는 겁니다. 핵이 없다는 것을 핵막이 없다 라고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원액 생물계는 핵이 없구나, 세균들이 속하는구나 체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생물계들은 핵이 있느냐? 핵이 있는 진핵 생물로서요. 자, 원생 생물계의 위치를 확인해 보시면서 이 원생 생물계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있게 되죠. 자, 광합성이 가능한 생물들도 있고요. 광합성이 가능하지 않은 생물들도 있습니다. 단세포 생물도 있고요. 다세포 생물들도 있죠.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포함된 것이 바로요. 원생 생물계입니다. 이런 원생 생물계를 지나서 식물계, 균계, 동물계가 있게 되는데요. 식물계와 동물계에 대한 예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것들이니까요. 식물계에서 이끼가 식물계에 속한다는 걸 기억해 보시면서 장미, 소나무, 민들레 모두 다 식물계에 속합니다. 자, 균계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인데요. 균계는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분해하며 살아가는 생물들을 이야기하고요. 곰팡이나 버섯이나 효모가 이 균계에 속하는 거죠.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계에 오는 호랑이, 뭐 오징어, 새, 붕어들이요, 이 동물계에 속한다라는 걸 보시면서 생물의 분류에서 이 5개 분류체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광합성과 호흡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합성과 호흡의 각각의 시계 형태를 보시면서 이 것들이 빈칸이 뚫려있을 때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광합성부터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할까요?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료로 양분, 포도당을 합성하는 과정, 이것을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포도당과 같은 양분과 함께 산소가 만들어진 이 과정이 광합성이고 지금 괄호 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광합성은요, 엽록체에서 일한다는 그 위치까지 체크하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양분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는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은 생물이 영양분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과정에 대한 식은 이 광합성과 반대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포도당과 산소를 활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진 이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발생해요. 이 에너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바로 호흡이 되겠습니다. 이런 호흡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죠.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빛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습니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 바로요, 호흡이다라고 해서 이 광합성과 호흡은 둘을 비교하는 연습들까지 해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광합성과 호흡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메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생물의 구성 단계 및 기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과 동물 모두 다 공통적으로 구성하는 단계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입니다. 생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들이죠.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들이 모여서 어떠한 형태를 띠면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독립된 생물체가 되니 이게 바로 개체가 되는 거죠. 그때 그 개체들 중에서 동물들만 한번 생각해 보면 동물들은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에서 기관계라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의 특징이죠. 자, 기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기관계라는 건 비슷한 기능의 기관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식물에는 없는 단계입니다. 식물에는 없고요. 동물에만 있는 단계로서 동물의 기관계로서 소화

신경계수단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습니다. 각각 다 따로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각각 다 따로따로 물어볼 때 아주 지엽적인 것들까지 물어보진 않더라도 거기에 어떤 기관들이 해당하는지 이 해당하는 기관을 짝꿍짓는 것은 충분히 물어보고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소화계라는 것은 영양소를 잘게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관여하는 기관들을 모아놓은 것을 소화계라고 이야기하며 이 소화계에 속하는 것들이 바로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항문, 간, 이자, 쓸개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소화계에 속한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환계요. 순환계는 영양소와 산소 등의 순환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모습,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운반해주는 운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바로요. 자, 순환계와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심장, 혈관, 혈액과 같은 것들이 이 순환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계 볼까요? 호흡계는 기체 교환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체 교환이 이루어진 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으로써 코, 기관, 기관지, 폐와 같은 것들, 폐포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면 호흡계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배설계요. 배설계는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데 관여하는 노폐물을 버리는 것과 관련된 것을 배설계라고 보시면서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와 같은 기관들이 나오면 배설계를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기관계들에 대한 예시 함께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이런 기관계들은 독립적이지 않고요.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통합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들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물의 구성 단계 및 기관계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요. 자, 자극과 반응 파트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극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을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사람의 감각기관은 총 다섯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눈부터 시작해서 귀, 혀, 코, 피부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감각기관은 눈은 시각으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귀는 듣는 청각뿐만 아니라 평형감각과 함께 압력조절까지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혀의 경우는 미각, 코의 경우는 후각, 그리고 피부의 경우는 촉감에서 피부감각들을 생각하시고요. 이 눈과 귀에 관련된 것들 굉장히 그림으로 자주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그림들을 보시면 눈 그림을 보시면서 뭐 수정체는 어디 있고 유리체는 어디 있고 망막은 어디 있는지 귀를 보면서 어디가 고막이고 어디가 귀속뼈고 또 어디가 평형감각을 조절하는 것인지 이렇게 명칭과 함께 기능들을 몇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주 나오는 그림들을 체크하는 연습들을 꼭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 변화를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면 그 자극을 전달해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자극을 전달한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요, 신경계입니다. 자극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판단,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전달해주는 것도요, 신경계가 되겠죠. 그때 그런 신경계의 기본 단위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합니다. 뉴런이라는 것은 신경계의 기본 단위 세포로서 이 같은 그림으로 많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뉴런을 떠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뉴런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이 있죠. 감각 뉴런은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감각 뉴런이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면 판단과 명령을 내리는 것이 연합 뉴런입니다. 그리고 판단과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운동 뉴런이죠. 따라서 방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향에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 이런 뉴런들을 우리는요, 이용해서 신경계들에 대한 큰 덩어리를 나눌 수 있어요.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으니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뇌와 척수입니다.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 뭐라고요?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 것 이것이 뇌와 척수이고요.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신경들이 다 말초신경계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와 척수에서 뇌는 또다시 뭐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와 같이 구분되죠. 각각의 뇌에 대해서 명칭들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뇌와 척수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반사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급되게 되는데요. 무조건 반사의 경우는

NL 명령과 상관없이 그냥 저질른 무의식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때 이 무조건 반사,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관여합니까? 라고 했을 때 대뇌 이외의 것들, 척수가 관여한다든가 혹은 연수가 관여한다든가 혹은 중간뇌가 관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요. 척수가 관여하는 무릎 반사, 그리고 연수가 관여하는 하품 재채기, 중간뇌가 관여하는 동공 반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조건 반사라고 한다는 표현들도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무조건 반사는 의지와 관계없는 반응이다라는 걸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은요,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데도 관여하는 건데요. 이런 호르몬들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최소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인슐린과 티록신입니다. 인슐린은요, 혈당량을 낮추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으로서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요,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겁니다.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 자, 티록신도 하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록신이라는 것은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세포호흡이라는 것은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되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작용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하는 호르몬으로서 어디서? 갑상샘에서 분비가 된다는 어디서 분비가 되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까지 체크하는 것, 이것이 바로요, 자극과 반응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포 분열에 관련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분열은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체세포 분열과 생식 세포 분열에 관련된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의 세포가 한번 분열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일단 두 개의 딸 세포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체세포 분열은요, 한번 분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염색체가 하나, 두개 있을 때딸 세포도 여전히 두 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고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하는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한번 분열하면 두 개의 딸 세포가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생식세포 분열 볼까요? 생식세포 분열은요, 감수 분열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수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분열이기 때문에 감수 분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런 감수 분열,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은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일단 연속 두번 분열하게 되기 때문에 한번 분열에 두개 만들어지니까 네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네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 염색체 수가 한번 줄어들게 되는데, 줄어드는 건첫 번째 분열, 하나가 두개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상황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체세포 분열과 달리요, 자, 여기서 이가 염색체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이가 염색체라는 건 상동 염색체,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염색체 둘이 붙어서 형성된 것을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이 이가 염색체가 감수 1분열 전기 때 형성된다는 이것들도 한번 보시면서, 체세포 분열은 한번 분열해서 두 개의 딸 세포, 생세포 분열은 두번 연속 분열하면서 네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두 개였던 염색체가 한으로 줄어드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포 분열 과정 기억하시면서 넘어갑니다. 자, 이어서요, 우리 유전에 대한 생각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지금 여기는 멘델의 유전에 대한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멘델의 유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유전으로도 유전자형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원리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둥근 난도와 주름진 난도를 교배시켜 봅니다. 그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전자형이 지금 동일하죠. 대문자 R로만 이루어졌고요. 소문자 R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순종교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순종의 대립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들을 교배했을 때, 자, 갖고 있는 건 대문자 R밖에 없기 때문에 대문자 R 하나를 자손에게 줄게 될 겁니다. 소문자 R밖에 없기 때문에 소문자 R을요, 자손에게 주게 됩니다. 두개 중에 하나를 줄수 있습니다. 두개 중에 하나를 줄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리 법칙입니다.
쌍으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만 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이고. 자, 여기선 대문자 R을, 여기선 소문자 R을 주게 되면 잡종 1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순종이 아니라 이렇게 들의 구성이 다른 것을 잡종이라고 하고, 이 잡종 1대는요, 둥글다와 주름지다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게 되죠. 그때 둥글다와 주름지다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지만 실제로 얘는요, 둥근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 말은 뭐요? 둥글다와 주름지다 모두 갖고 있다고 해서 일부는 둥글고 일부는 주름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제만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바로 우열의 원리입니다. 우열의 원리에 따라서 잡종일 때에서는 두 개 중에 하나의 특징만 나타내게 되고요. 나타나는 특징을 우성이라고 합니다. 둥근 것이 나타났으니까 둥근 것이 우성이 되겠죠. 우성 형질만 나타나게 되고, 아, 둥근 것이 주름진 것에 의해서 우성이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분리법칙에 따라서 유전자상은 항상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분리되어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는 어차피 분리될 때 들어갈 순간 대문자 R밖에 없으니까 대문자 R만 들어가겠죠. 하지만 이것이 자손을 만들 때는요, 생식세포 안에는 대문자 R 혹은요, 소문자 R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까? 모두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전자형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유전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지구과학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 파트에서는요, 자, 직권, 기권, 수권의 층상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교과 속에서는요, 자, 학년별로요, 직권, 기권, 수권에 대해서 각각 공부하게 되는데요.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직권의 층상 구조부터 봅니다. 직권의 층상 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으로 구분할 수 있죠. 각각에 대해서 명칭들을 얘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각은 가장 겉부분으로서, 지각은 다시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훨씬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륙 지각이고요. 이것이 해양 지각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각 밑에 무엇이냐면 멘틀이 있고요. 멘틀은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부피를 차지하죠. 자, 외핵은요,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부분이고요. 내핵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으로서 온도와 압력, 밀도가 가장 큰 부분이 내핵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권의 층상구조 볼까요? 기권의 층상구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통해서 4개의 층상구조로 나눌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조금씩 하나씩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상현상이 일어나고요. 대류현상이 있고요. 오존층이 있고요. 기상현상은 없습니다. 대류현상은 있습니다. 온도가 굉장히 크게 변해요. 공기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징들을 들었을 때 기억이 나셔야 되겠습니다.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수권의 층상구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권의 층상구조,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혼합층은요,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이 혼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혼합해 주는 것은 깊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깊이가 되면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층이 발생하니 이게 바로 수온 약층입니다. 수온 약층은 점점 깊어질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 이유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것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느 깊이부터는 태양에너지가 여기나 어차피 도달하지 않는 건 똑같기 때문에 깊이에 따른 수온의 차이가 없습니다. 위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 이것도 알아두세요. 심해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명칭들과 함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 그리고 왜 온도 변화가 없는지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수권의 층상구조고, 기권, 직권, 수권의 층상구조는 회차별로 바꿔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각각의 특징들을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암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광물의 특성들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 뭐 조은색이라든가 겉보기색, 굳기 비교, 염산 반응, 자성에 관련된 것들도 굉장히 빈번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암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서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화성암이라는 것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형성된 것으로서 화강암이나 현무암이 나오면 마그마나 용암이 식은 화성암이다 라고 체크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갈이 주성분인 여감, 모래가 주성분인 사암, 석회물질이 주성분인 석회암 같은 퇴적암에 대한 특징들과 함께 명칭들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변성암이라는 것은 암석이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작용, 성질이 변한 것을 우리는 변성암이라고 하는데요. 편마암과 대리암이 있고요. 이 변성암의 특징, 엽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해서 엽리라는 수직 압력과 수직 방향의 줄무늬 가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란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줄무늬와 함께요. 퇴적암의 특징, 측리라는 줄무늬가 있습니다. 측리는 퇴적암의 줄무늬, 엽리는요, 변성암의 줄무늬하면서 각각의 줄무늬에 대한 명칭들을 기억하십니다. 퇴적암의 경우는 측리 이외에 무엇도 있다? 화석이라는 특징도 있다는 것들 보시면서 실제로 나오는 암석들을 제시해 드린 겁니다. 각각의 암석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을 체크하시고 매칭할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태양계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도 할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로 지구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스스로 돌기도 하고요. 태양 주변을 돌기도 합니다. 그때 스스로 도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고요. 지구 자전에 의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요. 천체의 일주 운동입니다. 천체 일주 운동이라는 것은 태양, 달, 별과 같은 것들이 어디서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지구의 자전에 의한 현상인 것이고요. 지구의 공전에 의한 현상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별이나 태양의 연주 운동이 있습니다. 연주 운동이라는 것은 1년을 주기로 운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이외에 계절에 따라서 별자리의 변화가 생기는 것 또한 무엇이다?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전에 의한 현상, 공전에 의한 현상들을 기억해 보시면서 지구의 운동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언급하지 않았지만 지구의 운동 이외에 달의 움직임들도 기억하시면서 달의 위상 변화에 대한 것들 있죠. 삭, 상현, 망, 하현에 대한 것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태양계 행성입니다. 태양계 행성은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행성별 특징들을 좀 가볍게 기억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수성에만요, 대기가 없죠. 대기가 없기 때문에 자, 달과 비슷한 표면들을 갖게 된다는 것. 그리고 금성은 굉장히 뜨겁고 온도와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지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서 유일하게 액상태의 물이 있죠. 자, 화성은 물이 흐른 흔적이 있다는 것. 목성은 굉장히 크죠. 가장 큰 행성이다. 토성하면요, 대표적인 고리를 떠올리시긴 하는데요. 고리가 여기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 토, 천, 해 모두 다 고리가 있다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천왕성과 해왕성 모두 다 푸른 빛을 띠게 되는데요. 남들은 이렇게 해서 돌 때 혼자 누워서 도는 것. 자, 자전축이 공전되는 것. 나란한 행성이 천왕성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왕성은요, 대흑점이 있습니다. 목성이 대적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왕성은 대흑점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종종 출제가 되는 것은 목성이 자주 출제가 되고요. 토성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화성에 있는 극관의 그 모습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각각에 대한 특징과 함께 몇몇 가지는 사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태양계 행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태양에 대한 이야기도 보도록 할까요? 자, 태양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태양의 밝게 빛나는 둥근 부분을 광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광구에선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흑점과 쌀알 무늬를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마치 쌀알을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는 밝고 어두운 것이 번갈아 가면서 보이는 것을 쌀알 무늬라고 하고요. 이렇게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우리는 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광구가 좀 가려지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대기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광구 바깥에 얇은 대기층을 체층이라고 하고요. 더 넓게 퍼져 있는 이 대기층을 우리는 코로나라고 한다는 것들도 체크해 보시면서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이 코로나의 크기가 커진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대기에서는 체층과 코로나 이외에 홍연과 플레어 같은 폭발 현상과 함께

0: 태양이 여기 있으면요, 지구는 가만히 있지 않죠. 이렇게 공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지점에서 별의 위치를 체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위치해서 별의 위치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시차의 절반을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연주시차는 별까지의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반비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별의 거리를 얘기해 볼 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별의 거리를 계산해 볼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주시차가 0.5초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리는 0.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5분의 10이니까 아 거리는 2파세계 벌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를 계산하는 것들도 출제가 되니까 거리 계산 한번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서 별의 밝기는요 등급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때 밝은 별일수록 등급은 작아지게 되고요. 등급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으로 나눌 수 있고 겉보기 등급은 겉으로 그냥 보이는 밝기입니다. 실제 밝기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겉보기 등급이고 절대 등급은 모든 별들을 다 지구로부터 18세 거리에 있다고 가정한 것으로서 똑같은 거리에 세워놨기 때문에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밝기를 비교하는 것이 절대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의 색에 대한 것도 볼 수 있는데요. 별은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붉은 빛을 띠게 되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 빛을 띠게 된다는 것도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 우주에 관련된 것들도 종종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보시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요, 생명과학과 함께 지구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쭉 내용들을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이베스토 얘기의 지성쌤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2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파트 2는 첫 두세 단어, 그죠? 일단 무조건, 의문사 같은 것들은 처음에 나오는 의문사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의도가 되겠다. 그리고 다른 의문사 없는 질문들도 역시 첫 두세 단어, 앞쪽에 의도가 거의 집중되어 있으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답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답을 잘 속하는 것도 중요했었죠. 그죠? 그래서 맞는 건 동그라미, 뭐 애매한 것은 이렇게 뭐 세모라든지 줄을 쫙 그어주시고요. 아닌 것들은 과감하게 속어하시면서 그렇게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자, 1번부터 먼저 10번까지 들어보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두세 단어에 초집중하셔가지고 의도를 파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패턴적인 오답을 소거하는 것도 계속해서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집중하시고 가보실게요. Go!
1: Number one.
2: Why is the sales report still not finished?
1: A. They're reporting to work now. B. In the sales department. C. Didn't you receive the email?
3: Number two.
4: Who's leading the negotiation?
1: A.
2: I can lead you to the airport now.
1: B.
2: The deal wasn't negotiable.
1: C.

0: We're still deciding.
1: Number 3.
0: Why did Ju-on leave early yesterday?
1: A. Are you leading the meeting? B.
2: It was around 5 p.m.
1: C.
2: She had an appointment with her client.
1: Number 4.
3: Who's responsible for booking my train?
1: A.
0: Maria is taking care of the arrangement now.
1: B.
0: Where did you hear that?
1: C.
0: Yes, I reserved a seat at the seminar.
1: Number 5.
2: When should we forward this email?
1: A.
0: The clock swings back and forth.
1: B.
0: Lola already did it.
1: C.
0: The mail just arrived here.
1: Number 6.
4: What was the subject of the conference call yesterday?
1: A.
3: Yes, it went pretty well.
1: B.
3: The main entrance of the conference center.
1: C.
3: I missed it too.
1: Number 7.
2: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1: A.
0: It's not my duty.
1: B.
0: 7 o'clock every morning.
1: C.
0: The new package designs.
1: Number 8.
0: Who should I talk to about the upcoming event?
1: A.
2: I think Lucy is in charge of that.
1: B.
2: Our incoming orders averaged 300 last month.
1: C.
2: He is in my office now.
1: Number 9.
3: Who should I present the survey results to?
1: A.
0: Because of the sales presentation.
1: B.
0: I am not the one handling the task.
1: C.
0: At the second meeting room.
1: Number 10.
2: Where did you charge your smartphone?
1: A.
0: What did they charge for it?
1: B.
0: You can use the socket in my office.
1: C.
0: It's a wireless device.
5: 자, 파트 2가 역시 전체 LC의 꽃이죠. 네, 그리고 가장 재미는 없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점수에서 가장 중요하니까요.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마스터할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0: Why is the sales report still not finished?
5: Why question? Why라는 것은 이유를 묻는 것인데 뭐 정확하게 동작의 이유를 묻는 거죠. 그래서 왜 지금 판매 보고서가 not finished?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Why not finished?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why not finished? 왜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는지라는 그런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자, why question이기 때문에 안 되는 오답들 소거하셔야죠.
3: They're reporting to work now.
5: 자, 그들은 지금 reporting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they라는 대상이요. 지금 주어의 sales report라는 복수명사이긴 하지만 지금 A번의 they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면서 네, 그들은 지금 출근 중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일 텐데, 여러분들. 절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역시 report랑 reporting이라는 것이 비슷한 발음으로서 나왔었던 발음 오답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발음 소거하시기.
3: In the sales department.
5: 자, B1도 역시 sales가 반복됐었던 발음 오답입니다. 역시 같은 의미로 그대로 쓰인 동어 반복은 정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발음이 똑같은데 다른 식으로 쓰였다. 다른 의미로 쓰였다.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요.
3: Didn't you receive the email?
5: 이메일 못 받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회피성 답변이자 아니면 떠넘기기죠. 나에게 들어온 질문의 답변을 제3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물로 떠넘기는 것들은 늘 정답이 되죠. 그래서 왜 안 끝났습니까? 이메일 못 받으셨습니까? 네, 거기에 내용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묻든지 간에 아, 그거 게시판에 적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면 역시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응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논리적으로 답변은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정답이 되는 겁니다. C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Who's leading the negotiation?
5: 자, 누가 협상을 진행합니까? 라는 거죠. Who question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답변이 역시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답변은 그냥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인 집단도 가능하다라는 점.
0: I can lead you to the airport now.
5: 제가 당신에게 에어포트에게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lead you, 지금

0: leading the negotiation의 lead랑 lead의 lead랑 역시 발음적으로 반복됐을 뿐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응답으로 보였습니다.
1: The deal wasn't negotiable.
0: 자, 그 deal은 wasn't negotiable. 그 거래는 협상이 될수 없었다는 것인데, 역시 negotiation이라는 것과 역시 비슷한 발음으로 나왔었던 겁니다. 나머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C번, who question이기 때문에 정답은
1: We're still deciding.
0: 아이고, 만약에 A번과 B번 둘다 헷갈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여전히 생각 중이야. 우린 여전히 결정 중이야. 라는 것은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답변을 줄 수가 없다라는 일종의 I don't know, 모르겠다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겠죠. 네,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관계없이 정답이 되는 패턴들은 잘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3번 가보시겠습니다.
1: Why did G1 leave early yesterday?
0: 자, why G1이 leave early? 어제 일찍 떠나셨습니까? 왜? 지금 주어 자체가 IU, 1인칭과 2인칭, 보통 대화는 나와 너의 대화이기 때문에 IU라는 주어가 잘 쓰일 텐데, 만약에 다른 게 들렸다 그러면 무조건 3인칭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지원이든 뭐 지윤이든 누구든 간에 이 제3자가 왜 어제 일찍 떠났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요.
2: Are you leading the meeting?
0: 자, leading the meeting, leave early라는 것과 leading the meeting. 발음적으로 비슷했기 때문에 나왔었던 발음 오답이 되겠고요.
2: It was around 5 p.m.
0: 자, B번은 when question이겠죠. 언제 떠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정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좋지 않겠고요.
2: She had an appointment with her client.
0: 네, C번. 정직하게 지금 이유 설명이 됐죠. 다른 막 간접적인 답변도 아니고요. 그녀가 떠났었던 이유가 문장으로 설명됐었습니다. Why question에 명사응답은 안 되죠. 그냥 명사만 툭 던지는 것은 정답이 될수 없었다지만 주어 동사, 문장 얘기하는 것은 항상 네, 패턴적으로는 가능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녀의 고객과 약속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직접적인 이유라고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보시겠습니다.
3: Who's responsible for booking my train?
0: 자, 누가 책임집니까? Booking my train. 제 기차 예약하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라는 거예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who's responsible? 뒤에 for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의도 자체는 who's responsible? 이거죠. Who's responsible? 누가 책임집니까? 누가 담당합니까? 업무 담당자로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랬을 때
1: Maria is taking care of the arrangement now.
0: Maria가 taking care of. Maria가 그것을 담당합니다. 정답이 되겠죠. 자, take care of. 어떤 업무든 간에 그것을 다룬다, 처리한다라고 쓸수 있을 테니까 지금도 업무 담당자로서 손색이 없었던 정답이 되겠고요.
1: Where did you hear that?
0: 자, where did you hear that? 이라는 것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라는 거죠. 이것은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전달했을 때, 뭐, 그럴 때 되물을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은 질문 자체가 너무나도 명백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B번 좋지 않았었다라는 거.
1: Yes.
0: 자, 씨발, yes 듣자마자 줘라도 돼요. 왜? 의문사잖아. 의문사에 yes, no는 절대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yes, no 듣자마자 씨발은 그냥 과감하게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1: I reserved a seat at the seminar.
0: 좋지 않겠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5번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네.
2: When should we forward this email?
0: 자, forward는 그냥 send처럼 보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것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언제 보낼 것입니까? 언제 보낼 것입니까? 시점적인 답변이 필요할 텐데. 연상되는 단어가요.
1: The clock swings back and forth.
0: 그죠? clock, 시계, 이런 단어들이죠. 그래서 언제 보낼 건데라고 했을 때, 언제, clock, 시계. 이런 게 연상이 되는 겁니다. 연상 단어도 오답으로서 패턴으로 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번은요.
1: Lola already did it.
0: 자, 우리가 언제 보내야 되는데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완료가 되었다. 그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정의 이유. 간접적인 답변은 네, 부정의 이유가 가장 많습니다. 부정 이유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안 되는 이유, 내가 못하는 이유, 답변을 할수 없는 이유 등등등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언제 보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언제도 아니다. 언제 보내야 되는데, 언제 보낼 필요도 없다. 언제든지도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써, B번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C번은 어떻습니까?
1: The mail just arrived here.
0: The mail. 이메일과 메일은 엄연히 다른 거고요. 그 메일이 여기 막 도착했다라는 것은 역시 좋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6번 가보시겠습니다.
1: What was the subject of the conference call yesterday?
0: 자, what subject? Conference call. 그 전화회담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거죠.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에 해당되는 답변이 필요하겠습니다.
3: Yes, it went pretty well.
0: Yes. 역시 듣자마자 의문사 question이기 때문에 yes나 no는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속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 The main entrance of the conference center.
0: 자, conference center. conference call과 conference center. 그냥 발음적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나왔었던 것이지. 실제로 뭐 의미적 연관성은 전혀 없겠죠. 정답이 될 수 없겠고요.
3: I missed it too.
0: 저도 놓쳤습니다. 주제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저도 놓쳤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내가 모르는 이유. 역시 모두 다 부정적인 답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죠? 거절의 이유. 요청이라면 거절의 이유. 질문이라면 모르는 이유. 뭐 어디에서 합니까? 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도 안 한다라는 이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벤트가 어디서 진행됩니까? 이거 where question이잖아. 네, 그럴 때 이벤트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도 아니다라는 이유 이런 식의 답변들이 모두 부정적인 답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2: When will the package arrive?
0: When question. 언제 그 소포가 도착합니까? 라고 했을 때 언제 도착합니까? 시점적인 답변이 1차적일 텐데요.
1: It's not my duty.
0: 그거 제 업무가 아닌데요. 여러분들. 그 약간 뭐랄까요. 파트 2에서는 약간 인성 파탄자들도 가끔 나오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얘기해야 되는 것은 좋은 응답, 나쁜 응답이 아니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 뭐 게시판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응답 아니거든요. 내가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은 응답이죠.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맞는 응답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좋고 나쁘고 이 사람의 인성이 좋고 나쁘고를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되냐 안 되냐라는 거예요. 언제 도착합니까? 제 업무 아닌데요. 네. 어디에 있습니까? 제 업무가 아닌데요. 누가 배달? 제 업무가 아니라니까요. 몇 개의 소포? 내 업무 아니라니. 다 정답이 되는 거죠.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It's not my duty. It's not my duty. 제 업무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조금 약간 뭐랄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1: 7 o'clock every morning.
0: 자, 7 o'clock every morning. 언제 그 소포가 도착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B번은 약간 뭐 어떤 일회성의 동작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소포가 도착하는 시간을 물어봤었던 건데 B번은 내일 아침마다 온다라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반복적인 동작입니다. 반복적인 동작. 그래서 뭐 하나의 지칭된 the라는 정걸 써가지고 지칭된 대상을 받는 데 무리가 있죠. 그죠? 뭐 매 7시마다 그분이 출근하십니다. 뭐 이런 식의 질문이라든지, 그죠?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 배달, 요즘 신문 배달 있습니까? 되게 예쁘다. 약간 옛날 같다. 그죠? 자, 어쨌든 몇 시 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소포라고 하나의 대상을 지칭했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느낌은 조금 어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C번.
1: The new package designs.
0: 이것도 역시 package라는 게 반복됐을 뿐 의미적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8번 가보실까요?
1: Who should I talk to about the upcoming event?
0: 자, who question.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까요? 다가온 이벤트에 대해 가지고 제가 누구에게 말을 건네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2: I think Lucy is in charge of that.
0: 네, 그럴 때 Lucy라는 제3자를 대면서 지금 뭐 she라든지 he라든지 이런 식의 대명사는 안 됩니다. 많은 Lucy라고 구체적으로 누군가 지칭한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Lucy가 그것을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정답이 되겠고요.
2: Our incoming orders averaged 300 last month.
0: 자, B번은 뭐 어디를 봐도 지금 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고르신 분들은 어떤 맥락을 골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답을 골랐을 때, 이게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정답이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뭐랄까, 정답과 오답을 연결할 능력을 조금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겁니다.
2: He is in my office now.
0: 자, 시범, he가 들어왔다고 후에 대한 정답이 되는 거 아니죠. 왜? he라는 것은 3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질문에서 누군가가 지칭되지 않는다면 절대 쓰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he만 듣고도 소거하시면 될 정도로 오답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자, 9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Who should I present the survey results to?
0: 네, 누구에게 제가 결과를 전달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제가 보내줘야 될까요? 누구에게? 사람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겠죠.
1: Because of the sales presentation.
0: A번은 누가 봐도 why question의 정답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 I am not the one handling the task.
0: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it's not my duty라든지 I'm not responsible for that 이런 것들 모두 마찬가지. I'm not the one handling the task. 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시 같은 의미를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묻지 마세요.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 At the second meeting room.
0: 자, C번은 장소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why question과는 why래요. 네, where question과 어울리겠죠. 하지만 지금 who랑은 어울리지 않았었습니다. 자, 10번 가보실게요.

0: Where did you charge your smartphone?
1: 어디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십니까? 어디서 충전하십니까? 충전 장소에 대한 질문이겠죠.
2: What did they charge for it?
1: 자, 이건 지금 charge for it. 무엇을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뭐 청구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charge라는 게 역시 동음 이의어로 활용됐었던 발음적인 오답이 되겠습니다. 역시 아니겠고요.
2: You can use the socket in my office.
1: 자, socket이라든지 아니면 outlet.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outlet을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콘센트입니다, 여러분들. 콘센트. 콘센트는 영어가 아니거든요. 정말 깜짝 놀라셨겠지만 콘센트는 영어가 아닙니다. 콘센트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 가셔가지고 뭐 콘센트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당황하죠. 내 발음이 틀린, 한국인들은 늘 그렇습니다. 발음 틀리고 상대방 못 알아듣는 것은 괜찮거든요.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많이 부끄러워요. 본인이 잘못한 줄. 그럴 때 이제 강세가 틀렸나? 콘센트 이렇게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런 영어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outlet. 벽에 붙어있는 밖으로의 전기를 outlet, 내 보내는 공간을 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socket이라는 표현도 있긴 해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outlet. 콘센트는 없습니다, 여러분. 콘센트. 콘센트. 백날에도 못 알아들어요. 네. 자, 그 다음에 C번은요.
2: It's a wireless device.
1: 네. 그것은 무선 장치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스마트폰이 무슨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상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의 socket, outlet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장소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번부터 20번 문제까지도 풀어보실 텐데요. 집중력 유지하셔서 첫 두세 단어 초집중해서 의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go.
3: Number 11.
2: Did you contact the plumber?
3: A. Please fill in your contact information.
4: B.
3: Someone will be here in the afternoon.
4: C.
3: An open drain.
4: Number 12.
5: Does this bus go to the Bomoba Theater?
3: A.
2: That's what the sign said.
3: B.
2: Every half hour.
3: C.
2: All tickets are sold out.
4: Number 13.
2: Was there an issue with the elevator yesterday?
3: A.
5: The vice president issued a public statement.
3: B.
5: I arrived early today.
3: C.
5: Yes, I had to take the stairs.
4: Number 14.
3: Did you consult a physician yesterday?
4: A.
2: A professional hospitality service.
3: B.
2: Can you take me to the hospital?
3: C.
2: No, I had to deal with other assignments.
4: Number 15.
5: Should I contact the catering company for the reception?
3: A.
2: For a staff list.
3: B.
2: Tomorrow around 3 in the afternoon.
3: C.
2: It will be done by the purchasing department.
4: Number 16.
2: Excuse me, is this the way to the station?
3: A. No, at the airport.
4: B.
3: Yes, just go down the street.
4: C.
3: I'll take the subway.
4: Number 17.
5: Should I equip the room with a vacuum cleaner?
3: A.
2: More cleaning supplies.
3: B.
2: That would be more helpful.
3: C.
2: The punishment was very unfair.
4: Number 18.
2: Do you know what time the presentation will start?
3: A.
5: Many presents will be given.
3: B.
5: As soon as she arrives at the venue.
3: C.
5: Yes, it's about time.
4: Number 19.
3: Did you have time to look over the report I sent you?
4: A.
2: Yes, please send it to me by email.
3: B.
2: I can't do it until tomorrow.
3: C.
2: I'm going to look for a job.
4: Number 20.
5: Should we hire another secretary who can speak both English and French?

0: A.
1: Let's ask Hamilton.
0: B.
1: I don't think I can speak well.
0: C.
1: At the security office.
2: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11번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집중하시고.
1: Did you contact the plumber?
2: 연락하셨습니까? Plumber에게 연락하셨습니까? 라는 거죠. 연락했는지라 여부가 궁금했었던 질문이겠죠.
3: Please fill in your contact information.
2: 자, contact가 반복됐었던 역시 동음 이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소가시면 되겠고요.
3: Someone will be here in the afternoon.
2: 연락하셨습니까? 백완공 연락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someone, 누군가가 오후에 올 것입니다. 라는 것은 연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정답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3: An open drain.
2: Drain. 이런 것 자체가 역시 plumber에서 연상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연상 오류로서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요.
3: Does this bus go to the Bomoba Theater?
2: 이 버스가 갑니까? Bomoba Theater로 갑니까? 라는 거죠. 버스가 가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했었던 질문이네요. 그랬을 때
1: That's what the sign said.
2: That's what the sign said. 그렇게 sign, 표지판이 말하더라. 여러분들. 영화에서는 이것도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어떠한 간판이라든지 표지판에 글자가 쓰여있을 때 그냥 쓰여있다라고만 얘기하지 그렇게 말하네? 저기 표지판에 그렇게 말하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말하다라는 동사를 사물에 붙여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바로 간판이 말했었던 거야. 이게 즉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네, 그렇게 간판이 쓰여져 있습니다라는 정답이라고 보였습니다. 네, 정답 되겠습니다. 표현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네.
1: Every half hour.
2: 이거는 갑니까 안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라는 장소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1: All tickets are sold out.
2: 모든 티켓들은 다 팔렸습니다. 역시 뭐 버스, 티어러 이런 데서 티어러 이런 데서 이제 티켓 정도가 연상이 됐을 뿐 그 이상은 없습니다. 자, 근데 13번 가보실게요.
1: Was there an issue with the elevator yesterday?
2: 자, 한 번 더.
1: Was there an issue?
2: There an issue. 문제가 있었습니까? 라는 거죠.
1: With the elevator yesterday.
2: 어제 엘리베이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했었던 질문입니다.
3: The vice president issued a public statement.
2: 이슈라는 게 명사일 때 문제점 되겠지만 보신 것처럼 동사일 때 무언가를 뭐 발행하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공공연설을 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동사로 쓰는 것이 역시 의미적으로는 연결되는 바가 없습니다. 동음 이의 어.
3: I arrived early today.
2: 저는 어제 일찍 도착했었습니다. 아니겠고요. 네. 오늘 일찍 도착했습니다. yesterday에서 today 정도 연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Yes, I had to take the stairs.
2: 네, 맞습니다. 저는 계단을 탔어야 됐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그죠? 엘리베이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런 식의 답변. 자, 14번 가보시겠습니다.
3: Did you consult a physician yesterday?
2: 컨설트 하셨습니까? 어제 피지션에게 상담해 보셨습니까? 의사쌤한테 상담하셨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랬을 때요.
1: A professional hospitality service.
2: 이번에는 그냥 명상응답이죠. 명상응답 좋지 않습니다. 네, 소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 Can you take me to the hospital?
2: 역시 hospital, physician에서 hospital 정도 연상이 되니까 연상어로서 이렇게 막 낚고 있는 겁니다. 낚이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요
1: No, I had to deal with other assignments.
2: 자, 아니요. 연락을 못했습니다. 상담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업무를 해야만 됐었습니다라는 못했었다라는 이유 설명까지요. 자, 만약에 노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냥 I had to deal with other assignments. 이렇게만 하더라도 정답이 가능하겠죠. 역시 연락을 했었습니까? 상담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못했었던 이유, 부정의 이유가 될 테니까요. 파트 2, 부정의 이유. 자, 그 다음에 15번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3: Should I contact the catering company for the reception?
2: 제가 연락을 해야 될까요? Should I? 제가 해야 될까요? 라는 거죠. 제가 그 케이터링 회사 연락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1: For a staff list.
2: 네, 이번에 스태프 리스트를 위해서 아닙니다. 연락해야 될지 안 될지
1: Tomorrow around 3 in the afternoon.
2: 네, B번은 그냥 시점적인 답변입니다. 그죠? 네, 역시 아니겠고요.
1: It will be done by the purchasing department.
2: 자, 그것은
1: It will be done.
2: It will be done
1: by the purchasing department.
2: By the purchasing. 구매 부서에 의해 가지고 행해질 것입니다. 역시 연락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되겠죠. 제가 해야 될까요? 아니요. 다른 부서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의 표현을 다른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C번 정답이 되겠고요. 16번 문제 가보시겠습니다.
1: Excuse me, is this the way to the station?
2: Excuse me, 이건 뭐 의도가 아니죠. Is this the way? 여기가 바로 역으로 가는 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그 여부가 궁금했었던 질문이죠.
0: No, at the airport.
2: 아니요, 아니요까지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at the airport, 공항에서라는 그냥 장소의 전명구입니다. 의미적으로 어색하고요.
0: Yes.
2: Yes, 맞습니다.
0: Just go down the street.
2: Just go down the street. Go down이라는 것은 어디를 따라서라는 그런 식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go down the street, go down that street. 저 거리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부연 설명까지 완벽합니다.
0: I'll take the subway.
2: Subway. 지금 스테이션이라는 게 역시 서브웨이 스테이션이라는 식으로서 스테이션 자체가 연상이 되고 서브웨이 자체가 연상이 되죠. 연상 단어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문제 확인해 보실게요.
3: Should I equip the room with a vacuum cleaner?
2: 제가 vacuum cleaner로 이 방을 구비해야 될까요? 즉, 이 방에 vacuum cleaner, 진공청소기를 구비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네.
1: More cleaning supplies.
2: 이번엔 cleaner, cleaning, 연상 단어 오류가 되겠고요. 그리고요.
1: That would be more helpful.
2: 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락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1: The punishment was very unfair.
2: Punishment. 그 처벌은 굉장히 불공정했었어. 이거는 왜일까요? 뭐 설마 vacuum cleaner가 이제 뭐 일종의 가구는 아니겠지만 furnishing, furniture. 거기서 이제 punish가 연상이 된. 우리는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우리를 과대평가한 오답입니다. 어쨌든 정답에 뭐 건덕지가 전혀 없었겠고요. 그다음에 18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1: Do you know what time the presentation will start?
2: Do you know what time? What time이라는 게 의도가 되죠. 간접 의문 문인데요. 역시 직접 의문과 차이점은 yes or no가 가능하다는 점. Do you know로 물었기 때문에 yes 알고 있습니다.
3: Yes.
2: 이런 식으로서
3: It's about time.
2: 네, 그럴 시간이 됐습니다라는 답변까지 완벽했었죠. 자, 19번은 지금 B번 정답이었죠. 네, 그 다음에 20번은 A번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2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 파트를 한번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집중 유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베스 토익의 지성쌤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민법 총칙에서 표현들이라는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들이란 어떤 걸 우리가 표현들이라고 하냐면요. 내부적으로는 이 사람이 대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 외부라는 말, 외관이라는 말, 이 표현이라는 말이 다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겉모습은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가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에는 무조건 전적으로 책임을 다 지는 거지 본인의 책임이 감경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인처럼 보이도록 본인이 만들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물어갈 거냐 그랬더니 주어가 상대방이 주어인 거예요.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렇게 물어가려면 상대방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면 선이면서 무과실이다. 몰랐고요. 알 수도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잘못은 누가 하는 겁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다는 말은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서 야, 너 책임져?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랄지 전득대는 청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5번에 자조 출제가 되는데 강행법 위반 등으로 이게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면 본인이 책임지는 제도를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는데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처음부터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례 내용을 전체를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행위가 무효래. 그러면 성립이 안 되겠네. 이렇게 잡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표현들의 뜻이 되는 거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들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125, 126, 129조 표현들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이랬네요. 자, 쪼개 보면 대리권이 없는데 수여,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대요. 누가요? 본인이. 그러면 너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이거예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대. 그러니까 즉, 자, 상대방이 제3자가 선의 무과실여야 하는데, 자, 알았대요. 그러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거죠. 자, 전체를 올려놓고 보면 이런 소리인데, 자,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리권이 없다. 그런데 본인이 얘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 얘가 을이 나의 대리인이라고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요. 그래서 이 행위를 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를 하도록 지금 누가 만든 겁니까? 본인이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야,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해서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는 걸 우리가 표현대리라고 하래요. 그 판례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은 그 헬스클럽도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그 헬스클럽 하시는 분인데, 그 관계가 끝난 거예요, 계약 관계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본사, 지사, 즉 대리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간판부터 내려야 되는데 간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고객을 모집한 거예요. 자, 그걸 본사가 알고도 묵인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 잘못입니까? 본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그걸 방치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책임을 물어가더라. 이걸 125조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125조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인데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직접 얘한테 직접 전화를 했건 명시적 아니면 방조를 했건 묵시적 어떻게든지 간에 표시를 했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 주어는 누가 책임을 물어가는 겁니까? 주어는 상대방이 주어가 되겠고요. 얘가 본인에게 너 책임져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은 어떤 상태에 의해야 된다? 선이면서 무과실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행위가 반드시 유효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만약에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면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없는 거잖아요. 이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물어가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반드시 유효해야 된다. 그리고 표현 대리라는 말을 쓰려면 반드시 무슨 명해야 되냐면 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의료병에 가가지고 나 갑의 대리냐 이 말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현명조차도 하지 않았다면 대리라는 말 자체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일단 현명을 해야 하고요. 행위 자체는 유효여야 하고요. 그리고 표시 범위 내에 이렇습니다. 표시 범위 내에 이게 지금 세 가지 표현대리가 있잖아요. 125조, 126조, 129조. 126조 표현대리라는 게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를 했어. 자,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이걸 넘어섰다면 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126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125조의 표현대리는 여기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25조의 표현대리. 자, 시작. 현명유효 네 이럽니다. 한 번만 더요. 현명유효 네. 현장 가셔서 125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 대리권 수표시한 표현대리 설명, 옳은 것, 틀린 것, 이게 출제가 되면 머릿속에서 현명유효네. 이렇게 잡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명해야 한다. 행위는 유효해야 된다.

수시 범위 내야 된다. 현명위원회. 이렇게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암기 코드가 하나 있는데, 무기타 그랬거든요. 이것도 여기에만 한정돼서 쓰는 언어가 아니라, 우리 전체 민법에서 다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걸꼭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니까요. 얼마든지 묵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명시적과 무시적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을 예를 들어서 이러면 어떨까요? 자, 제가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꽃등심에다가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죠?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자, 좋아요. 자, 먹으러 갑시다. 명시적 이 말인 거예요. 그럼 묵시적은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 삼겹살에 자 소주 한잔 하시죠라고 했는데 제가 그래요 먹어요라고 하진 않았으나 그 말을 듣고 제가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먹겠다는 겁니까? 안 먹겠다는 겁니까? 먹겠다는 거지. 이걸 묵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현장 가셔서 묵자란 말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있다라고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이제 125조 표현들이 정리해 볼까요?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본인이. 본인이.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 125조 표현들이 보이면 현명위원회. 현명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 범위 내야 된다. 그래서 125조 표시를 했는데 넘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가서 매매를 했다.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26조가 하더라.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129조는 이제 소멸인데요. 소멸. 그런데 또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넘은이라는 말이 보이면 126조가 적용되더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실질적으로는 대리인이 아닌데 대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자, 대리권이 있다라고 표시를 했대. 그리고 그 행위가 자, 현명위원회 내야 됩니다. 자, 이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떤 상태이어야 하냐면 서원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되더라.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리고 본인과 표현대리인과의 관계에 이랬는데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행위를 할 때, 이때는 그 행위가 유효가 되어야 책임을 물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인과 표현대리 사이는 자, 유효인 관계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25조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는 됩니다. 그러나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수여 표시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서만 쓰는 말이지 법정 대리는 수여란 말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는 12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너문인데요. 자, 너문 126조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다 됩니다. 대출의 대리권을 줬는데 매매를 했다. 적용이 된다는 소리고요. 법정대리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법정대리는 1차가 친권자이고 직접 부모가 되겠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2차가 후견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견이라는 말은 이모고모 삼촌이 되겠어요? 그러면 부모는 내 자식 재산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의 자. 그런데 이모고모 삼촌이면 조카잖아요. 조카 재산은 자 돌볼 권한이 있습니다.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그런데 조카 재산을 자 처분하려면 친족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친족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카 재산을 처분해 버렸대 넘어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129조 소멸 자 임의대리 됩니다. 법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일 때 부모가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성년자가 됐습니다. 애가 성년자가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했다 그러니까 적용되더라. 그러면 결론 자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대리가 적용되지 않는 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만 법정대리가 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적용이 되더라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6조 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포인트가 너문입니다. 포인트가 너문 대리인이 그 권한을 법률에 하는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 보고 책임지라 이런 소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너문이란 말이 포인트인데, 우리가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넘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넘은 표현대가 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립권 하나는 있는데 이걸 넘어서서 이 행위를 했다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토지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이 예를 들어서 자, 을에게 일을 맡겨요. 그래서 자, 맡길 때 위임장을 적어줄 건데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은 자,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은 모든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줬다 이거예요. 위임장을. 그래서 위임장을 가지고 왔고 보여줬단 말이에요. 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을이 가지고 온 위임장을 봤더니 이 토지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있다? 그 위임장을 갖고 온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소리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본인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너왜 그런 위임장을 적어줬는데 너 책임져?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이걸 권한을 넘는 표현들하고 하시는 거예요. 125조의 표현들이건 126조의 표현들이건 129조의 표현들이건 아무튼 표현대리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본인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126조 표현대리는 너무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기본대리권이 되겠습니다. 기본대리권. 다시 기본대리권조차도 없대요. 그러면 너무이란 말을 쓸 수가 없으니 과연 본인이 이 표현대리인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게 과연 기본대리권을 준 거냐 아니냐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인감증명서를 교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인감증명서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요? 무지무지 중요하죠. 이게. 그런데,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는 건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앞에 계신 분이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도 회사 입사할 건데요. 자, 신원 본인 좀 써주세요. 그래서, 자, 선생님, 인감증명서 한 통만 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인감증명서를 떼어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말하기를 이게 이승현 선생이 나한테 인감증명서를 떼어준 거거든? 이게 자기 아파트 대신 매매하라는 대리권을 준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감증명서가요, 다른 서류랑 만났을 때는 힘을 발휘하는데 딱 인감증명서만 가지고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한 통을 떼어준 건 어떤 기본적인 대리권 준게 아니다. 근데 말이죠. 인장은 다릅니다. 여기는 달라요. 인감증명서는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 그러니까, 이거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위조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판례가 나왔는데, 인장은 이게 좀 달라지는 게 인감도장입니다. 인감도장은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인감도장 어디 있어요? 저도 제 인감도장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집에 계신 분에게 내 인감도장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뭐 하려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인감도장은 어딘가 좀 소중한 데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인감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사실상 보관이랬거든요. 사실상 보관 가지고만 있으라고 한 거예요. 기본대리권 준게 아니죠, 이게. 자, 그런데 특정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어때요? 아하, 사장님이 자, 밖으로 외교를 나가시면서 비서에게 인감도장을 주면서 있잖아. 1시간 후에 자, 대출 서류가 올 거거든.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라고 인감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서가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다 이거지. 그러면 결국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정 법률행위와 관련해서 인감도장을 줬다면 기본대리권 준게 맞다. 여기는 과연 이 행위가 기본대리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사실행위에 그랬는데 우리가 103조에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은 고객에게 투자 권유할 수도 없고요. 강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손실을 보장해 줄게 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강행법 위반인데 회사에서 말이죠. 직원한테 그 주식회사 자, 저 직원한테 거기 자, 투자 권유하라는 그 대리권을 줄 리가 없죠. 강행법 위반인데. 그래서 투자 권유 같은 사실행위는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자, 그래서 사기 안 돼. 즉, 여러분들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행위 사기. 이건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이랬거든요. 일상가사 대리권. 여기는

판례 내용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우리 민법은요, 부부 별산제를 취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 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고요, 반대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현실 거래는 어때요? 현실에서는 아파트 매매할 때 그 아파트 명의가 남편 명의여도 아내 되신 분이 온다니까요. 남편은 출근하고, 그럼 뭐라고요? 우리 집 아저씨 출근했다고, 자랑하면, 자기랑 하면 된다고.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떤 권한밖에 없냐면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제 앞으로는 택배를 대신 받아준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을 시험에 낼 리가 절대로 없으니 내용도 복잡하고요. 그래서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부부 그 아파트를 매매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판례 내용을 보면, 자, 각설하고 문제 풉시다. 현장 가셔서 일상가사 대리권이 딱 뜨잖아요. 끝 문장은 있답니다. 부탁드릴게요. 4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유효를 무효로, 무효를 유효로, 있다 없다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보이면 땅땅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떡하라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보였다, 그만 읽으시고 끝으로 가서 있다 없다 틀렸다 이렇게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은 동종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묶어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준 게 말이죠. 자,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등기신청의 대리권을 줬다. 근데 가서 사법행위를 했대요. 매매. 그러니까 사법이면 민법 아닙니까? 민법. 자, 공법 대리권을 줬는데 민법을 해버렸대. 그러면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공법하고 민법은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 민법은 1차 과목이고 공법은 2차 과목이고. 아,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동종이 아니더라도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권을 줬다. 자, 이것도 기본 대리권을 보고 126조의 표현들이가 승인될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시겠습니다. 자, 129조의 표현들이 그랬거든요. 여기는 다른 게 출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여기는 소멸만 시험이 나옵니다. 소멸. 그러니까 정해진 거예요. 125조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수여 표시,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를 했대. 너 책임져? 그래서 현명 유효 내, 이것만 딱 묶어내시면 되는 거고요. 126조의 표현대리는 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물려면 기본 대리권 하나는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 하나는. 그래서 이게 과연 기본 대리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 여부만 이게 출제가 되십니다. 그럼 여기는 129조의 표현대리는 소멸 아닙니까? 소멸. 그래서 여기는 소멸만 출제가 된다. 소멸. 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제3자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3자는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선의이면서 무과실까지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선의 무과실은 이게 125조가 됐건 126조가 됐건 129조가 됐건, 그리고 우리 민법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현대리는 요즘 유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예전 같으면 이것만 먼저 해볼까요? 129조의 표현대리 가로 열고, 자,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 가로 닫고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유행이 따라가고 있냐면 그냥 125조, 126조, 129조 이렇게도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5조가 뭔지, 126조가 뭔지, 129조가 뭔지 이 세 가지 법조문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25조건, 126조건, 129조건 제3자는 전부 다 어떤 상태여야 하냐면 선이면서 무과실 내야 된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갑이 을에게 대출의 대리권을 줬다는 거예요. 대출의 대리권을 줬다. 이게 그 유명한 집사 판례인데, 그 마을 시골에 이분이 집사인가 봐요. 그래서 그 한 30년 동안 그 집안 일을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은행에서 그냥, 집사가 왔나 보다. 그냥 업무를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잘렸다. 그걸 우리가 소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대출의 대리권이 있습니다. 자, 대리권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소멸됐대. 잘렸대.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은행에다가 전화를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집사를 잘랐거든. 그러니까

행여라도 이 사람이 오게 되면 자, 돈 빌려주면 안 된다, 돈 주면 안 된다라고 전화를 걸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대출을 받아버렸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상대방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선이면서 무과실이어야 된다. 상태는 이렇습니다. 선이 무과실. 뭐 선생님 뭐 개념이 쓰질 않는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예를 들어보면 제가 사장이고요. 앞에 계신 분이 제 직원인데 한 30년을 근무를 했어요. 근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거래처를 다니면서 돈을 수금하는 게 이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해고, 잘랐습니다. 잘랐습니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거래처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 내가 사정 이래서 이 직원을 해고를 했거든. 이라고 알려줘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해고를 한 후에 속상해서 제가 소주 한잔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 사이에 이 직원이 거래처를 돌아다니면서 수금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이거예요. 물론 그분도 잘못했지만 그 거래처하고 사장하고 관계에서는 사장 잘못이 더 크더라 이거예요. 왜 전화 안 해줬냐는 거지. 그러니까 125조 원, 126조 원, 129조 원 여러분이 알아야 될건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다. 이게 129제 표현 대리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 그러면 결국은 시험 문제가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는 소멸만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자체가 소멸만 시험에 나온다. 소멸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소멸입니다. 이게 소멸. 우리 일상에서 쓰는 언어인데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려면 전에는 대리권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대리권이 없다. 이게 소멸이라니까요. 그럼 만약에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다.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 소멸이라는 말, 이말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봐보세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뭘 넘습니까? 넘을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데 무슨 소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멸이란 말 그것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했으니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대요. 그러면 너문이라는 말 소멸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된다. 반드시 현명. 자, 무슨 말이죠? 현명이라는 게 나는 누구누구의 대리인이다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현명을 해야 됩니다. 125조 원, 126조 원, 129조 원, 또뭐 협의의 무권 대리건 아무튼 뒤에 대리라는 말을 붙이려면 현명이라는 말을 꼭 같이 넣어줘야 되더라. 이거 현명. 자, 그리고 3번에 대리권 소멸 전 행위를 했어야 된다. 지금 다 같은 말이 되겠는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봐보세요. 소멸 후야. 후. 그러면 법조문을 해봅시다. 129조가 되겠죠? 자, 권한을 넘은 그러면 이건 126조 아닙니까? 그래서, 자, 아무튼 넘었다는 말이 보이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너문으로 가시는 겁니다. 다시. 125조 플러스 126 이렇게 되고요. 129 플러스 126 이렇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들어오면 무조건 126조가 적용이 되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자 범인은 임의 대리 자 무조건 다 되는 거고요. 법정 대리 자 적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범인을 살펴보면 자 125조는 어때요? 자 공부를 했으니 대리권 수여 표시죠. 그래서 자 임의 대리 됩니다. 그런데 법정 대리는 될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125조 표현대리가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아닙니까?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을 수여 줬다고 표시. 그러니까 임의대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 대리 안 되는 거고요. 126조 표현대리 자 넘었대요. 자 임의대리 법정 대리 다 됩니다. 그리고 129조도 마찬가지 임의대리와 법정 대리 모두 다 적용이 돼요. 둘 다. 그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 미성년자가 있다. 부모가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성년자가 됐대요.

0: 통장 하나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모아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정 금액이 차잖아요. 그러면 그돈 가지고 자기 차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어? 자기 자신과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후견인은 뭐냐면, 자, 꼬맹이가 있는데,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는데, 사고 나가지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얘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이모, 고모, 삼촌 중에 한 분을 후견인으로 선임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후견인,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1차가 친권자고요, 2차가 후견인입니다. 차이점은 후견 들어왔다는 말은 이모, 고모, 삼촌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카 재산인 거예요. 이거 조카 재산. 그래서 조카를 뒤에서 이렇게 돌봐줄 권한은 있지만 조카 재산을 처분하려면 친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근데 그걸 받지 않고 홀라당 팔아버렸다면, 자,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다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표현들이고요. 그래서 125, 126, 129조 표현들이가 올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무지무지 높으니 꼭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목소리)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때요? 잘 따라오고 있죠? 어렵지도 않고.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등변 삼각형 성질의 활용이에요. 뭔가 활용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도형의 활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뭐 하자? 길이를 구하거나 넓이를 구하거나 뭔가 구해보자 라는 게 핵심 키포인트거든요. 어떤 내용의 활용이 될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뭐 요런 식입니다. 여기 쭉 두 줄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뭐가 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는 이 성질과 또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뭐였죠? 기억해야죠. 하나밖에 안 배웠잖아요. 뭐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거를 활용해서 뭐 할 거냐면 뭐 삼각형에서 각의 크기도 구해볼 거고요. 또 변의 길이도 구해볼 거예요. 벌써 막 긴장되잖아요. 괜찮아요. 같이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각의 크기를 구할 때 이제 여러 가지 도형들의 성질이 활용이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지난 시간에도 계속 썼던 거거든요. 평각의 크기가 몇 도다.